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정확한 정보와 든든한 지원이 있다면 그 길이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겠죠. 장애 대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취업 정보를 안내하는 채용 설명회가 열립니다. 내일 25일 목요일 부산대학교에서 2026 장애대학생 채용 설명회를 개최하는데요. 이번 설명회는 공공기관과 사회복지기관이 함께 참여해서 채용 정보와 취업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전할 예정입니다. 또 기관의 인사 담당자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궁금한 점도 물어볼 수 있고요. 장애대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탐색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사람의 꿈과 가능성이 좋은 기회를 만나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겠죠. 이번 설명회가 장애대학생들에게 미래를 응원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발달장애인 바로 알기, 장애와 피트니스, 현장 속으로 실현 속에 빛난 역사 이야기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충청남도는 장애인 일자리 경제진흥원을 설립하고 장애인 고용 확대와 취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제진흥원은 장애인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발굴과 취업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한 지역 장애인단체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논의로 설립이 추진됐는데요. 앞으로 직업능력 개발과 일자리 확대,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이고요. 특히 장애인의 경제적인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돕고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계획입니다. 대전고등법원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역본부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고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마련했는데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적합 직무를 개발하고 법원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채용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장애인 고용의 문턱이 비교적 높았던 법원 행정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는 27일 토요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정진학교에서 배리어프리 e스포츠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장애 학생들이 신체적, 환경적 제약 없이 e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하고 즐길 수 있도록 마련했는데요. 단순한 체험 행사를 넘어서 장애 학생들이 선수로서 도전하고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무대가 될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대회는 전국 장애 학생 55명이 참가해서 테니스, 배드민턴, 볼링 종목에서 실력을 겨룰 예정입니다. 또 보조기기를 활용한 시범 경기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해서 모두가 함께 즐기는 배리어프리 e스포츠 축제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 띄워드립니다. 이재성의 그 집 앞.

0: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발달장애인 바로 알기,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조은지원센터 박은주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자, 지난 몇 주 동안 비장애 보호자들과 나눈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교사의 역할에 따라 학급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1: 네, 많은 비장애 아동의 부모님들이 가지는 의문 중에 하나가요. 아, 우리 아이가 정말 장애가 있는 아동과 같은 반을 지낼 때 정말 모두에게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얼마간의 교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로 경험해보지 통합학급을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이 그렇게 의문스러워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경험했더라도 힘들었던 그 기억만 있는 교사들이 또 이렇게 힘겨워하고 도움이 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또 함께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통합학급을 운영하면서요. 장애아동, 비장애아동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되려면요. 교사의 그 민감성도 필요하고요. 민감하기만 하면 안 되고요. 또 섬세한 실천이 또 가장 핵심인데요. 물리적 환경도 바꾸는 게 가능해야 되고 기관에 또 얼마간의 재정지원 뭐 필요하고요.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이렇게 좀 잘 조합이 될 때 좀 가능해집니다.
0: 예, 통합학급에서는 비장애 아동 부모들이 다양한 질문을 할 텐데요. 그에 대해서 교사가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1: 맞습니다. 교사의 경험이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제가 함께 의논하면서 통합학급을 경영하는 걸 좀 도와주었던 그 어린이집의 훌륭한 선생님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4세반 학급인데요. 우리 나이로 이제 6세죠. 놀라운 실천력을 가지셨더라고요. 4세면 이제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2년 전입니다. 이 학급에서요. 15명 정도 중에 자폐성향 아이 한 명이 함께 통합되어 있고 지적장애 아동이 또 2명 이렇게 해서 일반 교사도 있고 요 3명의 장애 아동을

0: 지원하는 교사 이렇게 해서 교사가 두 명이 있는데요. 저희가 5월과 6월에 이렇게 만났던 그 모습과 11월, 12월에 이 학급의 모습은 아무리 자연성숙이 있다고 해도 정말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로 차이 날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운 통합학급으로 바뀌었는데요. 장애아동은 물론 좋아졌지만 비장애아동들도 정말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1: 학급이 바뀌기 전에는 어땠는지 또 바뀐 뒤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0: 네. 그 선생님 두 분은요. 정말 열정적이고 정말 더 잘하고 싶어하는 선생님입니다. 직접 함께 있어 보니까요. 정말 비장애 아동들도 만만치 않았고 장애 아동 3명 중 자폐 성향 아동 한 명이 교사 손길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아이였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요. 매일 하루 일과가 끝나며 이 교사 두 명은 지칠 대로 지쳐 있더라고요. 그렇겠다 싶었죠. 근데 비장애 아동들은요. 여러 유형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무던한 아이들도 있고요. 좀 소소하게 배려해 주는 아이도 있는데요. 장난꾸러기 같은 장난이 심한 몇 명의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자폐성향 아이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그 놀이하는 장소에서 감각통합 치료가 필요한 아이였죠. 몸을 빙빙 돌리면서 다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블록도 쌓고 뭐 멋진 거 만들어놨는데 부딪혀서 그게 무너지는 겁니다. 속상하겠죠. 그래서 장난꾸러기 남자 아이들 몇 여자 아이들 몇 명이서는 이 자폐성의 아이들에게 크게 화를 내고요. 뭐 야단도 치고 끊임없이 선생님한테 이릅니다. 선생님 민수 때문에 힘들어요. 뭐 이렇게 외치고요. 이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면 이게 힘든 일 맞습니다. 교사는요 매번 아이들한테 오라고 해서 자초지종 설명 듣고 해결사 노릇하고 애를 먹고 있었는데요. 심지어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바깥놀이를 하는 중에 교사가 저쪽 그룹을 이렇게 살피는 사이에 이쪽 장난꾸러기들이 장애 아이들 골탕 먹이는 일도 있더라고요. 교사가 걱정을 많이 하죠. 그런데요. 이 학급이 4개월, 5개월 동안 두 선생님의 노력으로 점점 바뀌어서요. 그 서로 아이들이 비장애 아이들을 서로 배려도 하고요. 몰래 괴롭히는 일도 거의 없어졌고 고자질하는 횟수도요. 하루에 수십 번이었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비장애 아이들은요. 남의 험담을 하는 걸 주저하고 조심스러워하면서 절제를 하더라고요.
1: 아이들은 그대로인데 이런 변화가 있었다면 교사의 노력이 컸을 것 같은데요. 어떤 실천이 있었을까요?
0: 일단 아이들이 읍소를 하잖아요. 고자질도 하고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 이거 재판관하고 언제 설명 듣고 일일이 해결해 주냐.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점점 줄여나가고 일단 장애가 있든 장애가 없든 아이들이 호소를 해오면 내 몸부터 딱 낮춰서 눈높이를 딱 맞춘 다음에 그냥 이야기하면 아이들을 혼나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손이라도 이렇게 만지작 그리고 등을 가끔씩 쓰담쓰담 하면서 고개도 끄덕여주면서 아이 이야기를 듣자.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대부분은 거짓말이나 변명이 줄어들거든요. 왜냐하면 눈을 보면서 존중해서 듣기 때문에 진실을 말합니다. 그런 후 이제 아이들한테 그랬구나 다 끝났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다음에도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선생님 뭘 도와줄까? 이런 질문을 되묻자.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많은 경우에 어른보다 더 나은 그런 대답을 내어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때로는요. 너무나 기발한 방법으로 해결을 제대로 내놓기도 하고요.
1: 유아기에는 어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아이들의 생각이나 가치관 형성에 어른의 영향이 크겠죠?
0: 맞습니다. 이 통합 지원 교사와 교사 두 분이 꾸준히 이렇게 실천하니까요. 비장애 아이들이 정말 화나는 것도 많이 부드러워졌고요. 분위기가 좋아졌는데요. 그 전에는 내 호소를 선생님이 안 들어줄까 봐 안 달리고 내 얘기부터 들어줬으면 좋겠다 싶고 얘기할 때도 자기 잘못이 들킬까 봐 거짓말도 살짝씩 하고 변명하고 숨기고 뭐 이러고 그래도 속상하면 울고 뭐 혼날까 봐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괜찮은 답변을 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선생님 전에는 그 자폐성향 아이들이 아이가 몸을 돌리니까 하지 말라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 똑같은 아이가 지금은

0: 여기는 민수가 몸을 돌리잖아. 그러면 우리도 불편하고 민수가 부딪혀서 넘어지면 안 되니까 블럭은 저쪽 가서 하고 이건 이쪽 가서 하자. 이렇게 막 해결책을 내놓더라고요. 그리고 바깥 놀이 할 때 일부러 그 민수가 재미있게 노는데 합류하는 게 약이 올라서 규칙을 좀 막 복잡하게 만들어서 민수가 적응 못하게 하던 아이가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요. 규칙을 좀 더 난이도를 낮춰서 민수도 이 숨바꼭질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아이들이 하고 의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교사와 교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부모들에게 하면 몇명 부모님들은 정말 또 감동스러워 하시는데 어떤 한두 부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폐아이 수준에 우리 아이가 수준을 낮춰서 맞추다 보면 비장애 아이들도 수준이 낮은 놀이를 해야 되잖아요. 걱정되지 않나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수능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생각해보라고 합니다. 놀이 규칙이 모두 똑같이 알고 있는 놀이 규칙을 자폐성 장애 아이가 이해하기 쉽게 변형하려면 분명히 그 아이는 한 번, 두 번 생각하고 또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깊이 있는 사고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바꾸면 민수가 즐길 수 있을지, 어떻게 난이도를 쪼개면 모든 아이가 놀 수 있을지 고민하고 서너 명이 모여서 의논하는 장면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가치 있는 활동인지 아마 금방 아실 겁니다. 예. 아이 서너 명이요. 사고가 깊어지고 또 이 깊어지는 사고는 학원 가서는 배울 수 없는 사고력이 지금 일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값진 순간이거든요.
1: 예. 자, 오늘도 발달장애인을 위한 좋은 지원 사례 잘 들었습니다. 서울 시립발달장애인 복지관 좋은 지원센터 박은주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바이브의 수리야.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장애와 피트니스, 대한장애인 필라테스협회 이디다 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6월 주제가 말을 바꾸면 운동이 달라진다는데요. 오늘은 침묵이 필요한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운동을 하는데 침묵이 필요한 건가요?
2: 그럼요. 우리는 누군가 힘들어 보이면 무언가를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어떤 날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날도 있습니다. 특히 정신장애가 있는 분들은 몸보다 먼저 생각과 감정이 과부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무언가를 설명하는 시간보다는 내 몸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1: 예, 정신장애는 다른 장애와 다르게 외형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죠.
2: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괜찮아 보이는데요? 이런 말을 듣기도 하고요. 그런데 몸이 힘든 것처럼 마음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태는 설명보다 기다림이 먼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기보다는 지금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1: 예, 실제 그런 경험을 한 분이 있나요?
2: 물론이죠. 있었습니다. 한 회원분은 운동보다 대화를 더 어려워하셨어요. 제가 습관처럼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어떠세요?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라고 물으면 그분은 한참 고민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굳이 이유를 묻지 않고 오늘은 그냥 먼저 바로 움직여볼까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 운동 참여가 가장 좋았어요. 그때 느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건 항상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1: 예, 오늘 운동도 그런 느낌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2: 맞습니다. 오늘은 몸을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몸을 느껴보겠습니다. 생각이 많아질 때는 오히려 몸 감각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동작은 내 몸을 지지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양손을 내 허벅지 위에 편안한 위치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지긋하게 눌러보겠습니다. 숨 한 번 마시고 내쉬면서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눌러주고 그 힘을 이용해 허리를 천천히 세워봅니다. 이때 내 정수리가 천장으로 길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허리가 숙여져 있다는 사실조차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억지로 자세를 만들기보다는 내 손으로 나를 지지해 보겠습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숨 한 번 내쉬고 양손으로 허벅지를 지그시 누르며 허리는 길어지고 어깨 힘은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1: 예, 누군가의 도움으로 몸을 세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몸을 세운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2: 맞습니다. 바로 그 느낌이에요. 자, 이제는 등을 움직여보겠습니다. 양손을 허벅지 위에 포개주세요. 그리고 손으로 허벅지를 무릎 쪽으로 밀어보겠습니다. 이때 내쉬며 시선은 내 배꼽을 바라보며 등은 동그랗게 말아봅니다. 이때 등 뒤 공간이 넓어지고 내 고개도 내 목도 편안하게 떨어뜨려 봅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손으로 허벅지를 몸쪽으로 끌어당겨 보겠습니다. 마시며 가슴을 하늘로 들어올리며 쇄골을 끌어올리고 시선은 편안하게 정면을 바라봅니다. 한 번 더 반복해 볼게요. 숨 마시고 준비. 내쉬며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밀어내며 등을 말고 이번에는 숨을 마시며 끌어당기며 허리를 세워줍니다. 생각보다 몸은 앞과 뒤를 모두 움직여줘야 긴장이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예, 몸이 좀 부드러워진 느낌이 드는데요.
2: 좋아요. 이번에는 몸통 조금 더 깨워보겠습니다. 자, 왼손 오른 무릎 위에 올려주시고요. 오른손 뒤통수를 가볍게 터치해봅니다. 자, 준비 자세에서는요 등을 살짝 말아볼게요. 마신 호흡에 내 배꼽을 바라보고 등이 넓어지는지 느껴보시고 숨 내쉬며 허리를 세우며 오른쪽으로 살짝 회전합니다. 좋습니다. 다시 마시노베 등 동그랗게 돌아와 손을 바꿔볼게요. 오른손은 왼 무릎, 왼손은 뒤통수로 갑니다. 이번에는 숨을 내쉬며 천천히 왼쪽으로 회전해 보겠습니다. 자, 돌아오며 마신 호흡에 등 동그랗게 목과 어깨 긴장을 빼고 내쉰 호흡에 허리 세우며 가슴 왼쪽으로 돌아가며 고개 시선도 함께 따라갑니다. 매우 좋아요. 자, 몸은 앞뒤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회전하는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굽었다가 다시 세우고 회전까지 연결하면서 몸통 전체를 깨워봅니다.
1: 예, 몸이 훨씬 가벼워진 느낌이 드는데요.
2: 맞아요. 몸이 긴장하면 움직임도 점점 작아지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몸은 훨씬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예. 이어서 다음 동작도 배워볼까요?
2: 좋습니다. 이번에는 목과 어깨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어린아이가 신호등 건널 때처럼 높이 하늘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손바닥으로 뒷목을 가볍게 감싸보겠습니다. 준비되셨다면 내 몸통을 왼쪽으로 천천히 기울여줍니다. 오른쪽 옆구리 길어지고 갈비뼈 사이 공간 넓어지고 숨 편안하게 이어갑니다. 자, 천천히 일으켜 세워 뒷목을 잡고 있던 손 활짝 펼쳐 머리 위에 가볍게 올려봅니다. 숨 한번 마시고 내쉬며 고개를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여보겠습니다. 목 왼쪽 옆이 길어지고 어깨 힘 내려놓고 턱도 힘을 편안하게 풀어둡니다. 우리는 긴장하면 계속 주변을 살피게 되거든요. 자,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왼손 하늘로 높이 만세, 손바닥 뒷목을 가볍게 터치해 주세요. 준비되셨다면 몸통을 오른쪽으로 천천히 기울여줍니다. 왼쪽 옆구리 길어지고 갈비뼈 사이사이 넓어지고 호흡 편안하게 유지. 자, 이제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워 몸을 잡고 있던 손을 머리 위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이번에는 왼쪽으로 살짝 기울여 봅니다. 목 오른쪽 옆이 길어지고 귀와 어깨가 멀어지도록 어깨를 끌어내려 주세요. 좋아요. 천천히 제자리.
1: 예. 자, 그럼 마지막 마무리 동작도 한번 배워볼까요?
2: 좋습니다. 양손을 가슴 앞에서 교차해 보겠습니다. 숨을 마시면서 양팔을 W 모양으로 양옆으로 열어볼게요. 팔꿈치는 구부린 상태 그대로 유지합니다. 가슴 앞은 열리고 어깨 뒤 공간을 느끼며 가슴이 부드럽게 확장됩니다. 이번에는 숨을 내쉬며 손끝부터 팔꿈치까지 모아봅니다. 손과 팔꿈치를 모으며 내 몸의 중심을 느껴봅니다. 자, 그리고 천천히 손바닥을 모아 가슴 앞으로 내려와 합장해 보겠습니다. 양손 서로를 지긋하게 밀어내고 손바닥 감각을 느끼고 호흡을 느끼며 오늘 움직여준 내 몸을 느껴봅니다.
1: 예, 운동이라고 하면 몸의 변화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오히려 마음이 참 편안해지는 느낌인데요.
2: 맞습니다. 몸이 힘든 날도 있지만 생각이 너무 많아서 지치는 날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운동도 더 강하게 하는 것보다 내 몸으로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1: 예. 자, 끝으로 오늘 이야기 정리를 해 주시죠.
2: 자, 오늘은 이 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힘든 이유를 다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고 오늘 컨디션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조용히 기다려주는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잠시 말을 내려놓고 내 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장애와 피트니스 대한장애인 필라테스 협회 이리다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정선희의 딱이야.

0: 박수정의 현장 속으로 박수정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현장 소개를 해주시나요?
1: 네, 저는 장애예술인의 작품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예술가와 시민이 직접 소통하는 예술 마켓 모두 예술 상점에 다녀왔습니다. 오늘의 예술을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라는 슬로건 아래 열렸는데요. 이 행사는 회화와 일러스트, 공예를 비롯해서 다양한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을 소개하는 자리였는데, 특히 이날은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라운딩 행사가 진행돼서 관람객들의 발길을 잡았습니다. 현장의 분위기 먼저 들어보시죠.
2: 이명산 작가님의 인왕산의 고음이라고 하는 작품과 편유도라고 하는 한국화가 놓여 있는데요. 또 겸재정선의 인왕재색도 외에 또 이 모두 미술 공간에서 인왕산을 만나니까 반가운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김동영 작가님의 숲의 향연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김동영 작가님이 오셔서 작품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 네. 이제 그 보는 사람을 하여금 어떤 신선한 도라든지 또 나무가 이게 자라는 그 저에서 다양한 그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나무화하고 나무술기하고만 이제 표현을 했어요. 했는데 대세에 제 취향이 나무를 많이 그리는 쪽이고 인사는 이걸로 생각을 할게요.
2: 네, 감사합니다. 김동영 작가님께서 이제 좀 좋아하는 그 나무를 많이 그리시고 좀 소나무의 어떤 푸르른 정취를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셨다고 직접 또 설명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좀 뒤로 돌으셔가지고 공예 작품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0: 예, 소리만 들어도 현장에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모두 예술 상점이라는 이름이 조금 독특한데 어떤 행사인가요?
1: 네, 모두 예술 상점은 이름 그대로 작품을 진열해 놓은 전시장이 아니라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을 시민들이 보다 친근하게 만나볼 수 있도록 꾸며진 예술 마켓입니다. 관람객들이 작품 앞에서 설명을 직접 듣고 질문도 하고 작품에 담긴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는데요. 이 행사를 주최한 한국장애인 문화예술원 관계자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4: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장애인 문화예술원 장효정이라고 합니다.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라는 게 있고요. 그것을 매개하는 이음아트 플랫폼이라는 저희가 온라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작가님들의 작품을 이제 상점 형태로 전시하고 있는 행사이고요. 그래서 창작물을 좀 더 가볍게 향유하고 또 만나볼 수 있는 행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예술인 창작물이 조금 이렇게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조금 발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상점에 가면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또 집에 가서도 생각나는 작품,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예술 작품들도 조금 마음에 담아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장애예술인 분들이 스스로 예술인이라는 자부심을 확립할 수 있다는 것은 판매나 이런 것도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의 일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판매와 기관 관계자의 매칭을 통해서 창작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장애예술인들의 창작물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자리였군요.
1: 네,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은 작품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작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었는데요. 무엇보다 이번 행사는 장애 유형의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서 이 저마다의 시선과 경험을 작품으로 풀어냈습니다. 먼저 청각장애를 가진 김윤환 작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5: 저는 서양화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채화하고 아크릴을 겸용해가지고 작업한 그 나무, 새나무 작품 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해와달이라는 작품을 냈습니다. 역시 그 작가의 열정과 노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업을 늦게, 늦은 나이에 시작해가지고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한 10년 됐는데 중요한 거는 그 열정과 노력이 있으면은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품이 판매됨으로써 앞으로 또 작가가 지향해야 될 그런 길을 생각할 수 있고 나중을 또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작업의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좋은 작품을 작업을 해가지고 저도 남들처럼 이런 작가로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0: 예, 작품을 통해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모습이 참 인상적인데요. 또 어떤 작가들을 만나볼 수 있었나요?
1: 네, 이어서 만나본 작가는 발달장애를 가진 손재형 작가인데요. 자신만의 독창적인 표현 방식으로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부엉이와 고릴라 이런 다양한 동물을 소재로 한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이 웹툰 작업과 그림을 이어가고 있는 손재형 작가 만나보시죠.
6: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손재형입니다. 직업은 작가고 그리고 웹툰도 그리고 있습니다. 웹툰 제목은 몬스터 코멧이고요. 부엉이 뭘까 하고 편하게 앉아있는 고릴라입니다. 부엉이는 뭘까 하면서 호기심 어린 눈길로 관객을 보고 있고요. 고릴라는 편하게 앉아있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가고 해서 편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그린 겁니다. 좀 편안하게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있습니다. 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자금이 되면 제가 그리고 싶었던 그림도 그릴 수 있으니까요. 그림 실력도 좋아질 것 같고요. 제 그림이 조금씩 조금씩 발전하는 겁니다. 관객들이 제 그림을 보고 재밌으면 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저 동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웹툰 작가도 평행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그림도 그리고 싶다는 겁니다.
0: 예, 저마다의 개성과 이야기가 담긴 작품들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군요. 또 어떤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건가요?
1: 네, 이번 전시에서는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작품에 담아낸 작가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0: 저의 숲, 그리고 이런 바다를 좋아해서, 그러니까 제가 사랑하는 모든 거를 담은 숲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저의 마음속에 있는 숲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 안녕 바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바다에, 또 바다를 좋아하는데 이 바다의 의인화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저는 이제 제어의 이제 자전적 감정을 투영한 자아상을 그리는 작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얼굴뿐만 아니라 오브제로 형성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담고 나는데, 이것도 역시 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바다가 의미하는 거는 되게 조용하고 깊은 내면을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잔잔한 깊은 내면에 뭔가 물결을 맞이했던 저의 삶 속에서 빛나는 희망을 바라보며 이렇게 반짝이는 오브제를 투영해서 같이 담았습니다.
1: 네, 정말 다양한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였군요. 모두 예술 상점 전시는 언제까지 열리는 건가요?
2: 네, 모두 예술 상점은 오는 6월 27일까지 서울역 앞에 있는 모두 미술 공간에서 열립니다. 이 행사 첫날부터 많은 시민들이 찾아서 장애예술인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또 작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현장에 가면은 점자 리플렛과 음성해설 QR코드, 또 작품 정보와 가격, 구매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오늘의 예술을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라는 이번 행사의 슬로건처럼 장애예술인들의 작품과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길 기대해 봅니다.
1: 네, 오늘은 모두 미술공간에서 열리는 모두 예술상점 전시 현장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박수정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윤형주의 조개 껍질 묶어.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해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역사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한 인물들을 소개하고 그들이 어떤 도전과 용기를 보여줬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시련 속에 빛난 역사 이야기,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2: 예, 안녕하십니까.
1: 자, 이번 시간에는 어떤 인물을 만나볼까요?
2: 이번 시간에는 좀 조선 시간에서 조금 더 과거 여행을 해서 삼국시대 우리 백제로 가보기로 하겠는데요. 예.

0: 이 바로 이 남편인 도미라는 인물이 백제 계로왕에 의해 이 결국은 눈이 찔리는 실명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끝까지 사랑을 지킨 바로 이 도미 부인 이야기입니다.
1: 오.
0: 바로 올해죠. 2026년에 창작 뮤지컬 무릉도원이라는 제목으로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공연을 했어요. 저도 뭐 어쨌든 또 역사도 전공하니까 또 예. 기회가 돼서 여기 공연을 직접 보기도 했는데 이 남편이 그 왕에 의해 시력이 손상되었지만 끝까지 남편에 대한 의리를 지킨 도미 부인 이야기를 바로 아. 요 몽유도원이라는 제목의 그 창작 뮤지컬로 나갔던 것입니다.
1: 저는 몽유도원이라고 하면 안견이 그린 그림이죠. 몽유도원도가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0: 그렇죠. 이 안견이 그린 몽유도원도가 바로 그 안평대군이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해주고 바로 이것을 바탕으로 그린 뭐 대표적인 작품이죠.
1: 예.
0: 몽유는 꿈속에서 논인다는 뜻이고 도원은 이상형이 무릉도원. 그런데 그 묘하게도 이 도미와 도미 부인이 결국은 또 배를 타고 이상형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목을 무릉도원이라고 했고 우리 저 최인호 선생님이 돌아가셨지만 그 소설로 이게 나갔어요.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창작 뮤지컬로 공연을 했던 것이죠.
1: 예, 도미 부인은 백제 때 인물이군요.
0: 예, 삼국사기 열전 권팔에 직접 수록이 되어 있는데 백제 네 번째 왕이 계루왕이에요. 요거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백제에는 또 21번째 왕이 계로왕이에요. 요 계로왕은 이 백제 수도가 그 한성일 때 지금 서울일 때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을 받아 결국 전사를 하고 이때 백제가 수도를 한성에서 지금의 공주 웅진으로 옮기는 그때의 왕은 계로왕입니다.
1: 예.
0: 요 왕은 네 번째 왕 계로왕. 계로왕 때 이야기인데 기록에 보면 도미는 백제 사람이다. 비록 호적에 편입된 평민이었지만 잠옷 의리를 알았다. 그리고 여기가 되게 이제 중요한 기록이 나오는데 도미의 아내는 아름답고 고왔으며 또한 절개가 굳은 행실로 당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계로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도미를 불러 말하기를 무릇 부인의 덕은 비록 지조가 곱고 행실이 깨끗함을 우선으로 하지만 만약 으스가고 어두우며 사람이 없는 곳에서 교묘한 말로서 유혹하면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드물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딱 도미를 뭔가 이렇게 도미에 대한 대답을 이제 바라는데 도미는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의 마음이란 헤아릴 수 없으나 저의 아내와 같은 사람은 비록 죽더라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왕에게 딱 이야기를 한 주고.
1: 계로왕이 도미 부인의 미모를 타면서 뭔가 일을 저지를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일을 저지르죠. 예. 그래서 이 계로왕이 도미 부인을 시험해 보려고 도미를 어느 일로 이렇게 좀 잠깐 궁궐로 오게 하고는 가까운 신하 한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으로 왕의 옷을 입고 마부를 데리고 이제 아요 이제 궁궐에 뭐 어떤 이렇게 집 같은 거 약간 이제 계로왕이 뭔가 이렇게 계획을 짜기 위해서 마련한 그 집에 어떤 그 신하 한 사람을 이제 왕의 옷을 입고 이제 그 집에 가서 이제 가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왕을 가장한 신하가 그 도미 부인에게 말하기를 그 너가 매우 아름답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도미하고 바둑 내기를 했어. 이때서 재밌는 기록이 나와요. 바둑으로 내기를 했다. 그래서 너를 얻었으니 내일 너를 들여 궁녀로 삼겠다. 지금부터 너의 몸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1: 계로왕이 도미 부인을 바둑 내기를 핑계로 해서 궁궐로 끌어들이고 간음을 하려고 하는군요.
0: 예.
1: 도미 부인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했나요?
0: 그래서 실제 이제 계로왕이 이제 그녀를 그 간음하려고 이제 하니까 그 부인이 말합니다. 국왕께서는 헛된 말을 하지 않으실 것이니 제가 감히 따르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먼저 방에 들어가 계시면 제가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한 계집종을 그 자신의 모습처럼 치장을 해서 그 잠자리에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런데
1: 예.
0: 처음에는 이제 그 잘 모르고 있었다가 이 왕이 이제 나중에 속은 것을 알고 크게 노합니다.
1: 예.
0: 그래서 도미에게 이 죄를 뒤집어 씌워서 처벌을 하게 하고 두 눈을 멀게 해버려요. 여기서 이제 시력 손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1: 예.
0: 그리고는 사람을 시켜 작은 배에 태워서 이제 강에 뛰어
1: 예.
0: 보내게 됩니다.
1: 분노한 계로왕이 도미의 눈을 멀게 했군요.
0: 예. 그리고는 다시 그 아내를 끌어다가 또 한 번 또 강제로 이제 간음을 하려고 합니다. 이 도미는 이제 일단은 멀리 쫓아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 부인이 말하기를

0: 을 지금 남편을 이미 잃었으니 홀로 남은 이 한 몸을 스스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궁녀가 되었으니 어찌 감히 여기겠습니까? 이러면서 또 이런 또 지혜를 발휘하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월경 때문에 제 몸이 더러우니 청컨대 다른 날을 기다려서 향기롭게 목욕한 후에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로왕이 그럼 그렇게 하라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자신을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 도미 부인이 바로 그 길로 도망을 쳐서 강흙에 이르렀는데 일단 뭐 강이니까 건널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게 이러니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하늘을 부르며 통곡을 하고 있는데 문득 배 한 척이 파도를 따라오는 것을 보았다.
1: 그 배가 혹시
0: 그곳을 그 배를 타고 가니까 천송도라는 섬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다는 거죠.
1: 남편이 아직 강을 따라 간 살아 거죠. 있었군요.
0: 그렇죠.
1: 예. 도미 부인이 또다시 기지를 발휘하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장애를 당한 남편을 끝까지 찾아가는 모습도 정말 감동적인데요.
0: 예. 그래서 이 배를 타고 이제 도착한 섬이 이제 천송도. 그래서 바로 이 제인호 선생님이 쓴 소설에서는 이 천송도를 무릉도원으로 설정을 한 거고.
1: 예.
0: 그래서 저도 이 공연 를 한번 제가 관람을 했는데 그 앞에 가면 배가 한 대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관객들이 가서 사진을 이제 딱 찍는 그런 그 장면을 연출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 마침내 천송도에서 제한 두 사람은 천송도에서 풀뿌리를 캐어 먹다가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백제 땅에서는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삼국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함께 배를 타고 어디로 갔냐 하면 고구려 땅으로 가요. 이 고구려의 산산이라는 땅 아래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아마 이 고구려 사람들도 그 시대 이 도미의 사정 딱한 사정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구려 사람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 옷과 음식을 구하여 주었다. 마침내
1: 받아줬군요.
0: 객지에서 일생을 마쳤다. 이렇게까지 삼국사기 열전에 보통 우리가 일반 백성들의 그런 행적이 이 삼국사기에 잘 기록이 되지 않아요.
1: 예,
0: 보통 뭐 김유신 장군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 뭐
1: 업적이 좀 큰
0: 그렇죠. 계백 장군.
1: 예.
0: 그런데 이런 평민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된 거는 상당히 놀랐고 그만큼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 장애를 겪은 남편을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도미 부인은 저 왕에게 그냥
1: 그렇죠.
0: 가면 엄청 호화로운 삶이 보장이 되지만 끝까지 이 남편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또 그것도 장애를 극복한 그 사랑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 시대는 물론이고 뭐 지금까지도 상당히 큰 울림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자, 시련 속에 빛난 역사 이야기 오늘은 삼국시대 백제의 도미와 도미 부인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원경의 다시 사랑한다면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m not afraid to die.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자, 요즘 사람 하나 둘 이상 보이면 빠지지 않는 이야기, 바로 북중미 월드컵 이야기 아닐까 싶은데요. 다시 한번 응원의 열기를 불태울 시기가 다가옵니다. 내일 오전 10시 우리 대표팀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상대로 조별리그 A조 최종 3차전을 치르게 되죠. 아, 이거 축구 중계가 매번 저희 방송이랑 시간이 겹쳐요. 네, 인심 써야죠 뭐. 오전엔 축구 중계 듣고요, 우리 남가족은 재방송으로 듣는 거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네, 들어주시면 그게 어딥니까? 감사하죠. 자, 그런데요, 이번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첫 경기였던 체코전 생중계에서 주목할 만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시각장애인용 화면 해설과 청각장애인용 자막이 송출이 된 건데요. 지상파 UHD의 양방향 서비스인 TV바 플랫폼을 통해 제공이 됐습니다. 사실 UHD 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가구가 많지 않아서 이 소중한 해설을 직접 경험하신 분도 많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뭐 첫 수를 배부를 순 없잖아요. 이번에 도입된 AI 화면 해설, 스포츠 중계 흐름을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한 자동 제어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합니다. 와, KBS에서는 이번 시범 서비스의 성과를 바탕으로 접근성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스포츠의 짜릿한 순간을 더욱 생생하고 자세한 중계로 즐기게 될 날을 기대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6월 24일 수요일 우리 남가족 첫 곡은 윤대현 밴드가 부릅니다. 나는 나비.

네, 우리는 가족 수요일 순서 안내 드릴게요. 매주 수요일은 시각장애인 다독가와 함께하는 지상진의 들리는 책방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 중고등학생들 기말고사 준비 한창이겠죠? 학교를 졸업하면 더 이상 공부하지 않아도 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네, 업무나 승진에 필요한 공부, 또 이직을 위한 공부, 하다못해 재테크를 위한 공부 등 정말 공부는 끝이 없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지상진 씨가요, 근데 이 공부에 대한 책을 준비했다고 하거든요. 왠지 도망가고 싶기도 합니다만 아니에요. 네, 공부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책일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과연 어떤 책일지 잠시 뒤에 지상진 씨의 소개로 만나보고요. 자, 또 이어서 영화 한 편을 화면 해석과 함께 감상하는 귀감 영화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추억의 달 6월. 6월에는 남북한 관계를 소재로 한 영화를 감상하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오늘 감상할 영화는요. 김학순 감독의 연평해전입니다. 대한민국이 월드컵 열기로 뜨거웠던 2002년 6월 한국과 튀르키예의 3, 4위전 경기가 열리던 그날 서해바다 한가운데 포성이 울립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영화 연평해전은 실화를 바탕으로 현실감과 진정성을 더한 감동 드라마라고 하는데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영화로 감상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유나가 부릅니다. 사건의 지평선.

0: 매주 수요일에 오디오북 이야기를 나누는 들리는 책방 시간입니다. 시각장애인 다독가 지상진 씨와 함께합니다. 오늘 전화로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부터 우리 장애인들에게 특별한 전국대회가 열리죠?
1: 네, 오늘 6월 24일부터 4일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2026년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가 개최됩니다. 우수한 기능장애인을 발굴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축제 같은 대회인데요.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정식 직종인 점역교정과 시범직종인 안마 부문이 열립니다. 이곳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면 메달과 시상금을 받을 수 있고 9월에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도 있죠. 저도 몇 차례 점역교정 부문에 출전한 적이 있었는데요.
0: 네.
1: 명확한 목표를 세우면 확실히 점자를 더욱 잘 익힐 수 있더라고요.
0: 또 올해 상반기에 영어 점역교정사 자격증 시험도 보셨다면서요, 그죠?
1: 네, 맞아요.
0: 네, 상진 씨는 확실히 좀 뭔가 도전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네.
1: 게다가 기능경기 대회는 등수에 따라서 상금도 쏠쏠하거든요.
0: 네.
1: 점자 실력도 늘리고 맞춤법도 정확히 알 수 있고 상금도 탈 수 있으니까 일석삼조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무턱대고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상반기에 봤던 영어 점역교정사 시험이 그랬었어요. 체계적인 지도를 받았었던 교정 부문은 70점 만점에 68점을 받았었는데 맨땅에 헤딩하듯 독학했었던 점역 부문은 0점 처리가 됐었거든요.
0: 네,
1: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것만큼이나 올바른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0: 잠깐만요. 방향이 얼마나 잘못됐길래 근데 0점...
1: 많이 잘못됐더라고요. 확인하겠었는데.
0: 네. 차라리 찍었으면 아닙니다.
1: 자,
0: 네. 자, 오늘 준비한 책은 누구의 어떤 책일까요?
1: 네, 오늘은 시험의 쓴맛을 보고 나서야 찾았던 효과적인 공부법과 관련한 책을 소개해드리려고요.
0: 네. 네,
1: 바로 인지심리학자 정경훈 교수가 쓴 100년 공부법입니다. 점자뿐만 아니라 이번 기능경기 대회의 시범 종목인 안마 역시 복잡한 인체 구조를 외워야 하는 고도의 전문 영역일 테죠.
0: 그렇죠.
1: 그만큼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공부법 고민이 많아집니다. 이 책은 커다란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새로운 배움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든든한 공부 나침반이 되어줄 책이에요. 지난 100년간 축적된 뇌과학과 인지심리학의 연구 성과를 아주 쉽고 실용적인 언어로 풀어낸 안내서거든요.
0: 근데 하루 공부하기도 사실 힘든데 100년 공부법, 100년 동안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떤 책입니까?
1: 네. 네, 이 책의 매력이라고 하면 그게 세 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복잡한 공부법의 원리를 단순하게 풀어내서 누구나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둘째는 한번 익히면 평생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드는 틀을 짤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성적을 올린 검증된 방법만 담았다는 점인데요. 그야말로 기억의 장인이 정수하는 가장 과학적인 비법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각장애인이 음성 지원만으로 인식하기

0: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기호 등을 활용한 설명이 많거든요.
1: 네네.
0: 그럼에도 친절하고 쉽게 설명해 주어서 책의 전체적인 지식을 얻기에는 무리가 없을 겁니다.
1: 그 저자가 심리학 교수라고 했는데 어떤 분인가요?
0: 네, 저자 정경훈 교수는 고려 대학교를 거쳐서 미국 뉴멕시코 대학에서 인공지능 판단 능력 향상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인지심리학 전문가인 그는 현재 미국 케네소 주립 대학교에서 최연소 전문가로 재직하면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죠.
1: 최연소 전 교수.
0: 네, 네네. 그러니까요. 특히 자신의 수업에 메타 인지 학습 전략을 도입해서 학생들의 성적을 비약적으로 올릴 실무형 학자인데요. 동영상 채널 과학적 학습법도 운영했던 적이 있고요. 일상에서 공부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전용 앱까지 출시할 만큼 학습법 전파에 진심인 분입니다.
1: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 인지 심리학자가 알려주는 공부법인 건데 어떤 건가요?
0: 네. 저자는 학습이란 정보를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옮기는 과정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때 어떤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기억의 수명이 달라지는데요. 갓 잡은 생선을 배 위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금방 먹어야 하는 횟감이 되기도 하고 또 수년간 보관할 수 있는 통조림이 되기도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공부를 할 때 가장 흔히 쓰는 방법이라고 하면 단순 반복암기일 텐데요.
1: 네네. 네,
0: 안타깝게도 반복만으로 굳어진 정보는 필요할 때 써먹기가 어려워진다고 해요. 단순 반복을 통해서 장기 기억으로 보내면 머릿속에 있던 기존의 수많은 정보 사이에 무작위로 파묻히게 되거든요.
1: 그러면은 단순 반복이 별로라는 건데 그러면 오래도록 기억하게 하는 방법은 어떤 거래요?
0: 네, 핵심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배경 지식과 새로운 정보의 지식을 지어 연결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영어 점자에는 복잡한 양자가 엄청 많은데요. 단어 뒤에 나오는 LESS, 그러니까 less 약자는 한글 점자의 저와 모양이 같아요.
1: 네.
0: 그리고 한편 NESS, less 약자는 서와 모양이 똑같습니다. 이걸 무작정 외우려면 헷갈리지만 저레스, 천에스 이런 식으로 외우면 그럼 외우기 좀 쉬워질 것
1: 네,
0: 같아요.
1: 네. 네.
0: 정보를 내 지식과 엮어 명확한 관계로 이해할 때 기억은 비로소 통조림처럼 단단해집니다. 인지 심리학에서는 이처럼 어떠한 물체의 정체를 나타내는 데에 필요한 핵심 이미지를 지온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1: 지온.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저레스, 천에스는 저도 외운 것 같고. 네, 책에는 또 어떤 학습 전략이 있을까요?
0: 네, 흔히들 의도보다 결과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공부할 때만큼은 의도가 결과를 뒤바꾸기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똑같이 공부하더라도 네.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목적만 있을 때보다 누군가를 가르쳐야 할 때 성적 차이가 엄청나다고 해요. 가르치기 위해서 배울 때 뇌가 가장 활성화되기 때문인데요. 네, 이 책은 선생님처럼 학습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수업 전 예상 문제를 만들고 수업 중에는 말로 설명하고 상호작용하고 그리고 수업 후에는 피드백을 또 주는 거죠. 저 역시 오늘 소개해드릴 이 책의 부분이라든가 영어 점자 부분만큼은 잊어버리기 어려울 듯 해요.
1: 자, 이 책에서 고른 오늘의 한 문장은 어떤 건가요?
0: 작가는 말했어요.
1: 네.
0: 여러분의 공부에도 계속 집어넣기만 하는 것이 아닌 잠시 멈추어 익히는 기쁨의 시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요. 머릿속에 지식을 집어넣는 배움만큼 중요한 건 그 지식이 내 것이 되도록 자라나고 여물 시간을 주는 익힘의 과정이겠죠. 이번에 응시했었던 영어 점역교정사 시험에서 불합격한 경험이 영어 점자 지식을 더 여물도록 만들기 위해서 네네. 필요한 시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기능경기 대회에서 그동안 공부한 결과를 멋지게 펼치실 선수분들 그리고 저마다의 자리에서 삶을 배우고 익혀나갈 청취자 여러분에게 이 책을 추천드려요.
1: 네, 정경훈 교수의 100년 공부법 어디에서 읽어볼 수 있을까요?
0: 네, IT로 열린 도서

0: 관해서 데이지 자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네, 오늘의 추천곡은요.
0: 피아노 학원에서 연습할 때 노트에 사과를 그려놓던 추억을 노래한 곡이라고 해요.
1: 네.
0: 소란의 사과 하나를 그려 함께 듣고 싶습니다.
1: 네, 다음 주에도 좋은 책 소개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각장애인 다독가 지상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장애인 활동지원사 유미자입니다. 어떤 역할이라는 거는 뭐 어디 갈 때 많이 이제 뭐 관공서나 뭐 복지관 그런 데 가서 이제 옆에서 도움 주고 뭐 만들 때 아니면 요리할 때 뭐 칼질할 때 뭐 뜨거운 거 할 때 뭐 후라이팬에서 뭐 볶을 때 그런 거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주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게 또 잘 하시니까 옆에서 직접 하시면서 옆에 저희는 이제 보조만 해주는 거예요. 진짜 그냥 뭐 뜨거우니까 이건 조심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또 조심하시고 뭐 볶을 때 이제 뭐 수저 같은 걸로 할 때 그런 것도 하시면 또 잘 하시고 그러시거든요. 처음에 이제 뵀는데 많이 돌아다니고 싶으시대요. 많은 데를. 그래서 마음적으로 어머 이런 분이 계셨네 하고 그게 마음이 닿아가지고 그 지금은 막 아웅다웅 싸우면서도 같이 다니면서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아우 처음에 많이 싸웠죠. 그래서 아우 많이 도움을 많이 줘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그냥 일을 해요. 저도 배려도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그리고 또 저는 이제 뿌듯해요. 일을 하다 보면은 또 아 내가 오늘 하루 이렇게 한 분을 이렇게 내 도움을 많이 받으셔서 저는 그게 참 좋아요. 그런 게
1: 장애인 활동 지원사 유미자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시각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서로 의견이 달라서 아웅다웅하기도 했지만 관공서나 복지관에 갈 때 이동 지원도 하고 또 요리할 때라든지 일상생활 지원을 하면서 한 사람에게 도움이 됐다.

점에서 아주 뿌듯하다고 하셨습니다. 활동 지원사 분들이야말로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게 가족 못지않게, 아니 어떨 때는 가족보다 더 힘이 되는 분들이잖아요. 이제 점점 날씨가 더워지면서 활동 지원도 힘들 수 있는데 시각장애인과 활동 지원사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정말 건강하게 즐겁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바네사 윌리엄스가 부릅니다. Save the best for last.

0: 영화 한 편을 화면 해설과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귀로 감상하는 영화, 귀감 영화 시간인데요. 화면 해설 작가 이진실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6월에는 남북한 소재의 영화를 감상하고 있잖아요. 이번 네. 주가 마지막 주입니다.
1: 맞습니다. 예. 오늘로부터 딱 11년 전 2015년 6월 24일에 개봉한 김학순 감독의 영화 연평해전을 준비했어요. 2002년 6월 29일에 벌어진 제2 연평해전을 배경으로 서해

0: 북방 한계선을 목숨 바쳐서 사수한 해군 제2함대 소속 참수리 357호 대원들의 실화를 극화했고요. 최순조 작가의 소설 서해해전이 원작이에요. 네. 윤영하 대위는 김무열, 한상국 하사는 진구, 박동혁 상병은 이현우가 연기했습니다.
1: 이게 월드컵 열기가 아주 뜨거웠던 2002년에 벌어진 일이었네요.
0: 네. 네. 그 6월 29일은 터키와의 월드컵 3, 4위전이 있던 날인데 연평도에서 다친 해군들이 헬기를 타고 병원에 이송됩니다. 심장 박동이 멈췄던 박동혁 상병이 눈을 뜨는 모습에서 시점은 연평해전 이전으로 돌아가는데요. 네. 천안함에서 근무하던 의무병 동혁은 참수리 357호로 와서 훈련소 동기인 기형의 안내로 조타장인 한상국 하사 등의 대원들과 인사를 나눠요. 네. 그날 정장으로 새로 부임한 윤영하 대위는 제2함대 회의를 갔는데요. 기존의 교전수 측은 경고 방송, 그리고 시위 기동, 차단 기동, 경고 사격, 격파 사격 5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네. 영화는 경고 방송 뒤에 바로 경고 사격을 해서 아군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전 대장은 월드컵 기간 동안에는 절대 안정이라는 지침이 하달됐고 교전 수칙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고 제지해요.
1: 네. 좀 안일한 내용이었는데 그렇게 출정을 하게 된 거죠.
0: 네. 357호정은 영하가 그리고 358호정은 최대위가 지휘를 하고 동혁은 바다에 설치된 해안포와 망원경으로 보이는 북한 해안을 보면서 긴장합니다. 대원들은 밤에 갑판으로 나아가서 가스불로 꽃게 라면을 끓여 먹다가 영화에게 들키고요. 아이고. 적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벌을 받습니다. 네. 이른 새벽 동혁은 망원경으로 꽃게잡이 어부들을 감시하다가 뭔가 의아한 듯이 고개를 갸웃하죠.
1: 네, 화면 해설 영화 연평해전 함께 감상해 보시죠. 김두리 성우의 해설입니다.
2: 긴급 불안. 잠에서 깬 대원들이 침실 불을 켜고 서둘러 고속정복을 갖춰 입는다. 357호 고속정이 조명등을 밝히고 밤바다로 나간다. 조타실 레이더 탐지기에 북한의 전마선 세척이 잡히고 있다.
3: 저놈들이 NLL 넘으면 물대포 쏴.
2: 영하와 희환, 김일병이 함교에서 북한 전마선을 유심히 관찰한다.
4: 실전, 총안 전투 배치. 전투 배치!
2: 사수들이 포탑과 기관총 앞에 자리를 잡는다. 소병기 대원들은 병기장에게 소총을 받아 좌현과 우현을 지킨다.
5: 좀 더 가까이 대보라.
2: 김일병이 북한 전마선에 서치라이트를 비춘다.
3: 경고방송 실시.
6: 경고방송 실시.
7: 기측은 지금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했다. 즉시 북상하라. 다시 한번 말한다. 기측은 지금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했다. 즉시 북상하라.
4: 물도 없어.
2: 소화반 대원들이 소화전 밸브를 풀고 여러 개의 호스로 전마선에 굵직한 물줄기를 쏜다. 북한 전마선의 어부들은 저항하며 고속정에 돌을 던진다. 경수가 철무에 돌을 맞는다.
6: 어선들 모두 납부해.
2: 잠시 후 후원이 갑판에서 이대준 등 북한 어부들의 눈을 가리고 손을 묶는다. 소병기 대원들은 북한 전마선에 소총을 겨누고 있다.
8: 여기 온 목적이 뭡니까?
9: 남조선에선 전환당한 어부를 이렇게 취급합니까?
2: 북한 어부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자 영하와 대원들이 총을 조준한다.
6: 이거 보라 이거.
2: 어부의 손엔 나침반과 조개가 쥐어져 있다. 영하가 눈가리개를 벗는 이대준의 얼굴에 권총을 겨눈다.
9: 이거 치우라.
6: 여기 왜 왔습니까?
9: 몇 번을 얘기 알갔습니까? 항로를 잃었다고 길지 않았습니까?
2: 조타수가 영하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한다. 그 사이 이대준은 눈동자를 굴리며 고속정을 훑어본다.
6: 눈가려.
2: 후원이 이대준에게 다시 눈가리개를 채운다. 영하는 조타실로 들어와 무전기를 집어든다.
10: 윤영하대입니다.
3: 계획적인 월성 같지만 가능한 북한 선박과 충돌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으니 그냥 돌려보내.
10: 알겠습니다. 전마선 풀어주라고 해.
6: 딱 봐도 저놈들 어부 아닙니다. 풀어주면 안 됩니다.
10: 지시사항 못 들었어. 방송해.
2: 상국이 못마땅한 얼굴로 눈을 껌뻑거리다가 마이크를 잡는다.
6: 각 대원, 전마선 풀어주고 원위치로.
2: 대원들이 이대준과 북한 어부들의 눈가리개를 풀고 총구로 밀치며 전마선에 태운다. 영화가 멀어지는 북한 전마선들을 꺼림칙하게 바라본다.
11: 선체는 깊게 튼튼하지 않은 것 같소.
12: 길지만 포의 정확도가 우리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11: 가까이서 공격하면 우리가 유리하오.
2: 평양 북한 8전대 사령부 앞에 고급 승용차들이 멈춰서고 고위 간부들이 내린다. 군복 차림의 장교들은 사령부 앞에 도열해 간부들에게 정중하게 경례를 올려붙인다. 고위 간부와 장교들이 회의실에 둘러앉아 테이블에 NLL 지도를 펼쳐놓고 군함 모형을 옮겨가며 회의를 한다. 장교들은 심각하게 의견을 주고받다가 간부가 의견을 내자 수긍하며 고개를 끄덕인다. 이대준이 군복을 입고 비서실장을 따라 고위 간부가 기다리는 회의실로 들어온다. 이대준은 간부에게 경례를 올린다. 간부가 목에 무공 훈장을 걸어주자 이대준은 다시 힘차게 경례를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붉은 악마의 열띤 응원 속에 월드컵 경기가 치러지고 있다. 안정환 선수는 헤딩골을 집어넣고 반지에 입을 맞추는 골 세리머니를 펼친다. 이어진 승부차기에서 이윤재 골키퍼는 상대팀 선수의 골을 막아내고 홍명보 선수는 슛을 성공시킨다. 선수들이 경기장을 돌며 붉은 악마와 인사를 나눈다.
1: 월드컵이 열띤 상황을 틈타서 북한은 정말 치밀하게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네요.
0: 네. 얼마 되지 않아서 북한 경비전과 충돌 위기에 처하는데요. 조타실에서 키를 잡은 상국은 경례원을 하는 오른손 때문에 네. 겨우겨우 방향을 틀어요. 경비전과는 가볍게 충돌하면서 비켜갔지만 김일병이 바다에 빠지고 마는데요. 상국은 바다에 뛰어들어서 김일병을 구해오고 심폐소생술을 해서 간신히 살려냅니다. 상국의 아내는 상국이 배를 타면 오랫동안 보지 못하고 또 유산도 겪어서 지상 근무를 서길 바라고요. 영화는 승조원들의 생사가 상국의 손에 달려있다면서 지킬 자신이 없으면 물러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을 해요.
1: 상국은 상황을 보면 지상 근무를 아주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겠어요.
0: 네. 결국 영화가 지상으로 전출시켜달라는 청을 윗선에 하면서 상국을 감싸주고요. 상국은 발령을 한 달 정도 앞두게 됩니다. 한편 영화는 장교였던 아버지에게 용돈을 드리고 통역 장교로 근무하는 게 어떠냐는 물음에 자기는 계속 고속정에서 근무를 할 거라고 답을 해요. 휴가를 나온 동혁은 상국을 데리고 청각장애인 엄마가 하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또 엄마의 생일 파티를 해줍니다.
1: 네, 화면 해설 영화 연평해전 계속 만나보시죠.
2: 3579 통신부대 상황실에서 통신병이 다급히 헤드셋을 쓰고 북한군의 통신을 감청하며 보고서를 작성한다. 통신병은 보고서를 찢어서 대원에게 전달한다. 상황실장이 집무실로 들어와 통신부대장에게 보고서를 전달한다.
13: 봐요? 이거 확실해?
6: 네, 발포 확실합니다.
13: 이 새끼들 이거 미친 거 아니야?
2: 통신부대 회의실.
3: 걱정 말고 무조건 따라가라.
13: 이 보고는 며칠 전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한 의도에 대해 분석한 것입니다. 항공사진에 찍힌 실크온 미사일 발사대 위치와도 일치한 아주 예민한 사항입니다. 보고서엔 만약의 경우 발포할 테니 방심하지 말라는 정보까지 들어있습니다.
2: 텔레타이프에서 문서가 인쇄되어 나오자 누군가 지급이라는 도장을 찍는다.
14: 아, 출동 날짜가 3일 후로 잡혔다.
2: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 회의실.
15: 모일이면 독일하고 축구하는 날인데.
16: 왜? 이준이가 나가서 뛰게?
17: 개발인데 완전 지금.
15: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4강 진출인데 날짜가 왜 이렇게 빨리 잡혔습니까? 말일부터 아닙니까?
17: 그랬지요.
15: 작전 지역에 무슨 특이 동향이라도 있는 겁니까?
17: 뭐 그런 건 아니고 최근 연평도의 북계 동향 때문에 예비로 투입된 것이다. 응? 자,
14: 그럼 주말에 이중이는 축구 잘 하시고 나머지는 잘 쉬면서 각 부서별

0: 있습니다. 자, 가자.
1: 영아가 바로 옆에 정박한 358호정을 돌아본다. 최대위가 헤드셋을 쓰고 함교에서 대원들을 지휘하고 있다. 최대위가 출항하는 358호정에서 영아에게 씩 미소를 짓는다. 357호정은 358호정과 적정거리를 유지하며 뒤따라간다. 붉은 악마들이 서울시청 앞 광장과 월드컵 경기장 등에 운집해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 영아가 스톱워치로 대원들의 전투 배치 훈련 시간을 체크한다.
2: 전투 배치 훈련은 그저 몇 초에 끝내느냐 기록을 재는 훈련이 아니다. 너희들이 허비한 그 1초가 전우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동원, 전투 배치.
1: 영아가 다시 스톱워치를 누르고 천영과 도현은 포탑에 탑승해 전투 준비를 한다. 시간은 32초가 걸린다.
2: 방위 330도, 거리 2000, 도남으로 접근 중인 적정 따라가기 시작.
1: 소변기 대원들이 통로를 가로질러 우현으로 달려간다.
2: 방위 330도.
1: 영아가 스톱워치를 멈춘다. 이병장은 숨이 차서 헐떡거리고 있다.
3: 26초.
1: 영아가 헤드셋을 벗고 희환과 함께 대원들을 내려다본다.
4: 야, 26초.
5: 북한 경비정이 우리 영해를 침범하고 남하하는 상황이죠.
6: 맞습니다. 네. 참수리 358정이 북한 684정의 진로를 차단하고 북상하라고 경고를 하면서 지나가는데요. 북한은 그 사이에 우리 고속정의 사진을 찍고 영하는 이대준과 눈을 마주치고 불길함에 사로잡힙니다. 한편 상국은 아내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되고요. 6월 29일 새벽 북한 684정은 다시 NLL을 침범하고 대원들은 전투태세에 돌입하죠. 북한의 포신 방향이 모두 한 곳을 가리키고 있어서 대원들은 아주 불안함을 느껴요.
5: 자, 근데 이런 상황인데도 북한이 발포하기 전에 먼저 발포해서는 안 된다는 그게 교전 수칙이었던 거죠.
6: 네. 결국 북한의 684정은 네. 357정으로 한포와 기관총을 난사합니다.
5: 아, 난사를.
6: 네. 네. 357정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고 대원들은 여기저기 총상을 입어서 울부짖고 몸에 불이 붙기도 하지만 대응사격을 멈추지 않죠. 상국은 배에 총을 맞은 상태에서도 키를 돌리고요. 영아는 등에 총을 맞고 조타실을 나가던 중에 다리 한쪽이 잘려나간 채 떨고 있는 부장 희환을 발견합니다.
5: 화면 해설 영화 연평해전 다음 내용 이어서 감상해 보겠습니다.
1: 동혁이 정신을 차리고 머리를 움켜쥐며 갑판에서 일어나 앉는다. 동혁의 시야에 부상당한 곽하사와 포탄을 쏘는 경수, 후원이 들어온다.

0: 김상병은 쏟아지는 총탄에 안절부절 못하며 좌현을 지키고 있다. 정신이 번쩍 들어 머리를 감싸며 기영에게 달려간다.
1: 괜찮아.
2: 정장님 괜찮으십니까? 정장님
3: 안 괜찮으니까 부장부터 챙겨.
0: 동혁이 희환을 돌아보고 약통을 챙겨 다가간다.
2: 부장님.
0: 동혁은 희환의 절단된 다리에 소독약을 마구 붓고 붕대를 감는다. 희환은 극심한 고통에 벌벌 떨고 있다. 동혁이 피 묻은 손으로 약통을 뒤지는데 붕대가 보이지 않는다.
2: 부장님, 붕대 조금만 더 가져오겠습니다. 좀만 기다리십시오.
0: 동혁이 몸을 낮추고 뛰어간다. 영아는 힘겹게 희환에게 손을 뻗어 다리의 절단면을 누르며 지혈을 해준다. 바닥엔 피가 흥건하게 고여있다.
3: 정체라.
0: 동혁이 침실로 들어와 침대 시트를 사정없이 찢는다. 우병장이 구석에 주저앉아 캐비닛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

0: 있으면
1: 가지마, 가지마. 정신 차리십시오.
0: 동영아, 야 너 봤지? 야 진짜 서서 진짜 총을 쐈다고. 나 진짜 이런 상황 너무 싫다. 나
1: 있으면 괜찮습니까?
0: 애들도 일로 내려오라 그래. 거기 위에 있으면 다 죽는 거야.
1: 나 올라가십니다.
0: 나 여기서 죽는 거 싫다. 나 진짜 죽는 거 싫다. 나 진짜 죽는 거 싫어. 나 진짜 죽는 거 싫어.
2: 동혁이 이병장의 뺨을 때린다.
1: 죽긴 왜 죽습니까? 이수병님 죽지 않습니다.
3: 거리 확보되면 타격 시작.
2: 3575정이 북한 6845정으로 다가가며 한포와 발칸포를 발사한다. 3575정과 북한 6845정은 심한 타격을 입고 불꽃과 연기를 피어올리고 있다. 북한 6845정의 한포가 3575정의 기관실을 명중시키며 스크루가 멈춘다. 3575정은 북한 6845정 쪽으로 회전한다. 기관실 벽엔 구멍이 뚫려 물이 콸콸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4: 제 왼쪽으로 돌잖아. 키 오른편, 오른편 180도.
2: 상국이 온 힘을 다해 키를 오른쪽으로 돌린다.
1: 조태선! 내 똑바로 잡아!
5: 내가 북한 쪽으로 넘어간다. 빨리 키 돌려! 키 돌려!
2: 357호정이 시커먼 연기를 내뿜으며 북한 6845정을 지나쳐간다. 최대위는 358호정에서 357호정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다. 기관사와 이마사가 방수목으로 기관실 구멍을 막아보지만 물은 걷잡을 수 없이 밀려들어온다. 기관사와 이마사는 다시 구멍에 방수목을 대고 안간힘을 다해 버틴다.
6: 2호선 편대는 북한 388쪽에 따라 붙이고,
7: 어선들을 안전지역으로 이동시킨 이륙 편대는 232 편대에 합류하도록 하라. 그리고 소련 부첩은 즉시 현장으로 이동하라.
2: 공군 전투기들이 하늘로 날아오르고 해군 초계함들은 NLL로 이동한다. 기어이 심호흡을 하고 북한 6845정에 소총을 쏘려다가 손에 총알을 맞고 나뒹군다.
8: 동료들은 죽어나가고 또 끔찍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살아남은 대원들은 서로를 챙기고 끝까지 전투를 멈추지 않았어요.
9: 네. 상국은 남하를 하려고 가까스로 키를 돌리고요. 네. 병기장은 탄환이 단 두 발 남은 상황에서 영하의 명령을 받고 북한 684호정에 한포를 발사해서 이대준을 쓰러뜨립니다. 동혁은 숨을 거둔 영하의 헤드셋과 철모를 벗겨주고요. 다리가 잘렸던 희환이 지휘권을 넘겨 받아서 계속 사격을 하라고 명령하죠. 358정이 북한 684정으로 포격에 가세하고 동혁은 조타실로 가서 상국을 대피시키려는데요. 상국은 대원들을 꼭 데려다 줄 거라면서 피만 멈추게 해주고 가라고 해요. 동혁은 그래서 상국의 배에 붕대만 감아주고 울먹이면서 뛰어나갑니다. 상국은 아내의 사진을 보다가 또 총탄에 맞고요. 네. 구명조끼 끈으로 오른손을 키에다 단단히 묶고 그대로 조종대에 엎어지면서 숨을 거둡니다.
8: 아, 이게 진짜 듣기만 해도 너무 참담한데요. 그 의무병인 동혁은 부상을 입었는데도 대원들을 살리려고 뛰어다니겠어요.
9: 맞아요. 동혁은 동료들을 부축하다가도 총격 때문에 쓰러지고 결국 울분에 가득 차서 기관포를 발사하다가 관통상을 입어요. 네. 그런데도 끝까지 총을 쏴서 북한 군들을 사살하고 정신을 잃습니다. 반파된 북한 684호정에는 북한 해군들의 시신이 가득했고요. 우리 군은 전사 4명, 부상 19명, 실종 1명, 무사고 4명으로 전쟁이 끝나게 돼요. 상국의 아내와 영하의 아빠는 뉴스로 그 소식을 접하고 동혁의 엄마는 동혁의 중환자실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실제 연평해전 희생자들의 연결식 자료 영상이 이어져요.
8: 네. 화면 해설 영화 연평해전 마지막 내용입니다.
2: 해군이 영하의 이름이 적힌 유골함을 유가족에게 건넨다. 묵념을 하던 유가족이 오열하며 바닥에 쓰러지기도 한다. 해군이 희생자의 묘지에 삽으로 흙을 뿌린다. 유가족들은 해군의 도움을 받아 힘겹게 흙을 집어넣는다. 노부부는 희생자의 묘지 옆에 넋을 놓고 앉아있다. 두호네 거실에 윤영하 나무, 중학교 졸업기념이라는 이름표가 붙은 화초가 놓여있다.

0: 두호는 화초 옆에 걸어둔 영화의 흰색 정복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두호는 안경을 벗고 정복에 달린 이름표와 휘장을 소중하게 어루만진다. 두호가 울음을 터뜨리며 정복을 와락 끌어안는다. 지선이 연평도 바닷가에 우두커니 앉아 바다를 떠다니는 군함들을 망연하게 바라보고 있다. 지선은 슬픔에 겨워 턱을 파르르 떤다. 동혁이 몸에 여러 개의 링거를 연결하고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중환자실에 누워있다. 동혁의 엄마는 위생복을 입고 침대 옆에 앉은 채로 잠들어있다. 동혁이 가물가물 눈을 뜨고 힘겹게 엄마를 부른다.
1: 아파? 통증 어때?
0: 동혁의 엄마가 동혁에게 수화로 아프면 아프다고 해라고 한다. 동혁은 눈을 감고 가냘프게 고개를 끄덕인다.
1: 동혁아, 오늘은 컨디션이 좋네. 혈압도 오르는 걸 보니까 이젠 항생제들이 좀 듣나 봐.
0: 동혁의 엄마가 군의관에게 연거푸 머리를 조아린다. 동혁이 일반 병실로 옮겨져 엄마와 TV로 뉴스를 확인하고 있다.
2: 조건 때문에 수색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늘 조류가 다시 잠잠해지는 정조 때를 기해 참수리 357 고속정의 조타장 한상구 가사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0: 해군 해난 구조대원들이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바다로 들어간다. 대원들의 몸에는 생명선이 연결되어 있다. 대원들은 손전등을 비추며 바다 밑에 비스듬하게 가라앉은 357호 고속정으로 헤엄쳐 간다.
3: 제대로 잡아줬다는 얘기야.
0: 대원들이 조타실을 살펴보다가 창문으로 진입한다. 상국이 탈륜에 손이 묶인 상태로 조타실에 갇혀있다.
4: 상국아! 상국이 임마!
0: 상국의 시신을 발견한 대원의 표정이 숙연해진다.
4: 다했어! 집에 가자!
0: 대원은 칼로 구명조끼 끈을 끊고 상국의 시신을 수습해 밖으로 나간다. 대원이 상국의 시신을 끌고 물 위로 헤엄쳐 올라간다. 동혁이 병실에서 TV로 상국의 시신이 인양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상국의 시신은 들것에 실려 하얀 천으로 덮인 채 2335 고속정으로 옮겨진다. 동혁이 엄마의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침대에서 일어나 앉는다. 동혁은 붕대가 감긴 손을 어렵게 어렵게 들어올려 TV 속 상국의 시신을 향해 거수경례를 한다. 동혁의 눈에서 눈물이 후드득 떨어져 내린다. 대원들이 들것을 갑판에 내려놓고 상국의 시신에 대형 태극기를 덮는다. 2335 고속정과 군함이 지나쳐가며 대원들이 서로에게 대함 경례를 한다.
5: 상국을 조타실에 두고 왔던 동혁. 정말 말할 수 없이 슬프고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6: 맞아요. 네. 잠시 뒤에 동혁은 눈물을 흘리면서 숨을 거두고 엄마는 의료진에게 제세 동기를 더 해보라면서 처절하게 울부짖습니다. 357정에서 대원들이 월드컵 터키전에 응원했던 모습이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영화가 뺨에 태극기 네. 페이스 페인팅을 하고 나타나자 이제 대원들은 놀라거나 야유를 보내요.
5: 네. 그 뒤로 어떻게 교전 수칙에는 변화가 있었을까요?
6: 네, 경고 방송 후에 바로 사격을 하도록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가 되었다고 해요. 영화 마지막에는 뉴스에 실제로 출연했던 윤형아 소령의 인터뷰가 나오는데 네. 경기장에 갈 수 없지만 16강 진출을 응원한다는 내용이에요. 살아남은 대원

0: 들이 연평해전 당시를 회상하고 동료들을 그리워하는 인터뷰 영상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1: 벌써 이제 제2연평해전이 24주기가 됐습니다. 네. 호국 영웅들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죠.
0: 네. 전사한 6명의 영웅 중에 윤영화 소령의 묘는 2015년 영화 연평해전이 흥행하면서 그 뒤로 현충원의 전사자 묘지에서 제2연평해전 전사자 합동 묘역에 합동 안장되었다고 해요.
1: 네, 영화 연평해전 지금까지 화면 해설 작가 이진실 씨와 함께 감상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마지막 곡으로요, 폴킴이 부르는 모든 날 모든 순간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끝까지 해내는 마음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칭찬, 경쟁, 끌어당김이 인생을 바꾼다는 착각에 관하여. 웬디 그놀릭, 벤저민 헤디, 프랭크 워렐 지음, 성우 이눈솔 읽음. 신화. 보상은 동기를 강화한다. 글렌이 보상을 이용해 아이들의 동기를 높이려고 한 이유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세상에 보상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실제로 보상 전략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교사는 스티커를 사용하거나 쉬는 시간을 더 많이 주겠다고 약속하고, 상사는 보너스를 지급하고, 부모는 집안일을 하는 대가로 자녀에게 용돈을 준다. 동기부여를 강화하는 보상의 힘은 모든 과제와 활동에 너무도 당연히 작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신화를 믿는 사람은 당신뿐만이 아니다. 동기부여의 신화에 대해 조사한 필자들의 연구에서 응답자의 거의 모두에 해당하는 95% 이상이 돈과 상 같은 보상이 동기를 높여준다고 믿었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다. 특히 보상을 제공하면 충분히 큰 보상일 때 보상을 얻기 위해서 과제를 수행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일례로 설문에 응답하는 대가로 금전이 지급된다면 지급되지 않을 때보다 참여 가능성이 클 것이다. 보상은 원하는 행동의 성과를 높일 수 있지만 보상이 동기를 높이는가에 대한 과학적 답변은 예, 아니오로 단순하지 않고 미묘하고 복잡하다. 예를 들어 동기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다. 한 가지 유형으로는 재미있고 흥미로운 활동일 경우 보상이 없어도 참여하는 내재적 동기가 있다. 과제 자체는 흥미롭지 않지만 중요하게 느껴져서 수행하게 되는 동기도 있다. 그리고 세금 납부처럼 꼭 해야 하는 것만 아니라면 하지 않을 고역도 있다. 동기의 다양한 유형은 학습과 장기적인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 일단 이 시점에서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 보상이 동기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믿음인가? 즉, 사람들이 사실상 모든 작업과 활동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는가? 한 연구에서 부모와 대학생들은 짤막한 글을 읽었다. 그들이 읽은 글에는 아이들이 독서에 관심이 있거나 없는 상황이 묘사되어 있었다. 그 후 연구자들은 아이들의 독서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을 단기적 및 장기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들, 보상, 처벌, 추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등이 얼마나 효과적일지에 대해 물었다. 부모와 대학생들 모두 전반적으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지지했다. 그들은 아이들이 독서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지금 독서를 하게 만들기 위함이든 장기적으로 바라보든 보상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보상이 클수록 좋다고 믿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에게 한 가지 실험에 관해 들려주고 의견을 물었다. 주어진 스톱워치가 자동으로 시작하면 5초 기준 앞뒤로 0.5초 이내, 즉 4.95초에서 5.05초 사이에 중지 버튼을 눌러야 하는 흥미로운 게임에 대한 것이었다. 실험은 0.5초를 맞추면 돈을 주겠다고 한 그룹과 돈이 지급된다는 약속이 없었던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고 참가자들에게 말했다. 그 후 실험이 끝난 후 연구진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때 그 방에서 스톱워치 게임을 계속하는 사람은
누구인지에 대해 의견을 내게 했다. 질문을 받은 참가자들은 어떻게 예측했을까? 보상을 받은 그룹이 게임을 더 많이 했을까, 적게 했을까? 흥미롭게도 참가자들은 보상받은 그룹이 게임을 더 많이 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즉, 그들은 보상이 더 큰 동기를 부여하고 더 이상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까지 동기가 지속된다고 믿었다. 그러나 곧 알게 되겠지만 이것은 틀린 생각이었다. 스톱워치 게임 실험 결과에 따르면 보상을 받은 그룹이 더 이상 보상을 받지 못할 때 게임을 계속할 확률은 애초에 보상이 주어지지 않은 그룹이 게임을 계속할 확률보다 낮았다. 즉각적인 효과에 속지 말 것. 보상은 다양한 영역에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사용된다.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무언가를 하도록 유도하는 데도 사용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회사들은 체중 감량에 대한 보상을 지급한다. 운전보험 회사도 운전 행위를 추적하거나 안전운전 행동에 대한 비용 절감 또는 포인트 점수를 제공한다. 표면적으로는 이러한 유인이 효과적인 것처럼 보인다. 이를테면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이 상이나 명성 같은 보상을 받고 매우 만족스러워하는 듯한 모습을 자주 본다. 물론 보상의 긍정적인 효과를 직접

0: 시험한 적도 있을 것이다. 자녀에게 쓰레기를 내다 버리면 용돈을 주겠다고 했을 때 정말로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보상이 특정 행동을 유도하는 효과를 직접 목격해서 보상이 동기를 부여하는 훌륭한 방법이라고 믿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보상의 즉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경험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보상이 동기를 약화시키고 성과의 질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할 수 있다. 우리는 운동선수나 사업가가 보상받는 모습을 보지만 그들을 탁월하게 만든 동기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른다. 성공한 사람도 성공하기 전에는 보상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놓치기 쉽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사회가 물질적 보상에 부여하는 가치를 본다면 보상이 동기부여에 좋은 방법이라는 믿음이 퍼져 있는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동기의 유형에 따라 보상의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보상이 동기를 높인다는 신화를 깨뜨려야 한다. 그 사실을 믿으면 보상을 남용하거나 오히려 사람들의 동기를 약화시키는 쪽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보상의 실질적인 효과가 무엇이고 언제 도움이 되고 해가 되는지 다각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보상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상 신화를 깨뜨리면 목표 달성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보상이 동기를 부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신화가 깨진다면 열린 태도로 다른 동기부여 전략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1: 죄송합니다. KBS 오디오북과 どこですか?
2: 최고의 클립.
1: 소소소소소.
0: 9장.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착각. 에런과 레스터는 두 살 차이 형제다. 레스터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해 교사인 이모가 같이 살게 되면서 형제의 숙제를 자주 도와주었다. 이모는 형제의 부모에게 레스터는 매우 똑똑한 반면 에런은 노력파이기는 하지만 타고난 재능은 없다 라고 했다. 몇 년 동안 이모는 가족 모두에게 레스터가 아주 똑똑한 아이라서 학교 성적도 뛰어나고 나중에 좋은 직업을 갖게 될 것이라는 말을 자주 했다. 그런데 레스터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숙제를 버거워했고 성취도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조카의 성적을 본 이모는 깜짝 놀랐고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갈피조차 잡지 못했다. 그녀는 똑똑함을 강조하는 것이 레스터를 돕는 일이라고 여겼다. 좋은 의도에서 한 그 말이 레스터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일까? 신화. 능력을 칭찬하면 동기가 강화된다. 어떤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냈을 때 똑똑하거나 재능이 있다고 말해주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흔히 있는 일이다. 교사는 문제를 푼 학생에게, 부모는 성적표를 가져온 아이에게 똑똑하다라고 칭찬한다. 심지어 미취학 아동을 위한 TV 프로그램 블루스 클루스도 매 회를 그거 알아? 넌 너무 똑똑해! 라는 말로 끝맺는다. 이런 태도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상사도 자네는 머리가 비상한 디자이너야. 자네는 영업에 재능이 있어. 라고 칭찬한다. 우리는 이런 말이 상대의 자신감을 올려주어 더 끈기 있게 도전하게 만들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칭찬에는 어두운 면이 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똑똑하고 재능이 있어서 성공했다고 생각하게 된다. 물론 상황이 순조로울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좌절에 부딪히면 당연히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내가 잘하지 못한 이유는 사실 내가 똑똑하거나 재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야. 그렇다면 어떻게든 자신이 똑똑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할 것이다. 이를테면 쉬운 과제에만 도전한다거나 능력 부족이 아니라 노력하지 않은 것을 실패 원인으로 내세우기 위해 노력을 게을리한다거나 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저지르기도 한다. 필자들의 설문조사에서도 사람들은 능력을 강조하는 칭찬이 생산적이라고 믿고 있었다. 이것이 좋은 전략이라는 항목에 어느 정도 또는 강하게 동의하는 이들이 전체 응답자의 4분의 3 이상, 76.6%나 되었다. 어린 아이들을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85%가 아이들이 과제를 잘 수행했을 때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도록 능력을 칭찬해야 한다고 답했다. 능력 강조가 동기부여에 효과적이라는 믿음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깊이 퍼져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다. 선한 의도, 그렇지 않은 효과. 과제에 실패했을 때 멍청하거나 재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동기를 꺾는 최악의 전략임은 분명하다. 반대로 성공했을 때 똑똑하다고 말해주는 것은 직관적으로도 훌륭한 격려인 것처럼 보인다. 특히 지능의 가치를 높게 치는 사회에서는 똑똑하다는 말이 듣는 사람의 기분을 단번에 좋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의도로 재능을 칭찬하며 이것이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동력이 될 거라 가정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 이 신화 뒤에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 자리 잡고 있다. 자기 충족적 예언은 사회학자 로버트 머튼이 처음 사용한 용어로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믿음이 실제 행동을 이끌어 결국 믿음이 현실이 되는 심리적 현상을 말한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 똑똑하다고 말하면 그들은 스스로가 똑똑하다고 믿기 시작하고 그 믿음이 현실로 바뀌도록 행동한다는 것이다. 의도는 좋지만 성공의 원인을 똑똑함으로 돌리는 순간 부정적인 영향이 시작된다. 사람들은 똑똑함 같은 자신의 특징에 대해 칭찬받으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이 일을 잘 해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그렇다면 무언가를 잘하지 못했을 때는 똑똑함이나 재능처럼 성공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지 못해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쁜 일이 발생했을 때 자신이 충분히 똑똑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어서라고 생각하면 자신감을 잃거나 포기하게 된다. 좌절을 잘못 해석한 탓에 잘할 수도 있었던 일을 너무 일찍 포기해버린 사람도 무수히 많다. 특히 과거에 계속 성공만 해온 사람일수록 갑작스러운 실패 앞에서 더 쉽게 무너진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저학년 수학은 쉬워서 대부분 잘하지만 중학교에 올라가 복잡해지면 상황이 달라진다. 수학에 재능이 있다는 말을 들은 아이들은 수학이 이해되지 않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 큰 충격을 받는다. 자신의 성공이 재능 덕분이라고 믿었던 아이들은 이제 나는 수학에 재능이 없어 라고 결론 내린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미래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잠재적 인재들을 잃고 있다. 큰 물고기 작은 연못 효과도 이와 관련이 깊다. 이것은 사람들이 자신을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과 관련 있다. 주변 사람들보다 잘하면 자신의 능력에 만족감을 느낀다. 하지만 모두가 뛰어난 새로운 환경으로 옮겨간다면 자신의 능력이 그들에 못 미친다고 느낄 것이다. 자신감이 급격하게 떨어진다. 이것은 작은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모두가 뛰어난 실력을 지닌 명문대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흔히 생기는 일이다. 그들은 성적에 B가 보이기 시작하면 자신의 능력에 의심을 품기 시작한다. 만약 고등학교 때의 성공 원인이 똑똑함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라면 자신이 사실은 그렇게 똑똑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면 자기 효능감이 하락하고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된다. 똑똑함을 보여주기 위해 무엇이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쉬운 강의를 듣는다거나 실패를 대비하기 위해 처음부터 열심히 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경쟁 치열한 명문대가 자신에게 과연 적합한지 고민하기도 한다. 여러분은 지금 끝까지 해내는 마음은 어떻게 탄생하는가를 들으셨습니다. 칭찬, 경쟁, 끌어당김이 인생을 바꾼다는 착각에 관하여 라는 부제가 붙은 끝까지 해내는 마음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지금까지 성우 이눈솔이었습니다.

0: 어떡해. 함정이었어. 어쩐지 쉽다 했어.
1: 뭐해? 얘들 붙잡아야지.
2: 상황에 지시하자 아이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3: 미쳤다. 도망가.
4: 가만히 있어.
2: 벌어졌다. 죽기 살기로 버텼으나 상대는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갔다.

0: 아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셨네. 힘들지? 우리랑 같이 가면 편해져. 너희들의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어. 다시는 외롭지도 두렵지도 괴롭지도 않을 거야. 절대 혼자가 되지도 않을 거고 영원히 우리가 될 거야.
1: 웃기고 자빠졌네. 차라리 돌을 믿으십니까 그러지?
0: 뭐?
1: 언니, 쟤 화났나 봐. 눈이 번쩍했어.
0: 좋아,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2: 어이!
1: 샤머니 부하들을 불렀다. 그때였다. 하늘에서 뭔가가 떨어져 샤머니의 머리에 정통으로 맞았다. 샤머니 쓰러지자 다른 아이들도 일제히 쓰러졌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저거 정수기계야. 샤먼한테 떨어진 거. 저게 왜 하늘에서 알리나?
3: 뭘 보고만 있어!

0: 너 정말 우릴 떠나려고 했던 거야?
1: 왜 그렇게 생각해?
0: 정숙 이게 조립이 돼 있길래.
1: 맞아. 조립해서 가지고 가려고 했어.
0: 근데?
1: 그렇게 가면 후회할 것 같더라. 평생.
0: 그랬구나. 야, 근데 문영조, 이쪽 길로 계속 가면 되는 거야?
2: 어, 나만 따라와.
0: 이상한데.
3: 가만, 이 느낌. 이건 또 무슨 느낌이지? 뭔가 나를 잡아당기는 섬뜩한.
4: 왜? 저기! 샤먼! 뭐야? 죽은 거 아니었어?
3: 아닌가?
4: 점점 다가오고 있어!
1: 우리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알고?

0: 리아야, 괜찮아?
1: 누구지? 꿈인가?
0: 아, 이건 멍들겠다. 아프지? 정신 들어?
1: 여기 어디야?
0: 체육관, 방송실.
1: 언니랑 알리나는?
0: 넌 기절해서 이곳으로 왔고, 누나랑 알리나는 끝까지 저항하다 다른 곳에 갇혔고.
1: 다른 곳? 아, 근데 내 손 왜 묶여있어? 아, 이것 좀 풀어줘.
0: 싫어.
1: 뭐?
0: 풀어주면 도망칠 거잖아.
1: 그게 무슨 말이야? 가만, 얘 뭐지? 왜 나만 묶여있고 자긴 멀쩡해? 이제 보니 체육관? 체육관으로 데려갔다고? 확실해?
0: 내가 확인해봤어.
1: 근데 넌 여길 어떻게 알았어?
0: 그냥 알게 됐어.
2: 이제 어디로 가지?
0: 이쪽 골목길로 가면 돼. 그럼 고속도로 나와.
1: 너 우리 배신한 거야?
0: 배신? 아니.
1: 그럼 뭔데?
0: 그냥 소원을 이루는 거?
1: 뭔 개소리야. 소원이라니.
0: 세상이 망하고 내 소원은 하나였어. 너랑 누나랑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 셋이 같이 죽을 수 있을 테니까.
1: 뭐?
0: 그치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고, 거의 포기 상태에서 네가 나타난 거야. 그 끔찍한 뙤약볕 속에서 미래 누나랑 둘이. 그때 알았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구나.
1: 왜 같이 죽으려는 거야?
0: 희망이 없으니까. 이런 세상에선 사는 게 고통이니까. 근데 너랑 누난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고통받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1: 그래서 여기서 죽자고, 같이?
0: 어젯밤에 나비가 내려앉았을 때 우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부 봤어. 이대로 떠나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야. 너랑 누나가 그런 일을 겪게 될 수 없어. 지금이 우리 셋이 함께 평화롭게 끝날 마지막 기회야.
1: 그럼 그 네 주머니에 있던 칼, 그거 죽으려고 갖고 다닌 거였어? 다 같이 죽으려고?
0: 근데 알리나가 알아채는 바람에.
1: 너 미쳤구나. 그래, 좋아. 네 맘 이해해. 그러니까 네 말대로 할 테니까 이 손 좀, 묶은 것 좀 풀어주면 안 돼? 뒤로 묶어놔서 너무 힘들어. 케이블이 너무 꽉 조여서 아프기도 하고.
0: 좀만 참어. 얼마 안 남았어.
1: 어떡하지? 저 자식 눈이 완전히 돌아있는데. 이대로 저놈한테 뒤통수 맞고 끝낼 순 없어. 방법을 찾아보자. 우선 이 손목에 케이블부터.
0: 왜? 네가 풀려고?
1: 네가 안 풀어주니까.
0: 그래봤자 소용없는데. 넘어진다. 거봐, 가만히 있으라니까. 일으켜줄까?
1: 됐어, 꺼져! 바닥에 뭐 없나? 손톱깎이.
0: 바닥이 찰 텐데.
1: 내가 손톱깎이 짚는 거 못 봤겠지. 저기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애들이랑 언제 만난 거야? 언제 만나서 우릴 넘겨주기로 약속한 거야?
0: 만난 적 없는데. 난 느낄 수 있어, 그들의 마음을.
1: 뭔 개소리야.
0: 우린 알아, 어디 있는지 뭘 하는지. 연결돼 있으니까.
1: 연결? 그럼 어젯밤 샤먼이 멀리서 우리를 알아본 것도 너랑 연결돼 있기 때문인 거야?
0: 응, 우린 모두가 연결돼 있어.
1: 그거 혹시 나비가 날갯짓 하는 거하고 상관이 있어?
0: 맞아, 나비가 날갯짓을 시작하면 덩굴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 그럼 모든 의지와 생각, 우리의 자아가 나비의 것이 돼.
1: 그러니까 나비가 너희들의 신이구나.
0: 그런 셈이지.
1: 사이비 광신자네. 왜 저렇게 됐지?
3: 가자, 이제 입문식이 열릴 거야.
1: 입문식? 그게 뭔데?
0: 가보면 알아.

0: 괜찮아. 얘랑 같이 좀 맞았는데 참을만해.
1: 다들 무릎 꿇고 앉아. 샤먼님이 입장하신다.
2: 샤먼! 샤먼! 샤먼! 샤먼! 샤먼!
0: 샤먼 뒤에 애들 뭘 들고 들어오는데? 녹즙기야.
3: 녹즙기?
0: 저걸 갈아 마시면 우리도 쟤들처럼 되나 봐.
3: 뭐라고?
0: 내가 잡혀있던 곳에서 들었는데 저 식물을 갈아서 마시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감각을 느낀대. 세상이 망하니까 신뢰는 사라지고 이상한 식물의 힘으로 서로를 묶은 거지.
3: 녹즙이 만들어지고 있어. 저걸 모두가 나눠 마실 건가 봐.
0: 억지로 마시게 하면 뱉어버려.
3: 또 마시게 하면?
0: 또 뱉어.
3: 자꾸 그러면 들이부을걸?
0: 그 전에 도망쳐야지.
3: 맞다. 언니, 나 손톱깎이 있어.
0: 손톱깎이?
3: 아까 주웠어. 이걸로 내 손 묶은 거 먼저 자르고 언니 거 잘라줄게. 언니는 알리나 거 잘라줘. 소리 나니까 녹즙기 돌릴 때 자르자.
0: 알았어.
3: 우리는 차례차례 케이블을 풀어 마침내 알리나까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또 이상한 느낌이. 또 뭐지? 나비다! 언니, 내 손에서 나비 나오는 거 보여? 주황색 나비!
0: 보여. 어젯밤에 봤던 그 나비인데?
3: 가만, 그렇다면 군중들을 장악했던 이 나비로 여기 모인 애들을 뜻대로 장악할 수도 있지 않을까?
4: 나비가 날갯짓을 시작하면 덩굴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 그럼 모든 의지와 생각, 우리의 자아가 나비의 것이 돼.
3: 그래, 기왕 미친 짓을 하려면 성공하자.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 손바닥에서 나온 나비를 한 아이에게 보냈다. 나비가 그의 어깨에 내려앉는 순간 나와 그 애가 강하게 연결되면서 나는 빠르게 그 애의 의지를 차지했다. 그렇게 계속해서 아이들의 의지를 복속시켜 나갔다. 그때였다.
5: 너 뭐하냐?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다들 뭐해? 쟤들 잡아야지.
0: 애들이 움직이질 않아. 미아, 너만 보고 있어.
3: 내 영향력이 낚였거든. 내가 가진 나비의 영향력.
0: 나비의 영향력?
3: 야, 애들 도망친다.
0: 네가 무서운가 봐. 샤먼이랑 다른 애들도 우릴 보고만 있어.
3: 좋아, 이제 나가면 돼. 나가자.
0: 제발 그대로만 있어. 우리 나갈 때까지만. 저기 영주 아니야? 영주?
6: 안 돼!
0: 뭐야? 쟤 왜 저래?
6: 가지 마! 여기서 같이 끝내! 같이!
0: 뭐라는 거야? 비켜! 빨리 나가야 돼!
6: 우린 여기서 끝나야 돼! 그러지 않으면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야!
0: 무슨 소리야! 얘가 우릴 끌어들였어!
3: 뭐? 저릿! 내가 이 새끼 이상하다고 했지!
6: 누나! 누나, 내 말 좀 들어봐. 우린 더 가면 안 돼. 여기가 셋이 평화롭게 끝날 곳이야.
0: 야, 일단 나가자. 네가 뭔 헛소리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나가서 얘기해.
6: 아니! 그렇게는 안 돼. 난 정말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3: 왜 이래! 이 손 놔!
0: 영조가 내 어깨를 잡은 채 샤먼에게 시선을 주더니 내게 얼굴을 돌렸다. 순간 내 안으로 영주의 의지가 밀려왔다.
3: 어떻게 의지가 꺾여?
5: 쟤들 잡아!
3: 내가 영주와 싸우는 동안 언니와 알리나는 샤먼 무리에게 잡히고 말았다.
7: 나지? 내 머리에 정수기계 떨어뜨린 년이!
8: 그렇다! 왜?
7: 그럼 2년부터 시작해야겠네. 우리 시원한 녹즙 한 잔 마셔볼까? 어? 덩치!
1: 예?
7: 얘 팔다리 붙잡아. 그리고 너는 얘 입 좀 벌려주고. 녹즙 들어갑니다. 그렇게 뱉어내면 들이붓는 수밖에 없는데.
9: 안 되겠다.
3: 쏟아진 녹즙에 알리나는 곤죽이 돼버렸고 내게 더는 그들을 상대할 힘이 없었다. 넓은 체육관엔 언니의 울부짖음만 울려 퍼지고 있었다.

0: 지은 지은나?
1: 자리에서 일어서서 옷을 털며 원혁은 지우를 노려봤다.
0: 누가 대체 채령이를 풀어주고 도와준 건가 했는데 네가 아닐까 생각은 했지만 정말 맞을 줄이야. 갈 곳 없는 고아를 먹여주고 키워줬더니 걔가 주인도 못 알아보고 배신을 해?
2: 늑대를 개로 착각한 건 당신이죠. 권력과 탐욕의 눈이 그렇게나 멀어 있으니 앞에 있는 사람의 정체를 못 알아봤을 만도 하네요. 당신은 오늘 여기 있는 아이들에게 손댈 수 없을 겁니다. 아마 이 아이들은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을걸요? 아 참, 시온이와 채령이는 그날 집에서 일어났던 폭발 사고가 박설주 박사님을 해치기 위해 아버지가 주도한 일이란 걸 알고 있나요?
1: 지후가 어깨 너머로 채령과 시온을 바라봤다. 잠깐 사이였지만 항상 냉랭했던 지후의 얼굴에 짙은 슬픔과 미안함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지후의 말에도 원혁은 눈

0: 채령은 란주와 효석을 바라보며 말했다.
1: 처음에 제가 그 실험실에서 탈출하게 도와준 사람이 지우 언니였고 란주 언니랑 효석 오빠한테 S등급 방문객 카드를 준 사람도 지우 언니였을 거예요. 원래 일반 특수부 방문객은 A등급까지만 받거든요. 저한테 불법 실험과 투자금에 대해서 대략 알려준 것도 언니였어요.
2: 그래, 지우도 예전부터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는 실험을 좋아하지 않았어. 동물 실험도 싫어했고 아버지와 같이 와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0: 시온이 끼어들며 말했다. 소초모들은 갑작스럽게 추가된 아군의 소식에 반가워해야 할지 의심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았다.
3: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뭐야?
4: 몰라서 물어? 저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겨야 할 거 아니야.
0: 소초모들은 고개를 돌려 범초본 특수부 요원들을 봤다. 그리고 소초모들을 등진 채 그들과 대치하고 있는 지후의 뒷모습을 봤다.
5: 당신이 한 쓰레기 같은 짓거리들은 모두 세상에 밝혀질 거예요. 이 아이들을 해칠 생각은 그만 포기하고 죗값을 치르시죠.
0: 지후의 말에 원혁이 큰 소리로 웃었다.
6: 저 허섭 쓰레기 같은 아이들이 내 비밀을 알면 내가 겁이라도 먹을 것 같았나? 날 옆에서 그렇게 봐왔으면서. 윤지후, 너도 역시 어려. 그래서 내가 신약 태스크포스트팀에 널 넣지 않았지. 정태곤 제로에게 맡기길 잘했어, 역시.
0: 원혁의 말에 태곤은 보란듯이 고개를 쳐들고는 지우를 향해 비열하게 희죽거리며 웃었다.
1: 방금도 언니한테 처맞고 자빠진 주제에 좋다고 웃기는.
0: 들려도 상관없다는 듯 큰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냉랭한 채령의 말에 란주는 사태의 심각성도 잊고 푹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란주 때문에 연희와 현우까지 피식피식 웃고 말았다. 그때 혼자 웃지도 않고 심각하게 있던 효석이 옆에 컨베이어 벨트 위로 뛰어올라갔다. 사람들의 시선이 효석에게로 쏠렸다.
7: 이봐요 아저씨! 우리는 채령이가 범초본의 약물 개발 테스트와 인간 실험에 대해서 한 인터뷰도 있고요. 아저씨네 회사 컴퓨터에서 빼돌려 나온 장부와 실험일지도 있어요. 그거 다 기자들한테 보낼 메일을 써놨거든요. 유튜브에도 비공개로 업로드 해두었다고요.
0: 효석이 소리를 지르자 란주와 유라는 무슨 짓이냐며 효석을 잡아 끌었다. 하지만 효석은 말을 듣지 않았다.
7: 아이씨, 아 이거밖에 방법 더 있어? 우리가 필요하게 만들어야 해.
0: 효석의 말에 다들 말문이 막혔다. 여유가 넘치던 원혁의 얼굴에 살짝 그늘이 드리워졌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걸어 나왔다.
6: 너희가 원하는 게 뭐야?
0: 원혁의 물음에 효석의 얼굴에 안도의 꽃이 피어났다. 효석은 이제 됐다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현우는 영 마음이 편치 않았다.
8: 이렇게 쉽게 저 사람들에게 정보를 넘겨도 되는 걸까?
0: 그때 현우는 연희를 봤다. 연희는 자신의 휴대폰을 채령에게 건네주고 뭐라 속삭이고 있었다. 뭐 하는 거냐고 물으려던 순간이었다.
7: 잠시만요!
0: 효석이 모두를 불러 모았다. 어떻게 할지 의논하자고 할 생각인 터였다. 채령이 지우를 불렀고 지우는 태곤 있는 쪽을 한번 바라본 뒤 소초모들에게 다가왔다. 지우는 시온을 보자마자 그를 한번 안아주었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의 등을 두들겼다. 꼭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전우를 만난 것처럼. 현우는 유라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지는 것을 보았다.
8: 인사는 나중에 하고요. 그 원하는 거 뭐라고 말해야 하죠?
0: 원혁과 범초본 특수부 요원들에게 등을 돌리고 소초모들과 지후, 시온, 채령, 심지어 예진까지 함께 머리를 맞댔다. 무엇을 제시할지 의견이 오가는 가운데 도련님이 뒤쪽을 바라보며 등털을 잔뜩 세운 모습이

0: 오늘 눈에 띄었다.
1: 어? 도련님?
0: 현우는 도련님이 보는 방향을 따라 고개를 돌렸다. 태공과 다른 요원들이 소초모들의 코앞까지 와 있었다.
1: 아찌!
0: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현우는 입에서 나오는 대로 아무 말이나 외쳤다. 높게 뛰어오르며 오른쪽 주먹을 치켜드는 태곤의 모습이 마치 영화 속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꼼짝없이 저 주먹에 맞겠거니 싶어 몸을 한껏 웅크리며 두 팔로 머리를 감싼 순간 전기 스파크 소리와 고통스러워하는 신음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지우가 그 사이 커다란 포스필드를 만들어 태곤을 겨우 밀쳐낸 것이다. 이번만큼은 지우도 힘들었는지 팔을 감싸주고 있었다.
1: 아 뭐야 지상에!
0: 효석이 소리를 질렀다.
2: 니놈들 메일 발송 같은 거 해킹해서 멈추면 그만이야. 범초본 인력을 너무 무섭게 보는 것 같군. 재룡이와 조선영 딸은 잡아오고 나머진 다 죽여.
0: 원혁의 말에 태곤은 다시 덤벼들 태세를 갖췄다. 그 뒤로 특수부 요원들이 섰다. 소초모들은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무기들을 집어들었다. 강목이 부서진 현우는 근처에 쇠파이프를 집어들었다. 현우는 채령에게 시온과 예진을 데리고 소초모들의 뒤편으로 빠지라 일렀다. 다치고 힘없는 시온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불안정한 몸 상태로 다시 변신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현우는 주변을 둘러보다 쇠파이프 세 개를 주어 시온과 채령, 예진에게 주었다.
3: 혹시나 우리가 못 지켜줄 수도 있으니까요.
0: 말을 마친 현우는 연희 곁으로 달려갔다. 한 요원이 연희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연희는 활을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다가 결국 활을 옆에 던지듯 내려놓고 맨주먹으로 요원의 얼굴을 때렸다. 그동안 복싱 스파링을 한 효과가 있는 것일까? 연희의 주먹은 정확히 요원의 턱을 쳤고 생각지도 못한 공격에 요원은 능력을 쓰지도 못하고 나가 떨어졌다. 연희는 아픈 듯 주먹을 털었다.
3: 괜찮아?
4: 괜찮아. 차마 사람한테는 화를 쏠 수가 없어서.
0: 요원은 화가 난 듯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양옆으로 벌리며 손끝에 힘을 주었다. 그러자 손끝에 전기가 일어나는 것이 보였다. 하지직하며 전기가 타오르는 소리에 연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요원은 곧장 현우와 연희에게 달려오며 손 위에 전기장을 연희에게 던졌다. 그 순간 현우는 몸을 던져 전기장을 등으로 막아내며 연희를 끌어안았지만 둘은 동시에 감전되고 말았다. 온몸이 뻣뻣해지고 머리털이 죄다 뻗치는 것 같았다. 그 고통 속에서 현우는 연희와 함께 앞으로 넘어졌다. 현우는 고통 속에서 숨을 몰아쉬며 겨우 눈을 떴고 자신의 팔 안에서 정신을 잃은 연희를 발견했다. 요원은 더 큰 전기장을 만들며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땅에 누운 채 현우는 다급히 주위를 둘러봤다. 도련님이 다가오려는 게 보이자 현우는 다급히 도련님을 제지했다. 모두 요원들과 싸우느라 정신이 없었다. 현우는 그때 지후의 뒤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서 있는 유라를 발견했다.
5: 유라 선배! 멍청하게 뭐하고 서 있는 거예요? 능력 쓰면 되잖아요! 좀 살려줘요!
0: 현우가 죽을 힘을 다해 소리치자 유라는 그제야 자신의 두 손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현우와 연희를 향해 다가오는 전기맨을 향해 냅다 뛰었다.
5: 선배! 그 사람 감전되니까 조심!
0: 현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유라는 두 손을 뻗으며 전기맨과 맞붙었다. 전기맨의 손끝에서 나온 전기장이 유라의 팔을 타고 오르는 게 보였지만 유라는 이를 악물고 참으며 전기맨의 팔목을 덥석 쥐었다. 팔목은 전기맨의 몸에서 옷에 쌓이지 않은 유일한 부분이었다.

0: 김앤의 온몸을 실지렁이처럼 감싸던 전기장들이 순식간에 사그라들었다.
1: 이게 왜 이래?
0: 능력이 지워진 전기맨이 당황하는 걸 보고 유라가 외쳤다.
2: 지금이야! 빨리 이 사람 좀!
0: 유라의 말을 알아들은 현우는 연유를 조심스레 눕혀놓고 옆에 보이는 굵은 노끈을 들고 일어나 전기맨을 향해 달렸다.
3: 죄송합니다!
0: 현우는 연유의 오빠들에게 배운 대로 있는 힘껏 전기맨의 턱을 주먹으로 쳤다. 다행히 전기맨은 정통으로 맞은 주먹 한 방에 나가떨어졌고 현우는 노끈으로 전기맨의 팔과 다리를 꽁꽁 묶은 뒤 기절한 그를 컨베이어 벨트 밑으로 밀어넣었다. 뒤에서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현우는 깨어난 연희에게 돌아갔다.
4: 괜찮아?
2: 좀 어지럽고 피부가 화끈거리는 것 같긴 하지만 너는?
4: 난 괜찮아. 그럼 다른 사람들 도와주러 가자. 자.
0: 연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현우가 내민 손을 잡고 일어섰다. 바닥에 떨어뜨린 활과 화살을 찾아 쥔 뒤 주변의 동태를 살폈다. 지우는 태군과 다른 요원 몇몇을 상대하고 있었다. 지후의 포스필드는 강력했지만 태군의 힘이 엄청나 그 충격을 계속 버티기에는 버거워 보였다. 게다가 다른 요원들의 공격도 막아내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다. 란주와 효석은 두 명의 요원을 상대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의 합이 좋아 의외로 잘 버텨주고 있었다. 란주가 싸우는 요원은 손에서 바람을 만들어내는 초인이었다. 처음에는 그의 수에 계속 걸려들어 사방팔방으로 날아가 자빠지기 일쑤였지만 효석이 그 패턴을 읽고 난 뒤론 이야기가 달라졌다. 효석이 요원의 움직임을 예측하면 란주는 바람을 날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을 피했고 영리하게도 요원에게 바짝 붙어 근접전을 시도했다. 전투 훈련을 받은 요원들이 일방적으로 란주에게 얻어맞는 모양새는 아니었지만 주먹을 쓰는 데에는 요원보다 란주가 한 수 위였다. 바람을 만들어 날리려 해도 란주가 워낙 빠르게 움직이는 통에 요원의 기술은 쓰는 족족 실패했다.
5: 어이 아저씨, 여기야!
0: 순식간에 요원의 등 뒤로 돌아간 란주는 요원의 어깨 너머에서 요원을 불렀고 그가 뒤를 돌자마자 자신의 주특기인 왼손 스트레이트 펀치를 먹였다. 요원은 오른손에서 펀치가 날아올 것을 예상하고 얼굴을 피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화를 불렀다. 란주는 왼손잡이였으니까. 현우와 연희는 란주와 효석보다는 지후에게 더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쪽을 향해 달렸다. 어느새 그들의 뒤를 따라온 유라가 연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6: 연희야, 저 사람들 우리를 죽일 생각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망설였다가는 우리가 당해. 하다못해 움직이지 못하게 다리라도 쏴. 할 수 있겠어?
2: 알겠어요.
0: 유라는 무슨 생각인지 살벌하게 싸우고 있는 지후와 태곤을 향해 달렸다. 옆에서 기회를 보던 유라는 태곤의 주먹과 지우의 포스필드가 맞붙는 순간 지우가 태곤의 힘에 뒤로 밀려나는 순간을 노렸다. 유라의 생각을 알아차린 현우는 도련님에게 신호를 보냈고 도련님은 요원들을 제치고 달려가 태곤의 얼굴 위에 정확히 뛰어올랐다.
1: 이게 뭐야?
0: 태곤이 소리 지르며 도련님을 때려고 했지만 도련님은 발톱으로 태곤을 마구 할퀴었고 태곤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창고 안을 메웠다. 다른 요원들도 어쩔 줄 모르고 멈춘 그때 유라가 달려가 태곤의 팔을 붙들었다. 태곤은 어이없어하며 유라를 털어버리려 팔을 흔들었지만
1: 왜 이래? 힘이 안 들어가잖아. 넌 뭐야? 이건 와!
0: 보통의 성인 남성으로 돌아와 버린 태곤에게서 도련님이 떨어져 나갔다.

0: 태곤의 얼굴에서는 피가 줄줄 흐르고 있었다. 태곤은 유라를 떼어내려 유라의 팔뚝을 붙들었다. 그 순간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고 태곤의 입에선 또 한 번 비명이 터져나왔다. 연희가 태곤의 왼쪽 종아리에 화살을 쏜 것이다. 연희는 침착하게 한 발을 더 활에 매긴 뒤 이번엔 오른쪽 허벅지에 화살을 날렸다.
1: 너!
0: 태곤이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고함을 지르며 무릎을 꿇자 다른 요원들이 달려왔다. 유라는 요원들을 향해 손을 뻗었고 그러자 요원들은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0: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1: 41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3라디오 정오 뉴스입니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빚어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실선거관리 문제와 관련해 어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늘 회계검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납득할 수 없는 선거에서의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이 있고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감사 사항을 선정하는 대로 7월 정도에는 실지감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의 최고위원 주재회의는 마지막이라며 오늘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중도 실용을 주창하지만 한시도 개혁의 과제를 멈출 수 없다. 개혁하고 또 개혁해야 한다고 사실상 대표직 연임 도전을 시사했습니다. 오늘 정 대표의 사퇴로 민주당은 한병도 원내대표의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됩니다. 국민의힘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10만 명을 넘어섰다며 즉각 경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SNS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안 장관을 경질하고 국방 안보 정책 기조를 전면 쇄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국군 방첩사 해체, 육해공 사관학교 통폐합 및 지방 이전 추진, 후방부대 경계의 민간 위탁 등 국방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들이 충분한 검증과 논의 없이 강행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출퇴근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권미예 전 서울 성동경찰서장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권 전 서장이 감찰 조사 결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행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출퇴근 용도 등으로 수십 차례 사용하는 등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비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지난달 21일 권 전 서장을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또 감찰을 통해 확인된 비위에 대해선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사받는 모스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경찰에 불출석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늘 오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는 모스탄 교수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모스탄 교수는 경찰

경찰에 불출석했습니다. 탄 교수 측 변호인은 경찰이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하지 않기로 일방적으로 통지해 오늘은 불출석한다며 보호 조치 전제 하에 기일을 협의해 재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스포츠와 BTS 부산 공연 등 다량의 온라인 표를 반복적으로 판 판매자들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6일까지 프로스포츠와 공연 온라인 안표 신고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해 다량 판매 정황이 확인된 15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 의뢰는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 게시된 프로스포츠 공연 입장권 부정 판매 의심 사례 가운데 동일 계정이 여러 경기의 입장권을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특정 경기의 입장권을 수십 장 단위로 판매한 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문체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결식아동 급식카드 운영 실태조사 결과 전체 결제 금액의 0.6%인 12억 4천만 원이 부적절한 곳에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카페가 10억 9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고 남부와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이틀간 동해안과 부산, 울산, 경남에는 5에서 10mm 비가 오겠습니다. 또 전남과 제주는 오늘 하루 적은 비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0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남해 먼 바다에서 2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KBS 3라디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KBS

황원래의 노래 선물. 안녕하세요. 클론의 원래 강원래입니다. 초여름의 색은 참 화려합니다. 수박의 초록, 또 참외의 노랑, 자둣빛의, 아주 그냥 자둣빛이라고 부르죠. 붉은빛, 또 탐스러운 과일들은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고요. 색깔만 봐도 그 상큼한 맛이 떠오릅니다. 노란 레몬의 새콤함이 또 면도부 연두빛 포도는 달콤함, 그리고 또 아삭아삭 수박의 빨간 속살은 싱그러운 여름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래서인지 여름은 눈으로 먼저 맛보고 입으로 다시 한번 즐기는 계절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른다고 하는데 오늘 하루도 잘 익은 과일처럼 향기롭고 달콤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곡 레드벨벳입니다. 빨간 맛.

뜨거운 한낮에 얼음 동동 수박 화채는 한순간에 더위를 사라지게 합니다. 또 수박 한입 베어 물 때 그 아삭함과 시원함은 여름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늘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수요일 오늘쯤은 달콤한 수박 화채 같은 나만의 시원한 쉼표를 찍어보면 어떨까요? 자, 매주 수요일에는 자전거 탄 풍경과 함께하는 멋진 공연, 뜨거운 라이브가 기다립니다. 잠시 후 그 라이브 생생한 분위기 한번 푹 빠져보시죠. 또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언제든지 강원의 노래 선물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 올려주시면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노래 선물도 함께 전해드릴 테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모노가 부르는 파라다이스 이 노래 듣고 뜨거운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0: 나른한 점심시간을 활기찬 라이브로 깨워주는 새 남자 자생같은 풍경의 강인봉 송봉주 김영섭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아, 요즘 월드컵 시즌이라서 네. 우리 여기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아주 자생같은 풍경 세 분이서 축구 얘기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아,
2: 졸려요.
0: 졸려요? 응. 왜요?
2: 오늘도 축구보다 나왔거든요.
0: 아, 오늘은 어떤 게임을 보셨는지.
2: 잉글랜드랑 가나.
0: 아,
2: 두 팀 다 잘하더라고요.
0: 너무 재미없게 봤습니다. 저. 0대 0으로
1: 점수가 안 났죠.
2: 점수가 안
0: 좀 이게 좀 골이 나오고 또 역전 대응 막 이게 막 이거 격퇴격 해야 되는데.
2: 호나우두가 두 골 넣었잖아요.
0: 아, 포르투갈이 포르투갈.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 해서 그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스타 플레이어들이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스타 플레이어들이 골인 넣는 거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1: 네.
2: 저 괜히 이름이 나는 게 아니죠.
0: 아. 그 선수들 막 골 있는 거 보니까 막 200골 넣었대는데 그 어디서 넣는지 다 기억할까 그 선수들은?
2: 기억 안 날걸요.
0: 맞아요. 아무튼 월드컵 정말 시끌시끌합니다. 내일 10시에 오전 10시에
1: 그렇습니다.
0: 남아공전이 있으니까 남아프리카와 대결이 있는데 여기서 비기거나 이기면 우리나라가 32강 들어간다고 합니다.
1: 네.
2: 어떻게 이겨야죠. 네? 이겨야죠.
0: 비기는 게임 비겨도 간다고 해서 비기는 경우가 거의 드물잖아요.
2: 그럼요. 네. 이겨야죠.
0: 아.
1: 어쨌든
0: 근데 이겨야죠. 축구를 잘 모르는 분들은 야, 그 비기는 거 뒤에서 공만 빙빙 돌려도 되지 않나? 근데 빙빙 돌리다가 경고가 당하는 경우가 그래서 예전에는 퇴장 당한 선수도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비기려고 했다가 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 우리 지금 이제 약간 좀 금지 용어 중에 하나인데 신사적인 행위가 아니다. 그 비신사적인 행위다. 그래서 스포츠맨하고 신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했는데 그 신사라는 단어, 젠틀맨이라는 단어가 영국에서 기원이 됐다고 해서 그 귀족들의 운동이었다고 해요. 축구하고 뭐 테니스 이런 것들이.
1: 그렇죠.
0: 그 부분에서 그 홍동주 씨가 잘 알고 있잖아요.
3: 아, 그 복장이요.
0: 네.
3: 복장이 테니스 같은 복장, 그 복장이잖아요. 그게 네. 그들만의 그 옷이에요. 테니스 그거 아세요? 흰색만 입어야 되는
0: 맞아,
3: 거.
0: 흰색만 입어야 돼요.
3: 그게 이제 자기들이 정의라는 전통이라 그 소셜 안에서는 그 전통을 계속 유지하면서 자기들만의 그 스포츠를 만든 거죠.
0: 아무튼 이 축구 시즌이 되면 다들 박사가 됩니다. 아, 축구 전문가가 되고 다 감독님이 되고.
3: 축구 그 해설, 그 이경규 씨가 나오는 해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0: 누가?
3: 이경규 씨.
0: 아, 이경규 씨가 또 해설을 합니까?
3: 아니, 그냥 따로 이렇게 하는데 너무 속 시원하게 재밌게 막 하다가 화가 나니까 막 집어던져.
0: 그래요. 아무튼 내일 10시 우리 온 국민이 힘을 모아서 거기까지 들릴 수 있도록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2: 거리 응원.
0: 아니. 축구할 때 응원을 하면서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과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기분이 얼마나 밝아질까라는 생각에 오늘 주제 새콤달콤 과일송
1: 네.
0: 주제로 해보겠습니다.
3: 과일송.
0: 세 분 과일 좋아하시죠?
2: 네.
1: 좋아하죠.
0: 강인봉 씨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뭘까요?
3: 귤. 네?
2: 귤.
0: 귤. 귤.
3: 한 상자를 혼자 앉은 자리에서 전설의
2: 먹을 뻔했다는
3: 전설이 있어.
1: 먹을 뻔했다는
2: 무슨 먹고 있는데 뺏어가시더라고요.
0: 근데 귤도 큰 귤이 있고 작은 귤 있고
1: 종류가 많아요.
0: 껍데기 잘 안 까지는 귤도 있고
2: 아, 그렇죠.
3: 얇은 귤이 맛있어요.
0: 아, 얇은 거
3: 그렇죠. 얇은 귤이 다 달아요.
0: 이렇게
3: 껍질이 얇은 귤. 이렇게 쫙 붙어 있는 거.
0: 공 굴리듯이 손으로 주먹밥 만들듯이 이렇게 돌린 다음에 싹 벗기면 싹 벗겨지는 그런 귤도 있고.
1: 귤 자체 개량 품종들이 좀 많이 생겨나가지고 뭐 천혜향부터 해가지고 한라봉 뭐
2: 황금향
1: 뭐 황금향 뭐 그러니까 이름도 이제
2: 다이백
1: 예?
2: 다이백
1: 그건 잘 모르겠네.
2: 그건 이제 바닥에다가 은박지를 깔아가지고 네. 햇빛을 위아래서 받게 만드는.
0: 이야, 뭐 희한한 과일들이 다 있네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다 귤의 종류인 거죠?
2: 그렇죠. 그러니까 귤만이 아니라 귤이랑 그러니까 오렌지를 뭐 접목시키기도 하고. 저는 일반적인 귤하고 한라봉 좋아합니다.
0: 한라봉.
3: 한라봉 맛있죠. 한라봉이 제일 맛있어 사실.
0: 한라봉 껍데기 벗기가 좀 힘들어요.
2: 조금 힘들긴 한데 그 껍질을 벗겼을 때 온 방 안에 향기가 쫙 퍼지거든요.
3: 야, 비슷한 레디향이 있는데 네. 한라봉이 훨씬 맛있어요.
0: 그 뭡니까 그 차에다 옛날에 넣고 다녔던 그
3: 모과?
0: 모과는 냄새는 되게 좋은데 야, 어렸을 때 한번 한 입 먹어봤거든요. 야 이거 감에 한 10배는 되는 것 같아. 그 모과는 떫은 맛이.
2: 차로 마셔야
3: 차로 마셔.
0: 아 차로 마셔야 되나? 모과는 과일이 아닐 텐데 그래요. 자 오늘은 새콤달 팝콘 과일송 한 곡 한 곡씩 만나보면서 과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곡 강인봉 씨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네, 1992년도 노래네요. 강산의 할아버지와 수박.
0: 아, 수박이다.
2: 이 당시만 해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일상생활에서 가사를 쓰는 그런 곡이 흔치 않았어요.
0: 네.
2: 근데 할아버지와 수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토속적일 수도 있고 또 가족에 대한 사랑 같은 느껴지는 아주 그 이후에 많은 가수들이 후배들이 많이 따라 불렀던 노래입니다. 할아버지와 수박.
0: 수박.
2: 근데 여기서 수박은 과일일까요? 채소일까요?
1: 과일이죠.
0: 수박은 채소죠.
1: 과일입니다.
0: 박이에요, 박 형님. 아,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나무에서 열리면 과일이고,
2: 네 맞습니다.
0: 땅바닥에서 이게 줄기를 치면 채소, 야채라고.
1: 넝채소네.
3: 넝쿨채소.
0: 넝쿨채. 그래서 박의 종류라고 과일이 아니고 채소라고.
2: 또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0: 어떤 이야기가 있나요?
2: 그러니까 이게 열매가 나서 열매를 따먹는 건 과일이고 어떤 줄기라든가 뿌리 그 열매가 아닌.
0: 뿌리.
2: 뿌리라든가.
0: 감자가 채소. 그렇다, 감자.
2: 예, 그거는 채소가 되는 거죠.
0: 감자는 땅에서 나오잖아요.
2: 땅에서 나와도 줄기가 있고 뿌리가 있습니다.
0: 하여튼 뭐 우리가 뭐 그런 거 있다.
2: 분류법이 많은데 좀 우리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분류법도 좀 있어요.
1: 당도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당도로?
0: 당도로?
2: 근데 우리 수박 그러면 당연히 과일인데 이게 네. 채소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0: 그래요. 근데 수박은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수박 장사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네모나게 했는데 그거를 삼각형으로 세모. 뾰족하게 아니야 세모인가?
2: 세모죠 세모.
0: 셋. 아 맞다 세모로 자른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넣어가지고 쭉 빼면 그거를 맛만 보면 야 단맛이나. 근데 그건 껍질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진짜 그렇죠. 수박은 가운데가 제일 달달하고 그런데.
2: 저는 수박 사 먹으면 그 껍질을 벗겨갖고 무쳐 먹거든요.
0: 껍질도 먹어요?
2: 되게 맛있어요.
3: 그 아, 맛있죠.
1: 수박 껍질 그
0: 수박 맛있습니다. 껍질도 어떻게 먹죠?
2: 하얀 껍질
1: 반찬으로 무쳐 먹어요.
2: 국 짠 다음에.
0: 잠깐만요. 식물적으로는 채소고. 일상생활이나 유통기 기준으로는 과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과채류라고 부른답니다.
3: 과채류?
0: 과채류.
2: 이거 약간 비겁한데?
0: 비겁하지만 그래도 과채류라고 부른다는 거 수박. 자, 강산의 할아버지와 수박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자전거 탄 풍경과 함께하는 뜨거운 라이브. 오늘 날씨도 뜨겁습니다. 3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럴 때 그 더위를 식혀줄 수 있는 게 뭐 선풍기도 있겠지만 그래도 시원한 과일이죠. 참외, 당분간은 수박.
1: 시원한 라이브 어때요?
0: 에?
1: 시원한 라이브.
0: 자전거 탄 풍경과 함께하는 시원한 라이브.
1: 더울 때는
0: 그거 좋죠. 추울 때는 따뜻한 뜨거운 막 이렇게 하고. 자, 이번에 만나볼 곡 새콤달콤 과일송 어떤 곡인지 송봉주 씨가 소개하고 또 불러주신답니다.
2: 이 팀은 대단히 앞서갔던 이름을 만들었던 팀입니다. 73년에 1+1이라는 단어를 팀 이름을 썼어요.
0: 요즘 편의점에 가면
2: 아니 그냥
0: 1+1
2: 생긴지 그렇게 안 됐는데 73년에 썼으니까 이분이 먼저네요.
1: 1+1은 손이 가죠. 2+1은

0: 아, 두 개사만 하나 껴주니까.
1: 원 플러스 원.
0: 플러스 원, 그래요.
1: 당신의 모든 것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0: 아, 이 노래는 어떤 과일이 등장을 합니까?
1: 사과가 나옵니다. 탐스러운 사과처럼 당신의 그 고운 볼을 앙 물고 싶습니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2: 귀뚜라미도 나오는데요?
1: 귀뚜라미도 나옵니다. 귀뚜라미도, 예. 네.
0: 귀뚜라미 요새 있나?
1: 있죠. 가끔 들립니다. 동네에. 건물들에. 아, 좀 오래된 건물에 있죠.
0: 예. 며칠 전에 잠자리 봤어요.
1: 벌써?
0: 깜짝 놀랐어.
2: 그 잠자리 있죠.
0: 그 잠자리가 정말 모기보다 좀 크고 잠자리 그때 잠자리였어. 날개가 네 개요. 야, 이 잠자리 보니까 괜히 기분이 좋아지던데. 야,
2: 저는
0: 귀뚜라미.
2: 얼마 전에 맹꽁이 소리를 엄청 크게 들었어요.
0: 아, 그래요? 맹꽁이가 맹꽁.
2: 진짜 맹꽁맹꽁 하더라고요.
0: 아, 그래요?
2: 그 동네에 공사하다가 좀 이제 약간 놔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뭐 사는지. 아. 저 진짜로 맹꽁 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 우리가 맹꽁 막 귀뚜라미 못 보게 그러니까 언제 봤지라는 생각이 들듯이 이제 과일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까?
1: 약간 예, 맞아요.
0: 야, 사과 봤냐? 수박 봤냐? 이러면서.
2: 아니, 보긴 보는데 예. 비싸서 잘 못 먹어요.
0: 비싸서.
1: 그 왜 맹꽁이라고 그랬을까? 약간 허당을 맹꽁이라고 이 맹꽁아 그러지 않나요?
0: 그냥 맹꽁 그래서 그러나.
2: 어쨌든 소리는 맹꽁 하더라고요.
0: 그래요. 사과. 사과는 빨간 사과도 있고 파란 사과도 있고 노란 사과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과가 있습니다.
1: 여러 가지겠죠. 다 그 맛. 다 다르죠.
0: 약간 노란 사과는 말랑말랑한 느낌도 있고.
2: 사과는 그렇죠. 뭐니 뭐니 해도 홍홍이죠. 홍.
0: 그게 뭡니까?
2: 새빨간 거.
0: 빨간 거.
1: 빨간 건데 우리가 맛있게 먹는 그 부사 말고 그 오리지널 같은 사실 사과죠 사실. 아, 예.
0: 빨간 사과 하면 백설공주 생각난다.
2: 이게 친구인다.
1: 아, 사과 맛있어.
0: 그래요. 자, 사과 맛이 나오는 원 플러스 원이 부르는 당신의 모든 것을 이 노래 송봉주 씨의 라이브로 만나보겠습니다.

0: 원 플러스 원의 당신의 모든 것을. 아 근데 이 노래 들으면서 이 부분이 참 재밌네요. 달라라 랄라라 하다가 나중에는 가사가 랄란데도 그래도 또 다시 달라라 랄라라.
1: 달라라 꽃나라.
2: 달라라 별나라 꽃나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0: 달라라 달라라 달라라 그랬네요. 달라라. 자 당신의 모든 것을.
1: 원 플러스 원이라서 뒤에다 다른 노래 하나 살짝 섞었어요.
0: 아, 어떤 노래요?
2: 이 롱거라는 롱거. 노래죠. 그게 just a little 아 뭐야? Just a little bit longer. 여기로 갔죠.
0: 아무튼 아유 그래요. 사과 같은 당신의 뺨 볼 아유 그래요. 자 계속해서 다음 노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새콤달콤 과일송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는데 이번에 만나볼 과일송은 김영섭 씨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 네 소희의 앵두입니다. No. 2006년이죠. 정규 1집 앨범 타이틀곡으로 소희가 직접 작사와 작곡에 참여한 노래인데요. 보사노바와 삼바 등 라틴 음악 특유의 리듬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듣기만 해도 햇살 좋은 여름날에 떠오르는 곡이기도 합니다. 특히 제목처럼 빨갛게 익은 앵두를 닮은 상큼함과 발랄한 매력이 가득 담겨 있는데요. 경쾌한 멜로디와 산뜻한 보컬이 어우러져서 기분 좋은 설렘을 전해주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네. 1986년이죠. 우연히 TV에서 나오는 김한선 씨를 보고 노래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하네요.
0: 그래요. 앵두. 앵두하고 체리하고는 차이가 있죠.
1: 다르죠.
0: 그렇죠. 다른 과일이죠.
1: 네.
0: 근데 약간 모습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1: 생긴 것도 달라요.
0: 아 그래요?
1: 체리는 좀 크고 앵두는 좀 작고.
0: 앵두는 국산이고 체리는 미제국 그런가? 아무튼 상큼한 맛이 기억되는 그 앵두. 자 소희의 목소리로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0: 즐겁네.
1: 땡뚱땡뚱땡땡 이게 무슨 말인가요?
2: 추임새죠, 추임새.
3: 약간 스캣.
1: 탱글탱글탱글 아이고 땡땡땡
3: 이런 거죠.
1: 땡땡땡땡 누가 탱탱하다 탱글탱글. 자, 자전거 탄 풍경과 함께하는 뜨거운 라이브. 오늘은 새콤달콤 과일송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만나볼 과일송은 어떤 곡인지 강희봉 씨가 소개하고 불러주신답니다.
2: 네, 데이오.
1: 데이오.
2: 더 바나나 보트송.
1: 아, 바나나 보트송.
2: 그 바나나를 수확할 때 바나나는 밤에 수확을 해야 된대요.
1: 네.
2: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밤에 수확을 하고 해가 뜨면은 이제 집으로 간다고 하네요.
1: 아, 그러니까 그 바나나를 수확하는 모습을 보고 바나나 보트송이란 그런 이름을 지었나 봐요.
2: 그래서 중간에 Daylight come and we want go home. 그러니까 아, 해가 뜨니까 우린 집에 가고 싶어요. 계속 이제 노동자들은 집에 보내달라, 집에 보내달라 그러는 거죠.
1: 아, 아이고 우리는 지금 바나나 나르고 있는데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러면서 같이 이렇게 부르는 뭔가 그
3: 노동요?
1: 노동요? 노동요? 맞아요. 이렇게 힘들 때 같이 노래 부르면서 합창하면서 박자에 맞춰서 같이 일을 하는 그런 풍경이 또 떠오르네요.
2: 네, 해리 벨라폰테가 이제 이 노래를 수집을 해서 본인의 타이틀로.
1: 아, 그럼 만든 노래가 아니라
2: 구전이죠, 구전.
1: 구전 가요 같은 네. 느낌이구나.
2: 해리 벨라폰테는 흑인 가수인데요.
1: 네.
2: 그 민권 운동에 헌신을 해서 아주 존경을 받는 그런 가수입니다.
1: 그래요.
2: 그래서 We Are the World 아시죠?
1: 네.
2: We Are the World를 기획하는 사람이에요.
1: 그렇군요. 해리 벨라폰테. 베라 본테.
2: 본테, 예.
1: 네, 해리 베라 본테의 더 바나나 보트송 데이오. 이 노래 강인봉 씨의 라이브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0: 야, 이 노래 듣고 스튜디오 밖에 지금 이대호 선수가 와 있네요. 그 농담이었어. 다 쳐다보고.
1: 진짜인 줄 알았어요.
0: 그래, 우리나라에서는 이 노래 이대호 선수 응원가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시작 부분 다시 한번 불러봐 주실래요? 대호. 저 불렀습니까? 이대호, 이대호. 야, 대호, 대호 하니까 이대호 선수. 그래. 아, 이 노래였구나. 그래요. 자, 오늘은 자전거 탄 풍경과 함께 새콤, 달콤, 과일송

0: 평소 친분이 있던 맥스가 그 방탄소년단 슈가에게 앨범을 미리 들려주면서 피처링을 제안해서 같이 또 BTS의 슈가가 피처링을 했습니다.
1: 그래요. 요 노래가 큐시트 있는 걸 보고 뮤직비디오를 살펴봤더니 이 맥스 이 멤버가 그 슈가의 한글 노래를 그대로 불러요. 콘서트장에서는 실제로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을 팝송에 그대로 실려가지고 그걸 외국 가수가 그대로 따라 부른다. 이게 야 이런 순간까지 왔네.
0: 엄청난 거죠.
1: 엄청난 거죠. 그래요. 한번 좀 궁금하신 분들은 맥스의 블루베리 아이스 그 비디오로 검색해서 보시면 그 나오는데 자 BTS 슈가가 피처링한 맥스의 블루베리 아이스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0: 자전거 탄 풍경과 함께하는 뜨거운 라이브. 오늘은 새콤달콤 과일송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과일은 어떤 곡인지 김영섭 씨가 소개하고 또 불러주신답니다.
1: 네, 채연의 앵두입니다.
0: 아, 아까 앵두가 있었는데.
1: 예. 오늘 앵두가 두
0: 이게 오리지널 앵두네.
2: 아까 앵두는 수입 앵두.
0: 아, 수입 앵두. 앵두도 수입하나?
2: 국내산 앵두.
0: 아, 국내산 앵두.
1: 어쨌든 그 채연 씨의 그 앵두의 사랑과 그림을 담아서 노래한 노래인데, 채연 씨는 그 그룹 사운드 출신이죠. 1977년 또 솔로곡 오동잎을 히트시키면서 전성기를 맞이했고요. 이후에 앵두, 구름나그네,
0: 아,
1: 뭐 가을비 우산 속 뭐 이런 노래들을 연이어서 성공시키면서
0: 맞아요, 맞아요.
1: 1970년대 후반 최고의 인기 가수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2: 안타기에게
0: 아니요, 최근에 그 밀수라는 영화 있잖아요.
2: 아, 예.
0: 밀수가 어떻게 보면 약간 누군가를 배신하고 약간 사기 그런 느낌인데 첫 소절이 그거잖아요. 믿어도 되나요 당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배신을 좀 주제로 했던 그 거의 그 또 그때 그 시절 노래. 야, 이 앵두 맞아 맞아 맞아 그 노래다. 야, 기가 막히게 그 영화에다 딱 썼네.

0: 밀수 그래요. 최현 씨 노래 참 잘하는데.
1: 아, 그렇죠? 벌스가 아주 그 당시에 완전 센세이션했죠.
2: 히트된 노래들은 약간 성인가요 풍의 노래들인데
0: 맞아요.
2: 원래는 팝싱어예요.
0: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안타 프로덕션 그렇죠. 안치행 씨가 그 대한민국에서 정말 최고라고 하는 락커들을 모아가지고 야, 너 락은 잘하는데 딱 한 곡만 내 노래 부르면 안 되겠니? 아, 뭐 괜찮아. 아, 근데 트로트인데 괜찮겠어? 아, 괜찮아요. 근데 그 노래가 히트를 한다는 그 거죠. 그게 오동립.
1: 네.
2: 윤수희 씨 같은 경우에.
0: 윤수희 씨도 그 락커인데도.
2: 사랑만은 않겠어.
0: 사랑만은 그게 또 안타 프로덕션 그 안치행 씨.
2: 주름 잡았던 시절이 있었죠.
0: 그래요. 자, 그 노래 최연의 앵도 이 노래 김영섭 씨의 라이브로 만나보겠습니다.

0: 앵두가 떨어지는 거 보니까 나무에 열리는 거네요. 과일이네, 과일. 아, 그래요. 자, 자전 같은 풍경과 함께하는 뜨거운 라이브. 오늘은 새콤달콤 과일송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습니다. 새콤한 맛이 더 과일스러울까요? 달콤한 맛이 더 과일스러울까요?
1: 두 개가 다 있어야지요.
0: 두 개가 다 있어야지.
1: 과일이죠. 시기만 하고 달기만 하면. 뭐 설탕이나 식초지.
0: 두 개 다 있는 과일이 어떤 과일일까?
1: 대부분 그렇죠. 귤, 사과, 우리가 좋아하는
2: 새콤달콤하죠.
1: 다 딸기.
0: 아, 포도 그렇다. 포도도 이렇게 그렇죠. 딱 먹을 땐 단맛이 난데 껍질 막 씹다 그렇죠. 보면. 근데 어느 순간 초등학교 때 포도를 먹었는데 씨가 없는 거예요.
2: 씨 없는 포도?
1: 있었어요.
0: 우와, 이거 뭐야?
2: 지금도 막을. 있죠.
0: 아, 지금도 있고.
3: 거봉 쪽 그렇지 않나?
1: 아니요. 거봉 말고 거봉이 있었어요.
0: 청포도.
1: 신기했어요. 아.
0: 그리고 아까 바나나송 했지만 우리 때는 바나나 먹는 집은 부잣집이었어요.
3: 완전 비쌌지. 네,
0: 비싸가지고.
2: 소풍날 자랑하려고 어떤 거 한번 갖고 가든가. 아. 집에서 흔히 먹는 게 아니었죠.
0: 예전에 바나나를 몇 개 샀는데 아버지 먹고 우리 형 먹고 나니까 없어가지고 난 그 껍질 있죠.
1: 조심해서
0: 그 껍질 이렇게 이빨로 이렇게 긁어가지고
2: 그것도 떨잖아요.
1: 떨죠. 근데 그 안에 이렇게 있는 게 되게 좋은 거래요.
2: 건강에 좋다.
0: 건강에 좋다고 말만 하는 거지 뭐.
3: 요즘은 그 블루.

0: 블루베리가 네. 아주 건강식으로 요즘 많이 사랑받죠.
1: 블루베리. 아 맞습니다. 블루베리. 예전에는 진짜 과일하면 몇 가지 딱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뭐 비닐하우스라든가 그런 데서 또 재배해가지고.
2: 전형적인 거 있잖아요. 사과 배. 어.
1: 그러니까 사과 배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2: 요즘 비싸요.
0: 그 동남아 가면 그 냄새가 아주 이상한 거 있잖아요.
2: 두리안.
0: 아 두리안. 그게 그 맛있대요. 아,
1: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 먹었던 맛하고 입맛이 좀 변하는 것 같아요.
2: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망고. 네. 용과 망고스틴 알지도 못했잖아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동네 슈퍼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1: 근데 그것도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요. 어렸을 때 감 뚫은 거 한번 먹으면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먹기 되게 힘들어지는데 나이가 드니까 또 그런 것도 이렇게 뭔가 입맛에 맞는 듯한 그런 느낌.
0: 동네 그 열린 감은 네. 그 먹으면 안 돼. 난 한 번도 먹어봐서 단 적이 없어. 다 떨고 막
3: 무화과.
0: 아 색깔은 네. 익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떨고?
1: 무화과도 맛있고 예전에는 근데 좀 단맛이 좀 떨어져서 우리 기억나지듯이 참외라든가. 이런 토마토 같은 거는 설탕 찍어서 먹었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3: 아, 그러네.
1: 설탕 뿌려서 먹고 그랬는데. 자, 새콤달콤 과일송 이번에 만나볼 건 어떤 곡인지 강인봉 씨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네. 상큼한 향만 맡아서 기분이 좋아지는 과일이죠. 과일 레몬이 주인공인 노래. 박혜경의 레몬트리. 원래 박혜경 씨 노래는 아니고요. 그 외국 팝송을도 번안을 해서.
1: 아, 그래요? 네. 오호. 아 레몬
2: 독일 밴드 풀스 가든의 레몬트리를 이제 한국말로 만든 노래죠.
1: 우리가 어느 순간 이렇게 양식이란 음식을 먹을 때 뭘 위에 자꾸 레몬을 뿌려 먹고 그렇죠. 횟집에 가서도 레몬 뿌려 먹고. 뭐.
3: 레몬보다 더 신게 라임.
1: 라임은 또 뭐지?
2: 아 레몬 비슷하게 생겼는.
1: 아 라임은 초록색이다.
3: 탱자같이 생겼.
1: 아 약간 초록색.
2: 쌀국수 먹을 때는 필수죠.
1: 근데 진짜. 그런 거 먹으면 진짜 신맛이 나요. 근데 또 은근슬쩍 또 한 번 더 먹고 싶어지고 막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2: 근데 요즘은 좀 헷갈리는 건 네. 그 하우스 농사 이런 게 잘 되니까 이 과일이 여름 과일인지 겨울 과일인지
1: 그러니까
3: 제철이 없는 것 같아요.
2: 사시사철이 있으니까 오히려 저는 딸기가 언제 나는 과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3: 원래
1: 가장 그래도 가장 여름스러운 과일 하면 손꼽을 수 있는
3: 수박이죠.
2: 그 예전에는 수박 하나 갖고 식구가 많으니까
0: 우리 해수욕장에 맨날 수박 사 갖고 왔잖아요.
2: 화채 만들어 먹고
1: 수박 사 갖고 와서 수박을 물에다 담궈놔야지 돼. 그렇죠?
2: 그래야 시원해지.
1: 그리고 또 집에 사올 때 잘못 또 탁 놓다가는 그 바치직 깨져가지고 야 이거 깨져면 봐 어떻게 하냐 그런데 어느 순간 냉장고 시대가 되면서 그걸 숟가락으로 퍼가지고 냉동실에 이렇게 또 그릇에 담아가지고 보관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자, 자전거 탄 풍경과 함께하는 뜨거운 라이브. 오늘은 새콤달콤 과일송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눠봤는데요. 박혜경이 부른 레몬트리 마지막 곡 전해드리면서 자전거 탄 풍경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형님들.
2: 네.
1: 다음 주에 우리 기분 좋은 얼굴로 보려면 내일 축구 이겨야 되는 거 아시죠?
0: 네.
1: 열심히 응원합시다, 우리.
0: 아, 내일 축구 지면 안 나올 수
1: 그러니까,
0: 있어.
1: 이거 후유증이 진짜 한 달은 가요. 그렇죠? 자, 수고 많으셨고 박혜경의 레몬트리 전해드리면서 세 분간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형님들.
0: 감사합니다. 네,
1: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꿍따리 잡아라. 힘나는 하루 보내세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 이름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웅입니다. 지난 6월 22일 제1회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은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리와 존엄을 증진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 기념일인데요.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 사실이 처음 알려진 2005년 6월 22일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지난해 지정됐고요. 올해 처음으로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는 학대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신고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는데요. 이를 위해 6월 22일부터 6월 28일을 장애인 학대 예방 주간으로 정하고 장애인 학대 관련 집중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학대는 은폐되기가 쉽고 또 오랜 기간 반복되는 만큼 주변의 세심한 관심과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장애인 학대 신고는 1644-8295 또는 112로 하면 되고요. 학대 신고를 한 사람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신체적 학대와 노동력 착취 또는 성적 학대와 경제적, 정서적 학대 그리고 유기와 방임 행위를 목격한 분들은 지나치지 마시고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푸른하늘 첫 곡 김종국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제자리 걸음.

수요일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김종국의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순서 소개드리죠. 신기한 보조기기 세상에서는 손 재활 보조기기 스마트 글로브 소개해드리고요. 화재 집중에서는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와 함께 전쟁으로 인해 장애를 갖게 된 인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스포츠에서는 제5회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 소식과 북중미 월드컵의 앞으로의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0: 내일은 푸른 하늘.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박물관 체험강사 정현진입니다. 저희는 여기서는요, 비행기에서 지켜야 되는 안전수칙들도 강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비상상황이 생기면 장애인분이나 비장애인 우리들이나 다 똑같이 빨리 탈출해서 생명을 구해야 되니까요. 비상탈출법도 다 하고 있고요. 비행기 안에 있는 비상장비 사용법도 다 알려주고 있거든요. 장애인 단체분들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뭐 시각장애인분도 오시고요. 휠체어 타신 분도 오시고 많이 오세요. 소리 안 들리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면 화면을 위주로 하고요. 또 휠체어 타신 분들은 휠체어 타고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진행으로 비행기 모형 앞에 고기 앉아서 설명 다 드리고요. 비행기 안에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착수실로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해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분들도 정말 휠체어 타신 분들도 되게 궁금해하시고요. 저희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타고 내려갈까요? 막 이런 거 되게 궁금해하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비상상황이 안 생겨야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비상상황 탈출법을 하나하나 다 알기보다는 비행기에 이런 장비도 있고 비상탈출 시에 이렇게 있으니까 비행기 탈 때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장애인, 비장애인 나누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 그런 상황이 오면 진짜 자기 생명을 먼저 딱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산소 마스크도 자기 먼저 써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면 이렇게 누구한테 기대지 않고 자기 스스로 딱 잘하고 그 다음에 옆에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잘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입니다.

0: 매주 수요일엔 보조기기에 대한 이슈와 정보를 전하는 신기한 보조기기 세상 보내드리고 있죠. 경기도 보조기기 북부센터 김은평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그 장애인이 집에서 재활훈련에 사용할 수 있는 손재활보조기기 소개해 주신다고요?
1: 장애인이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기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병원이나 재활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장기간 재활치료를 받게 되면 이동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비용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집에서도 전문적인 재활훈련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재활보조기기가 개발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스마트 재활 장갑은 뇌졸중이나 뇌병변 장애,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손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게임 기반의 훈련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정에서 손과 팔 기능을 반복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개발된 스마트 재활 보조기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일단 그 스마트 재활 장갑 어떻게 생겼나요?
1: 스마트 재활 장갑은 손과 상지 재활을 위해 개발된 센서 기반 재활 보조기기인데요. 일반적인 장갑처럼 손 전체를 덮는 형태가 아니라 손등과 손가락에 센서를 부착하는 형태로 제작되었습니다. 각 손가락과 손목의 움직임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장착되어 있고 손가락 굽힘과 펴기, 손목 움직임 등을 정밀하게 인식할 수 있는데요. 무게가 가벼워 장시간 착용에도 부담이 적고 블루투스 방식으로 태블릿이나 컴퓨터와 연결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손 크기와 기능 수준에 맞춰 착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비교적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0: 네, 이 스마트 재활 장갑 어떻게 재활 훈련에 활용한다는 거죠?
1: 스마트 재활 장갑은 전용 프로그램이 설치된 태블릿이나 컴퓨터와 연동해 사용하는데요. 먼저 사용자의 손과 손목 움직임 범위를 평가한 뒤 현재 기능 수준을 분석하게 됩니다. 이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에게 적합한 훈련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추천되는데요. 사용자는 화면에 나타나는 다양한 게임과 과제를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손과 팔을 움직이게 됩니다. 훈련 과정에서 장갑에 장착된 센서는 손가락과 손목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기록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사용자는 반복적인 재활훈련을 보다 재미있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0: 아, 그러면 그 스마트 재활 장갑이 이렇게 손을 직접 움직여주는 겁니까?
1: 간혹 스마트 재활 장갑을 로봇 장갑처럼 손가락을 자동으로 움직여주는 보조기기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스마트 재활 장갑은 사용자의 움직임을 측정하고 훈련을 유도하는 센서 기반 재활기기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현재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 반복적으로 손과 팔을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보조기기가 사용자의 손을 대신 움직여주기보다는 사용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돕는 재활훈련 도구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0: 그러면은 그 손의 기능이 많이 떨어진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1: 보조기기의 사용 가능 여부는 손과 팔의 기능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스마트 재활 장갑은 사용 전 평가를 통해 현재 가능한 움직임 범위를 확인하고 그 범위에 맞춰 프로그램을 설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주먹쥐기 동작의 30% 정도만 가능한 경우에도 그 움직임을 인식해 게임 안에서는 충분한 동작으로 반영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일부 움직임만 가능하더라도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가락 구축이 매우 심하거나 손을 거의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활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0: 네, 그렇군요. 스마트 재활 장갑 어떤 분들이 활용하면 도움이 될까요?
1: 스마트 재활 장갑은 뇌졸중으로 인해 편마비가 있는 분이나 뇌병변 장애인, 외상성 뇌손상 환자 등 손과 팔 기능 회복이 필요한 분들에게 활용될 수 있는데요. 특히 병원 치료와 함께 가정에서도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한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재활이 필요한 만성 장애인 분들에게도 반복적인 운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데요. 다만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능 수준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0: 그리고 스마트 재활 장갑에 어떤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 해당 보조기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다양한 게임 형태의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점인데요. 프로그램은 실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손과 팔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일을 따거나 물건을 옮기고 음료를 따르거나 요리를 하는 것과 같은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데요. 사용자는 화면 속 상황에 맞춰 손을 쥐거나 펴고 손목을 움직이거나 팔을 회전시키는 동작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과제들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동작을 연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기능 수준에 따라 난이도가 조절되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훈련이 가능하고 반복적인 운동을 재미있게 수행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손목 움직임 훈련은 어떻게 하는 거죠?
1: 손목 훈련 프로그램은 손목을 위로 들거나 아래로 내리는 동작, 좌우로 기울이는 동작 등을 자연스럽게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화면 속 새를 날리는 게임에서는 손목을 움직여 새 방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일을 자르거나 물건을 옮기는 게임을 통해 손목의 다양한 움직임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훈련은 손목 관절의 움직임 범위를 유지하고 근력을 향상

0: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뇌졸중 이후 손목 움직임이 감소한 분들에게는 반복적인 움직임 연습이 매우 중요한데요. 게임을 수행하는 동안 사용자는 운동을 하고 있다는 부담보다 놀이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요소가 훈련 지속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1: 네, 손가락 움직임은 어떤 방식으로 훈련하면 될까요?
0: 손가락 훈련은 손가락을 구부리거나 펴는 동작, 물건을 쥐고 놓는 동작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는데요. 사용자는 화면에 제시되는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손가락을 움직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일을 쥐어 즙을 짜거나 공을 잡는 게임, 물건을 집어 옮기는 게임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은 손가락의 협응력과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또한 반복적인 손가락 사용을 통해 남아있는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손가락 움직임은 일상생활의 대부분의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훈련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꾸준한 훈련을 통해 식사나 옷 입기와 같은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그런데 이 손 운동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 훈련도 가능하다면서요?
0: 네, 스마트 재활 장갑은 단순히 손 운동만을 위한 기기가 아니라 인지 기능 훈련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프로그램 안에는 색상과 모양을 구별하는 과제, 숫자와 순서를 기억하는 게임, 시각적 탐색 능력을 활용하는 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화면 속 정보를 확인하고 판단한 뒤 적절한 움직임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집중력과 기억력, 판단력 등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뇌졸중 이후 인지기능 저하가 동반된 경우 운동기능과 인지기능을 동시에 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 능력과 반응 속도 향상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재활 훈련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0: 스마트 재활 장갑은 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기록하는데요. 훈련 시작 전에는 초기 평가를 통해 현재 기능 수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손가락과 손목의 움직임 범위, 수행 시간, 성공률, 훈련 횟수 등의 정보가 지속적으로 저장되고요. 사용자는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 자신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의료진이나 치료사는 기록된 데이터를 참고해 훈련 계획을 조정할 수 있고 데이터를 통해 변화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스마트 재활 장갑의 재활 효과도 실제로 입증이 됐습니까?
0: 네. 스마트 재활 장갑은 여러 의료기관의 연구를 통해 효과를 검증하기도 하였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 재활 장갑을 활용한 사용자들은 손과 팔 기능 평가에서 의미 있는 향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과제 수행을 통해 손가락 움직임과 상지 기능이 개선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고 사용자의 훈련 참여도와 만족도 역시 높은 수준으로 보고되었는데요. 연구진은 디지털 재활기기를 활용한 홈 재활이 병원 중심 재활을 보완하고 가정에서도 지속적인 기능 유지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신기한 보조기기 세상, 경기도 보조기기 북부센터 김은평 팀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동물원의 노래 이어드리죠. 해화동.

0: 한국전쟁 발발 76주년을 맞아 화제 집중해서 전쟁과 장애인 이야기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쟁으로 인해 장애를 갖게 된 인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백종환입니다.
0: 네, 지난주에는 전쟁으로 인한 사회 변화, 장애인에 대한 인지, 또 복지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오늘 인물 이야기를 준비하셨어요. 어떤 분 만나볼까요?
1: 네, 박윤서 소장님이신데요. 예. 전쟁에 참전해서 두 다리를 잃고 장애인이 되신 분입니다. 네. 우리나라 재활보조기구의 선구자라고 이렇게 해도 감히 누구도 토를 달 사람이 없는 그야말로 장애인 보조기구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분입니다. 네네. 제가 한참 이렇게 현장을 뛰어다니던 기자 시절인 1991년 6월 어느 날 네. 이 박윤서 소장님을 처음 만났는데요. 저희가 이제 한국 전쟁 발발로 인해서 이제 오늘 이 방송을 하는 것처럼 네네. 당시 6월에 그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 언론사에서도 이렇게 전쟁과 장애인에 대한 특집을 준비 중에 네, 보훈병원 보장구센터 소장님으로 이렇게 만나게 네. 됐습니다. 당시 이제 보훈병원은 한국 전쟁 중에 다친 군인들이나 또 군에서 다치신 분들을 치료해서부터 재활 서비스를 담당하는 이런 공공 의료기관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0: 네, 전쟁과 장애인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1: 네, 앞서 이제 박윤서 소장님이 그 전쟁 중에 네. 두 다리를 잃었다고 하셨는데 한국 전쟁이었나요?
0: 한국 전쟁은 아니었고요. 월남 전이었습니다. 예. 네. 박윤서 소장님은 당시 이제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이었는데 군에 입대하게 되었고 훈련을 마치고 바로 이렇게 월남전에 참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전 중에 지뢰를 밟아서 두 다리를 잃어버린 것이었고. 이제 그날이 1971년 3월 31일이었다고 하는데 지뢰를 밟아서 이렇게 꽝 터지는 순간 이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은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왔다고 하고
1: 아이고,
0: 젊은 나이에 이렇게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었고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간절했다 이렇게 이제 며칠 전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 예. 아니 작전 중에 다리를 잃었으니 일단 뭐 전역은 하셨을 거고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0: 그러니까 이제 월남전 뭐 베트남 전쟁에서 두 다리를 잃고 박윤서 소장님은 이제 1급 상해용사로 이제 군 제대를 하게 되고 양쪽 다리에 이제 의족을 끼고 이제 서울대에 복학을 하게 됩니다. 예, 당초에 서울대 고고 인류학과에 재학 중이었는데 학과 특성상 이제 현장 답사와 같은 이런 수업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했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주임 교수의 권 으로 해서 사회복지를 부전공으로 이렇게 겸해서 공부를 했고 그러셨구나. 그리고 이제 1977년 석사 학위를 받은 후에 국립 원호병원 의료사회사업과로 근무를 하면서 이제 이른바 우리 장애계에 이렇게 발을 디디게 된 것이었습니다.
1: 앞서 이제 박윤서 소장님이 우리나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선구자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국립 원호병원 시절부터인가요?
0: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은 보훈병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당시 전쟁에서 발생한 상위 군병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세워진 국립 원호병원에 근무를 하시면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에서 박사 과정을 이렇게 이제 밟고 있었는데요. 이때 이제 박 소장님께 기회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보훈병원 보장구센터의 장기 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미국 유학을 권유받은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1983년 미국 뉴욕대학교 의과대학 부설 의지보조기학 전문 과정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고요. 유학 2년 만에 그러니까 유학 2년이 지난 후에는 이제 1985년에 졸업을 하고 복귀를 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보장구 분야 미국 유학을 하신 이런 전문가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입니다.
1: 그럼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0: 우선 후배 양성에 주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전문가가 사실 본인은 혼자였거든요.
1: 그렇죠. 선구자시니까.
0: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만 하더라도 이 우리 장애인 보장구 기술 이렇게 전수하는 것 이것이 현장에서 선배들이라든가 사장님들로부터 직접 배우는 도제식 양성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박윤서 소장님은 1990년도부터 물리치료학과 졸업생을 매년 두 명씩 선발을 해서 1년간 자체 연수를 하고 채용을 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서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시작을 했고 이후에는 선진국에도 연수 제도를 도입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전문가 양성에 몰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최초로 보훈병원 이 보장구 센터에 첨단 장비를 도입해서 선진국 수준의 보장구 센터를 완성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성과는 모두 박윤서 소장님 어떤 개인의 노력의 결과였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고 전문가의 양성은 이제 이에 그치지 않고 의지 보조기기 이제 기사 양성을 위해서 대학 학과 설치 또 기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는 데 그 복지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대학에 관련 학과를 설치하고 1999년에는 의지 보조기기 기사 국가 자격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과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보장구 또 재활 보조 기구의 현대화는 이 박윤서 소장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 그렇네요. 지난주에 왜 전쟁이 의학과 과학의 발전 특히 장애인 보장구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전쟁의 역습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박 소장님이 그 현장에 계신 분이군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하신 게 있을까요?
0: 그렇습니다. 이제 박윤석 소장님께서 제게 이렇게 들려준 이야기는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미국의 이제 상위 군인들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이제 그 의수족 품질이라든가 보장구 품질이 너무 조악하다 보니까 예, 상위 군인들이 미국 전역에서 시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 대통령이 과학자, 의사들을 백악관에 긴급 소집해 가지고 이제 의수족 개발위원회를 만들고 이 연구 개발에 착수하기 그렇구나.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 이것이 이제 장애인 보조기기의 공학적 기술이 의료 분야에 사용되기 시작한 시초가 되었고요. 이후 전쟁으로 인해서 장애인 보조기기뿐만이 아니라 척수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각종 보조기구 개발로 방향이 전환되었고 또 예, 재활공학이라는 학문이 탄생하는 이런 계기가 되었고요. 네. 하지만 이제 미국 유학 중에 선진 교육을 받았던 이제 박윤서 소장님은 막상 귀국해가지고 미국에서 배운 기술을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활용할 수 없었다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기술에 대한 인프라나 인식들이 너무 미비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박윤서 소장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 양성부터 시작을 한 것이었습니다.
1: 그렇군요. 정부가 그 제도를 만들 때도 그 우리 박윤서 소장님이 많은 기여를 하셨다면서요?
0: 그렇습니다. 이제 장애인 당사자이시기도 하고 서울대 학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공부를 하셨고 장애인 보호장구와 관련해서 미국 유학까지 다녀오신 이런 경험 등으로 해서 제도를 도입을 하고 적용하는데 뭐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죠. 네. 살짝 뭐 이분이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좀 살펴. 드리면 장애인 보장구가 워낙에 비싸잖아요.
1: 많이 비싸죠.
0: 예, 10명 중 9명의 우리 장애인들은 살다가 갑작스럽게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갖게 되고 그렇죠. 또 장애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장애인들에게 보장구는 사실 신체의 일부인데
1: 그럼요.
0: 예, 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구입을 하지 못하게 되고 또 구입을 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사회생활이 더 힘들어지는
1: 맞습니다.
0: 이런 예.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해서 이제 박윤서 소장님은 건강보험의 장애인 보장구 급여 방안을 정부에 최초로 건의해서 제시를 하고 그래서 1997년부터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제도가 시행되도록 하는 이 장본인이셨던 것입니다.
1: 그렇군요. 그 보훈병원 퇴직 이후에도 장애인을 위한 일은 멈추지 않으셨다면서요?
0: 그렇습니다. 이제 퇴직 이후에는 한국의지보조기협회 회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예, 지속적으로 장애인 보장구와 관련된 일들의 앞장을 서 오셨는데요.
1: 네.
0: 가령 이제 오랫동안 보건복지부 보장구 분야 뭐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시기도 했습니다만은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가 도입은 됐는데 건강보험 단가가 너무 낮아서 장애인분들에게는 현실적으로 크게 이렇게 도움이 되지 못한 이런 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장애인 단체와 협력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또 개선을 위해서 꾸준하게 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은 이제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들은 대다수가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잖아요.
1: 그렇죠. 예.
0: 그런데 처음에 장애인 보장구의 전동 휠체어는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없었습니다. 예, 1997년에 다른 보장구는 건강보험에 적용이 됐지만 정작 정말 필요한 전동휠체어는 2005년부터 도입이 되었거든요. 이러한 사례처럼 아직 미비한 제도를 더 확장시키는데 이 한국의지보조기협회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막중하게 하시다가 과중한 업무로 이제 건강도 잃으시기도 아이고. 했다고 합니다.
1: 그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가요?
0: 지금은 좀 간암으로 이렇게 투병하고 계신데요.
1: 예, 예.
0: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간간이 저하고도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소통하실 때 들으시면 올해 그분이 이제 78세시거든요.
1: 네.
0: 근데 저보다 더 열정적으로 말씀도 하시고
1: 예.
0: 지금은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전시회도 하고요.
1: 아, 그러세요?
0: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전시회도 가봤는데 작품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미술을 전공하셨다 해도 될 만큼의 화풍이라든가 작품이 너무나도 뛰어나서 예, 또 미술학과 교수님들이 칭찬이 대단하다는 것을 예, 저도 옆에서 들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림에 그림 그리는 시간에 많이 이렇게 할애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 아니 뭐 개인전을 하실 정도면 실력이 정말 대단하신 건데 그림은 언제 또 시작하신 거예요? 예,
0: 사실은 이제 그

0: 두 다리를 잃고 장애인으로 그 대학에 복학할 때에
1: 아, 네네.
0: 예, 이제 1973년에 이제 복학을 했는데 준비 없이 복학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고요. 또 내적인 갈등, 좌절. 막 이런 절망적인 대학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우연하게 서머셋 모어밋은 달과 육펜스라는 책이 있잖아요.
1: 아, 네.
0: 이 책을 읽고 굉장히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오. 이 내용이 이제 화가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인데 박윤서 소장님의 당시에 아 나도 다음에 그림을 그려봐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 살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정년 퇴직 후에 진짜로 그림을 시작했는데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잘 그린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줘서 개인 조언도 두 번씩이나 가졌고요. 특히 이제 장애인 화가들의 모임이 있는데 선사랑 드로잉이라고
1: 네, 예.
0: 이렇게 가입을 해서 크로키를 새롭게 배웠고 또 동료 작가들과 전시회도 함께하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계십니다.
1: 네.
0: 건강이 이제 이렇게 좋지 않을 때도 화실에 나가는 일만큼은 이렇게 빠지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해오고 계시는데요. 화실 동료들이 이제 다 장애인분들이다 보니까 이 동료들의 격려가 본인의 이렇게 치료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수 소장님은 정말 죽을 때까지도 이제 북을 이제 그림 그리는 붓을 놓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1: 네. 대표님 그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전쟁과 장애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0: 네.
1: 전쟁은 정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0: 아, 물론입니다. 이제 아직도 전쟁 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이란, 뭐 이스라엘 이런 전쟁에서의 사상자, 부상자.
1: 아유.
0: 예, 네. 이로 인해 발생되는 장애인.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이잖아요.
1: 네,
0: 네. 네, 오늘은 우리가 박윤서 소장님 한 분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만 국가의 부름을 받고 나라에 충성을 하다가 장애를 갖게 된 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1: 예.
0: 이렇게 전쟁의 피해로 장애를 가지게 된 분들이 참 많은데 그런 분들을 우리 장애계가 기억하고 또 존경의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1: 네. 예, 전쟁과 장애인 관련해서 2주 동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에이블 뉴스 백종환 대표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 이어가죠. 옥상 달빛이 부릅니다. 없는 게 메리트.

0: 내일은 푸른 하늘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엔 장애계와 비장애계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스포츠 스포츠 중앙일보 김효경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제5회 전국 어울림 생활체육대축전이 경상남도 일원에서 열렸네요.
1: 네, 19일부터 21일까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 전국 17개 시도 총 1,389명의 선수단이 참가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파트너를 이룬 여자 계영 100m 결승에서는 경남의 유다영 한지혜주가 우승을 했습니다. 장애인 2명, 비장애인 2명이 나선 혼성 홍계영 200m 결승에서는 경기도의 윤태호, 정재호, 김찬미, 이예리 선수가 정상에 올랐습니다.
0: 네.
1: 특히 2022년부터 안양시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 수영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찬미 코치가 처음으로 출전을 했는데요. 네. 이번이 처음이었지만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까지 거둬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0: 그렇군요. 자, 좌식 배구에서는 충청남도와 인천광역시가 각각 여자부와 남자부 정상에 올랐다고요?
1: 네. 좌식 배구는 장애인 선수 4명 혹은 5명 그리고 비장애인 선수 1명과 2명이 코트 위에 있어야 합니다. 여자부 결승에서는 충청남도가 경기도를 2-1로 눌렀습니다. 남자부에서는 인천광역시가 충청남도를 세트스코어 2-0으로 이겼습니다.
0: 네.
1: 휠체어 럭비에서는 경기도가 대전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스포츠 등급을 부여받은 쿼드 선수 1명 그리고 지체장애 선수 1명 남성 비장애인 1명 여성 1명을 포함하는 이제 4명이 항상 뛰어야 하고요. 12명의 엔트리로 진행이 됐습니다. 제6회 대회는 내년 6월 부산광역시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0: 네. 자, 장애인 배드민턴 박혜성 정겨울조가 프랑스 장애인 배드민턴 인터내셔널에서 금메달을 따냈네요.
1: 네. 박혜성과 정겨울은 현지 시간 21일 프랑스 밀루즈의 알자스 스포츠 센터에서 열린 2026 프랑스 장애인 배드민턴 인터내셔널 WH1-2 등급 혼성 복식 결승에서 스페인의 모테로 프란시스코와 마야 알카이데조를 2-0으로 이겼습니다. 전날 준결승에서 인도 선수들을 2-0으로 이긴 데 이어서 결승에서도 완승을 거뒀습니다. 박혜성 선수는 WH1-2등급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유수영, 최정만, 김정준 선수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최근 국제대회에서 계속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네. 이번 대회에서도 유수영과 호흡을 맞춰서 남자 복식 은메달도 따냈습니다. 정겨울 선수는 정말 여자 배드민턴에 떠오르는 별입니다.
0: 네.
1: 이번 대회 WH2등급 여자 단식 경기에서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이번 대회 총 금메달 하나, 은메달 두 개, 동메달 세 개를 수확했고요. 이어서 열리는 2026 아일랜드 장애인 배드민턴 인터내셔널에 출전하게 됩니다.
0: 네. 자, 이어서 이번 주 열리는 장애인 대회들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1: 네, 제8회 경기도지사배 전국 장애인 탁구 선수권이 26일과 27일 가평 한석봉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26일부터 28일까지 천안시 장애인 종합체육관에서는 제19회 천안시장기 전국 좌식배구대회가 열리고요. 28일과 29일 강원도 양양에서는 전국 장애인 사이클 트랙 선수권이 치러집니다.
0: 네. 자, 계속해서 북중미 월드컵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아, 우리 대표팀이 아쉽게도 멕시코와의 2차전에서는 0-1로 졌어요.
1: 네, 우리 대표팀 19일 멕시코 과달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홈팀 멕시코와의 조별리그 A조 2차전에서 후반 5분에 골을 내주고 네. 0-1로 졌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월드컵에서 멕시코를 만나서 항상 졌었는데
0: 그렇죠.
1: 이번에도 그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멕시코는 조 1위를 확정 지으면서 가장 먼저 32강에 진출했습니다. 이번 패배로 지긋지긋한 우리의 2차전 징크스도
0: 그러게요.
1: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예. 우리가 1954년 스위스 대회 처음 본선 무대를 밟은 이후 총 12번 본선에 나섰는데요. 2차전에서는 시드팀을 좀 자주 만나면서 4무 8패에 그쳤습니다.
0: 예, 점유율은 우리가 더 높았는데 진짜 단 한 번의 수비 실수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전반을 0-0으로 마친 뒤에 후반 초반 멕시코가 좀 거세게 나왔었죠.
0: 네.
1: 예, 문제는

0: 앞에서 공중볼을 처리하던 골키퍼 김승규 선수가 수비수 이기혁과 뒤엉켜 넘어지면서 네. 볼을 놓쳤고요. 이것을 멕시코의 루이스 로모가 텅 빈 골대로 차 넣었습니다. 수비진 간의 콜플레이가 사실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네. 이 열광적인 멕시코 팬들의 뜨거운 함성 탓인지 소통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이날 현장 관중석 소리가요. 무려 149데시벨까지 치솟았는데요. 이게 군용기가 이륙할 때 발생하는 소음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1: 예. 뭐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대표팀 예. 그렇게 절망할 단계는 아니잖아요.
0: 네. 우리 아직 조 2위고요. 경기 뒤에 황인범 선수도 4년 전보다 부담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 오히려. 예.
0: 사실 그때를 떠올려보면 우리가 1무 1패였고요.
1: 아, 맞아요. 그때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그때.
0: 네. 마지막 상대인 포르투갈을 이긴 뒤에 예. 또 다른 경기 결과까지 지켜본 그러니까. 다음에 16강에 올랐었거든요.
1: 그렇네요. 진짜.
0: 선수들이 경기 뒤에 휴대폰을 보고
1: 맞아요,
0: 있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모여서.
0: 이번에는 뭐 내일 열리는 남아공전 비기기만 해도 조 2위가 됩니다.
1: 네네.
0: 뭐 만에 하나 지더라도 멕시코가 체코를 이기거나 비기면 또 조 3위가 되고요. 이번 대회는 뭐 3위 12개 팀 중에 또 상위 8개 팀이 토너먼트에 가기
1: 그렇죠.
0: 때문에
1: 예.
0: 뭐 남아공에게 큰 점수차로 지지만 않는다면 또 3위로 32강에 올라갈 확률도 있습니다.
1: 예.
0: 통계업체 옵타는 우리의 북중미 월드컵 32강의 가능성을 91.2%로 예측을 했습니다.
1: 예. 거의 간다는 거죠. 이 정도면.
0: 네. 예. DS틸릭 경우에도 2위 가능성을 77%. 3위 가능성은 12%로 점쳤습니다.
1: 네. 우리가 32강에 진출한다면 어떤 팀을 만나게 되죠?
0: 네. A조 2위는 B조 2위와 32강에서 맞붙게 됩니다. 현재는 스위스와 캐나다가 1승 1무식으로 B조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요. 두 팀이 마지막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비길 경우에는 골득실에서 뒤져 있는 캐나다가 2위입니다. 다만 1무 1패인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와 카타르도 이길 경우에 조 2위가 될 수 있겠는데요.
1: 아, 예, 예.
0: 현재로서는 스위스 또는 캐나다가 아무래도 확률이 높고요. 두 팀 모두 쉬운 상대는 아니지만 아주 어려운 상대라고는 또 할 수가 없겠습니다.
1: 예, 예.
0: 우리가 조 3위가 될 경우에는 G조 1위와 맞붙을 확률이 높고요. E조 1위와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1: 네네.
0: G조의 경우에는 지금 혼전 양상이고요. E조에서는 2승을 거둔 독일이 매우 유력합니다.
1: 그렇죠. 예. 그 우승 후보 국가들의 성적은 어떻습니까?
0: 네, 베팅 회사들이 꼽은 우승 후보 1순위가 스페인, 2순위가 프랑스였는데요. 1차전에서 인구 52만의 섬나라 카보베르데와 0대0으로
1: 그러니까.
0: 이겼던 스페인.
1: 예, 참, 네.
0: 네, 2차전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를 4대0으로 대파했습니다. 특히 메시의 후계자로 꼽히는 만 18세 라민 야말이
1: 야말.
0: 전반 11분 선제골을 터뜨리면서 월드컵 데뷔골을 기록했습니다.
1: 네.
0: 음바페가 두 골을 터뜨린 프랑스는 세네갈을 3대1로 이겼습니다. 2002 한일 월드컵 개막전 정말 충격패를 당했었는데
1: 네.
0: 그 0대1 패배를 서력했고요. 음바페는 세 번째 월드컵에서 14호 골을 넣었는데 또 이어진 23일 경기에서도 두 골을 터뜨리면서 2연승으로 32강행을 일찌감치 확정지었습니다.
1: 예.
0: 또 같은 조의 노르웨이 혼란이 두 골을 넣었었는데요. 두 경기 연속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득점왕 후보로 꼽히는 두 선수가 27일에
1: 예.
0: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1: 예. 그리고 또 라스트 댄스에 나선 리오넬 메시의 활약도 대단하잖아요.
0: 아 그렇습니다. 지난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린 메시 정말 끝이 아닌가 싶었는데
1: 그러니까
0: 이번 나왔어요. 월드컵에 또 나왔거든요.
1: 골도 넣었잖아요.
0: 네, 여섯 번째 월드컵 첫 경기부터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1: 그러니까요, 예.
0: 알제리와 1차전에서 80분을 뛰면서 세 골을 넣었습니다. 이번이 최초로 여섯 번째 대회에 나선 선수로 기록이 됐는데 23일 오스트리아전에서도 또 두 골을 넣었어요.
1: 그러게요. 아우, 참.
0: 아르헨티나가 이번 대회 다섯 골을 넣었는데 네. 모두 메시 골입니다. 이번 대회 전까지 13골을 넣었던 메시는 18골을 기록하면서 16골에 클로제를 제치고 통산 득점 1위로 올라갔습니다.
1: 예.
0: 아울러 생애 첫 월드컵 득점왕 가능성도 높이고 있습니다.
1: 네. 반면에 이제 아시아 팀들은 1차전과 달리 2차전에서 모두 부진에 빠졌는데 일본만큼은 또 예외예요.
0: 네. 이영표 해설위원이 경기 전에 네. 일본이 4골을 넣을 것 같다고 예상을 했는데요.
1: 네.
0: 정말 튀니지를 4대0으로 이겼습니다.
1: 그러니까요. 와, 너무. 예.
0: 일본이 경기 내내 정말 튀니지를 압도했었죠. 네, 우에다 아야세 선수가 2골을 터뜨렸고요. 일본이 월드컵 본선에서 4골 차 이상 승리를 거둔 것도 네. 처음입니다. 특히 아시아 팀이 4골을 넣은 게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1: 처음이죠. 예.
0: 조직력은 물론이고요. 개인 능력에서도 네. 정말 한 수 위의 실력을 보였습니다.
1: 예.
0: 사실 일본이 이번 대회 직전에 미토마 가오루, 미나미도 다쿠미, 그리고 엔도 와타로 등 간판 선수들이 모두 부상을 당했어요.
1: 그렇죠. 예.
0: 또 대회 중에 구보 선수도 부상을
1: 빠지고.
0: 당했고요.
1: 예.
0: 하지만 1차전에서 우승 후보 네덜란드와 2대2로 비긴 데 이어서 튀니지까지 꺾고

0: 꺾으면서 사실상 32강행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경기는 스웨덴과 다투게 되는데요. 네덜란드와 골득실 및 다득점까지 따져서 1, 2위를 겨룰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0: 만약에 일본이 조 2위가 될 경우에는 우리와 16강에서 만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1: 네. 자, 프로야구 소식도 좀 살펴보죠. 최하위로 추락했던 롯데가 연승을 질주하면서 지금 반등에 성공했어요.
0: 네, 롯데는 지난주 열린 SSG와 주중 3연전에서 2승 1무, 키움과 주말 3연전에서 3승을 거두면서 5승 1무를 수확했습니다.
1: 네.
0: 사실 지난 14일 LG전에서 지면서 10위까지 추락했었는데 SSG와 키움을 다시 끌어내리면서 8위로 올라섰습니다.
1: 네.
0: 롯데는 올 시즌 안정적인 선발진에도 불구하고 타선과 불펜진이 주춤하면서
1: 그러게요.
0: 올 시즌 좀 치고 올라가지 못했는데요. 지난주에는 경기당 4.7점을 뽑아냈고요.
1: 네.
0: 구원 투수들도 리드를 잘 지켜냈습니다. 특히 전민재와 황성빈, 김동현 등 타자들이 힘을 내고 있고요. 선발 김진욱과 마무리 최준용 선수도 호투를 펼치고 있습니다. 뭐 팀 내 최고 타자인 레이에스 선수도 건재합니다.
1: 뭐, 꾸준하죠.
0: 다만 아직까지 롯데 가을 야구 진출 가능성 높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1: 네.
0: 이 득점과 실점으로 산출하는 피타고리안 승률 기반 진출 확률이 5%에 나오신데요.
1: 네.
0: 다만 지난해에 이 대추락을 겪었던 롯데잖아요.
1: 네.
0: 반대로 대반등을 이뤄낸다면
1: 예.
0: 또 가을 야구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1: 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중앙일보 김효경 기자였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박선주가 부르는 귀로 끝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3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의 최고위원 주재회의는 마지막이라며 오늘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중도 실용을 주창하지만 한시도 개혁의 과제를 멈출 수 없다. 개혁하고 또 개혁해야 한다고 사실상 대표직 연임 도전을 시사했습니다. 오늘 정 대표의 사퇴로 민주당은 한병도 원내대표의 당대표 직무대행체제로 전환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젯밤 중부전선에서 북한군 한 명의 신병을 확보했다며 관계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군인은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귀순 사례는 이번이 네 번째이며 군인 귀순은 두 번째입니다. 지난해 10월 북한군 한 명이 중부전선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고 지난해 7월엔 민간인 남성 한 명이 중서부전선 군사분계선을 넘어왔으며 같은 달 31일엔 다른 민간인 한 명이 한강 중립수역의 중간선 이남 지역에서 구조됐습니다. 우리 증시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불발에 대해 정부는 자본시장 개혁을 지속하면 추후 자연스럽게 편입될 수 있을 거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일부 과제의 경우 제도 개선이 아직 진행 중이라며 외환 자본시장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나간다면 MSCI 선진지수에도 자연스럽게 편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MSCI는 2026년 연례 국가별 시장 분류에서 한국을 선진국이 아닌 이전과 같은 MSCI 신흥국 지수로 분류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호남과 충청 지역 등의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논의 마무리 단계가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 토론회에 참석해 확정이 되면 기업들과 부처가 모여 한 번에 국민에게 설명해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현재 추세로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면서 이미 예고돼 있던 설비 건설을 앞당겨야 하는 상황이라며 수도권에 더 지으려 해도 땅도 전력도 용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오늘 서울시 관계자 3명과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9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합수본은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를 졸속으로 결정하고 선거 당일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선거가 끝난 뒤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폐기하고 분실한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빚어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선거관리 문제와 관련해 오늘 회계감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납득할 수 없는 선거에서의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이 있고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자료 수집을 해 감사의 범위와 기간을 정하고 감사 사항을 선정하는 대로 대략 7월 정도에는 실지 감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오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심 전 총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습니다. 심 전 총장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직권남용 혐의도 받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고 남부와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이틀간 동해안과 부산, 울산, 경남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또 전남과 제주는 오늘 하루 적은 비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KBS 제3라디오 2시 뉴스 지금까지 아나운서 신성원이었습니다. KBS.

살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시간은 금이다라는 명언이 있죠. 어려서부터 수도 없이 들어온 말인데요. 가만 생각해보면 쓸데없는 데 돈 쓰는 건 아까워하면서도 금 같은 시간은 아깝다는 생각 없이 그냥 흘려보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짧은 동영상을 보느라 한두 시간은 물론 서너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 하루 중에 밥 먹고 잠자고 하는 시간을 빼고 남는 시간 중에 한두 시간, 서너 시간은 참 많은 시간입니다. 게다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뇌가 별로 활동하지 않는 상태로 오랜 시간을 보내면 인지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는 이름도 무서운 뇌썩음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시간은 제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각자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죠. 특히 노년기는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요즘 어떤 것에 내가 시간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지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시니어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시니어 소비자 시대에 이어서 나이 들면서 잘 익어가기 위해 나 스스로와 관계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 강현숙의 마음 공부, 그리고 노년기를 황금기로 보내기 위한 시간, 골든 시니어를 위하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6월 24일 수요일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먼저 시니어 뉴스입니다. 지난해 증시 활황으로 연금저축적립금이 20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적립금은 전년보다 10.8% 늘어난 198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연금저축펀드와 ETF의 연간 수익률은 30%에 이르르며 성장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보험과 신탁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전체 연금 저축 수익률은 10.6%였고 가입자 수는 840만 명으로 10% 늘었습니다. 세액 공제 확대 이후 모든 연령대에서 가입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가 금융재산 상속 절차를 간소화하는 원스톱 처리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그동안 상속인은 여러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고 복잡한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표준화된 서류를 한 번만 제출하면 해당 금융기관이 다른 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상속 재산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또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도 개선돼 상속인은 금융기관별 재산 금액까지 확인할 수 있어 상속 과정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서울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상반기 교육을 마무리하며 수료생 159명 가운데 89명이 취업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문을 연 센터는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운영을 전담하고 있고 직무 탐색, 취업 연계, 인턴십 등 세 단계 교육을 운영하며 고령층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천여 명이 참여했고 하반기에도 900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교육 과정을 통해 더 많은 고령층이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오늘의 시니어 뉴스였습니다. 오늘 첫 곡은 윤수현이에요. 손님 온다.

0: 여러분은 지금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1: 시니어 소비자 시대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니어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블루환경교육센터의 박인예 이사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0: 보험금 지급 거절 소비자 피해 예방주의보 말씀해 주신다고요?
1: 네. 보험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도움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건데요. 정작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주치의의 진단이나 치료를 인정하지 않거나 의료 자문을 요구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아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0: 네.
1: 특히 시니어 소비자들은 실손 의료비, 진단비, 수술비, 입원 일당처럼 실제 치료와 연결된 보험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의료 자문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거나 거절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 네, 말씀하신 대로 보험금은 꼭 필요할 때 받는 돈인데 지급이 거절되면 무척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먼저 이번 자료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1: 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0: 네.
1: 최근 5년간 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560건이었고 이 가운데 보험금 지급 거절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이 전체 85%를 차지했습니다.
0: 네.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이유는 주로 어떤 건가요?
1: 가장 많은 이유는 주치 진단과 치료 불인정이었습니다.
0: 네.
1: 지난해 보험금 지급 거절 798건 가운데 67%가 여기에 해당했습니다.
0: 네.
1: 구체적으로는 암, 뇌경색, 심근경색 같은 진단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거나 도수치료나 입원 같은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경우입니다.
0: 네.
1: 즉 보험금 지급 거절의 핵심은 소비자가 병원에서 진단받고 치료받은 내용을 보험사가 그대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는 뜻입니다.
0: 네.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는데도 보험사가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은 소비자는 참 답답할 텐데요. 그 과정에서 의료 자문이라는 게 이유가 된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보험사가 주치의의 진단이나 치료를 인정하지 않은 538건 중 70%는 소비자가 보험사의 의료 자문 요구에 동의하지 않거나 의료 자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네.
1: 의료 자문이라는 것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환자를 직접 치료한 의사의 진단이나 치료가 적정한지를 제3의 전문의에게 의견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0: 네.
1: 문제는 이 의료 자문이 소비자에게는 낯설고 자칫 보험금 지급을 늦추거나 거절하는 수단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0: 네.
1: 실제로 한국소비자원도 불필요한 의료 자문 요구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기준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0: 네. 특히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경우라면은 소비자는 더 억울하게 느낄 수 있겠어요.
1: 네. 바로 그 점이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0: 네.
1: 보험사가 의료 자문을 요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377건 중 39%는 환자의 주치의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소속 의사인 경우였습니다.
0: 네.
1: 그 밖에 병원급이 31%, 의원급이 30%였습니다.
0: 네.
1: 즉 동네 의원뿐 아니라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진단도 보험사가 다시 문제 삼는 경우가 많았다는 뜻입니다.
0: 네.
1: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큰 병원에서 진단받았는데 왜 또 보험사가 다른 의사 의견을 요구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0: 그렇겠어요. 치료받은 의사와 보험사 자문의사의 의견이 달라서 지급이 거절된 보험금.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1: 네. 보험사가 의료 자문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보험금은 평균 1,618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0: 네.
1: 금액대별로 보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이 39%로 가장 많았습니다.
0: 네. 그러면 이해를 돕도록 대표적인 피해 사례를 좀 소개를 해주세요.
1: 네. 한 소비자는 대학병원에서 자기공명 혈관조영술 검사를 받고 경동맥 폐쇄와 협착 진단을 받아 뇌졸중 진단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0: 네.

0: 그런데 보험사는 유의미한 혈관 협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비자가 의료 자문에 동의할 때까지 보험금 심사 절차를 무기한 중단했습니다.
1: 네.
0: 또 다른 사례에서는 유방암 진단 후 항암제 투여를 위한 케모포트 삽입술을 받고 암 수술비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그 시술이 암을 직접 치료하는 수술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1: 네.
0: 즉 환자와 의사는 치료 과정의 중요한 수술이라고 봤지만 보험사는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1: 자, 그렇다면은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전에 미리 조심할 점을 좀 정리를 해주세요.
0: 네. 첫째, 병원 직원이나 보험 설계사가 이건 보험금이 나올 겁니다 라고 말해도 그것을 확약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1: 네.
0: 보험금 지급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권한은 보험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1: 네.
0: 둘째,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받기 전에는 보험금 지급 기준과 필요 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네.
0: 비급여 치료는 치료 내용과 대상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서 필요하면 의료기관 두세 곳의 의견도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 아, 이거 상당히 좀 불편한데요. 그러니까 치료 전부터 보험 기준을 미리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0: 네.
1: 그럼 보험사가 의료 자문을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0: 네. 보험사가 의료 자문을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1: 네, 네.
0: 먼저 왜 의료 자문이 필요한지, 어떤 내용을 묻는 것인지, 자문의에게 어떤 자료를 제공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1: 네.
0: 의료 자문은 주치의의 진단이나 치료가 일반적인 의료 기준에 맞지 않는 등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1: 네.
0: 보험사가 왜 이런 절차를 밟는지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네, 맞습니다.
0: 가능하면 주치의 소견서를 먼저 제출해 보험사의 의문을 보완해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1: 네, 네.
0: 그 뒤에 의료 자문 동의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그리고 만약에 의료 자문 결과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0: 네. 의료 자문은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한 참고 자료이니까
1: 네.
0: 결과가 불리하다고 해서 반드시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네.
0: 보험사와 협의를 통해 제3의 의사에게 제 감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네.
0: 표준 약관과 의료 자문 내부 통지의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와 보험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의견에 따를 수 있고 자문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네, 네.
0: 또 보험회사는 의료 자문 결과만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해서는 안 되고 소비자가 제출한 의료 기록 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제 감정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1372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이 시간에 애청자들도 1372 상담센터 번호 한쪽에 기록을 해두시고 피해구제 신청을 좀 하는 방법도 유념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보험 들고 나면은 보험회사에서 거기에 따른 지급을 해준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또 다른 한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보험 드는 사람들한테는 좀 불리한 조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네.
1: 시니어 소비자 시대 오늘은 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한 소비자 피해 예방 주의보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블루환경교육센터의 박인예 이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김종찬이에요. 당신도 울고 있네요.

FM 104.9MHz,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목요일에는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이 마련되는데요.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원에 뽑히신 분에게는 참자연 영농조합법인에서 천연 벌꿀로 만든 자연송이 꿀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청 전화는 서울 368-1040이고요.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때는 주소창에 출발 멋진 인생 이전자를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0: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브라보 유어 라이프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강현숙의 마음 공부 이어집니다. 나를 알고 너를 알고 우리를 알아가면서 나이 먹는 만큼 잘 익어가기 위한 시간. 오늘도 상담 심리 전문가이신 강현숙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오늘 마음 공부 어떤 걸 배워볼까요?
1: 네. 오늘 공부할 제목은 행동 활성화인데요.
0: 네.
1: 이건 한마디로 말해 마음이 몸을 움직인다기보다는 몸의 움직임이 마음을 치료한다는 원리에 바탕을 둔 심리 기법입니다.
0: 네네.
1: 왜 가끔 이런 날이 있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은 천근만근이고 늘 하던 집안일이나 산책조차 숙제처럼 느껴져서 하기 싫고 그런 날이요.
0: 네네.
1: 그런 날은 대개 누운 채로 좀 있다가 일어나야지 하고는 계속 누워서 하루를 다 보내버리게 됩니다.
0: 네.
1: 그런데 행동 활성화라는 이론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해법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거꾸로 일단 작은 행동을 함으로써 기분을 끌어올리라는 겁니다.
0: 네, 오히려 작은 행동이 기분을 끌어올려준다는 거군요.
1: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동 활성화라는 이론이 어떤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0: 네.
1: 첫 번째 원리는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원리인데 이것도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0: 네네.
1: 만사가 귀찮고 우울한 마음에 한 달째 집안 청소를 하지 못하면서 말로만 대청소를 해야 하는데 이걸 어쩌나 하고 걱정을 해대는 사람이 있다고 칠게요.
0: 네네.
1: 이럴 때는 대청소를 생각하면 당연히 엄두가 안 나겠죠.
0: 네.
1: 하지만 잠시 시간을 내서 싱크대 위에 널린 그릇들만 대강 정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0: 네.
1: 그건 할 수 있을 겁니다.
0: 네네.
1: 그러다 보면 점점 싱크대 위 선반이나 싱크대 밑에 있는 냄비나 후라이팬들도 정리하게 되고 나아가 식탁 옆 선반도 정리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죠.
0: 네네.
1: 이런 것이 바로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대청소는 엄두가 나지 않아서 시작도 못하지만 싱크대 위에 그릇 몇 개 정리는 하려고만 들면 금방 할 수 있잖아요.
1: 그렇습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사례에서도 아무것도 하기 싫으니까 온종일 누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첫 번째 원리에 의하면 어쩌면 창문을 열고 이불을 정리하는 아주 작은 행동만으로도 성취감이 느껴져서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0: 네네. 그렇게 몸을 움직이면 일단 다시 눕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행동 활성화를 통해 회피라는 악순환을 끊는 것인데 기분이 안 좋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아마도 회피가 아닐까 싶어요.
0: 네네.
1: 이를테면 어떤 사람은 사람을 피하려고 전화를 안 받는 사람도 있고 또 해야 할 일을 마냥 미루는 사람도 있죠.
0: 네.
1: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당장은 마음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0: 네네.
1: 하지만 그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0: 네.
1: 더욱이 이런 회피가 반복되면 점점 관계가 멀어지고 그러면 삶의 반경도 점점 좁아질 겁니다.
0: 네네.
1: 종국에는 세상과 단절이 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네. 첫 번째 원리에서 언급한 것처럼 작은 행동이라도 것도 나중에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0: 네네.
1: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하겠다는 회피가 반복되면 즐거움을 느낄 기회조차 점점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관계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분도 계속 나빠지겠죠.
0: 네.
1: 그래서 우리에게는 행동 활성화가 필요한데요. 행동 활성화는 이 회피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억지로라도 끊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기분이 안 좋다고 회피를 하게 되면은 그런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니까 억지로라도 그걸 깨야 한다는 거군요.
1: 그렇습니다. 예컨대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뭐냐면

0: 동창회 모임이나 친목 모임이 잡혀 있는데 그 주에 유독 마음이 울적해서인지 가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혼잣말로 가봤자 재미도 없을 거라고 중얼거리게 되죠.
1: 네.
0: 거기다가 날씨까지 흐리고 좋지 않으니 그냥 집에 있는 게 낫겠다고 마음 먹고서 나가지 않았다고 칩시다.
1: 네.
0: 그럴 때 마음이 어떨까요? 당장은 편할 수 있겠지만 모임이 끝나고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메시지를 받으면 피치 못할 일로 약속을 취소한 것이 아니니까 시간이 갈수록 마음은 더 편치 못하고 그래서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1: 네네.
0: 반대로 기분이 가라앉고 그냥 눕고만 싶었지만 그런 마음을 이기고 모임에 나가서 맛있는 것 먹고 웃고 또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위로를 받고 왔다면 그래도 나가길 잘했다는 생각이
1: 네네.
0: 들 텐데요.
1: 네.
0: 이렇게 마음은 망설여졌지만 일단 행동을 함으로써 우울의 고리, 회피의 고리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1: 네, 네. 회피하기 위해서 할까 말까 망설여질 때는 행동을 해서 그 회피의 고리를 끊어야 되겠군요.
0: 그렇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우리의 뇌는 경험한 대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1: 네, 네.
0: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우리 뇌에는 보상 회로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무기력할 때는 이 회로에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1: 네.
0: 그런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 후에 와 내가 이걸 해냈네 라든지 아니면 이거 해보니까 좋은데 그런 경험을 하면 우리의 뇌에서는 도파민 같은 긍정적인 신경전달 물질이 나오죠.
1: 네.
0: 따라서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뇌는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갔더니 좋은 일이 생기네 라고 학습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1: 네네. 그렇게 해서 습관을 들이면 좋겠네요.
0: 맞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볼게요.
1: 네네.
0: 평소에 산책을 싫어하던 분이 억지로 일주일간 매일 아침 공원을 걸었답니다.
1: 네네.
0: 처음 며칠은 귀찮았는데 며칠이 지나자 어느 순간 공원의 꽃이며 상쾌한 공기 그리고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이 산책을 계속하게 하는 좋은 자극이 되었답니다.
1: 네네.
0: 이 말은 그간 일주일 동안의 짧은 경험이었지만 우리의 뇌는 이제 아침이 되면 산책하면서 기분이 좋았던 기억들을 떠올리며 산책하라고 신호를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1: 네네.
0: 그러니까 처음에는 억지로 했을지라도 그 행동이 우리의 뇌를 변화시켜서 이제는 자원해서 하고 싶은 행동이 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죠.
1: 네.
0: 그러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기분이 가라앉거나 무기력해질 때는 행동 활성화를 적용하기 위해 행동 활성화 목록을 작성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를테면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기나 창문을 열어 환기하기 아니면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 네네. 그렇게 행동 활성화를 적용하면은 아침을 훨씬 생기 있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동 활성화 목록을 작성할 때는 무엇보다 즐거움과 성취감의 균형을 맞추면 좋겠어요.
1: 네네.
0: 이를테면 산책하기처럼 즐거운 일도 필요하지만 방 청소처럼 성취감을 주는 일도 섞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0: 그래야 내가 내 삶을 조절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요.
1: 네네.
0: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인데요. 자동차도 엔진이 차가울 때는 시동이 잘 안 걸리지만 일단 한번 구르기 시작하면 매끄럽게 잘 달려나가죠.
1: 네네.
0: 우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작은 움직임이나 행동이 우리의 마음 씨앗에 물을 주는 소중한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 네, 강현숙의 마음 공부 오늘은 행동 활성화 기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심리 전문가이신 강현숙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신영원이에요. 불씨.

0: 골든 시니어를 위하여 이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노년기를 황금기로 보낼 수 있을까요? 이 긴 시간 황금기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또 얻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노후 설계 전문가이신 행복100세 자산관리연구회 강창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0: 네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1: 네, 지난번 이 시간에 그 3층 연금, 그러니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면서
0: 네. 네,
1: 연금으로 최저생활비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한 후에 명예퇴직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한 전직 지상파 방송 드라마 PD의 사례를 소개했었거든요.
0: 네네.
1: 근데 오늘은 그 3층 연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른바 국민연금 더 받기

0: 명문화돼 있지는 않지만은 연금 지급을 국가가 책임져 주는 공적 연금입니다.
1: 네.
0: 그 대부분의 사적 연금은 지급 기간이 정해져 있고 관련 비용을 빼면 물가 상승률 커버도 쉽지 않은데요.
1: 네, 네.
0: 이 국민연금은 세상 떠날 때까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지급해 주는 종신 연금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만큼 유리한 금융 상품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1: 네, 네. 이 국민연금의 가입자와 수급자 수 그리고 월 평균 수령액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0: 네, 금년 2월 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154만 명 정도고요.
1: 네.
0: 그 65세가 되면 이제 노령연금 받을 나이인데 나이가 된 분들이 550만 명 정도고
1: 네.
0: 월 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68만 원 정도인데요.
1: 네, 네.
0: 네, 이렇게 받는 금액이 적은 이유는 가입 기간이 짧은 분들이 많고 또 과거에 소득 수준이 낮았잖아요.
1: 네, 네.
0: 그리고 중간에 납부를 안 한 그 납부 공백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아, 네.
0: 그 반면에 30년 이상 그 장기 가입하고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으면서 연기 연금 등을 활용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받는 분도 많고
1: 네.
0: 최고 월 318만 원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1: 아.
0: 따라서 국민연금 더 받기 전략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아, 여기에 핵심이 있겠군요.
0: 예.
1: 국민연금을 더 받는다 전략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0: 예, 첫째는 이제 이미 가입인데요.
1: 네.
0: 그 가정주부 그러니까 가입 의무가 없는 가정주부가 예를 들어서 30세에서 60세까지 월 9만 원씩만 이미 가입하면
1: 네.
0: 65세부터 세상 떠날 때까지 예, 월 66만 원 정도씩 받을 수 있거든요.
1: 네.
0: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는 있지만
1: 네.
0: 그 남편분하고 합치면 큰 금액이 되는 거죠.
1: 네.
0: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미 계속 가입이라고 해서
1: 네.
0: 예, 현재는 60세까지 가입을 할 수 있는데 예, 그 연금 보험료를 납부 기간이 60세인데 좀 이거를 연기해 가지고 65세까지 더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1: 아, 네.
0: 그러면 받는 연금도 많아지겠죠.
1: 네.
0: 그다음에 세 번째는 크레딧 제도라고 그래가지고
1: 네.
0: 군 복무라든지 출산, 실업 등의 경우에는 그 가입 기간은 나중에 추가로 인정을 해줍니다.
1: 아, 네. 네.
0: 예. 그리고 네 번째는 추후 납부라고 그래서 실직을 했다든지 폐업을 했다든지 육아휴직 등으로 납부를 못한 분들이 나중에 그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해서 기간을 채우는 제도가 추납이고 추납 또는 추후 납부라고 합니다.
1: 네.
0: 다섯 번째는 연기연금인데요. 지금은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나는 좀 늦게 받겠다. 70세까지 연기가 가능하거든요.
1: 네, 네.
0: 그러면 이 경우에 1년에 연 7.2%.
1: 네.
0: 만약 5년 계속 다 연기를 하면은 36% 수령액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1: 네, 네.
0: 물론 이제 일찍 세상을 떠난 분들은 손해겠지만은
1: 네.
0: 대부분 분들은 이렇게 해서 받는 연금을 늘릴 수가 있죠.
1: 아, 이렇게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노력을 하는 한편 2층 연금인 퇴직연금과 3층 연금인 개인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도 병행을 해나가면 좋겠죠?
0: 네,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가입하는 퇴직연금하고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은 두 연금 모두 사적 연금인데
1: 네, 네.
0: 연금자산 운용의 책임 소재를 기준으로 소속 회사나 금융 회사가 책임져 주는 그 연금을 DB형
1: 네.
0: 그 회사 책임형이라고 하고요.
1: 네.
0: 그다음에 책임을 가입자가 지는 근로자가 지는 연금을 가입자 책임형으로 나뉘어지는데
1: 네.
0: 이 회사 책임형의 운용의 책임을 소속 회사가 진다고 그래서 회사 책임형.
1: 네.
0: 그리고 개인이 지는 것은 이제 개인 가입자 책임형이라고 그러는데
1: 네.
0: 그런 면에서 지금 가입자 책임형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1: 아.
0: 예를 들어서 퇴직연금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을 보면은
1: 네.
0: 1980년대만 해도 30% 정도밖에 안 됐던 가입자 책임형의 비중이 최근에는 60 내지 70%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1: 네.
0: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최근에 50%를 넘어서 가지고
1: 네.
0: 아마 이런 비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연금 부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더 받기 전략도 중요하지만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중에 대세로 되어가고 있는
1: 네.
0: 그 가입자 책임형 즉 연금 자산 운용 책임을 가입자가 지는 가입자 책임형의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
1: 네.
0: 이 열쇠를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퇴직연금 가입자

0: 직장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1: 그 가장 시급한 것은 퇴직연금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주인의식을 갖는 것인데요.
0: 네.
1: 그 주인의식에 대해서는 미국 직장인의 사례를 참고할 만한데,
0: 네네.
1: 미국의 직장인들은요, 대부분이 DC형이기 때문에 그 DC형 퇴직연금을 자기 책임하에 잘 운용해야 중산층으로 진입해서 노후자금 마련할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되어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다른 특별한 뭐 우리처럼 재테크를 하기보다는 DC형 퇴직연금 자산 운용 과정에서 배운 지식을 다른 자산을 운용하는 데도 활용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퇴직연금을 100만 달러 이상 받는 거를 퇴직연금 100만 장자라고 하는데,
0: 네.
1: 이 퇴직연금 100만 장자의 꿈을 이루는, 키우는 직장인도 많이 있습니다.
0: 아, 100만 달러라면은 우리 돈으로 15억 원이 넘는 건데, 그렇게 많은 퇴직연금을 받는다는 뜻인가요?
1: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미국 최대 자산운용사 휘데이트라는 회사의 발표에 의하면 작년 6월 말 현재 그 회사의 연금자산 평가액이 100만 달러 이상인, 말씀하신 대로 15억 원 이상인 DC형하고 IRP, DC형은 가입자 책임형,
0: 가입자
1: 그리고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인데요.
0: 네네.
1: 이 가입자 수 합계가 100만 명 정도랍니다.
0: 네.
1: 근데 이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20%이기 때문에 미국 전체로는 500만 명 정도가 연금 100만 장자다는 뜻이 되겠죠.
0: 아,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퇴직연금에 대한 주인의식은 어느 정도일까요?
1: 그 소중한 연금자산 운용에는 이게 소홀히 하면서 돈을 빌려가지고 요즘 보시겠지만 단기 재테크를 하는데 시간을 쏟는 직장인들이 많거든요.
0: 네네.
1: 그 자본시장 연구원이 발표한 자료 보니까 우리나라 20대 남성 주식 투자자의 연평균 매매 횟수가 1년에 61번을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인데요.
0: 아.
1: 그러면은 회사 일은 언제 하고,
0: 네.
1: 또 그런 빈번한 단타 매매로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겠는가.
0: 네.
1: 그래서 단기 재테크 대신 연금 자산 운용에 노력을 쏟고 여기서 습득한 투자 지식을 다른 자산 운용하는 데 활용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0: 네, 네. 연금 자산 운용 수익률을 높이려면은 투자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에 관한 공부가 필요하겠죠?
1: 그렇습니다. 연금 자산 운용 방식이 투자 상품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0: 네, 네.
1: 이 방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장기 투자와 분산 투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 실천이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0: 네, 네.
1: 이 원금 손실 리스크가 따르는 투자 상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요, 그 시장 전체의 리스크와 개별 종목 그 상품의 고유의 리스크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0: 네, 네.
1: 비상사태를 당해서 코로나 사태 같은 비상사태를 당해서 시장 전체가 하락하는 시장 리스크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상황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0: 아.
1: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0: 네, 네.
1: 그리고 개별 종목 고유의 리스크는 우량 상품을 고르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0: 네, 네.
1: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이 성격이 다른 몇 가지 상품에 분산 투자하는 방법.
0: 네, 네.
1: 그래서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이거를 공부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0: 네.
1: 이 말을 하면 다 짜증냅니다. 바빠 죽겠는데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0: 네.
1: 뭘 사야 돼요? 이 말만 하거든요.
0: 네, 네.
1: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이 퇴직연금 운용을 위해서도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원칙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0: 전문 투자 지식이 부족한 직장인들로서는, 그리고 아니면 뭐 가정주부라든가 뭐 시니어들 가운데도 은행이나 네. 증권, 보험사 등 금융회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죠?
1: 그렇습니다. 이게 개인이 다 알아서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0: 네네.
1: 이 투자 상품 상담 시스템을 제대로 갖춘 금융회사와 거래를 하고 도움을 받는 수밖에 없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쪽에서 골라주는 우량 상품을 선별하는 게 중요하고
0: 네네.
1: 운용 수익률은 금융회사의 상담 수준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0: 네.
1: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0: 네.
1: 그리고 선별한 투자 상품을 단기 시황에 뭐 오르다 올랐다 떨어지다 하더라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 투자, 분산 투자해 나가는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
0: 네.
1: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해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운용 수익률을 높여가지고 국민연금과 함께 삼층연금으로 연금 부자의 꿈을 이루는 직장인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소망해 봅니다.
0: 네네. 골든 시니어를 위하여 이번 주는 행복 100세 자산관리연구회 강창희 대표와 함께 연금 부자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네. 자, 내일 오전 10시에 북중미 월드컵 우리 축구 대표팀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예선 3차전이 벌어지죠. 대한민국을 하나로 월드컵은 KBS, KBS 중계방송으로 우리 모두 하나가 돼서 우리 태국 전사들이 멋진 경기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게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곡은 U2의 원 들려드리고요. 저는 내일 2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어떤 분이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평화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한 아이는 다 같이 사이좋게 사는 것이라고 했고, 어떤 아이는 싸우지 않는 것, 또 다른 아이는 모두가 행복한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대답은 조금씩 달랐지만 모두가 평화의 참뜻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전에 설명하는 평화는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쟁이 없는 일상에서의 평화는 그보다 조금 더 개인적이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요. 아침에 무사히 눈을 뜨는 것도 평화고, 가족과 따뜻한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것도, 보고 싶은 사람에게 아무 때나 안부를 전할 수 있는 것도 평화의 한 모습일 겁니다. 그 평범하면서도 평화로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아픈 역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6.25 기획으로 준비했는데요. 오늘 첫 곡으로 소프라노 이정희가 노래하는 비목 준비했습니다.

0: 전쟁은 실로 많은 것을 빼앗아 갑니다. 고향도, 가족도, 지위와 재산도. 하지만 폐허가 된 자리에서도 사람들은 다시 밥을 짓고 집을 고치고 아이들 교육을 하며 힘든 시간을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그 고단한 삶에도 늘 우리 노래들이 있었습니다. 6.25 기획 가슴으로 듣는 노래. 어제 첫 번째 시간에는 피란길과 전선에서 불려진 이별의 노래들을 만나봤고요. 오늘은 전쟁이 끝나고 상처를 달래주고 내일을 바라보게 해준 희망의 노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도움 말씀을 위해 우리나라 최초로 근대 가요를 연구해 박사학위를 받은 한국 대중가요사의 최고 전문가,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 장유정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대중음악 사학자 장유정입니다.
0: 예, 저희 세대는 네. 겪어보지 못해서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네. 전쟁 직후의 삶은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1: 그렇죠.
0: 그런데도 그렇게 참혹한 시절임에도 노래가 꾸준히 만들어지고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는 건 또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마 어떻게든 살아남겠다는 의지를 서로에게 심어준 거 아니었을까요?
1: 그렇죠. 그게 아마 노래의 힘일 겁니다.
0: 예.
1: 우리가 노래를 듣고 위로가 되고 아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그렇게 또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0: 네. 네. 오늘은 어제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를 것 같은데
1: 네.
0: 이별의 노래 어제 함께한 시간이었고 오늘은 희망의 노래잖아요.
1: 네. 예.
0: 첫 곡은 어떤 곡 준비하셨습니까?
1: 희망의 노래이긴 하지만 꿈속에서만 희망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0: 꿈속에서라도 희망이 있어야죠.
1: 그럼요. 예, 예. 네, 현인 선생이 1956년에 발표한 꿈속의 사랑인데요.
0: 네.
1: 저는 이제 이 노래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0: 첫 대목이 워낙에 유명하잖아요.
1: 네.
0: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
1: 어린 마음에 이게 왜 그렇게... 네. 2004년에 제가요, 중국 영화, 그, 쿵푸 허술을 보다가.
0: 아, 주성치 영화.
1: 네. 예. 그, 익숙한 선율의 귀가 번쩍 띄었었습니다.
0: 예.
1: 바로 그 현인이 노래한 꿈속의 사랑이 흐르는 거예요.
0: 우리말로 된 우리 가요가?
1: 아니요, 중국말로요.
0: 아, 중국말로 된
1: 네,
0: 노래가 있었어요?
1: 그래서 저는 한국 가요라고 그때까지 알고 있다가
0: 예.
1: 중국 영화의 노래가 나오는 것을 보고 역사를 이제 추적을 했던 거죠.
0: 아, 네. 그랬더니.
1: 중국곡이더라고요.
0: 아 원래 네. 이 곡의 네. 원곡은 중국곡이었습니까?
1: 네. 그래서 가사는 작곡가 손석우 씨가 썼고요.
0: 예.
1: 곡조는 1930년대 40년대에 왕성하게 활동했던 중국의 천거신이 작곡을 했습니다.
0: 아 한자로 쓰면 이제 진가신이 되는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0: 천거신.
1: 그래서 원곡은 1942년 중국 상하이에서 상영한 영화가 있는데요. 장미꽃은 곳곳에서 피어나건만 여기에 들어가 있던 몽중인 정말 꿈속의
0: 아.
1: 사랑이라는 노래였던
0: 원곡
1: 거죠.
0: 제목은 몽중인이었군요.
1: 맞습니다.
0: 예.
1: 그래서 영화 속에서는요. 약혼녀가 있는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가 결국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병을

0: 다가 죽는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1: 네.
0: 손석희 씨는 노래 자체보다 아마 영화 내용에서 가사를 착안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에서는 영화 주인공 공치우샤가 이 노래를 불렀고요. 중국에만 최소 네. 10개 이상의 버전이 있어요.
1: 큰 히트곡이 됐나 보네요.
0: 굉장한 히트곡이었고요.
1: 네.
0: 1980년대 대만의 국민 가수로 유명한 차이첸이 부른 버전도 유명하고요. 일본에서도 이 노래를 또 번안해서 노래했고요.
1: 범아시아권 히트곡이네요.
0: 범아시아권에 정말 히트했었던 그런 노래입니다.
1: 우리나라에서는 현인 선생 외에도 또 다른 가수들도 불렀죠?
0: 맞습니다. 이 노래를 번안했던 손석희 씨가 당신도 악단에서는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1: 아끼셨나 보네요.
0: 네, 너무 노래를 좋아했었던 것 같고요.
1: 네.
0: 현인 씨 이후에도 뭐 장윤정, 최은호, 김정호, 주현미, 김용림, 나훈아, 이광조, 남진, 현철, 조미미 등등 다양한 버전이 존재하고요.
1: 네.
0: 2015년에는 중국 영화 배우 탕웨이가 네. 한국어로 부른 재즈 버전도 있습니다.
1: 아.
0: 그래서 이 꿈속의 사랑이라는 그 노래가 중 영화 그녀의 전설 OST에 또 수록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시대를 거슬러서
1: 예, 예.
0: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랑하고 부르는 노래가 이 꿈속의 사랑입니다.
1: 잊을만 하면 또 리메이크 돼서
0: 맞습니다.
1: 나타나고.
0: 네, 딱 예. 그렇습니다. 딱 잊을만 하면 또 나타나고.
1: 예.
0: 네.
1: 그 노래 듣겠습니다. 현인의 꿈속의 사랑.

0: 꿈속의 사랑 현인의 노래였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6.25 기획 가슴으로 듣는 노래 2부 희망의 노래 단국대학교 장유정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전쟁 이후에 나온 노래들은 분위기나 주제가 전쟁 중에 나온 노래들과는 많이 다르네요.
1: 네, 많이 달라졌죠. 희망의 한편에서 또 어떻게 보면 또 태폐가 또 싹을 틔우기도 했습니다. 어떤 막 건실하고 막 이런 성실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유흥이나 막 이런 쪽으로도 네. 많이 또 사회가 또 물들기도 했었죠. 그 네. 시절에.
0: 또 네. 미군정 그렇죠.
1: 특히 미국 문화가 들어오면서요. 네. 그런 영향을 받아서 노래나 대중문화도 발달을 하게 되죠.
0: 주류도 많이 들어왔겠고. 네. 예. 자, 이번에 들을 곡은 어떤 겁니까?
1: 네, 그러한 분위기를 좀 반영하는 곡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바로 솔로원 작사 이재호 작곡 금사양이 노래한 홍콩 아가씨입니다.
0: 아, 예.
1: 근데 저는 이제 이 노래를 항상 들을 때마다 전쟁 이후에 그 춘바람 열풍과 태폐 풍조가 좀 느껴집니다.
0: 아.
1: 실제로 1956년에 영화 자유부인이 나오거든요.
0: 예, 예.
1: 정비석이 쓴 소설과. 소설을 영화로 예.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영화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교수 부인의 어떤 불륜을 다루고 있어서 당시에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었죠. 게다가 소비의 어떤 향락 풍조를 보여주는 영화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 시선으로 보면 여전히 또 가부장적인 거는 뭐 어쩔 수 없고요. 그 시대적인 네.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제가 영화를 막 이렇게 열심히 봤었거든요. 그래서
0: 예.
1: 교수 아내 오선영이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면서 옆집 사랑방에 사는 총각 춘우를 통해 그 춤을 알게 되죠. 그런 막 이런 욕망이 얽히고 설키고 이런 내용들.
0: 네.
1: 제가 영화에서 파격적이었던 건 댄스홀에서 무용가 나보키 씨가 맨발로 만보춤을 추거든요.
0: 네네.
1: 그 모습은 뭐 지금 봐도 파격과 충격이고요.
0: 일단 그 영화가 네. 아주 인상적이었군요.
1: 맞습니다.
0: 이 노래가 그 영화에 나오나요?
1: 아, 영화 속에는 등장을 하지 않는데 어떤 태폐풍조와 춤의 열풍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런 홍콩 아가씨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네. 금사양의 홍콩 아가씨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금사양의 홍콩 아가씨 들어봤습니다. 6.25 기획 가슴으로 듣는 노래 오늘 2부 희망의 노래 함께하고 있는데요. 노래를 들어보면 이제 전쟁 이후에 어떤 좀 희망이 섞인 이게 잘 살아보자, 잘 또 놀아보자.
1: 네, 그런 것도 있겠죠.
0: 잘 어울려보자.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희망들이 다 담겨있는 그런 분위기의 곡들이 많이 나와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장유정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들을 곡은 또 외국의 정서가 담겨진 노래인가 봐요.
1: 네, 이 시기에 그 이국적인 정서라고 하죠. 네. 그런 정서를 드러낸 노래들이 굉장히 대거 등장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곡 중에 하나가 바로 솔로원 작사 박시춘 작곡으로 장세정 씨가 불렀던 샌프란시스코입니다.
0: 1953년도군요.
1: 네, 맞습니다. 네.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배경으로 한 노래고요. 네. 제목은 물론이고 또 노래 가사에도 금문교, 뭐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0: 예, 네. 우리나라 도시도 많은데

0: 왜 하필 샌프란시스코를 배경으로 이런 노래가 만들어졌을까요?
1: 그 우리가 6.25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그 연합군을 또 만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서구의 문물이 많이 소개되었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관한 동경이나 어떤 지향을 보여주는 노래가 등장을 했고요. 샌프란시스코도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특히나 당시에 음반 검열이 또 있다 보니까 작사자와 작곡자가 종종 검열로 고초를 겪기도 했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검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이국의 정치나 정서를 드러낸 노래를 만들게 됐고요. 때문에 노래 중에 이국성을 보여주는 노래가 많았습니다.
0: 그랬군요.
1: 네, 다만 노래 가사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는 있지 않는 그 비너스 동상이 등장한 게 이게 실수인지 아니면 희화화인지 단정을 못하겠습니다.
0: 아마도 뭐 손노원 작사가나 박시춘 작곡가나 네. 또 가수 장세정 씨나 샌프란시스코에 가보신 분이 계셨을까요? 그 당시에.
1: 그러지는 않고 만드셨을 것 같아요.
0: 상상으로
1: 만드다 보니까 네. 네, 비너스 동상을 얼싸안고 막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죠.
0: 어딘가에 또 있지 않았을까요? 뭐
1: 그러게요.
0: 무용이라도.
1: 네.
0: 자, 이어지는 곡은 어떤 겁니까?
1: 이서구 작사 손목인 작곡으로 박단마 씨가 노래한 슈샤인 보이를 골라봤습니다.
0: 슈샤인 보이.
1: 네.
0: 이 슈샤인 보이라는 게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르는 용어일 것 같아요.
1: 네.
0: 슈샤인 보이.
1: 슈가 그 신발이잖아요.
0: 예, 예.
1: 샤인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고요.
0: 그래서 구두를 광내는
1: 맞습니다.
0: 소년.
1: 맞습니다. 네. 그래서 6.25 전쟁 당시에 구두 닦기 소년들을 미군들이 슈샤인 보이라고 불렀대요.
0: 예.
1: 그래서 구두통을 메고 구두 닦거를 외치면서 거리를 헤매는 그러한 왜소한 체구의 전쟁고와 소년들은 그 자체로 당시 한국 사회를 상징하는 또 우울한 자화상이기도 했는데요.
0: 예.
1: 영어를 곁들여가면서 부르는 멜로디도 리듬도 흥겹고 경쾌하지만 이 노래를 들으면요. 사실은 비참한 사회상과 피폐해진 피난살이로 인한 경제난 때문에
0: 네.
1: 어쩔 수 없이 구두 닦기라는 생존을 위해서 거리로 나가야 했던
0: 네.
1: 우리의 아이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0: 예.
1: 네.
0: 어쩌면 이 방송 들으시는 어르신들 가운데 아, 내가 어렸을 때 나도 해봤지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1: 네,
0: 진짜.
1: 그럼요.
0: 예.
1: 네.
0: 자, 노래 두 곡 함께 들으시겠는데요. 장세정의 샌프란시스코, 박단마의 슈샤인 보이.

0: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6.25 기회 가슴으로 듣는 노래 2부 희망의 노래 두 곡 들으셨습니다. 장세정의 샌프란시스코, 박단마의 슈샤인 보이. 자, 단국대학교 장유정 교수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전쟁 이후에 또 끝나자마자 1950년대 초반부터 이렇게 다양한 장르와 소재의 노래들이 등장했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요.
1: 네.
0: 리듬도 뭐 탱고도 있고 스윙 같은 것도 있고.
1: 네, 예. 맞습니다. 아예 음반에요.
0: 네.
1: 뭐 탱고, 차차차, 뭐 스윙, 뭐 볼레로 이런 식으로
0: 표시해놔요?
1: 예, 리듬명을 표시를 해 놨었어요. 1950년대 음반을 보면은요.
0: 오.
1: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다국 적인 리듬들이 대거 들어와서
0: 예.
1: 우리나라 대중가요에 영향을 끼치죠.
0: 아, 네. 리듬의 명까지 이름까지 명시해 놓은 것은 어떤 업소나 가게에서 틀 때 참고하라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1: 글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노래에 대한 어떤 정보로서 그러니까 거의 뭐 그때 이제 도로또가 나중에 이제 트로트가 되는 거거든요.
0: 트로트를 도로또라고.
1: 네, 당시 도로또라고 적혀 있었어요.
0: 예, 예.
1: 그러니까 일본식으로 표기를
0: 네.
1: 했던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트로트로 우리가 해서 일종의 음악 장르가 되어버렸던 거죠.
0: 네. 네. 트로트도 엄밀히 말하면 폭스트로트.
1: 맞아요. 폭스트로트에서 나온 거죠.
0: 예.
1: 리듬에서.
0: 그게 일본에서 도로또로 하다 보니까.
1: 네.
0: 자, 이번에 들을 노래도 좀 새로운 분위기죠. 어떤
1: 네.
0: 곡입니까?
1: 이 노래는 광복 이전에 우리가 마녀라고 해서 웃긴 노랫말로 이루어진 그런 노래들을 마녀라고 했는데
0: 네네.
1: 그 노래를 계승하는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한복남 씨가 노래한 빈대떡 신사입니다.
0: 이 곡은 전쟁 중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1: 네. 1950년에 나왔어요.
0: 예. 수많은 음식들이 있는데 하필 빈대떡을
1: 네.
0: 소재로 했을까요?
1: 그래서 제가 당시 이제 기사들을 찾아봤었거든요.
0: 예, 예.
1: 그러니까 경향신문에도 뭐라고 적혀있냐면 1947년 당시에 손님으로 미어터지는 빈대떡집을 소개했고요. 동아일보 1956년 1월 20일자 기사에는 저녁이라도 되어보면 어느 거리고 늘어만 가는 빈대떡집에 가는 곳마다 초만 원을 이룬다. 이렇게 서울의 뒷골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1940년대 후반, 1950년대까지 이 빈대떡이
1: 네.
0: 최고의 먹거리.
1: 네. 맞습니다.
0: 아. 이 노래가 가사가 한번 바뀌었다면서요?
1: 제가 감사하게도 이 노래를 부르신 한복남 선생이 갖고 있는 그 친필 악보들을 다 본 적이 있어요.
0: 아, 그러세요?
1: 네, 그래서 친필 악보에 요리집 문 앞에서 이 부분하고 돈 없으면 대포집에서 빈대떡이나 사서 먹지라고 적힌 대목이 처음에 발표된 음반에는요.
0: 네.
1: 요리집 문 밖에서
0: 문 앞이 아니라
1: 문 밖에서,
0: 문 밖에서
1: 그리고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이렇게 바뀌어서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0: 대목이잖아요.
1: 맞습니다.
0: 아.
1: 그래서 이후 친필 악보대로 녹음한 음반도 발매되면서요.
0: 예.
1: 사실 가사가 굉장히 헷갈리기도 하고 여러 버전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0: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이게
1: 네.
0: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목이고
1: 네.
0: 들으면 좀 빈정상하잖아요. 근데 돈 없으면 대포집에서 빈대떡이나 사서 먹지는 왠지 대포집을 비하하는 것 같고
1: 그러네요.
0: 네. 네. 뉘앙스가 다른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 곡 자체는 지금 들어도 아주 세련된 느낌이 들어요.
1: 네,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완전 그 첫 번째 버전도 들어봤었는데요. 처음 발표된 노래는 스윙 리듬으로 이렇게 전개되다가 돈 없으면 거기부터는 또 왈츠 리듬으로도 변하기도 하고요.
0: 그래요.
1: 1절 끝나면 다시 스윙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굉장히 실험적이었더라고요. 리듬을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요.
0: 예.
1: 그리고 이제 가사를 보면 돈이 없는데 요리 집에 가서 허세를 부리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등장하잖아요.
0: 예, 예.
1: 그래서 해학적으로 그려서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가난한 시절의 어떤 아픔도 배어나오지 않나
0: 예.
1: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예. 이어지는 곡은 어제부터 저희가 이 가수분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오늘도
1: 네.
0: 있었습니다만 현인 선생의 노래네요.
1: 네, 맞습니다. 바로 뱃삼의 무초. 네.
0: 아.
1: 1949년에 나왔는데요.
0: 네네.
1: 이 시기에 되게 재밌는 노래들이 많았던 것 같고 저 어렸을 때도 그 후로 그러니까 이 노래가 나온 뒤로도 한 30~40년이 지났는데도 맨날 막 그 이 노래를 따라 불렀던 빈대떡
0: 코미디
1: 신사도
0: 프로에서도
1: 그렇고요.
0: 많이 나왔고요.
1: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0: 코미디언들
1: 네,
0: 많이
1: 했죠. 네. 콩나물 팍팍 묻혔냐? 뭐 이런 거. 네,
0: 예.
1: 맞습니다.
0: 다른 가수 버전도 많았고.
1: 많습니다.
0: 그런데
1: 예. 럭키 레코드사에서
0: 네.
1: 1949년에 처음 음반으로 발매됐거든요.
0: 아, 전쟁선이었군요.
1: 네. 그래서 현인의 그 뱃삼의 무초를 보면은요. 부제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남국의 처녀. 이렇게 적혀 있어요.
0: 그럼 사람들이 그게 그 뜻인 줄 알았겠네요.
1: 맞습니다.
0: 뱃사매 무초가 네. 남국의 처녀다.
1: 저도 아주 오랫동안 뱃사매 무초가 사람의 남국의 처녀를 뜻하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0: 예, 예. 네, 남미의 어떤 처녀 이름인가 보다.
1: 맞습니다.
0: 그런데 예. 네. 그게 아니고
1: 네, 맞습니다.
0: 진짜 뜻이 뭡니까?
1: 진짜 뜻은요. 네. Kiss me generously. 그러니까 아낌없이 키스해 주세요라는 의미였어요.
0: 상당히
1: 네.
0: 좀.
1: 네. 직설적인가요?
0: 아니요. 완전히 달라서.
1: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뱃사매 무초가 여성의 이름으로 바뀌면서 그렇게 노래 제목에 남국의 처녀라고 붙어 있었고 예. 실제 가사에도 뱃사매 무초야 리라꽃같이 귀여운 아가씨 뱃사매 무초야 그대는 외로운 산타 마리아 이렇게 사람 이름으로 사용하지만 사실은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네.
0: 예. 그 당시 분들이 정확히 뜻을 몰라서 아마 네. 사람 이름이겠거니 해가지고
1: 네.
0: 여성의 이름으로 산정을 하고 그 가사를 또 이게 만들어
1: 맞습니다.
0: 간 것이군요.
1: 당시 또 무초 대사가 있었기 때문에 예. 또 이렇게 사람 이름으로 연상하기가 쉽지 않았을까라는 예. 생각을 해봅니다.
0: 어쨌든 원곡은 이게 외국 곡입니까?
1: 네, 맞습니다.
0: 멕시코에선 탄생한.
1: 네, 멕시코 콘셀로 벨라스케스가 만든 뱃사매 무초라는 볼레로 곡이고요.
0: 예.
1: 1940년에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번안곡이죠.
0: 예. 일종의. 우리나라에도 네. 빨리 들어온 편이네요.
1: 맞습니다.
0: 자, 노래들 듣겠습니다. 한복남의 빈대떡 신사 그리고 현인의 뱃사매 무초.

0: 뱃삼의 무초, 현인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한복남의 빈대떡 신사였습니다. 6.25 기획 가슴으로 듣는 노래, 2부 희망의 노래, 장효정 교수님, 이번에도 두 곡을 준비하셨는데요. 네. 먼저 어떤 곡입니까?
1: 저는 이 노래 들으면 항상 마음이 이렇게 몽글몽글해집니다.
0: 아, 몽글몽글.
1: 네, 백일희 씨가 1956년에 불렀던 사랑은 아름다워, 영화 모정의 주제가로도 유명한데요. 예. 백일희 씨를 두고 또 누군가는 트로트 가수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네. 박춘석 씨가 번안했던 팝계열의 노래들을 아주 많이 불렀었어요.
0: 이 곡도 그럼 박춘석 맞습니다. 선생이 번안했다고
1: 맞습니다. 백호라는 이름으로 번안을
0: 가사를 쓸 때는 백호라고
1: 백호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외모와 맑고 청아한 목소리의 가수이기도 하고요. 예. 박준석 씨의 데뷔 앨범이죠. 데뷔 곡이 바로 만보 아리랑인데 예. 그 노래도 백일희 씨가 불렀었죠.
0: 인연이 깊군요.
1: 인연이 아주 오래됐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이분이 백일희가 아니고 이 씨인데 네. 백일희라는 굉장히 유명한 가수가 있잖아요.
0: 가수. 예.
1: 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음차했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서 그랬군요. 백일희가 백일희가 된 거죠.
0: 백일희라는 네. 가수에서 따온 이름이었군요. 네. 백일희 잘 지었네요. 아주.
1: 네, 맞습니다. 예.
0: 그러면은 그 가수랑 느낌이 좀 비슷한
1: 그런 느낌이 보죠? 있는 것 같아요. 예, 약간 머리 스타일, 음색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0: 예. 네. 이 곡의 원곡은 뭡니까?
1: 1955년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았던 곡이에요. 네. Love is a many splendored things.
0: 아주 유명한 곡이죠.
1: 너무 유명한 곡이죠. 네. 원곡은 뭐 포에이스, 돈 코넬, 앤디 윌리엄스 등 유명한 가수들이 다 한 번씩은 불렀던 노래고요. 이 노래를 주제가로 하는 그 동명의 영화가요. 네. 그 중국 태생 혼혈인 의사이자 작가인 한수인 씨가 1952년에 발표한 자전적 소설을 바탕으로 했거든요.
0: 아, 그랬군요.
1: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모정이라는 제목으로 개봉을 해서
0: 모정.
1: 네, 큰 예, 인기를 얻었습니다.
0: 알죠. 예.
1: 그래서 이 모정 때문에 제가 항상 헷갈렸죠. 어머니의 정인가 한데 어머니가 아니라 연모하는 그 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백일희
0: 사모의 정.
1: 맞습니다. 사모하는 정인데요. 백일희 씨가 노래한 사랑은 아름다워는 1956년경에는 SP 음반으로 발매되었고요. 또 모정이라는 제목으로 LP로 또 발매되기도 했었습니다.
0: 네. 자, 이어지는 곡은 어떤 곡입니까?
1: 네, 이어지는 곡은요. 이 노래도 또 굉장히 유명한 곡이죠. 유호 작사 현동주, 바로 현인 씨가 작곡을 했습니다.
0: 아, 그래요?
1: 그리고 직접 노래한 서울 야곡. 입니다.
0: 1950년에 나왔죠, 이것도.
1: 맞습니다. 네. 네.
0: 현인 선생도 작곡을 좀 하셨네요.
1: 이분이요. 네. 음악적으로 굉장히 조예가 깊었어요.
0: 클래식 전공을
1: 맞습니다.
0: 하셨잖아요. 물론 성악이지만.
1: 네. 그래서 발성이 그러다 보니까 노래에 들어보면 좀 성악 발성이 느껴지지 않나요? 네.
0: 다른 가수와는 확실히 다른
1: 그렇죠.
0: 면이 있죠.
1: 네. 예. 그래서 워낙 배구 선수를 생활하다가 성악가로 전향을 해서 테너에서 또 바리톤으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0: 네네.
1: 또 뭐 굉장히 많은 또 악기도 연주도 할 수 있었을 정도로 네. 이분이 대단히 음악성이 뛰어났던 분입니다.
0: 플루트 연주하시고
1: 네.
0: 기타도 연주하시고
1: 네.
0: 뭐 트럼펫 연주도 하신 것 같고
1: 맞습니다.
0: 예. 하지만 노래를 가장 잘 하신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예. 네. 서울 야곡은 어떻게 탄생했나요?
1: 네, 서울 야곡은요 일제강점기 중국에서 그 현인 선생이 지냈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 고향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명동에서 놀던 것이 생각나서 작곡한 노래라고 하는데요. 이 노래가 당시에는 또 흔치 않았던 탱고 리듬을 쓰고 있습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이분의 이제 노래는 우리가 굉장히 그 창법의 특이한 창법 때문에 또 유명하기도 하고요.
0: 떨린 창법.
1: 네. 네. 근데 현인 씨의 노래가 1950년대 우리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걸 보면 그 고단했던 어떻게 보면 한국 현대사를 네. 반영하고 또 우울한 시대에 서민의 아픔을 달래주었던 분이 바로 이 현인 씨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0: 그 시절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의지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현인
1: 네.
0: 선생의 노래를 들으면서. 자, 두 곡 들어보시죠. 백일희의 사랑은 아름다워 그리고 현인의 서울 야곡.

0: 네, 백일이의 사랑은 아름다워, 그리고 현인의 서울야곡 들으셨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6.25기획 가슴으로 듣는 노래, 오늘 2부 희망의 노래, 한국 가요사를 연구하는 학자 장유정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에 담긴 사연들을 하나씩 듣다 보니까 그 모든 게 부족했던, 열악했던 그 시절에 우리 대중음악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음악 활동을 이어갔는지 상상이 되고요. 새삼 존경스러워집니다.
1: 네. 제가 2006년부터 그 원로 음악인들 구슬 체력을 시작했었거든요.
0: 네네.
1: 제일 처음 만났던 분이 아까 홍콩 아가씨 부른 금사영 선생님.
0: 아, 그러셨군요.
1: 네. 정말 그 뒤로도 네.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뵀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보여줬던 그 낭랑함, 네. 명랑함, 이게 지금도 생생해요.
0: 그 빛전에. 연세에도.
1: 그 연세에도 네. 언제나 희망을 잃지 않았었는데요. 이런 분들 덕분에 우리 가요 사가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거거든요.
0: 네네.
1: 조상 없는 후손이 없는 것처럼 네. 이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존경심을 느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0: 네. 가끔 보면 어떤 집안 같은 데서 족보찾기 운동 같은 거 네. 많이 하는데 우리 가요사의 족보찾기 운동의 네. 선구자 장유정 네. 교수님이십니다.
1: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예. 네. 자, 다음 곡은 뭡니까?
1: 다음 곡은요. 저도 어렸을 때 이 노래 되게 많이 불렀었거든요.
0: 예.
1: 김부애 작사, 전호승 작곡, 명국환 씨가 1959년에 불렀던 아리조나 카우보이. 네.
0: 절로 기분이 좋아지는 곡이죠.
1: 그렇죠. 굉장히 들으면 기분 좋아지는 예. 그런 노래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0: 네.
1: 현인 선생과 더불어서 1950년대 최고의 인기 가수였고요.
0: 아.
1: 또 아마 많은 분들이 방랑신, 김삿갓
0: 예.
1: 그리고 내 고향으로 마차는 간다. 이런 노래로 이분을 기억할 겁니다.
0: 네. 상당히 이국적인 분위기가 느껴지죠.
1: 맞습니다.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요. 서부 영화의 그 한 장면이 떠오르거든요.
0: 카우보이니까.
1: 네. 그래서 이제 어린 마음에도 괜히 그냥 따라 부르면서 기분이 좋아졌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0: 네, 장 교수님은 명국환 선생 살아계실 때 직접 뵙고 이야기 나눈 적 있으시죠?
1: 네, 맞습니다. 그 명국환 선생님 만났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0: 네.
1: 신문 기사에 보통 1927년 출생했다라고 적혀 있지만 당시 38선 이북에 본적을 두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임시로 만든 호적에 잘못 기록이 됐대요.
0: 그래서 잘못된 경우 많죠.
1: 네, 그런 예. 걸 가호적이라고
0: 아,
1: 하더라고요.
0: 예, 예.
1: 그래서 워낙은 1933년 태어나셨고요. 6.25 전쟁 발발 후에 누나랑 함께 목선을 타고 강화도로 피난을 와서 당시에 그 남성들을 모두 잡아간다 전쟁으로
0: 예, 예. 네.
1: 그런 말을 듣고 까만 치마로 여장을 아. 하고 고향을 탈출했다라는 일화를 들려주셨거든요.
0: 탈출하지 예. 않았으면은 북한군 네. 병사가 됐었겠네요.
1: 맞습니다. 네.
0: 예.
1: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0: 예. 명국환 선생님이 참 큰 사랑을 받으셨지만은 말년은 좀 쓸쓸하셨다고요.
1: 네, 홀로 병마 싸우면서

0: 좀 쓸쓸하게 말년을 보냈는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우리 원로 음악인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들이 한때 우리를 노래로 위로해
1: 그럼요.
0: 줬었으니까요. 네.
1: 예. 자, 명국환 선생의 노래 아리조나 카우보이 들어보시겠습니다.

0: 아리조나 카우보이 명곡환의 노래였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오늘 6.25 기획 가슴으로 듣는 노래 희망의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은 전쟁 직후의 노래들은 그 비참했던 현실과는 다르게 아름다운 멜로디나 또 희망적이고 유쾌한 가사가 많았던 것 같은데 당시 사람들에게 희망적인 위로와 메시지를 많이 안겨줬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저희가 계속 얘기하지만 노래의 힘이겠죠, 장
1: 네,
0: 교수님?
1: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슬픈 노래를 들을 때는 또 슬퍼서 같이 울면서 위로를 받는다면 네. 희망적인 노래를 들을 때는 또 웃으면서 희망을 얻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노래는 슬프든 또 슬프지 않든 다 우리에게는 위로고 또 어떻게 보면은 위안이 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0: 네. 대단한 노래를 네. 연구하시는 장유정 교수님. 네. 늘 존경스럽습니다.
1: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0: 그리고 감사합니다. 또 노래를 발굴해서 세상에 들려지지 않은 노래를 발굴해서 직접 불러서 네, 발표도 예. 많이 하셨잖아요.
1: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냥 악보만 남아있거나
0: 그렇죠.
1: 네, 예. 또는 그냥 어떻게 보면 잊힐 뻔한 노래들을 다시 발굴해서 그걸 갖다 기록하고
0: 네.
1: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역사는 기록의 역사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리고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록하는 작업들을 해왔고요.
0: 네.
1: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예.
1: 네.
0: 자, 이제 마지막 한 곡이 남았는데 어떤 곡 준비하셨습니까?
1: 이 노래도 노래 들으면 굉장히 기분 좋아지는 그런 곡입니다.
0: 예.
1: 또 유호 박시춘 콤비가 만들어서 현인 씨가 불렀던 예, 1949년에 발표된 럭키 서울입니다. 예,
0: 이 노래 얽힌 뒷얘기도 재밌더라고요.
1: 네. 1948년 봄에요. 신문기자였던 작사가 유호 씨가요. 작곡가 박시춘 씨와의 친분 때문에 그 박시춘 씨가 당시 세웠던 럭키 레코드사의 문예부장도 겸하고 있었대요.
0: 아, 예.
1: 네, 그러니까 신문기자이면서
0: 네.
1: 또 음반회사의 문예부장이었던 거죠. 근데 현인 씨의 신라의 달밤이 크게 히트를 했잖아요. 그래서 레코드사까지

0: 창립한 박시춘이 이때 신보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서둘렀고 떠오르지 않았던 거를 네. 이렇게 떠오르다가 창밖에 그 외국 사람들을 보면서 와 서울을 떠올린 거죠.
1: 아, 예.
0: 그래서 마침 또 피우던 담배 이름이 럭키 스트라이크.
1: 아.
0: 거기서 유래해서 럭키도 빌리고 해서 럭키 서울로 노랫말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1: 레코드사 이름도 럭키였다면서요.
0: 럭키죠. 네.
1: 자, 6.25 기획 가슴으로 듣는 노래 어제와 오늘 이별의 노래와 희망의 노래를 장유정 교수님이 전해주셨는데 감에 짧게 들어볼게요.
0: 네. 오랜만에 다시 또 친정온 느낌으로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장유정 교수님 이틀간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시간인 내일은 대중가요 평론가 송명아 씨와 함께 전우의 노래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현인의 럭키 서울 띄워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4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임승환 씨 김광자 곡 그네야 날아라 높이 높이입니다. 테너 김승직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임승환 씨 김광자 곡 그네야 날아라 높이 높이를 테너 김승직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추인경입니다. 두경부암은 우리 입안, 구강을 비롯해서 입술, 침샘, 후두, 인두까지 먹고 말하고 숨쉬는 통로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입니다. 구강암, 인두암, 후두암, 침샘암, 설암, 암이 발생한 위치에 따라 여러 이름으로 불리죠. 두경부는 우리가 흡입하는 다양한 유해물질이 가장 먼저 닿는 곳이기 때문에 생활습관이 위험 요소로 지적되기도 하는데요. 위험 인자들과 진단,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암들과는 치료 시작과 방향에도 차이가 있는 혈액암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건강365 박정현의 달아요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두경부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두경부암의 위험 인자로 특히 흡연과 음주가 지적이 되는데요. 이유가 있는 걸까요?

0: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이비인후 두경구 외과 조재구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두경부 암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두경부는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1: 두경부는 눈 밑에서부터 쇄골 위까지 전부 다 이야기합니다.
0: 네.
1: 눈 밑에서부터 쇄골 위까지에는 어떤 기관들이 있냐면
0: 네.
1: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목 안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귀 밑에 있는 침샘들, 턱 밑에 있는 침샘들.
0: 네.
1: 이 겉에만 두경부가 아니고요.
0: 네.
1: 이 속 안에도 전부 두경부입니다. 그래서 구강, 인두, 후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통칭해서 두경부라고 이야기합니다.
0: 네. 그러니까 우리 입속부터 뭐 콧속, 후두, 인두까지 다 포함하는 건데요. 복잡한 구조들이 많은 곳인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기능도 많고요.
0: 네.
1: 구조도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복잡한 구조들 때문에 저희가 먹거나 말하거나 숨쉬거나 하는 기능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여기에 병이 생기면 이런 구조물들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치료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먹고 말하고 숨쉬는 모든 통로에 생기는 암이 두경부 암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두경부 암의 발생률은 어떻습니까?
1: 보통 10만 명당 한 20명에서 25명 정도의
0: 네.
1: 발생률을 가지고 있고요. 제일 흔한 건 구강에서 생기는 구강암입니다.
0: 네.
1: 그다음에 후두암이 두 번째로 흔하고
0: 네.
1: 세 번째로는 이제 인두암들이 흔하게 됩니다.
0: 네. 뭐 구강암, 후두암, 인두암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두경부는 어쩌면 유해 물질이 제일 먼저 닿는 곳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특히 술, 담배가 위험 요인으로 지적이 되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두경부에서 네. 생기는 암은 발생 부위를 보면은요.
0: 네.
1: 전부 다 이제 입 안이나 목 안의 점막들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거의 90% 이상은 이런 점막에서 발생하는 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0: 네.
1: 입 안이나 목 안이나 또 숨쉬는 성대 같은 곳들을 둘러싸고 있는 점막들은 담배 연기나 술 같은 데 직접적으로 노출이 됩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술과 담배를 하게 되면은 네. 그런 유해 물질들이 점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이런 유해 물질 저희가 이제 발암 물질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세포에 변이를 일으키고 유전자를 상하게 만들어서 암세포를 유발하게 됩니다.
0: 발병률이 높은 나이대도 중년 이후가 많은가요?
1: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술이나 담배 같은 걸 한 번 했다고 암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술이나 담배 같은 것에 얼마나 오랫동안 노출이 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술, 담배를 오래 하신 연세가 좀 드신 50세에서 70세 이후의 환자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네. 일단 술, 담배가 이제 위험 요인으로 지적이 되고요. 그런데 또 젊은 층에서는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는 구인두암이 늘고 있다는 말도 있던데 어떨까요?
1: 아, 네, 맞습니다. 네. 원래 구인두암의 가장 큰 원인은 술, 담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술, 담배는 사실 소비량이 좀 줄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경부암의 발생률이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는데 그 원인들을 저희가 찾다가 구인두에서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한 암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됐고요. 그런 구인두암에서 발생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때문에 발생하는 암들은 대부분은 성적 접촉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그런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여성분들한테서는 이제 자궁경부암을 일으키거든요.
0: 네.
1: 같은 바이러스가 저희 목 안에 구인두에 감염이 되면서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고 이게 암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0: 네. 참 모든 암이 그렇습니다만은 두경부암은 특히나 이제 먹고 말하고 숨쉬는 기능과

0: 이제 많이 관련이 있는 만큼 역시 삶의 질과도 직결되는 부분이지 않나 싶어요.
1: 아, 이게 굉장히 그래서 저희가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암이 발생하면 암 주위를 조금만 이렇게 딱 떼어내면 제일 기능을 유지하기 좋은데 그렇게 치료를 하면 이제 재발을 잘 하게 됩니다.
0: 아,
1: 그래서
0: 그렇군요.
1: 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적정한 두께의 정상 조직으로 잘 둘러싸서 떼어내야 되는데 입안이나 목안이나 이런 것들은 구조가 작고 그렇게 적정한 두께의 정상 조직으로 둘러싸서 뛰게 되면 기능을 유지하는 게 또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뛰고 적절하게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 유지가 어려울 것 같으면 거기에다가 기능 유지를 위해서 피부 이식 수술 같은 것들을 함께 하게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좁은 공간에서 저희가 수술을 해야 되고 그런 기능들을 살리기 위한 재건 수술 같은 것들이 함께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하고 힘든 수술입니다.
0: 네, 그렇겠네요. 두경부의 위치나 구조로 볼 때도요. 좁고 깊고 복잡하지 않나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좁고 깊고 복잡한 구조물들 때문에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치료하고 나서 환자분들이 먹거나 말하거나 숨쉬는 기능들이 어느 정도는 손상이 되기 때문에 삶의 질도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0: 네. 일단 좁은 공간에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복잡하다라는 얘기도 하셨는데요. 두경부 암에서도 로봇 수술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1: 맞습니다. 그 로봇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로봇 팔하고 굉장히 고해상도의 카메라를 좁은 공간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저희가 가까이 보면서 조절해서 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기구인데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좁은 공간을 펼쳐놔야 되기 때문에 목을 다 연다든지 턱뼈를 자르고 입을 완전히 연다든지 하는 수술들을 했었는데 좁은 공간을 고해상도 카메라로 보면서 수술할 수가 있으니까 입 안으로 이런 로봇 팔 같은 걸 집어넣어서 수술하게 되면서 그렇게 아주 넓게 크게 열어서 하는 수술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0: 네. 수술법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수술법도 많이 변화가 있는데요. 일단 가장 첫 번째가 말씀하신 로봇 수술이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재건 수술이 굉장히 이제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건 수술하는 방법들도 굉장히 많이 고안하고 만들어내고 해서 재건 수술로 기능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음성도 사용할 수 있고 밥 먹는 것도 불편하지 않게 만들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저희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수술들 굉장히 큰 수술들을 한다고 해도 기능을 거의 대부분은 살릴 수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기능을 완전히 없애야 되는 수술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먼저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는 방법들도 고안이 되면서 기능을 조금 더 보존하고 살리는 쪽으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0: 네. 일단은 로봇 수술을 한다면 이제 좋을 것 같은데요. 병기에서도 초기뿐 아니라 3기 이상도 로봇 수술이 진행이 될까요?
1: 기수가 그렇게 로봇 수술을 하는데 큰 중요한 요인은 사실은 아닙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네. 이 병기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환자분의 예후를 저희가 수술, 이제 치료 전에,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예후가 좀 안 좋을 것 같으면 더 많은 치료, 여러 가지 방법의 치료를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분을 해 놓은 건데, 저희가 로봇 수술을 할 수 있고 없고는, 로봇 팔이 접근할 수 있느냐 아니냐. 그 다음에 이걸 제거함으로써 환자분의 영구한 기능 저하가 생길 것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물론 기수가 높으면 생긴 암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제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만 기수가 그렇게 아주 중요한 섹터는 아닙니다.
0: 네. 일단 로봇팔이 접근할 수 있느냐 아니냐, 기능을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셨는데 두경부 암에서 이제 후두암의 경우에 후두암에서도 그럼 3기나 4기여도 로봇 수술이 가능한 건가요?
1: 아, 후두암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로봇 수술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로봇 수술을 하는 기구 자체가 후두 수술을 하기에는 좀 아직은 크기 때문에 후두는 굉장히 작은 기관이고 작은 아주 세밀한 기구들이 필요한데 로봇 팔의 그 저희가 입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조직을 잡고 잘라내고 하는데 쓰일 수 있는 부분들의 크기가 아직은 좀 크기 때문에 후두에 적절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부터 도입되기 시작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로봇 수술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로봇 수술로 접근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3기나 4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로봇 수술 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큰 암이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전 방법대로 목을 열고 후두의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아직은 사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0: 네. 먹거나 말하거나 이 기능 유지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또 강조해 주셨는데요. 수술 후에 목소리 회복은 어떨까요? 유지될 수 있는 건가요?
1: 저희가 이 음성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0: 예.
1: 삶의 질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0: 그렇죠.
1: 특히 좀 젊으신 분들, 사회활동을 하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음성을 좀 좋은 쪽으로 살려보려고 노력하는 치료들을 많이 합니다. 1기나 2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치료하더라도 음성을 거의 한 본인 사용하고 계시는 목소리 한 80% 정도까지는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3기나 4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성대의 일부를 잘라내거나 성대의 전부를 다 제거해야 되는 수술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항암방사선 치료를 먼저 해보고 재발하는 경우에는 조금 과감한 수술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일부만 잘라내도 된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잘라내더라도 목소리 질이 나빠지긴 하지만 음성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음성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음성을 살리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겠네요.
1: 맞습니다. 그렇게 음성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고안됐고요. 성대 이전에는 성대에 암이 생기면 성대를 전부 다 제거하는 성대 전적출술이라고 하는 걸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일부에만 병이 생기면 보존적인 후두 적출술이라고 해서 성대의 일부만 제거함으로써도 충분히 완치할 수 있다 하는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만 제거해서 음성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듭니다.
0: 이 두경부 암에서 뭐 구강암, 후두암, 인두암은 좀 많이 들어봤는데요. 두경부 암으로 불리는 암들 중에는 흔치 않은 희귀 질환들이 많지 않나요?
1: 아,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두경부 암의 90%는 입안이나 목안의 점막에서 생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0: 네.
1: 나머지 10% 정도는 침샘에서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신경에서도 생기고요. 그 이외에 우리 몸을 구성하는 뼈라든지 연골이라든지 이런 모든 조직에서도 암이 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암들이 두경부에 생기게 되면 두경부는 또 굉장히 신경 다발들이 많고 근육들도 복잡하게 얽혀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희귀암이 생겼을 경우에는 두경부암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들한테 반드시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0: 네. 그럼 진단을 받는 환자들도 이제 당황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두경부암도 초기에는 아무 증상이 없나요?
1: 아,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0: 그렇군요.

0: 두경부암에서 두경부암의 증상이 초기에는 거의 감기 증상이랑 대부분 비슷합니다.
1: 아.
0: 목이 좀 따끔따끔하고 아프다.
1: 네.
0: 목소리가 조금 쉰다. 이런 정도의 증상들이 있다가 어느 순간 크기가 갑자기 확 커지는 순간들이 오면 삼킬 수가 없고 목소리가 안 나오고 하는 때 이제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 네.
0: 그래서 심한 상태에서 저희가 치료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예후가 안 좋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1: 네. 워낙 두경부암의 범위가 넓어서 조기 발견을 위한 증상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럼 유심히 좀 살펴는 부분이 있을까요?
0: 제일 중요한 거는요. 감기 증상 같은 경우는 2, 3주 안에는 정상으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1: 네.
0: 그런데 2, 3주 이상 계속 지속되는 목안의 불편감이라든지 그다음에 음성의 변화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점점점 심해지고 그다음에 목에 만져지는 혹이 생긴다든지 하는 네. 증상들이 있으시면 바로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1: 네.
0: 대부분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이런 두경부암을 다 보셨던 전공의 시절에 다 보셨던 전문의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1: 네.
0: 증상을 보거나 들여다보거나 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의심된다 하면 대학병원으로 바로 보내주시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 네. 감기 증상이 2주 이상 진행이 되거나 또 목에서 만져지는 혹, 삼킴장애, 입속의 궤양, 목소리 변화도 그렇고요. 증상이 계속되면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0: 물론입니다. 사실 두경부암이 흔한 암이 아니어서 건강검진의 대상은 아닙니다.
1: 네.
0: 건강검진의 대상이 되려면 발생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야 되는데요. 두경부암은 그런 암이 아니어서 건강검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1: 네.
0: 환자분들 본인 스스로 이런 증상이 좀 오래 지속된다 하면 반드시 검사받아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1: 네. 자, 두경부암의 위험과 치료 잘 들었습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이비인후 두경부외과 조재구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혈액암은 다른 암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혈액을 통한 진행이라 수술을 할 수도 없고 처음부터 항암제로 치료하게 됩니다. 항암 치료 기간도 길어서 인내가 필요한데요. 백혈병으로 불리는 혈액암, 경희대학교 병원 혈액종양내과 서정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병원 혈액종양내과 서정호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혈액암으로 익숙한 이름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입니다. 대표적인 혈액암으로 볼 수 있을까요?
1: 아, 예. 요즘 들어서 이제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이제 혈액암 발생도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혈액암에는 뭐 림프종도 있고 자발성 골수종도 있고 백혈병도 있는데 이제 백혈병 중에서 고령층에 많이 생기는 것이 이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고 하겠습니다.
0: 네. 어떤 상태인 건가요?
1: 아, 예. 그래서 이제 골수 내에서 이제 암세포가 이제 무한 증식하게 되어가지고 그 골수라는 곳은 약간 한정된 그런 공간인데 그 골수 내에는 적혈구도 일정하게 만들어져야 되고 백혈구도 혈소판도 그런 정상적인 세포들이 일정한 분액으로 일정한 비율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제 백혈병 세포가 너무 욕심이 많다 보니까 자기만 많이 만들게 되니까 다른 세포들을 못 만들게 돼서 그래서 근데 그 만들어낸 백혈병 세포도 또 쓸 수 있는 세포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백혈구가 이제 이상이 생겨서 면역력도 낮아지고 또 적혈구가 못 만들고

0: 만들어지니까 빈혈 때문에 숨도 차고 기운도 없고
1: 네.
0: 그 혈소판이 안 만들어지니까 이제 지혈도 잘 안 되고 멍도 들고 출혈도 생기고
1: 네.
0: 그런 상태인데 이제 급성이다 보니까 그런 상태들이 갑자기 생겨서 환자분들이 많이 당황하시고 또 이제 큰 가끔은 이제 다른 일도 생겨서 이런 그런 혈액 세포들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1: 네.
0: 출혈이나 감염이나 이렇게 생기기도 합니다.
1: 네. 다른 장기에 발생하는 암과 혈액암은 다르잖아요. 일단 수술이 가능한 질환이 아닌 거죠.
0: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암을 고형암과 혈액암으로도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1: 네.
0: 이제 고형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암의 치료들, 뭐 수술이나 방사선 항암 치료 그런 것으로 이제 치료를 할 수 있고
1: 네.
0: 어떤 뭐 덩어리가 있거나 어떤 한 곳에 이제 국한되어 있거나 하면서 뭐 그걸 떼어내거나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1: 네.
0: 요 혈액암은 우리 전신에 작용하는 암이다 보니까 그 어떤 수술이나 뭐 방사선보다는
1: 네.
0: 이제 항암 화학요법을 통해서 이제 혈관을 통해서 항암제를 주입해서 전신에 있는 혈액암 세포를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1: 네. 그러니까 진단이 되면 이제 항암 치료로 진행이 되는 거인데요. 기간도 길 텐데 인내가 좀 필요하겠어요.
0: 맞습니다.
1: 예.
0: 이제 처음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또 당황하시고
1: 네.
0: 아 언제쯤 이게 내가 다시 집에 갈 수 있을까
1: 아,
0: 그런
1: 그러니까요.
0: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1: 네.
0: 이제 첫 번째 항암 치료를 잘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면 이제 완전 관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
1: 네.
0: 그 골수 내에서 백혈병 세포가 이제 아주 적게 이제 감소하고 저희는 이제 5% 이내라고 하는데요.
1: 네.
0: 그런 게 오면은 일단 퇴원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1: 아.
0: 그래서 이제 저희는 환자분들한테 한 달 동안 처음 항암 치료는 좀 힘든데 한 달만
1: 네.
0: 잘 참으시면 일단 집에 가실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안정적이시고 또 그 이후에 또 뭐 골수 조혈모세포 이식이나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총 기간이 한 대충 6개월 정도 고생하시면
1: 네.
0: 많이 나아집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1: 그러시군요. 그 제 지인 중에도 백혈병으로 치료 중인 분이 있는데요. 40대이신데
0: 네.
1: 중증 혈액암 진단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0: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조금은 젊은 나이에 백혈병이 오신 케이스이신 것 같은데
1: 네.
0: 이런 경우에 어쨌든 조금 나이 드신 분들보다 좀 진행이 빠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1: 아.
0: 예, 좀 유전자 돌연변이나 그런 것들이 더 이제 고위험군일 수도 있는데
1: 네.
0: 근데 이제 중증 혈액암이라는 건 말씀대로 그 단어에서 보시는 대로 어쨌든 그런 혈구 감소증이 심하고
1: 네.
0: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들이 잘 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출혈이나 감염 증상들이 심하게 돼서
1: 네.
0: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을 말하고
1: 네.
0: 그래서 이제 빨리 치료가 필요하고 또 그런 앞서 말씀드린 그런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그런데 이런 혈액암을 이제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알게 됐다고 하던데요. 의심할 만한 이상 증상이 없는 건가요?
0: 예, 처음에는 이제 또 약간의 혈구 감소증이나 혈구 증가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1: 네.
0: 이제 또 증상 없이 이제 병이 발현되는 초기에는 그렇게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요즘은 워낙 그 건강검진을 많이 하고 또 자세하게 잘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건강검진에서 아주 약간의 이상 소견, 뭐 백혈구가 조금 증가했다거나
1: 예.
0: 감소했다거나 빈혈이 조금 생겼다거나 안 생겼다거나 뭐 아니면 혈소판이 약간 감소했다거나
1: 네.
0: 그런 약간의 이상만으로도 저희 대학병원에 의뢰 주시는 경우가 많아서
1: 예.
0: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 뭐 몇 개월 단위로 이렇게 경과를 관찰하면서 혹시 병이 심해지시는 건 아닌지
1: 네.
0: 그렇게 이제 그 경과 관찰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그렇게 빨리 발견이 된다고 하면 치료도 빨라지니까 아무래도 환자분이 덜 고생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겠네요. 백혈병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소아암을 떠올리는데요. 성인들에게도 발생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의 혈액암이 늘고 있다는 말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0: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소화에서 생기는 백혈병은 조금 다른 타입이기는 한데
1: 네.
0: 그 소화의 암 중에서 전체적인 빈도에서 백혈병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소화에서 많이 생기는 백혈병은 이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라고 따로 부르게 되고
1: 네.
0: 그 백혈병은 치료 성적도 굉장히 좋고
1: 아.
0: 이제 항암제도 잘 듣습니다.
1: 네.
0: 그래서 생존율도 요즘은 많이 향상이 돼서 거의 90%에 이제 육박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성인에서의 백혈병은 전체적인 암, 고형암과 혈액암을 다 놓고 봤을 때도 그렇고 아니면 혈액암 중에서도 사실은 백혈병,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높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이 병의 특성상 굉장히 진행이 빠르고 이제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1: 네. 혈액암의 경우에는 이제 수술이나 방사선이 아닌 항암화학요법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항암제가 치료법인 거잖아요. 치료제는 다양한가요? 표적 치료제도 있고 많이 좋아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0: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이제 의학이 발달하고 또 약물이 새로운 약물들이 많이 개발이 되면서
1: 네.
0: 그 예전에 전통적으로 쓰이던 그런 이제 항암 화학 요법 세포 독성 항암제에 비해서 독성은 조금 약하면서도 효과는 좋고 환자분들이 견디기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암 유전자를 변형해서 그런 표적 항암제들이 나오게 되면서 좀 더 좋은 효과를 가진 약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처음에 진단을 할 때 골수 검사를 하면서 그런 전체적인 환자분의 유전자 이상을 검사를 다 하게 되고 그 결과에 맞춰서 이제 항암 치료제를 선택하는 그런 개인형 맞춤 치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1: 네. 면역 치료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면역 치료가 면역 체계를 조절한다는 의미인가요?
0: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럼 면역 치료가 사실은 그 항암 치료 역사에서 보면 어떤 가장 또 혁명적인 그런 치료법 중에 하나인데요.
1: 예.
0: 이제 처음에 1950년대 항암제가 처음 개발되고 그 이후에 한 1990년대 이제 표적 치료제가 개발되고 그 이후에 이제 한 저희 뭐 10년 15년 전에 어쨌든 면역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그런 항암 치료의 역사가 확확 바뀌게 되는데 그런 면역 치료 같은 경우는 참 어쩐 면역 세포들이 암세포를 더 잘 인식해서 이제 공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원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혈액암에서 면역치료 같은 경우에는 고형암과는 조금 다르기는 한데 고형암에서 쓰이는 면역치료제가 일부 쓰이기도 하지만 이제 주로는 저희가 많이 들은 것처럼 카티 세포 치료라고 해서 이제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일부 빼내서 그것을 이제 암세포에 잘 인식하게 하고 암세포를 공격하게 하는 그런 유전공학적으로 그런 처리를 한 후에 그걸 많이 불려가지고 증식시켜서 다시 몸에 넣어주는 세포치료. 그래서 사실 면역치료라고도 볼 수는 있는데 큰 의미에서 면역치료지만 이제 면역세포치료 그런 말로 특별하게 한정지어서 저희가 부르게 되고 이제 그것이 카티 치료인데 혈액암에서 많이 쓰여지고는 있습니다.
1: 네. 그 면역 세포 치료 말씀하셨는데요. 세포 치료는 뭔가요?
0: 아 예. 그래서 그 우리 몸에 이제 혈액 세포 또 면역 세포들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혈액암이다 보니까 혈액암 세포를 이제 잡으려면 항암제를 써야 되는데 면역 세포는 우리 몸에 이제 혈관 안에 돌아다니고 있고 또 우리 몸의 면역기관 안에 있으니까 그것을 잘 이용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의 발달, 의학의 발달로 해서 우리가 면역체계를 좀 조절을 할 수 있게 되면서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암세포를 공격하는 그런 이제 림프구, 정확하게는 이제 T림프구인데 그것을 좀 많이 증식을 시켜서 그것을 암세포가 잘 인식하도록 이제 유전공학적으로 많은

0: 만들고 이제 그것을 넣어주게 되는데
1: 예.
0: 그래서 물론 아직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는 사실은 아직은 쓰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림프종이나 조금 다른 종류의 혈액암에는 많이 쓰이고 있는데 또 소아백혈병에도 쓰이고는 있는데
1: 네.
0: 아직 성인 백혈병에는 그런 면역세포 치료가 아직은 연구 중에 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이제 미래에 또 가까운 미래에 또 쓰여지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네. 치료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요. 혈액암 치료에 쓸 수 있는 약제들이 그래도 많아서 다행인데요.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이 뭔가요?
0: 아, 예. 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1: 네.
0: 그래서 사실은 이 항암 치료라는 게 물론 요즘에는 저강도 항암이라는 방법도 나와서 조금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부작용이 있는 치료이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견딜 수 있는 체력, 몸 상태가 되셔야 사실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고전적으로 쓰였던 세포독성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1: 네.
0: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뭐 머리카락도 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면역력이 많이 약한 그 상태를 견딜 수 있는 체력이 되셔야 이제 하실 수 있고
1: 네.
0: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감염이 되거나 출혈이 되거나 해서 이제 심한 경우에는 이제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1: 네.
0: 항암제를 선택하는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환자분의 체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요즘 또 환자분들이 연세에 비해서 또
1: 네.
0: 건강관리를 잘 하셔서 이제 저희가 보통 65세, 70세 이상을 고령이라고 하는데 그 고령의 환자분들이지만 또 체력이 좋으시고 또 힘이 있으셔서
1: 네.
0: 또 항암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아주 고령이라고 하더라도
1: 예.
0: 요즘에는 저강도 항암제라는 게 나와 있어서 그 약물을 치료했을 때 또 잘 회복되시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1: 네. 환자분의 체력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요. 조혈모 세포 이식도 방법인 거죠.
0: 네, 맞습니다. 조혈모 세포 이식은 또 혈액암의 치료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하나의 기둥이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1: 네.
0: 불려지는데요. 그 혈액암 치료에서 장점은 조혈모 세포 이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조혈모 세포 이식은 이제 자가 세포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타인의 것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1: 네.
0: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경우에는 이제 타인의 골수를 이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먼저 잘 받고 완전 관해 상태가 돼서
1: 네.
0: 백혈병 세포가 거의 안 보인다. 그런 상태에서 타인에 의해서 그 조혈모 세포를 받아서 조혈모 세포 이식을 하게 되면
1: 네.
0: 그 이후에 재발하지 않고 오랫동안 사실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래서 표준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처음에 환자분이 진단을 받으실 때 어떤 저희가 유전자 검사도 하고 해서 이분의 예후가 어떻게 될까 이제 미리 예측을 하는데
1: 네.
0: 그래서 좋은 예후가 있고 중간 예후가 있고 나쁜 예후가 있는데 좋은 예후를 제외하고 중간 예후이거나 나쁜 네. 예후인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조혈모 세포 이식을 고려하게 되어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우리나라 보험 체계에서 이제 70세 이하에서는 그런 조혈모 세포 이식을 이제 지원하기 때문에
1: 네.
0: 70세 이하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조혈모 세포 이식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1: 네. 다양한 치료법들이 있는 건데요. 그런데요. 혈액암 진단을 받아도 모든 환자가 바로 치료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면서요. 그럼 적절한 치료 시점이 있는 건가요?
0: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혈액암 환자분들은 아까 우리 진행자님께서 질문 주신 것처럼
1: 네.
0: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뭔가 멍이 들고 뭐 출혈이 있고 열이 나고 이렇게 해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오셨을 때 이제 열이 나는데 그 열이 나는 게 몸 안에 이제 염증이라든가 뭐 폐렴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오시기 때문에
1: 네.
0: 그것을 조금은 치료를 하고 좀 안정된 상태에서 이제 항암 치료를 들어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물론 물론 백혈병이 낫지 않게 되면 그런 염증이 계속 반복적으로 생기게 돼서 근본적으로는 백혈병을 치료해야 열도 다 내리고 출혈도 좋아지는 게 맞기는 맞지만
1: 네.
0: 아직은 처음에 딱

0: 하지는 않고 좀 저희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하고 환자분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이제 결정해서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1: 네. 치료 적응증이라는 게 있다는 건데요. 유전자 정보라든지 여러 부분을 확인하는 건가요?
0: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정보를 확인을 해서 그 유전자 정보에 따라서 유전자 종류에 따라서 예후가 결정이 되거든요.
1: 아.
0: 그래서 그 예후 판정을 하게 되고
1: 네.
0: 또 예후가 안 좋은 경우에는 좀 더 세게 치료하고 조심해서 치료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의료진도 알게 되고 또 네. 환자분이나 보호자분과도 그런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1: 네. 그런 유전자 돌연변이에 대한 검사는 유방암이나 폐암에서도 진행이 되는 거죠. 같은 방법인 건가요?
0: 아, 예, 맞습니다. 또 좋은 질문이신데요.
1: 네.
0: 그런 고형암에서는 이제 조직 검사를 통해서 그 조직을 분석을 하게 되면
1: 예.
0: 그 조직 내에 있는 유전자 돌연 변이를 알 수가 있는데 혈액암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골수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골수 내에 골수 세포, 혈액 세포를 통해서 이제 유전자를 알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쓰는 방법은 요즘에는 이제 그런 분자 유전학의 발전으로 그 NGS라는 방법이 있는데
1: 네.
0: 차세대 염기 서열 검사라고 해서 우리 몸에 다양한 그런 암 유전자를 뭐 몇백 가지, 몇십 가지를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1: 네.
0: 그걸 통해서 이제 이 예를 들면 뭐 폐암이다, 유방암이다 아니면 뭐 혈액암이다 하면 그 관련된 유전자들을 한꺼번에 다 검사를 하게 되고
1: 네.
0: 그걸 통해서 이제 예후라든가 치료의 방향을 잡게 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고요. 한 달 가까이 걸리고 그다음에 이제 비용이 조금 발생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 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을 드리면 대개는 환자분들이 다 이제 승낙을 하시고 검사를 하십니다.
1: 네. 그 앞서 조혈모 세포 이식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이런 검사를 통해서 조혈모 세포 이식이 필요한 경우에도 1차 치료에 실패해서 다시 2차 이식을 시도를 하던데요. 제 지인이 그런 경우이거든요. 그럼 2차, 3차 계속 시도할 수 있는 건가요?
0: 아, 예. 사실 조혈모세포 이식이라는 것은 이제 굉장한 우리 몸의 큰 변화입니다.
1: 네.
0: 면역 체계가 다 바뀌고 뭐 혈액형도 바뀌고 심지어 어떤 분은 이제 성격도 바뀐다고 하는데 그 물론 요즘 이제 그 조혈모 세포 이식 전에 들어가는 이식 전 처치의 약물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1: 네.
0: 그것도 이제 독성이 좀 적어지고 효과는 좋게 하면서 예전보다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으면서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사망하는 확률이 많이 낮아졌거든요. 그렇지만 여전히 조혈모 세포 이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어떤 치료이고
1: 네.
0: 또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치료이기 때문에 이제 조심스럽게 고려를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1차 조혈모 세포 이식 후에 재발을 하게 됐다. 그러면
1: 네.
0: 또 항암 치료를 해서 이제 완전 관해 상태를 만들고 완전 관해 상태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2차 조혈모 세포 이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1: 네.
0: 이제 여러 가지 이유상 왜냐하면 또 재발을 하게 된 경우에는 또 항암제 잘 안 들을 수가 있고 또 환자분 몸 상태가 그 전보다 좀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제 조혈모 세포 이식을 여러 번 할 수는 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1: 네.
0: 그래서 보통 뭐 2차까지는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속 그 이후로 많이 하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1: 오늘 주로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어쩌면 하나의 질환이라기보다는 여러 유형들로 구성된 질환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0: 예, 그 말씀도 굉장히 그 중요한 말씀인데요.
1: 네.
0: 이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병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질환군이기 때문에
1: 예.
0: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예전에는 이런 분자 유전학의 발전이 없었을 경우에는
1: 네.
0: 형태학적으로 세포 암세포가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하면서 그걸 좀 이렇게 나누기도 했었는데 그 어쨌든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그 테두리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0: 때문에 네. 분류가 중요하고 유전자 변이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치료는 그 급성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진단만 붙으면 치료 방법은 또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항암제를 쓰게 되고 그 항암제 종류도 그렇게 처음에 쓰는 항암제는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항암제를 썼을 때 이런 반응이 나오고 완전 간해가 나오면 골수이식을 하고 그런 게 조금은 이렇게 약간 다른 암에 비해서는 조금 단순한 편입니다.
1: 네. 혈액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 중인 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씀이 있을 텐데요. 전해주세요.
0: 아,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혈액암을 진단을 받으셔서 많이 놀라시고 네. 또 당황을 하시겠지만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또 치료약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 의료진과 잘 소통하시면서 또 차근차근 해나가시면 많이 회복되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다른 병원에서 근무할 때 네. 그 병원은 좀 작은 병원이었는데 그 병원에서 이제 급성골수성 백혈병 환자분이 저한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병원에서는 지금 이 병을 치료해드릴 수 없으니까 큰 병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네. 아, 6개월만 고생하시면 됩니다. 예.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처럼 정말 그 환자분이 그 큰 병원에 가셔서 6개월 네. 동안 잘 치료받으시고 그걸 모세포 이식까지 받으셔서 이제 네. 완쾌되셔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당황했었는데 선생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네. 마음을 평정을 찾으셨다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은 백혈병의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경희대학교 병원 혈액종양내과 서정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십시오.
1: 잔나비의 조이풀 조이풀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 내용은 KBS 콩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음식의 맛을 나타낼 때 달다, 맵다, 짜다, 쓰다, 싱겁다 같은 형용사를 사용하는데요. 이런 표현을 사람에 대해서도 쓸 때가 있습니다. 먼저 짜다는 인색하다를 속되게 이르는 말인데 그 사람은 부자라도 남을 돕는 일에는 항상 짜다라고 한다든지 그 선생님은 학점을 짜게 주신다 같이 말할 수 있죠. 또 맵다는 성미가 사납고 독하다란 뜻으로도 쓰고 결기가 있고 야무지다란 뜻으로도 씁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는 매운 시집살이를 하셨다. 그 친구는 손끝이 맵고 야무져서 무슨 일을 시켜도 잘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싱겁다란 말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상황에 어울리지 않고 다소 엉뚱한 느낌을 주다를 뜻하는데요. 그는 괜히 싱겁게 잘 웃는다. 그런 싱거운 소리는 그만해라 같이 말할 수 있죠. 참고로 싱거운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 여럿 있는데 먼저 고드름 장아찌는 말이나 행동이 싱거운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이고 아욱장아찌는 아욱으로 만든 싱거운 장아찌라는 뜻으로 싱거운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입니다. 또 맞장수는 아무런 멋이나 재미없는 싱거운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T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상록수에서 교육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정선입니다. 상록수는 2003년부터 장애인 미술 교육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명이 장애예술인 양성 프로젝트 모두의 예술인데요. 13명의 장애인 작가를 선발해 전문 강사의 맞춤형 특강을 받도록 하고 탄생한 작품들을 전시를 통해 선보입니다. 전시는 9월 9일부터 14일까지 인사동에 있는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재능을 가진 장애인 예술가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경계 없이 모두가 즐기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0: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아나운서 정용실입니다. 비슷한 관심을 가지고 추구하는 바가 같으면은 서로에 대한 호감이 생기고 만남의 시간이 즐거울 수밖에 없죠. 그런 점에서 문화라는 공통 분모로 함께하는 시간들이 기다려지는데요. 자, 오늘은 음악 이야기에서 이달의 신곡을 듣는다고 해서 기대가 지금 가득합니다. 대중음악 평론가 김윤아 씨, 김학선 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일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1: 네, 음악 이야기 오늘은 신곡을 들어보는 시간. 대중음악 평론가 김윤아 씨, 김학선 씨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자, 매일 새로운 분들과 저는 지금 인사를 나누는 상황인데 네.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TV에서만 보던 얼굴을.
1: 실제로. 예전에 문화 프로그램 저도 했었어요.
2: 그러니까요.
3: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네. 오늘 뭐 신곡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곡이에요?
3: 저희가 매달 마지막 시간에 네. 음악 코너에서 그 달에 나온 신곡을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오늘 좀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 새롭게 나온 음악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은 우선 새로운 음악이긴 하지만 이름은 굉장히 익숙하고 반가우실 가수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오랜만에 정규 앨범으로 돌아온 태양입니다. 빅뱅의 태양이고요. 네. 정규 앨범 좀 오랜만이다 싶으실 텐데 무려 9년 만에 정규 앨범이에요.
1: 그렇게 됐나요?
3: 네, 퀸테센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돌아왔는데 영어 단어로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앨범 제목이 본질 또는 정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의미로 이 솔로 앨범을 냈는지를 아주 직관적으로 잘 알 수 있지 않나
1: 뭔가
3: 싶습니다.
1: 노래로 승부하겠다?
2: 네, 그렇죠.
3: 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2: 진짜 음악을 들려주겠다 뭐 그쵸? 그런 건데
3: 네.
2: 최근에 아이돌 그룹 보면 뭐 4세대 네. 아이돌 그룹 나왔고 요즘 5세대
3: 얘기도 있죠.
2: 막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이렇게 4세대 5세대까지 아이돌 세대가 흘러오면서 이렇게 전 국민이 이게 시민들이 멤버 이름을 다 알고 있는 그룹은 없을
3: 드물죠.
2: BTS 물어봐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3: 끔 헷갈리는 분들이 계시고 뭐 블랙핑크도
2: 네, 그렇죠.
3: 헷갈리는 분들이 맞습니다. 계시더라고요.
2: 네. 네, 빅뱅이 아마 그렇게 좀 일종의 국민 아이돌 취급을 받았던
3: 그렇죠.
2: 마지막 그룹이 아닐까.
3: 네.
2: 이름 다 알고 있고.
3: 그렇죠.
1: 그 솔로로도 많이 활동했고.
3: 맞아요. 맞아요.
2: 네. 네. 뭐 멤버 몇몇 다 유명하고.
3: 그렇죠.
2: 그래서 그런 마지막 세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태양은 2006년에 데뷔한 뒤에 수많은 히트곡과 한류에 초석을
3: 그쵸.
2: 봐줬죠.
3: 빅뱅은 진짜 그런 그룹이었죠.
2: 네. 그리고 요즘 한 30대, 40대 젊은이들에게 빅뱅의 존재감이 대단하더라고요.
3: 아, 저도 그 네. 빅뱅이 올해 이제 20주년을 맞이해서 야. 이런저런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야기 들릴 때마다 와, 남다르더라고요. 그 세대가 느끼는 빅뱅은.
2: 그렇죠. 특히 네. 남성 팬들이 그렇게 열광하는 그룹이
1: 예, 아, 그렇군요.
3: 네, 그렇지 않죠.
2: 네, 정말 말 그대로 우상 같은 존재더라고요.
1: 예전에 맞아요. 일본에서 처음 이런 한류가 없을 때 막 빅뱅 네. 공연한다 그러면 난리였었거든요.
2: 네,
3: 그 영미권에서도 지금은 이제 케이팝이 굉장히 인기가 많지만 당시만 해도 미국 시장의 주류에서 러브콜을 받는 드문 그룹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었죠.
2: 네, 바로 그런 빅뱅에서 메인 보컬.
3: 그렇죠.
2: 그리고 메인 댄서이기도
3: 해요.
2: 정말
3: 맞아요.
1: 맞아요.
2: 네. 그래서 그 춤과 보컬 모두 그런 부분으로 많은 사랑을 받, 네. 받았던 네. 인물인데요. 특히 보컬 면에 있어서는 동세대 아이돌 그룹 메인 보컬 가운데 R&B 음악을 가장 잘한다.
3: 맞습니다.
2: 잘 소화하고 잘 네. 표현한다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었고
1: 뭔가 춤이나 눈빛에 뭔가 아우라라는 걸까요?
2: 네,
3: 그러니까 R&B가 네. 어쨌든 흑인 음악인데 네. 한국에서 그런 흑인 음악의 끈적함
1: 맞아요.
3: 같은 걸 잘 표현하는 아이돌 멤버 대표적으로 언급이 많이 되었었죠.
2: 맞습니다.
3: 그룹이 유명한 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 이외에 이 태양이라는 인물의 보컬과 음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이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1: 그렇죠.
3: 그러니까 특히 아이돌 음악 이외에 R&B나 흑인 음악 좋아하는 분들도 태양은 인정한다.
1: 맞아요.
3: 뭐 이런 분위기가 확실히 있었는데 그래서 빅뱅 하면 이제 당연히 지드래곤 이야기를 예, 많이 예. 하고 그 프로듀싱의 탁월한 감각이 여전히 좀 신화적인
1: 그렇죠.
3: 인기를 유지하게 만드는 뒷받침이지만 그 실력을 또 탄탄하게 예. 노래로 받쳐준 게 바로 이 태양이라는 멤버였습니다. 특히 이제 저와 김학선 씨는 한국 대중음악상이라고 하는 이제 한국에서 좀 나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고 있는 시상식에서도 심사위원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아. 이곳에서도 태양의 입지가
2: 맞습니다.
3: 탄탄하죠.
2: 네.
3: 어. 네.
2: 이 한국 대중음악상이 음악성 뭐 이런 걸 좀 중시해서 상을
3: 네.
2: 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좀 받고 싶어하는
1: 많죠.
2: 네. 그리고 내가 아이돌인데 내가 뭔가 좀 인정받고 싶다 그런 열망을 갖고 있는 아티스트들 좀 많은데요. 이 빅뱅이 한참 활동하던 200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한국 대중음악상을 비롯해서 그 대중음악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뭐 평론가나 관계자들 사이에서 아이돌 음악은 약간 뭔가
1: 맞아요.
2: 폄하되는
3: 뭐, 음악성은 좀 그렇지 않나 뭐
2: 네.
3: 이런 분위기가 있었죠.
2: 그냥 너희들은 그냥 춤추는 아이들.
3: 그렇죠.
2: 네. 약간
3: 맞아요.
2: 그런 이미지들이 좀 있었거든요.
3: 네.
2: 근데 그 고정관념을 깬 대표적인 그룹이 바로 빅뱅이었고
3: 그렇죠.
2: 네, 그 가운데 태양은 2008년 발표한 첫 솔로 앨범 핫
3: 그렇죠.
2: 이 앨범과 수록곡 나만 바라봐.
1: 예.
2: 이걸로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R&B 소울 음반과 노래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상도 그때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3: 기억이 갑자기 가물가물한데. 네.
2: 기억을 하냐면 그때 네. 시상식을 오겠다고 했다가 시상식 약간 연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오지 못하고.
3: 해구나.
2: 네, 그래서 네. 영상으로 이렇게 수상 소감을 보냈던
3: 그런,
2: 네, 그런 기억이 납니다.
3: 네.
2: 그래서 그 팬들도 그 상을 굉장히 애타게 받아요.
1: 그럼요.
2: 내가 좋아하는 멤버가.
3: 그렇죠.
1: 맞아요.
2: 음악성을 인정받는.
3: 보통 이제 이런 아이돌 그룹들은 지금은 K-POP 부문이라는 게 생기기도 했고 예전에 뭐 댄스 앤 일렉트로닉이나 팝에서 소화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R&B 앤 소울 장르 음악에서 다뤄지는
1: 그렇죠.
3: 경우는 많지 않았었어요.
1: 예.
3: 그래서 가수에게도 그렇고 팬들에게도 장르 음악가로 인정받았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
1: 그럼요.
3: 같은 게 확실히 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렇게 많은 인정을 받았던 태양이 오랜만에 정규앨범을 냈고 본질이라는 제목을 내세웠으니
1: 기대가 돼요.
3: 네, 얼마나 또 심기일전에서 노래들을 담아왔겠어요. 실제로 새 앨범을 들어보면 굉장히 좀 깊어졌는데 새로워졌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1: 그렇죠.
3: 보통 아티스트가 이제 나이가 먹고 연차가 차면 좀 깊이 있는 음악들은 많이 들려주곤 해요. 근데 앨범을 들어보면 지금의 트렌드를 절대 놓지 않은 굉장히 세련된 R&B 팝 계열의 노래들이 아주 아주 잔뜩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그 9년이라는 시간 사이에 태양 씨에게 굉장히 많은 일이
1: 그렇죠.
3: 있었어요. 결혼도 했고
1: 맞아요.
3: 아이 아빠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소속사도 바꿨거든요. 이제 원래 YG 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었는데 그곳에 전속 프로듀서처럼 활동하던 테디가 설립한 더 블랙 레이블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이곳에서 새 출발을 시작한 셈이 됐거든요.
1: 예.
3: 근데 이곳이 최근에 블랙 뮤직, 흑인 음악 쪽에서는 제일 세련된
2: 그렇죠.
3: 튠들을 많이 만든다고 소문이.
1: 더 블랙이라는 게 그런 의미도
2: 네.
1: 있는 거네요.
3: 그렇죠. 완전 이제 어떤 본질적인 흑인 음악에 대한 탐구가 있는 레이블이고 그렇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K-POP 데몬 헌터스의 OST를 이 블랙 레이블이 주도적으로 만들면서 또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고 올데이 프로젝트 같은 혼성 그룹도 이 팀에서 나오면서 상당히 씬에서 좀 재미있는
1: 그러네요.
3: 신선한 바람을 만들고 있는데 태양이 그 가운데에서 아주 기가 막힌 자기 목소리를 잘 살릴 수 있는 고급스러운 R&B 곡들만 쏙쏙 뽑아와서 만든 앨범이 이 앨범이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역시 돋보이는 건 태양 씨의 보컬인데 그 보컬이 그리운 분들을 위해서 앨범 가운데서 가장 끈적한 태양의 R&B 보컬을 들을 수 있는 곡을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심지어 랩도 잘하거든요. 한때 그 한국의 어셔 뭐 이런
2: 네,
3: 얘기 들었었잖아요.
2: 맞아요.
3: 이 곡에서도 아주 기가 막힌 랩과 노래를 선보여줍니다. Love Like This라는 곡 준비해봤습니다.

0: 정말 결혼하고 아빠가 되는 그 깊어진 세월.
1: 네. 맞습니다. 예,
0: 그 속에서도 정말 음악은 그대로인 것 같다.
1: 그러니까요.
0: 그런 생각도 들고요.
1: 네. 예. 이제 정말 좋은 보컬리스트라는 걸 새삼 느낄 수가 있어서 이 앨범이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앨범 단위로 들려줬으면
2: 그렇죠.
1: 좋겠다는 생각을
2: 많이 앨범 단위로 만든 게 맞아요. 너무 좀 네. 좋았던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다음 곡은 어떤 걸 들어볼까요?
2: 네, 다음 곡은 피아니스트 이의광의 첫 정규 앨범 마이 룸에서 지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예.
2: 이 마이 룸 앨범이 제 주변에서는 좀 좋은 반응을 얻고 있거든요. 여기저기 언급도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음악 자체는 뭐 재즈로 분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좀 무척이나 좀 소박하고 마치 일상의 이야기를 연주로 표현한 듯한 앨범이에요.
0: 네.
2: 제목들부터 더 구성, 사운드 운용 등 모두 기존 재즈의 어법과는 좀 다르게 표현해서 굉장히 좀 신선하게 들었습니다.
1: 네. 이의광이라는 이 아티스트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처음 듣는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예.
1: 호원대학교에서 피아노를 전공했습니다. 요즘에 또 이제 실용음악가로
2: 그렇죠.
1: 네, 한 축을 든든하게
0: 유명하죠.
2: 네, 네,
1: 담당하고 있는 학교인데요. 2020년에 첫 EP 초행을 발표한 적이 있기도 해요. 어릴 때부터 피아노 치는 걸 좋아했다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단지 피아노 치는 게 좋았을 뿐이라서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낸 음반까지 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고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뭔가 연주는 할 수 있어도 창작을 자신이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다가 또 이제 송라이터로서의 그쵸. 자각을 시작한 뮤지션입니다.
2: 그러니까 뭐 세션 연주자로 충분히 나의 삶은 즐거워.
1: 네.
2: 그다음에 연주해주고 뭐
0: 그렇죠.
2: 이런 것들 그렇게 좀 안주를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도 그래도 자신의 이름을 내건 음반을 좀 갖고 싶다는 생각이 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학생들 레슨하고 뭐 음악을
0: 그렇죠.
2: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서 그들과 함께 연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음악의 영감들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드디어 음반을 발표할 수 있게 된 거죠.
1: 네.
2: 그래서 초행이 그 과정의 기록이었다면 이번에 발표한 정규 앨범 My Room은 6년이라는 시간이 쌓여 만들어진 앨범입니다.
1: 네.
2: 게다가 이게 첫 정규 앨범인 거잖아요.
1: 네.
0: 그러네요.
2: 부담도 당연히 좀 컸을 것이고 또 그만큼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았을 것 같아요.
0: 네. 네.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축적되다가 그냥 울컥하고 이렇게 나온 거 아닐까 뭐 이런
1: 네.
0: 상상도 해보게 되는데.
1: 그러네요. 예. 그리고 앞에 태양도 9년이었지만 6년도
0: 6년.
1: 사실 짧은.
0: 다들 세월이 만만치 않네요.
1: 그러니까 이게 정규 앨범 하나 내기가 요즘은 음악 씬에서 정말 어려워서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항상 소개해드릴 때 정규 앨범이면 앨범 단위로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0: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1: 네. 그냥 1, 2주 한두 곡 듣고 지나가기에는 뮤지션들의 고음과
0: 노력과
1: 피와 땀이
0: 정말
1: 너무 많이
0: 피땀
1: 녹아
0: 눈물?
1: 있어요. 맞아요. 정말 그런
2: 네.
1: 앨범들입니다.
2: 그 아티스트의 한 3개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앨범
1: 맞아요.
2: 안에 꼭
1: 맞습니다.
2: 앨범 단위로
1: 저도요.
2: 네,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 이제 그 재즈를 기반으로 한 자기 음악을 하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장르에서 사실이 유광 씨가
2: 네.
1: 일을 하고 있거든요.
0: 어떤
1: 그러니까 피아노라고 하면 뭐 아까 저희가 또 재즈라는 예.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계열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는 음악가들이 정말 다채롭습니다. 아이유, 샘 킴, 폴 킴, 그리고 R&B 가수인 솔, 또 베게린 같은 아티스트까지
0: 야.
1: 이런 아티스트들의 밴드 마스터 및 세션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르로 보면 진짜 R&B에서 또 베게린 씨 같은 경우에는 벌룬티어스
0: 그렇죠.
1: 같은 락밴드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다채로운 장르 위에서 자신의 건반을 세계를 펼쳐나가고 있는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뭐 신드럼이나 박기용 같은 친한 동료 연주자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들과 함께 사실은 향후 한국 세션 연주 쪽을 이끌어갈
2: 그렇죠.
1: 이름이라고 언급이 종종 되죠.
2: 그러면서 또 예전에는 그냥 세션 연주자들이 세션만 했었는데 요즘
1: 네.
2: 젊은 음악인들은
1: 자기
2: 음악도
0: 왔다 갔다
2: 같이 하면서,
0: 하면서.
2: 네, 세션을 하더라고요.
1: 네.
2: 그래서 이 마이롬 이 앨범은 처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좀 소박하고 일상적인 매력이 가득합니다.
1: 네.
2: 그래서 음악 자체도 꾸밈없이 자신의 것을 보여주는 편이고 제목도 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0: 그런 것 같아요.
2: 제목들이 외로워도 어쩔 수 없지 뭐. 우린 왜 자꾸 어긋나는지 좋은 꿈을 꾼 거야. 밀고 당기는 건 어려워.
0: 삶에서 많이
2: 네,
0: 얘기하는.
2: 그렇죠.
1: 약간 드라마 소재들 같기도 하고.
2: 김수현 씨 드라마.
1: 맞아요. 맞아요.
2: 드라마 제목 같기도
1: 네.
2: 하고. 근데 이게 재즈 일반적인 재즈 앨범에서는 이런 제목 잘 짓지를 않거든요.
1: 그렇죠.
2: 네. 근데 일상에서 쓰는 말들도. 예,
0: 과감하네요. 어떻게 보면.
1: 네.
2: 네. 스트리밍 사이트 가면 각 곡에 대한 이의광 씨의 설명이 쓰여 있거든요. 읽고 들으면 좀 더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타이틀곡인 좋은 꿈을 꾼 거야 라는 곡을 갖고 왔는데
0: 예.
2: 이 곡에 대해서는 그냥 난 좋은 꿈을 꿨던 거야. 그렇게 생각하려고 계속 혼자 되뇌는 중이라고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0: 아, 네. 진짜 좋은 꿈을 꾼 줄 알고 네. 뭐라도 사야 되나 했더니 아니군요. 네,
2: 약간 복잡한 네, 심경이 담겨 있네요. 있는 연주곡입니다.
1: 이광의 좋은 꿈을 꾼 거야 연주곡인 거죠?
2: 네, 맞습니다.
1: 네, 준비했습니다.

0: 네, 피아니스트의 일상을 좀 느껴볼 수 있는 네. 앨범 저희 들어봤고 이제 다음엔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1: 네, 저희가 신곡 소개 시간이 특히 그렇긴 한데 선곡이 단짠 단짠입니다. 그래서 차분한 연주곡 들었다가 K-POP도 들었다가 맞아요. 뭐 R&B도 들었다가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0: 맛이 더 남다르네요.
1: 괜찮으시죠? 네. 이번에는 반가운 아이돌 그룹의 신보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새 미니 앨범입니다. 샤이니의 여섯 번째 미니 앨범 애트모스 라는 작품이고요. 네. 앞서서 저희가 태양 씨가 이제 빅뱅으로 데뷔했으니까 올해로 데뷔 20주년이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드렸는데 샤이니도 올해 18주년이고 19년 차예요.
2: 20년이 다 돼요.
1: 여기 이 정도면 옛날엔 디너쇼에도 괜찮다고 얘기할 나이인 것 같은데.
0: 디너쇼. 근데 외모가 거의 그대로던데요.
1: 그렇죠. 그러니까요.
0: 제가 네. 보니까.
1: 네. 정말 세월을
0: 그냥 어디 건너뛰었나요? 부럽습니다.
1: 입니다.
2: 네. 정말 말한 대로 데뷔한 게 2008년.
1: 맞습니다.
2: 그리고 데뷔곡 제목이 눈앞 너머.
0: 맞아요.
1: 맞아요.
2: 네. K-POP 팬덤 안에서 그때부터 뭐 누나팬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1: 그전에 다 이제 오빠 네. 오빠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었거든요.
2: 네, 그래서 K-POP 그룹 대신에 유행을 선도하는 컨템포러리 밴드라는 수식어를 좀 앞에 붙였었죠.
1: 맞아요. 소개할 때 항상 네, 그게 컨템포러리 굉장히 좀, 밴드 네, 샤이니입니다.
2: 좀 신선하기도 했었고 네. 그 컨템포러리 밴드라는 그런 수식어처럼 음악, 퍼포먼스, 패션 등 그렇죠.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K-POP 보이그룹과는 다르다는 어필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네. 했던 팀입니다. 아.
1: 네, 그리고 활동으로 이제 저는 그걸 좀 증명한 팀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그래서인지는 알 수 없는데 샤이니 하면 사실 업계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평론가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입니다.
2: 맞아요.
1: 사실 우리 김학선 씨가 K-POP 굉장히 걸러듣는 편인데 네. 샤이니는 인정하시죠?
2: 맞습니다.
1: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이 같은 소속사 출신의 걸그룹인 FXO와 함께 아이돌 그룹 앨범이 가뭄이라고 얘기되는 각종 이제 뭐 한국 대중음악 명반 시리즈 네. 뭐 이런 리스트가 있는데 이런 곳에서 항상 K-POP의 대표처럼 자주 이름을 올리는 팀이기도 합니다. 예. 거의 유일무이하게 항상 앨범 단위로 그렇군요. 이름이 올라가는 팀인데요. 여러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발표하는 앨범마다 단지 타이틀 곡뿐만이 아니라 수록곡까지도 굉장히 완성도 높은 곡을 채우면서 좋은 음악을 하는 아이돌 그룹이라는 그렇죠. 이미지를 꾸준히 만들어간 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좀 실험적인 것을 시도도 하는데 그것을 K-POP이나 팝이라는 커다란 바운더리 네. 안에서 계속 소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서 그런 것들이 좀 진취적인 K-POP 그룹이라는
0: 그렇게 보이네요.
1: 네, 어필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지금도 가장 좋아하는 그룹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0: 야, 벌써 근데 그때가 10대 소년이었으니까 18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나이인가요?
2: 네, 그래도 30대.
1: 제일 네. 형이 제가 알기로 아직 30대 후반 정도니까 네. 아직 멀었죠. 뭐. 네. 관절 싱싱합니다. 그죠?
2: 그 18년 동안 그러는데 좀 행복한 일만 있었던 건 또 아니잖아요.
1: 맞아요. 이 팀은 좀.
0: 네. 네. 아, 기억나네요.
2: 10대 시절 멤버들이 좀 데뷔를 했으니까 성장을 하면서 크고 작은 사건에 휘말리기도 했고 특히 2017년에는 멤버 종현이 세상을 맞아요. 떠나는 좀 안타까운 비극이.
0: 뉴스 네, 보도가 맞아요. 그때 많이 나왔었죠.
1: 많이 다들 했었죠. 마음 아파하셨죠.
2: 네. 네. 그래서 연차가 연차이니만큼 지금은 멤버들 다 개인 명의로 각각 다른 소속사에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1: 네.
2: 네. 그래서 일반적인 그룹이라면 그냥 뭔가 해체했어도.
1: 그렇죠. 맞아요. 네,
2: 전혀 좀 네. 이상하지 않았을 정도로 할 만한 이야기, 그러니까 거리들이 좀 많았는데 그런 네. 각종 위기를 샤이니라고 하는 브랜드 하나로 지금까지 네. 좀 끌고 왔다고 해도 맞아요. 과언이 아닌 팀입니다.
1: 그래서 사실 멤버들도 그렇고 팬들도 이 샤이니라는 그룹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한 팀으로 네.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새 앨범 애트모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걸 되게 느꼈어요. 그 샤이니라는 그룹에 대한 멤버들의 자부심이 이 앨범에 똘똘 뭉쳤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요. 이 샤이니가 지금까지 어떤 것을 가장 잘 해왔는지를 이 앨범에 담았다는 느낌을 가장 강하게 주는 미니 앨범이었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래서 기억해보시면 눈은 너무 예뻐 같은 데뷔곡도 그렇고 네. K-POP의 보이그룹 청량 가장 잘합니다 같은 이미지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뭐 링딩동 그리고 루시퍼 같은
0: 맞아요.
1: 아니 이걸 도대체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퍼포먼스 하는 거야.
0: 맞아요.
1: 또 뭐 셜록이나 에브리바디 같은 좀 EDM의 극단에 있는 것 같은 곡들도 전부 도전을 해왔던 팀인데 네. 그런 좀 일종의 K-POP 차력으로도 유명한 그룹이거든요. 그런데 그 두 가지를 아주 절묘하게 섞은 타이틀곡과 수록곡으로 돌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곡은 타이틀곡인 에트모스라는 곡인데 기본적으로는 청량 계열의 하우스를 기반으로 한 곡이지만 들어보시면 그 눈앞에 에브리바디 같은 곡에서 보여지는 그 관절 타는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강렬한 퍼포먼스가 떠오르는 네. 강약이 기가 막힌 곡이기도 합니다. 샤이니 같은 경우에 사실 컴백을 했는데도 방송 활동을 안 해서 팬들이 굉장히
0: 잘 모르겠네요,
1: 아쉬워했어요.
0: 보고 싶은데.
1: 네. 그러니까 한국 공연과 일본 투어를 중심으로 이번 앨범을 활동을 하게 되어서 방송에선 또 이 노래를 많이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0: 그렇겠네요.
1: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면 샤이니의 18년의 그 근성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미래. 네, 6월의 신곡 저희가 단짠단짠으로 좀 듣고 있는데 다음 곡 벌써 전 예상하고 있는데 맞을까요?
1: 네, 다음 역시 연주곡으로
2: 나옵니다. 네,
1: 제가 즉흥 연주밴드 태호의 신곡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제목은 발 아래 부는 바람. 태호는 기타리스트 이태훈, 드러머 민상용, 그리고 건반의 진수영, 색소폰 김성환으로 구성된 네. 4인조 밴드입니다. 제가 즉흥 연주 밴드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정기적으로 이들이 모여서 연주하고 그걸 그대로 앨범에 담아서 기록하는 걸로 좀 유명합니다. 그래서 네. 정말 찰나의 음악, 뭐 이게 순간의 음악을 네. 그대로 그렇죠. 기록하는 거죠.
2: 그리고 사실 연주계 안에서는 슈퍼밴드 아닌가요?
1: 맞습니다.
2: 저는 이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활약하고 있는 인물들인데요. 기타리스트 이태훈은 지금 인디씬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기타리스트고요. 뭐 주력 밴드 카데오를 비롯해서 프로젝트가 한둘이 아닙니다. 거의 뭐 밴드 수집가죠.
1: 와.
2: 그리고 진수영 건반을 치고 있는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백현진이나 김옥희 같은 씬에서 굉장히 굵직한 흐름을 만들고 있는 아티스트와 작업을 하면서도 솔로 작업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예. 저도 그 솔로작들 참 좋아하고요. 또 이제 김성환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오버 밴드 반도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 민상용 역시 드러머이자 사운드 엔지니어 프로듀서로 인디 씬의 웬만한 앨범에 요즘에 그 스튜디오 로그라고
1: 네,
2: 하는
1: 맞습니다.
2: 이름이 들어가 있을 정도의 유명인이죠.
1: 네. 네. 그래서 이 태호의 연주가 정기적으로 펼쳐지는 곳도 바로 민상용이 운영하고 있는 녹음실 그 스튜디오 로그라는 곳인데요.
2: 곳이죠.
1: 네, 굉장히 연희동의 층고가 높은 네. 지하에 있는 녹음실인데 이곳에서 수많은 명반이 좀 만들어졌거든요.
2: 네.
1: 그래서 민상용은 현재 가장 바쁜 프로듀서 겸 엔지니어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연주자로서의 정체성도 굉장히 좀 그대로
2: 맞아요.
1: 갖고 있어서 그래서 처음 태호의 시작도 예전부터 함께했던 기타리스트 이태훈과 즉흥 연주를 하면서부터
2: 맞아요.
1: 시작이 됐습니다.
2: 네.
0: 그럼 오늘 들을 곡은 어떤 곡인가요?
1: 네, 네. 오늘은 발 아래 부는 바람이라는 곡인데 이 곡이 어떻게 보면 연주곡이 난해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곡은 좀 비교적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2: 네.
1: 그런 곡입니다.

0: 한번 보셔도 좋아요.
1: 그래, 맞아요. 네. 즉흥이라는 건 그 무대를 가봐야 되는 거죠.
0: 그렇죠. 맞아요. 느껴집니다. 네. 너무너무 연주를 잘하는 연주자들이라 지금 활발하게 활동할 때 찾아보라고 꼭 네.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1: 자, 그럼 다음 곡은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0: 네, 이번에는 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여름을 책임질 썸머송 하나. 미리 저희가 약간 예측하는 느낌으로.
1: 날이 더워서 틀어도 돼요.
0: 그럼요, 그럼요. 네. 그리고 올해 이제 항상 그 해의 썸머송이 등장하는데 예.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나 해서 소개드려봐요. 비비의 범파라는 곡입니다. 비비는 작년 5월에 정규 앨범 이브 로맨스를 발표한 이후에 오랜만에 한 1년 만에 첫 싱글을 또 발표하게 됐는데요. 이미 한 3년여 전부터 비비 단독 공연에서는 공개가 되었던 곡인데 아. 올해 여름을 겨냥해서 정식 음원으로 발매가 됐습니다.
2: 네. 네. 2년 전에 밤양갱
1: 아, 너무 히트죠.
2: 정말 인기를 얻었었죠.
1: 국민 노래?
2: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전 국민이 아는 가수가 예. 되긴 했고 그리고 배우로도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0: 맞습니다.
2: 굉장히 좀 친숙한 연예인이 됐는데 네. 사실 2019년에 처음 데뷔했을 때만 해도 그 플레임이 네이키드 비비였거든요.
0: 맞아요.
2: 근데 그런 닉네임이 아. 훨씬 좀 잘 어울리는 굉장히 좀 도발적인 이미지의
0: 맞아요.
2: R&B 싱어송라이터다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그랬군요. 강했습니다.
0: 네.
2: 비비란 이름 앞에 네이키드를 붙인 거는 발가벗은 아이처럼 아기처럼 순수한 날것의 매력을 보여주고 싶었다 야. 그런 의미였다고 해요.
0: 그래서 몰랐던 분들이라면 초창기 음악 듣고 비비가 이런 노래들도 했었구나.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좀 강렬한 것들이 많았었어요. 네, 이제 밤양갱의 여자아이가 되어버렸죠. 지금은 네. 너무 그 곡의 존재감이 큰데 그 데뷔하던 당시에는 또 그 네이키드 비비라고 하는 존재감과 함께 윤미래 씨 언급이 많았습니다. 아. 이제는 또 잊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캐스팅 계기가 이제 비비가 중학교 때부터 혼자 음악을 만들면서 사운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아마추어 음악가들이 자기 네. 데모 같은 것들도 많이 올리는 플랫폼에 계속 곡을 올리고 있었는데 윤미래 씨가 우연히 이 비비를 발견해서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이제 자신과 타이거 JK가 함께 운영하는 그렇죠. 레이블 필굿 뮤직에 영입을 제안해서 데뷔를 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레이블 1호 영입 가수여서 거의 뭐 약간 숨겨놓은 딸 아니냐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이 두 부부가 네. 정말 어디든 데리고 다니면서 홍보하고 아껴주고 사랑을 쏟으면서 키운
1: 그렇군요.
0: 아티스트가 바로 이 비비입니다.
2: 네. 네. 이 밤양갱 때문에 좀 밝고 뭔가 달콤한
0: 그쵸?
2: 음악을 하는 가수라는 착각을 하기가 쉽지만 데뷔 초에 음악 들어보면 괜히 플레임이 네이키드 비비가 아니었나 싶은
0: 네.
2: 네. 2019년에 데뷔했을 때 화제가 됐던 노래가 있거든요. 그 예. 비누라는
0: 맞아요.
2: 노래인데 이 노래 가사가 뭐 술 냄새와 담배의 연기 잘 기억나지 않는 어젯밤까지 전부 비누로 씻어버리고 싶다 이런 가사예요.
0: 네.
2: 그래서 방송용을 위한 클린 버전을 따로 제작하기도 했었을 정도로 네. 굉장히 좀 도발적인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1: 안 그러면 못 트니까.
0: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가수는 뭔가 단순한 틀에 가두기가 굉장히 아까워요. 정말 다양한 폭을 소화할 수 있는 보컬리스트이자 퍼포머고 그런 측면에서 예, 썸머 퀸으로서도 한번 자리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범파라는 곡을 오늘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1: 예.
0: 이 곡은 이제 그렇게 좀 도발적이었던 비비의 느낌도 살짝 들어있고요. 그런데 조금 이제 귀엽게 녹아있고 아마 또 밤양갱 같은 곡으로 비비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그 약간 새침하면서도 사랑스러운 느낌을 같이 받아보실 수 있는 곡일 텐데요. 가요계에서도 그렇고 팝씬에서 이제 한 2, 3년 전부터 아프로 사운드, 뭐 아프로비트라고 하는 이제 음악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어요.
1: 그러니까 네.
0: 기본적으로 아프리카 리듬이 강조가 되어 있는 그것을 기반으로 한 장르 음악인데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이 곡도 만들어졌습니다.
1: 아.
0: 그래서 범파라는 이 제목도 자메이카에서 엉덩이를 뜻하는 단어라고 해요.
1: 엉덩이를
0: 네, 네, 맞아요.
1: 춤추잖아요.
0: 그 이제 아프리카 그 예. 춤들도 아마 연상이 되실 텐데 그래서 그런 흥겨운 음악에 맞춰서 자유롭게 춤추는 한여름의 바닷가를
1: 와.
0: 떠올리시면 정말 딱 어울리는 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뮤직비디오도 태국 코사무이에서 찍었어요.
1: 예.
0: 그래서 굉장히 그 유쾌하고 젊음이 막 팡팡 터지는 것 같은 그 영상이거든요.
1: 네.
0: 노래가 마음에 드셨으면 뮤직비디오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 노래 마지막에 인사까지.
2: 너무 귀엽죠.
1: 아, 귀여워.
2: 캐릭터가 정말 섹시하면서도 뭔가 귀여운? 이야, 이런 캐릭터가 진짜
1: 이 노래
2: 거죠.
1: 왠지 계속 들릴 것 같은데, 올여름에.
2: 네, 네. 밀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1: 느낌이 좋습니다. 네. 다음 곡은 그럼 어떤 곡일까요? 네,
3: 비비가 젊음의 음악이었다면 네. 이번에는 연륜의 음악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2: 진짜 오늘 단짠으로 마무리하네요. 네. 네.
3: 저희가 요즘 바이닐 LP로 재발매된 음반들이 많아서 그렇죠. 제가 신곡 시간에 이렇게 한 장씩 소개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듀오 해바라기의 The Early Tapes가 바이닐로 발매가 됐습니다. 네. 2인조 해바라기의 전성기였던 2집과 3집에서 발췌한 편집 앨범이고요. 비록 두 장의 앨범에서만 곡을 추리긴 했는데 이 앨범들의 해바라기의 히트곡들이 거의 웬만한 게 다 들어있어서 그냥 베스트 앨범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2: 예. 네. 네이키드 비비처럼 아니 2인조가 아니었던 해바라기도 있나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요. 계실 것 같아요.
1: 좀 멤버가 바뀌었던 기억은 있는데.
2: 맞습니다. 네. 원래 해바라기는 70년대 4인조 그룹으로 시작을 했고요.
1: 4인조로.
2: 네, 리더 이정선을 중심으로 2조 그리고 사실 이것도 잘 알려져 있죠. 한영애 씨가 네. 멤버였었고 김영미 씨까지 4인조 중창 그룹으로 데뷔를 했었죠. 그런데 2조가 군입대로 인해서 팀을 떠났고 2조 자리에 이광조가 가입하면서 좀 팀이 계속해서 네. 바뀐 맞습니다.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전 유익종 씨밖에 기억이 안
3: 나요. 네. 그래서 유익종 씨와 함께 네. 2인조 해바라기가 1980년대 시작이 됩니다.
2: 그쵸?
3: 4인조 해바라기가 활동을 멈추니까 네. 이조 씨가 그럼 내가 해바라기를 다시 하겠다.
2: 이런 경우도 드문데.
3: 네. 2인조로 했고 네. 1983년에 첫 앨범 발표했는데 이때 파트너가 유익종 씨입니다.
2: 맞아요.
3: 네, 그래서 첫 앨범은 그냥 잔잔한 반응을 얻었는데 파트너를 바꾸고 발표한 이 집이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기록을 했었죠. 그래서 인기도 좀 때가 있는 건지 1집과 겹친 노래들이 많았거든요.
2: 네.
3: 근데 이 집에서 모두가 사랑이 러서마를의 사랑의 시 행복을 주는 사람들이 정말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2: 뭐 지금까지도 국민가요로 사랑받고 네. 있는 곡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1: 그렇죠.
2: 3집에서는 다시 유익종으로 파트너가 바뀌게 되는데 3집에서도 사랑은 언제나 그 자리에 행복을 주는 사람 너 나는 그대 품 안에 뭐 이런 곡들이 그렇죠. 큰 인기를 네.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0: 그렇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이후로는 이광준 씨가 좀 오래 해바라기를 함께하게 되었었죠.
1: 네.
0: 함께 그 더블링을 맞추면서 해바라기를 2인조로 이끌어갔는데 그러다가 또 최고의 히트곡인 사랑으로가 등장을 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곡으로 해바라기를 기억하고 있기도 합니다.
2: 네.
1: 정말 이주호 씨가 정말 훌륭한 싱어송라이터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해바라기를 포크 음악을 하는 팀이라고 소개를
0: 생각하죠.
1: 많이 하는데
0: 네.
1: 앨범 들어보면 어덜트 컨템포리 팝에 더 가까운 그런 음악을 들려주고 있고 이주호 씨는 뭐 작곡, 보컬, 기타 이런 모든 부분에서 다 빠지지 않고 잘하는
0: 그러네요.
1: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0: 네.
1: 개인적으로는 유익종 씨와 함께 할 때 그 호흡이나 화음이 더 멋졌다고 생각을 해서
0: 네.
1: 그래서 이번에는 3집 수록곡에서 한 곡 골라봤습니다.
2: 네. 네. 자, 6월 마지막 주 음악 이야기는 신곡을 중심으로 저희가 해봤고 대중음악 평론가 김윤아 씨, 김학선 씨 두 분과 함께 말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곡은 그러니까 해바라기의 노래.
1: 네. 사랑은 언제나 그 자리에.
2: 예.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바람의 언덕 박준. 그런 언덕이라면 좋겠습니다. 구부러진 길, 끝에서도 내다보이는, 발보다 눈이 먼저 닿는, 중간중간 능소와 얽힌 담벼락 이어져 지나는 사람마다 여름을 약속하는, 젖어도 울지 않는, 바람도 길을 내어 사람의 뒷말 같은 것이 남지 않는, 막 걸음을 배운 어린아이도 허공만을 쥐고 혼자서 오를 수 있는, 누군가는 밤으로 기억하고 누군가는 아침으로 기억해서 새벽부터 소란해지는, 네, 언제 찾아가도 말없이 내 마음을 받아주는 곳이 이런 언덕이겠죠. 박준 시인의 바람의 언덕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공감 정용실이었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입니다. 사회생활이나 세상 자체를 싫어하는 마음을 소셜포비아라고 합니다. 자기 혐오가 강한 사람들의 소셜포비아에는 이 사회를 그리워하고 동경하는 마음이 남아있어 언젠가는 사회로 복귀할 희망이 있지만 세상을 증오하거나 사회 자체에 무관심한 경우에는 세상과 자신을 연결할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하기에 더욱 위험합니다. 인간 실격의 주인공 오바요조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며 인간이 타인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불신합니다. 요조의 사진을 보면 이상하게도 기이하고 섬뜩한 기운이 느껴진다는 증언처럼 이 사람에게는 기쁠 때 환호하고 슬플 때 눈물 흘리는 감수성 자체가 처음부터 결핍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요조에게는 묘하게 순진하고 귀여운 구석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바로 만화를 그리고 싶어 한다는 사실과 연관됩니다. 만화를 그리고 싶다는 것은 그가 아직 세상을 향한 희망을 느끼고 있다는 것, 세상과 섞이고 싶은 마음을 애써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요조는 여러 우여곡절을 겪다가 요시코라는 여성과 결혼합니다. 요시코는 순수하고 맑은 사람으로 요조는 그녀를 보며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낍니다. 이 사람 곁에서라면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녀와의 사랑이 끝나고 난 뒤 요조는 절망에 빠지고 맙니다. 요조는 아내와의 이별 이후 세상에 대한 마지막 신뢰마저 잃습니다. 그 신뢰를 빼앗은 것이 악인이 아니라 세상의 구조 자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소설의 결말부, 정신병원에서 나온 요조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나이는 27이지만 머리카락은 많이 세었고 표정조차 사라집니다. 나는 인간 실격이다. 나는 인간이 아니었다. 나는 인간의 자격을 잃었다. 요조는 스스로를 인간 실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은 그를 신같이 착한 아이, 정말 순수한 사람이라고 기억합니다. 누가 맞는 걸까요? 다자이는 묻습니다. 우리는 진정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질문은 1948년에도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지난 날 그때 그 거리를 거니로 보고도 싶다면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음악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FM 104.9MHz 매일 오전 6시와 자정에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모두 드릴게요 나 그대에게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자, 요즘 사람 하나 둘 이상 보이면 빠지지 않는 이야기. 바로 북중미 월드컵 이야기 아닐까 싶은데요. 다시 한번 응원의 열기를 불태울 시기가 다가옵니다. 내일 오전 10시 우리 대표팀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상대로 조별리그 A조 최종 3차전을 치르게 되죠. 아, 이거 축구 중계가 매번 저희 방송이랑 시간이 겹쳐요. 네, 인심 써야죠 뭐. 오전엔 축구 중계 듣고요, 우리 남가족은 재방송으로 듣는 거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네, 들어주시면 그게 어딥니까? 감사하죠. 자, 그런데요, 이번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첫 경기였던 체코전 생중계에서 주목할 만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시각장애인용 화면 해설과 청각장애인용 자막이 송출이 된 건데요. 지상파 UHD의 양방향 서비스인 TV바 플랫폼을 통해 제공이 됐습니다. 사실 UHD 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가구가 많지 않아서 이 소중한 해설을 직접 경험하신 분도 많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뭐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잖아요. 이번에 도입된 AI 화면 해설, 스포츠 중계 흐름을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한 자동 제어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합니다. 와, KBS에서는 이번 시범 서비스의 성과를 바탕으로 접근성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스포츠의 짜릿한 순간을 더욱 생생하고 자세한 중계로 즐기게 될 날을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6월 24일 수요일 우리 남가족 첫 곡은 윤대현 밴드가 부릅니다. 나는 나비.

네, 우리 남가족 수요일 순서 안내해 드릴게요. 매주 수요일은 시각장애인 다독가와 함께하는 지상진의 들리는 책방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 중고등학생들 기말고사 준비 한창이겠죠? 학교를 졸업하면 더 이상 공부하지 않아도 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네, 업무나 승진에 필요한 공부, 또 이직을 위한 공부, 하다못해 재테크를 위한 공부 등 정말 공부는 끝이 없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지상진 씨가요, 근데 이 공부에 대한 책을 준비했다고 하거든요. 왠지 도망가고 싶기도 합니다만 아니에요. 공부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책일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과연 어떤 책일지 잠시 뒤에 지상진 씨의 소개로 만나보고요. 자, 또 이어서 영화 한 편을 화면 해석과 함께 감상하는 귀감 영화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추억의 달 6월. 6월에는 남북한 관계를 소재로 한 영화를 감상하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오늘 감상할 영화는요. 김학순 감독의 연평해전입니다. 대한민국이 월드컵 열기로 뜨거웠던 2002년 6월 한국과 튀르키예의 3-4위전 경기가 열리던 그날 서해바다 한가운데 포성이 울립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영화 연평해전은 실화를 바탕으로 현실감과 진정성을 더한 감동 드라마라고 하는데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영화로 감상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유나가 부릅니다. 사건의 지평선.

0: 매주 수요일에 오디오북 이야기를 나누는 들리는 책방 시간입니다. 시각장애인 다독가 지상진 씨와 함께합니다. 오늘 전화로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부터 우리 장애인들에게 특별한 전국대회가 열리죠?
1: 네, 오늘 6월 24일부터 4일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2026년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가 개최됩니다. 우수한 기능장애인을 발굴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축제 같은 대회인데요.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정식 직종인 점역교정과 시범직종인 안마 부문이 열립니다. 이곳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면 메달과 시상금을 받을 수 있고 9월에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도 있죠. 저도 몇 차례 점역교정 부문에 출전한 적이 있었는데요.
0: 네.
1: 명확한 목표를 세우면 확실히 점자를 더욱 잘 익힐 수 있더라고요.
0: 또 올해 상반기에 영어 점역교정사 자격증 시험도 보셨다면서요, 그죠?
1: 네, 맞아요.
0: 네, 상진 씨는 확실히 좀 뭔가 도전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네.
1: 게다가 기능경기 대회는 등수에 따라서 상금도 쏠쏠하거든요.
0: 네.
1: 점자 실력도 늘리고 맞춤법도 정확히 알 수 있고 상금도 탈 수 있으니까 일석삼조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무턱대고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상반기에 봤던 영어 점역교정사 시험이 그랬었어요. 체계적인 지도를 받았었던 교정 부문은 70점 만점에 68점을 받았었는데 맨땅에 헤딩하듯 독학했었던 점역 부문은 0점 처리가 됐었거든요.
0: 네,
1: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것만큼이나 올바른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0: 잠깐만요. 방향이 얼마나 잘못됐길래 근데 0점...
1: 많이 잘못됐더라고요. 확인하겠었는데.
0: 네. 차라리 찍었으면 아닙니다. 자,
1: 네.
0: 자, 오늘 준비한 책은 누구의 어떤 책일까요?
1: 네, 오늘은 시험의 쓴맛을 보고 나서야 찾았던 효과적인 공부법과 관련한 책을 소개해드리려고요.
0: 네. 네,
1: 바로 인지심리학자 정경훈 교수가 쓴 100년 공부법입니다. 점자뿐만 아니라 이번 기능경기 대회의 시범 종목인 안마 역시 복잡한 인체 구조를 외워야 하는 고도의 전문 영역일 테죠.
0: 그렇죠.
1: 그만큼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공부법 고민이 많아집니다. 이 책은 커다란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새로운 배움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든든한 공부 나침반이 되어줄 책이에요. 지난 100년간 축적된 뇌과학과 인지심리학의 연구 성과를 아주 쉽고 실용적인 언어로 풀어낸 안내서거든요.
0: 근데 하루 공부하기도 사실 힘든데 100년 공부법, 100년 동안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떤 책입니까?
1: 네. 네, 이 책의 매력이라고 하면 그게 세 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복잡한 공부법의 원리를 단순하게 풀어내서 누구나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둘째는 한번 익히면 평생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드는 틀을 짤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성적을 올린 검증된 방법만 담았다는 점인데요. 그야말로 기억의 장인이 정수하는 가장 과학적인 기법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각장애인이 음성 지원만으로 인식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기호 등을 활용한 설명이 많거든요.
0: 네네.
1: 그럼에도 친절하고 쉽게 설명해 주어서 책의 전체적인 지식을 얻기에는 무리가 없을 겁니다.
0: 그 저자가 심리학 교수라고 했는데 어떤 분인가요?
1: 네, 저자 정경훈 교수는 고려 대학교를 거쳐서 미국 뉴멕시코 대학에서 인공지능 판단 능력 향상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인지심리학 전문가인 그는 현재 미국 케네소 주립 대학교에서 최연소 전문가로 재직하면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죠.
0: 최연소 정 교수.
1: 네, 네네. 그러니까요. 특히 자신의 수업에 메타 인지 학습 전략을 도입해서 학생들의 성적을 비약적으로 올릴 실무형 학자인데요. 동영상 채널 과학적 학습법도 운영했던 적이 있고요. 일상에서 공부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전용 앱까지 출시할 만큼 학습법 전파에 진심인 분입니다.
0: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 인지 심리학자가 알려주는 공부법인 건데 어떤 건가요?
1: 네. 저자는 학습이란 정보를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옮기는 과정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때 어떤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기억의 수명이 달라지는데요. 갓 잡은 생선을 배 위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금방 먹어야 하는 횟감이 되기도 하고 또 수년간 보관할 수 있는 통조림이 되기도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공부를 할 때 가장 흔히 쓰는 방법이라고 하면 단순 반복암기일 텐데요.
0: 네네. 네,
1: 안타깝게도 반복만으로 굳어진 정보는 필요할 때 써먹기가 어려워진다고 해요. 단순 반복을 통해서 장기 기억으로 보내면 머릿속에 있던 기존의 수많은 정보 사이에 무작위로 파묻히게 되거든요.
0: 그러면은 단순 반복이 별로라는 건데 그러면 오래도록 기억하게 하는 방법은 어떤 거래요?
1: 네, 핵심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배경 지식과 새로운 정보의 지식을 지어 연결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영어 점자에는 복잡한 양자가 엄청 많은데요. 단어 뒤에 나오는 LESS, 그러니까 less 약자는 한글 점자의 저와 모양이 같아요.
0: 네.
1: 그리고 한편 NESS, less 약자는 터와 모양이 똑같습니다. 이걸 무작정 외우려면 헷갈리지만 더레스, 터네스 이런 식으로 외우면 그럼 외우기 좀 쉬워질 것 같아요.
0: 네, 네.
1: 네. 정보를 내 지식과였고 명확한 관계로 이해할 때 기억은 비로소 통조림처럼 단단해집니다. 인지 심리학에서는 이처럼 어떠한 물체의 정체를 나타내는 데에 필요한 핵심 이미지를 지온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0: 지온.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저레스, 천에스는 저도 외운 것 같고. 네, 책에는 또 어떤 학습 전략이 있을까요?
1: 네, 흔히들 의도보다 결과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공부할 때만큼은 의도가 결과를 뒤바꾸기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똑같이 공부하더라도 네.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목적만 있을 때보다 누군가를 가르쳐야 할 때 성적 차이가 엄청나다고 해요. 가르치기 위해서 배울 때 뇌가 가장 활성화되기 때문인데요. 네, 이 책은 선생님처럼 학습한다는 마음가짐을 다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수업 전 예상 문제를 만들고 수업 중에는 말로 설명하고 상호작용하고 그리고 수업 후에는 피드백을 또 주는 거죠. 저 역시 오늘 소개해드릴 이 책의 부분이라든가 영어 점자 부분만큼은 잊어버리기 어려울 듯 해요.
0: 자, 이 책에서 고른 오늘의 한 문장은 어떤 건가요?
1: 작가는 말했어요.
0: 네.
1: 여러분의 공부에도 계속 집어넣기만 하는 것이 아닌 잠시 멈추어 익히는 기쁨의 시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요. 머릿속에 지식을 집어넣는 배움만큼 중요한 건 그 지식이 내 것이 되도록 자라나고 여물 시간을 주는 익힘의 과정이겠죠. 이번에 응시했었던 영어 점역교정사 시험에서 불합격한 경험이 영어 점자 지식을 더 여물도록 만들기 위해서 네네. 필요한 시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기능경기 대회에서 그동안 공부한 결과를 멋지게 펼치실 선수분들 그리고 저마다의 자리에서 삶을 배우고 익혀나갈 청취자 여러분에게 이 책을 추천드려요.
0: 네. 정경훈 교수의 100년 공부법 어디에서 읽어볼 수 있을까요?
1: 네. IT로 열린 도서관에서 데이지 자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 네. 오늘의 추천곡은요?
1: 피아노 학원에서 연습할 때 노트에 사과를 그려넣던 추억을 노래한 곡이라고 해요.
0: 네.
1: 호란의 사과 하나를 그려 함께 듣고 싶습니다.
0: 네, 다음 주에도 좋은 책 소개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각장애인 다독가 지상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장애인 활동지원사 유미자입니다. 어떤 역할이라는 거는 뭐 어디 갈 때 많이 이제 뭐 관공서나 뭐 복지관 그런 데 가서 이제 옆에서 도움 주고 뭐 만들 때 아니면 요리할 때 뭐 칼질할 때 뭐 뜨거운 거 할 때 뭐 후라이팬에서 뭐 볶을 때 그런 거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주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게 또 잘 하시니까 옆에서 직접 하시면서 옆에 저희는 이제 보조만 해주는 거예요. 진짜 그냥 뭐 뜨거우니까 이건 조심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또 조심하시고 뭐 볶을 때 이제 뭐 수저 같은 걸로 할 때 그런 것도 하시면 또 잘 하시고 그러시거든요. 처음에 이제 뵀는데 많이 돌아다니고 싶으시대요. 많은 데를. 그래서 마음적으로 어머 이런 분이 계셨네 하고 그게 마음이 닿아가지고 그 지금은 막 아웅다웅 싸우면서도 같이 다니면서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아우 처음에 많이 싸웠죠. 그래서 아우 많이 도움을 많이 줘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그냥 일을 해요. 저도 배려도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그리고 또 저는 이제 뿌듯해요. 일을 하다 보면은 또 아 내가 오늘 하루 이렇게 한 분을 이렇게 내 도움을 많이 받으셔서 저는 그게 참 좋아요. 그런 게
1: 장애인 활동 지원사 유미자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시각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서로 의견이 달라서 아웅다웅하기도 했지만 관공서나 복지관에 갈 때 이동 지원도 하고 또 요리할 때라든지 일상생활 지원을 하면서 한 사람에게 도움이 됐다는 점에서 아주 뿌듯하다고 하셨습니다. 활동 지원사 분들이야말로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게 가족 못지않게 아니 어떨 때는 가족보다 더 힘이 되는 분들이잖아요. 이제 점점 날씨가 더워지면서 활동 지원도 힘들 수 있는데 시각장애인과 활동 지원사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정말 건강하게 즐겁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바네사 윌리엄스가 부릅니다. Save the best for last.

0: 영화 한 편을 화면 해설과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귀로 감상하는 영화, 귀감 영화 시간인데요. 화면 해설 작가 이진실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6월에는 남북한 소재의 영화를 감상하고 있잖아요. 이번 네. 주가 마지막 주입니다.
1: 맞습니다. 예. 오늘로부터 딱 11년 전 2015년 6월 24일에 개봉한 김학순 감독의 영화 연평해전을 준비했어요. 2002년 6월 29일에 벌어진 제2 연평해전을 배경으로 서해 북방 한계선을 목숨 바쳐서 사수한 해군 제2함대 소속 참수리 357호 대원들의 실화를 극화했고요. 최순조 작가의 소설 서해 해전이 원작이에요. 네. 윤영하 대위는 김무열, 한상국 하사는 진구, 박동혁 상병은 이현우가 연기했습니다.
0: 이게 월드컵 열기가 아주 뜨거웠던 2002년에 벌어진 일이었네요.
1: 네. 네. 그 6월 29일은 터키와의 월드컵 3-4위전이 있던 날인데 네, 연평도에서 다친 해군들이 헬기를 타고 병원에 이송됩니다. 심장 박동이 멈췄던 박동혁 상병이 눈을 뜨는 모습에서 시점은 연평해전 이전으로 돌아가는데요. 네. 천안함에서 근무하던 의무병 동혁은 참수리 357호로 와서 훈련소 동기인 기형의 안내로 조타장인 한상국 하사 등의 대원들과 인사를 나눠요. 네. 그날 정장으로 새로 부임한 윤영하 대위는 제2함대 회의를 갔는데 기존의 교전수 측은 경고 방송, 그리고 시위 기동, 차단 기동, 경고 사격, 격파 사격 5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네. 영화는 경고 방송 뒤에 바로 경고 사격을 해서 아군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전 대장은 월드컵 기간 동안에는 절대 안정이라는 지침이 하달됐고 교전 수칙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고 제지해요.
0: 네. 좀 안일한 내용이었는데 그렇게 출정을 하게 된 거죠.
1: 네. 357호 정은 영하가 그리고 358호 정은 최대위가 지휘를 하고 동혁은 바다에 설치된 해안포와 망원경으로 보이는 북한 해안을 보면서 긴장합니다. 대원들은 밤에 갑판으로 나아가서 가스불로 꽃게 라면을 끓여 먹다가 영화에게 들키고요. 아이고. 적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벌을 받습니다. 네. 이른 새벽 동혁은 망원경으로 꽃게잡이 어부들을 감시하다가 뭔가 의아한 듯이 고개를 갸웃하죠.
0: 네, 화면 해설 영화 연평해전 함께 감상해 보시죠. 김두리 성우의 해설입니다.
2: 잠에서 깬 대원들이 침실 불을 켜고 서둘러 고속정복을 갖춰 입는다. 357호 고속정이 조명등을 밝히고 밤바다로 나간다. 조타실 레이더 탐지기에 북한의 전마선 세척이 잡히고 있다.
3: 저놈들이 NLL 넘으면 물대포 쏴.
2: 영하와 희환, 김일병이 함교에서 북한 전마선을 유심히 관찰한다.
4: 실전, 총안 전투 배치. 전투 배치!
2: 사수들이 포탑과 기관총 앞에 자리를 잡는다. 소병기 대원들은 병기장에게 소총을 받아 좌현과 우현을 지킨다.
5: 좀 더 가까이 대보라.
2: 김일병이 북한 전마선에 서치라이트를 비춘다.
3: 경고방송 실시.
6: 경고방송 실시.
3: 기측은 지금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했다. 즉시 북상하라. 다시 한번 말한다. 기측은 지금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했다. 즉시 북상하라.
6: 물대포 쏴.
2: 소화반 대원들이 소화전 밸브를 풀고 여러 개의 호스로 전마선에 굵직한 물줄기를 쏜다. 북한 전마선의 어부들은 저항하며 고속정에 돌을 던진다. 경수가 철무에 돌을 맞는다.
6: 어선들 모두 납부해.
2: 잠시 후 후원이 갑판에서 이대준 등 북한 어부들의 눈을 가리고 손을 묶는다. 소병기 대원들은 북한 전마선에 소총을 겨누고 있다.
7: 여기 온 목적이 뭡니까?
8: 남조선에선 전환당한 어부를 이렇게 취급합니까?
2: 북한 어부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자 영하와 대원들이 총을 조준한다.
9: 이거 보라 이거.
2: 어부의 손엔 나침반과 조개가 쥐어져 있다. 영하가 눈가리개를 벗는 이대준의 얼굴에 권총을 겨눈다.
8: 이거 치우라.
9: 여기 왜 왔습니까?
8: 몇 번을 얘기해 알겠습니까? 악로를 잃었다고 길대 않았습니까?
2: 조타수가 영하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한다. 그 사이 이대준은 눈동자를 굴리며 고속정을 훑어본다.
9: 눈가려.
2: 후원이 이대준에게 다시 눈가리개를 채운다. 영하는 조타실로 들어와 무전기를 집어든다.
10: 윤영하 대입니다. 계획적인 월성 같지만 가능한 북한 선박과 충돌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으니 그냥 돌려보내.
11: 알겠습니다. 전마선 풀어주라고 해.
12: 딱 봐도 저놈들 어부 아닙니다. 풀어주면 안 됩니다.
11: 지시사항 못 들었어. 방송해.
2: 상국이 못마땅한 얼굴로 눈을 껌뻑거리다가 마이크를 잡는다.
12: 각 대원, 전마선 풀어.

0: 가지고 원위치로.
1: 대원들이 이대준과 북한 어부들의 눈가리개를 풀고 총구로 밀치며 전마선에 태운다. 영아가 멀어지는 북한 전마선들을 꺼림칙하게 바라본다.
2: 선체는 깊게 튼튼하지 않은 것 같소.
3: 길지만 포의 정확도가 우리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2: 가까이서 공격하면 우리가 유리하오.
1: 평양 북한 8전대 사령부 앞에 고급 승용차들이 멈춰서고 고위 간부들이 내린다. 군복 차림의 장교들은 사령부 앞에 도열해 간부들에게 정중하게 경례를 올려붙인다. 고위 간부와 장교들이 회의실에 둘러앉아 테이블에 NLL 지도를 펼쳐놓고 군함 모형을 옮겨가며 회의를 한다. 장교들은 심각하게 의견을 주고받다가 간부가 의견을 내자 수긍하며 고개를 끄덕인다. 이대준이 군복을 입고 비서실장을 따라 고위 간부가 기다리는 회의실로 들어온다. 이대준은 간부에게 경례를 올린다. 간부가 목에 무공 훈장을 걸어주자 이대준은 다시 힘차게 경례를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붉은 악마의 열띤 응원 속에 월드컵 경기가 치러지고 있다. 안정환 선수는 헤딩골을 집어넣고 반지에 입을 맞추는 골 세리머니를 펼친다. 이어진 승부차기에서 이훈재 골키퍼는 상대팀 선수의 골을 막아내고 홍명보 선수는 슛을 성공시킨다. 선수들이 경기장을 돌며 붉은 악마와 인사를 나눈다.
4: 월드컵이 열띤 상황을 틈타서 북한은 정말 치밀하게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네요.
5: 네. 얼마 되지 않아서 북한 경비전과 충돌 위기에 처하는데요. 조타실에서 키를 잡은 상국은 경례원을 하는 오른손 때문에 네. 겨우겨우 방향을 틀어요. 경비전과는 가볍게 충돌하면서 비켜갔지만 김일병이 바다에 빠지고 마는데요. 상국은 바다에 뛰어들어서 김일병을 구해오고 심폐소생술을 해서 간신히 살려냅니다. 상국의 아내는 상국이 배를 타면 오랫동안 보지 못하고 또 유산도 겪어서 지상 근무를 서길 바라고요. 영화는 승조원들의 생사가 상국의 손에 달려있다면서 지킬 자신이 없으면 물러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을 해요.
4: 상국은 상황을 보면 지상 근무를 아주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겠어요.
5: 네. 결국 영화가 지상으로 전출시켜달라는 청을 윗선에 하면서 상국을 감싸주고요. 상국은 발령을 한 달 정도 앞두고 됩니다. 한편 영화는 장교였던 아버지에게 용돈을 드리고 통역 장교로 근무하는 게 어떠냐는 물음에 자기는 계속 고속정에서 근무를 할 거라고 답을 해요. 휴가를 나온 동혁은 상국을 데리고 청각장애인 엄마가 하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또 엄마의 생일 파티를 해줍니다.
4: 네. 화면 해설 영화 연평해전 계속 만나보시죠.
1: 3579 통신부대 상황실에서 통신병이 다급히 헤드셋을 쓰고 북한군의 통신을 감청하며 보고서를 작성한다. 통신병은 보고서를 찢어서 대원에게 전달한다. 상황실장이 집무실로 들어와 통신부대장에게 보고서를 전달한다.
6: 봐요? 이거 확실해?
7: 네, 발포 확실합니다.
6: 이 새끼들 이거 미친 거 아니야?
1: 통신부대 회의실.
8: 걱정 말고 무조건 따라가라.
9: 이 보고는 며칠 전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한 의도에 대해 분석한 것입니다. 항공사진에 찍힌 실크원 미사일 발사대 위치와도 일치한 아주 예민한 사항입니다. 보고서엔 만약의 경우 발포할 테니 방심하지 말라는 정보까지 들어있습니다.
1: 텔레타이프에서 문서가 인쇄되어 나오자 누군가 지급이라는 도장을 찍는다.
10: 아, 출동 날짜가 3일 후로 잡혔다.
1: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 회의실.
11: 모일이면 독일하고 축구하는 날인데.
12: 왜? 이준이가 나가서 뛰게?
13: 개발인데 완전 지금.
11: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4강 진출인데 날짜가 왜 이렇게 빨리 잡혔습니까? 말일부터 아닙니까?
13: 그랬지요.
11: 작전 지역에 무슨 특이 동향이라도 있는 겁니까?
13: 뭐 그런 건 아니고 최근 연평도의 북계 동향 때문에 예비로 투입된 것이다. 응? 자,
10: 그럼 주말에 이중이는 축구 잘 하시고 나머지는 잘 쉬면서 각 부서별로 출동 준비 철저히 하도록. 자, 박수! 이상!
12: 수고하셨습니다. 네.
0: 아, 수고하셨습니다.
1: 영화가 357호 고속정에 함교로 올라온다.
8: 필승!
14: 출항 준비 끝났습니다.
8: 오늘 어쩌면 거의 마지막 출동이겠다. 일함대로 간다고 했나? 네, 지휘통제실로. 배울 게 많이 있겠다. 그래도 선배님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자, 가자.
1: 영화가 바로 옆에 정박한 358호정을 돌아본다. 최대위가 헤드셋을 쓰고 함교에서 대원들을 지휘하고 있다. 최대위가 출항하는 358호정에서 영화에게 씩 미소를 짓는다. 357호정은 358호정과 적정거리를 유지하며 뒤따라간다. 붉은 악마들이 서울시청 앞 광장과 월드컵 경기장 등에 운집해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 영화가 스톱워치로 대원들의 전투 배치 훈련 시간을 체크한다.
8: 전투 배치 훈련은 그저 몇 초에 끝내느냐 기록을 재는 훈련이 아니다. 너희들이 허비한 그 1초가 전우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동원, 전투 배치.
1: 영화가 다시 스톱워치를 누르고 천영과 도현은 포탑에 탑승해 전투 준비를 한다. 시간은 32초가 걸린다.
8: 방위 330도, 거리 2000, 고남으로 접근 중인 적정 따라가기 시작.
1: 소변기 대원들이 통로를 가로질러 우현으로 달려간다.
8: 방위 330도.
1: 영화가 스톱워치를 멈춘다. 이병장은 숨이 차서 헐떡거리고 있다.
15: 26초.
1: 영화가 헤드셋을 벗고 희환과 함께 대원들을 내려다본다.
8: 야, 26초.
4: 북한 경비정이 우리 영해를 침범하고 남하하는 상황이죠.
5: 맞습니다. 네. 참수리 358정이 북한 684정의 진로를 차단하고 북상하라고 경고를 하면서 지나가는데요. 북한은 그 사이에 우리 고속정의 사진을 찍고 영하는 이대준과 눈을 마주치고 불길함에 사로잡힙니다. 한편 상국은 아내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되고요. 6월 29일 새벽 북한 684정은 다시 NLL을 침범하고 대원들은 전투태세에 돌입하죠. 북한의 포신 방향이 모두 한 곳을 가리키고 있어서 대원들은 아주 불안함을 느껴요.
4: 자, 근데 이런 상황인데도 북한이 발포하기 전에 먼저 발포해서는 안 된다는 그게 교전 수칙이었던 거죠.
5: 네. 결국 북한의 684정은 네. 357정으로 한포와 기관총을 난사합니다.
4: 아, 난사를.
5: 네. 네. 357정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고 대원들은 여기저기 총상을 입어서 울부짖고 몸에 불이 붙기도 하지만 대응사격을 멈추지 않죠. 상국은 배에 총을 맞은 상태에서도 키를 돌리고요. 영화는 등에 총을 맞고 조타실을 나가던 중에 다리 한쪽이 잘려나간 채 떨고 있는 부장 희환을 발견합니다.
4: 화면 해설 영화 연평해전 다음 내용 이어서 감상해 보겠습니다.
1: 동혁이 정신을 차리고 머리를 움켜쥐며 갑판에서 일어나 앉는다. 동혁의 시야에 부상당한 곽하사와 포탄을 쏘는 경수 후원이 들어온다.

0: 김상병은 쏟아지는 총탄에 안절부절 못하며 좌현을 지키고 있다. 정신이 번쩍 들어 머리를 감싸며 기영에게 달려간다.
1: 정장님 괜찮으십니까? 정장님.
2: 안 괜찮으니까 부장부터 챙겨.
0: 동혁이 희환을 돌아보고 약통을 챙겨 다가간다.
1: 부장님.
0: 동혁은 희환의 절단된 다리에 소독약을 마구 붓고 붕대를 감는다. 희환은 극심한 고통에 벌벌 떨고 있다. 동혁이 피 묻은 손으로 약통을 뒤지는데 붕대가 보이지 않는다.

0: 더
1: 죽으면 하지 마, 하지 마. 정신 차리십시오.
2: 동영아. 야, 너 봤지? 야, 진짜 서서 진짜 총을 쐈다고. 나 진짜 이런 상황 너무 싫다. 나
1: 있으면 괜찮습니까?
2: 애들도 일로 내려오라고 그래. 거기 위에 있으면 다 죽는 거야.
1: 나 올라가셔야 합니다.
2: 나 여기서 죽는 거 싫다. 나 진짜 진짜 죽는 거 싫다. 나 진짜 죽는 거 싫어. 나 진짜 죽는 거 싫어.
3: 동혁이 이병장의 뺨을 때린다.
1: 죽긴 왜 죽습니까? 이수병님, 죽지 않습니다.
0: 거리 확보되면 타격 시작.
3: 357호전이 북한 6845정으로 다가가며 한포와 발칸포를 발사한다. 357호전과 북한 6845정은 심한 타격을 입고 불꽃과 연기를 피워올리고 있다. 북한 6845정의 한포가 357호정의 기관실을 명중시키며 스크루가 멈춘다. 357호정은 북한 6845정 쪽으로 회전한다. 기관실 벽엔 구멍이 뚫려 물이 콸콸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4: 배 왼쪽으로 돌잖아. 키 오른편, 오른편 180도.
3: 상국이 온 힘을 다해 키를 오른쪽으로 돌린다.
1: 조태선! 배 똑바로 잡아!
5: 내가 북한 쪽으로 넘어간다. 빨리 키 돌려! 키 돌려!
3: 357호정이 시커먼 연기를 내뿜으며 북한 6845정을 지나쳐간다. 최대위는 358호정에서 357호정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다. 기관사와 이마사가 방수목으로 기관실 구멍을 막아보지만 물은 걷잡을 수 없이 밀려들어온다. 기관사와 이마사는 다시 구멍에 방수목을 대고 안간힘을 다해 버틴다.
6: 2호선 편대는 북한 388쪽에 따라 붙이고,
7: 어선들을 안전지역으로 이동시킨 이륙 편대는 232 편대에 합류하도록 하라. 그리고 조경 부첩은 즉시 현장으로 이동하라.
3: 공군 전투기들이 하늘로 날아오르고 해군 초계함들은 NLL로 이동한다. 기어이 심호흡을 하고 북한 6845정에 소총을 쏘려다가 손에 총알을 맞고 나뒹군다.
8: 동료들은 죽어나가고 또 끔찍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살아남은 대원들은 서로를 챙기고 끝까지 전투를 멈추지 않았어요.
9: 네. 상국은 남하를 하려고 가까스로 키를 돌리고요. 네. 병기장은 탄환이 단 두 발 남은 상황에서 영하의 명령을 받고 북한 684호정에 한포를 발사해서 이대준을 쓰러뜨립니다. 동혁은 숨을 거둔 영하의 헤드셋과 철모를 벗겨주고요. 다리가 잘렸던 희환이 지휘권을 넘겨 받아서 계속 사격을 하라고 명령하죠. 358정이 북한 684정으로 포격에 가세하고 동혁은 조타실로 가서 상국을 대피시키려는데요. 상국은 대원들을 꼭 데려다 줄 거라면서 피만 멈추게 해주고 가라고 해요. 동혁은 그래서 상국의 배에 붕대만 감아주고 울먹이면서 뛰어나갑니다. 상국은 아내의 사진을 보다가 또 총탄에 맞고요. 네. 구명조끼 끈으로 오른손을 키에다 단단히 묶고 그대로 조종대에 엎어지면서 숨을 거둡니다.
8: 아, 이게 진짜 듣기만 해도 너무 참담한데요. 그 의무병인 동혁은 부상을 입었는데도 대원들을 살리려고 뛰어다니겠어요.
9: 맞아요. 동혁은 동료들을 부축하다가도 총격 때문에 쓰러지고 결국 울분에 가득 차서 기관포를 발사하다가 관통상을 입어요. 네. 그런데도 끝까지 총을 쏴서 북한 군들을 사살하고 정신을 잃습니다. 반파된 북한 684호정에는 북한 해군들의 시신이 가득했고요. 우리 군은 전사 4명, 부상 19명, 실종 1명, 무사고 4명으로 전쟁이 끝나게 돼요. 상국의 아내와 영하의 아빠는 뉴스로 그 소식을 접하고 동혁의 엄마는 동혁의 중환자실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실제 연평해전 희생자들의 연결식 자료 영상이 이어져요.
8: 네, 화면 해설 영화 연평해전 마지막 내용입니다.
3: 해군이 영하의 이름이 적힌 유골함을 유가족에게 건넨다. 묵념을 하던 유가족이 오열하며 바닥에 쓰러지기도 한다. 해군이 희생자의 묘지에 삽으로 흙을 뿌린다. 유가족들은 해군의 도움을 받아 힘겹게 흙을 집어넣는다. 노부부는 희생자의 묘지 옆에 넋을 놓고 앉아있다. 두호네 거실에 윤영하 나무 중학교 졸업기념이라는 이름표가 붙은 화초가 놓여있다.

0: 두호는 화초 옆에 걸어둔 영아의 흰색 정복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두호는 안경을 벗고 정복에 달린 이름표와 휘장을 소중하게 어루만진다. 두호가 울음을 터뜨리며 정복을 와락 끌어안는다. 지선이 연평도 바닷가에 우두커니 앉아 바다를 떠다니는 군함들을 망연하게 바라보고 있다. 지선은 슬픔에 겨워 턱을 파르르 떤다. 동혁이 몸에 여러 개의 링거를 연결하고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중환자실에 누워있다. 동혁의 엄마는 위생복을 입고 침대 옆에 앉은 채로 잠들어 있다. 동혁이 가물가물 눈을 뜨고 힘겹게 엄마를 부른다.
1: 아파? 통증 어때?
0: 동혁의 엄마가 동혁에게 수화로 아프면 아프다고 해라고 한다. 동혁은 눈을 감고 가냘프게 고개를 끄덕인다.
1: 동혁아, 오늘은 컨디션이 좋네. 혈압도 오르는 걸 보니까 이젠 항생제들이 좀 좋나 봐.
0: 동혁의 엄마가 군의관에게 연거푸 머리를 조아린다. 동혁이 일반 병실로 옮겨져 엄마와 TV로 뉴스를 확인하고 있다.
2: 조건 때문에 수색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늘 조류가 다시 잠잠해지는 정조 때르기에 참수리 357 고속정의 조타장 한상구 가사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0: 해군 해난 구조대원들이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바다로 들어간다. 대원들의 몸에는 생명선이 연결되어 있다. 대원들은 손전등을 비추며 바다 밑에 비스듬하게 가라앉은 357호 고속정으로 헤엄쳐 간다.
3: 제대로 잡아줬다는 얘기야.
0: 대원들이 조타실을 살펴보다가 창문으로 진입한다. 상국이 탈륜에 손이 묶인 상태로 조타실에 갇혀 있다.
4: 상국아, 상국 임마.
0: 상국의 시신을 발견한 대원의 표정이 숙연해진다.
4: 다 했어. 집에 가자.
0: 대원은 칼로 구명조끼 끈을 끊고 상국의 시신을 수습해 밖으로 나간다. 대원이 상국의 시신을 끌고 물 위로 헤엄쳐 올라간다. 동혁이 병실에서 TV로 상국의 시신이 인양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상국의 시신은 들것에 실려 하얀 천으로 덮인 채 2335 고속정으로 옮겨진다. 동혁이 엄마의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침대에서 일어나 앉는다. 동혁은 붕대가 감긴 손을 어렵게 어렵게 들어올려 TV 속 상국의 시신을 향해 거수경례를 한다. 동혁의 눈에서 눈물이 후드득 떨어져 내린다. 대원들이 들것을 갑판에 내려놓고 상국의 시신에 대형 태극기를 덮는다. 2335 고속정과 군함이 지나쳐가며 대원들이 서로에게 대함 경례를 한다.
5: 상국을 조타실에 두고 왔던 동혁, 정말 말할 수 없이 슬프고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6: 맞아요. 네. 잠시 뒤에 동혁은 눈물을 흘리면서 숨을 거두고 엄마는 의료진에게 제세 동기를 더 해보라면서 처절하게 울부짖습니다. 357정에서 대원들이 월드컵 터키전에 응원했던 모습이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영화가 뺨에 태극기 네. 페이스 페인팅을 하고 나타나자 이제 대원들은 놀라거나 야유를 보내요.
5: 네. 그 뒤로 어떻게 교전 수칙에는 변화가 있었을까요?
6: 네, 경고 방송 후에 바로 사격을 하도록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가 되었다고 해요. 영화 마지막에는 뉴스에 실제로 출연했던 윤형아 소령의 인터뷰가 나오는데 네. 경기장에 갈 수 없지만 16강 진출을 응원한다는 내용이에요. 살아남은 대원

0: 들이 연평해전 당시를 회상하고 동료들을 그리워하는 인터뷰 영상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1: 벌써 이제 제2연평해전이 24주기가 됐습니다. 네. 호국 영웅들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죠.
0: 네. 전사한 6명의 영웅 중에 윤영화 소령의 묘는 2015년 영화 연평해전이 흥행하면서 그 뒤로 현충원의 전사자 묘지에서 제2연평해전 전사자 합동 묘역에 합동 안장되었다고 해요.
1: 네, 영화 연평해전 지금까지 화면 해설 작가 이진실 씨와 함께 감상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마지막 곡으로요, 폴킴이 부르는 모든 날 모든 순간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 이름 푸른하늘 아나운서 장웅입니다. 지난 6월 22일 제1회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은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리와 존엄을 증진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 기념일인데요.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 사실이 처음 알려진 2005년 6월 22일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지난해 지정됐고요. 올해 처음으로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는 학대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신고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는데요. 이를 위해 6월 22일부터 6월 28일을 장애인 학대 예방 주간으로 정하고 장애인 학대 관련 집중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학대는 은폐되기가 쉽고 또 오랜 기간 반복되는 만큼 주변의 세심한 관심과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장애인 학대 신고는 1644-8295 또는 112로 하면 되고요. 학대 신고를 한 사람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신체적 학대와 노동력 착취 또는 성적 학대와 경제적, 정서적 학대 그리고 유기와 방임 행위를 목격한 분들은 지나치지 마시고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푸른하늘 첫 곡 김종국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제자리 걸음.

수요일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김종국의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순서 소개드리죠. 신기한 보조기기 세상에서는 손 재활 보조기기 스마트 글로브 소개해드리고요. 화제 집중에서는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와 함께 전쟁으로 인해 장애를 갖게 된 인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에서는 제5회 전국 어울림 생활체육대축전 소식과 북중미 월드컵의 앞으로의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0: 내일은 푸른 하늘.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박물관 채용강사 정현진입니다. 저희는 여기서는요, 비행기에서 지켜야 되는 안전수칙들도 강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비상상황이 생기면 장애인분이나 비장애인 우리들이나 다 똑같이 빨리 탈출해서 생명을 구해야 되니까요. 비상탈출법도 다 하고 있고요. 비행기 안에 있는 비상장비 사용법도 다 알려주고 있거든요. 장애인 단체분들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뭐 시각장애인분도 오시고요. 휠체어 타신 분도 오시고 많이 오세요. 소리 안 들리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면 화면을 위주로 하고요. 또 휠체어 타신 분들은 휠체어 타고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진행으로 비행기 모형 앞에 고기 앉아서 설명 다 드리고요. 비행기 안에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착수실로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해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분들도

정말 휠체어 타신 분들도 되게 궁금해하시고요. 저희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타고 내려갈까요? 막 이런 거 되게 궁금해하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비상상황이 안 생겨야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비상상황 탈출법을 하나하나 다 알기보다는 비행기에 이런 장비도 있고 비상탈출 시에 이렇게 있으니까 비행기 탈 때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장애인, 비장애인 나누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 그런 상황이 오면 진짜 자기 생명을 먼저 딱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산소 마스크도 자기 먼저 써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면 이렇게 누구한테 기대지 않고 자기 스스로 딱 잘하고 그 다음에 옆에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잘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입니다.

0: 매주 수요일엔 보조기기에 대한 이슈와 정보를 전하는 신기한 보조기기 세상 보내드리고 있죠. 경기도 보조기기 북부센터 김은평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그 장애인이 집에서 재활훈련에 사용할 수 있는 손재활보조기기 소개해 주신다고요?
1: 장애인이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기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병원이나 재활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장기간 재활치료를 받게 되면 이동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비용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집에서도 전문적인 재활훈련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재활보조기기가 개발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스마트 재활 장갑은 뇌졸중이나 뇌병변 장애,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손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게임 기반의 훈련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정에서 손과 팔 기능을 반복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개발된 스마트 재활 보조기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일단 그 스마트 재활 장갑 어떻게 생겼나요?
1: 스마트 재활 장갑은 손과 상지 재활을 위해 개발된 센서 기반 재활 보조기기인데요. 일반적인 장갑처럼 손 전체를 덮는 형태가 아니라 손등과 손가락에 센서를 부착하는 형태로 제작되었습니다. 각 손가락과 손목의 움직임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장착되어 있고 손가락 굽힘과 펴기, 손목 움직임 등을 정밀하게 인식할 수 있는데요. 무게가 가벼워 장시간 착용에도 부담이 적고 블루투스 방식으로 태블릿이나 컴퓨터와 연결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손 크기와 기능 수준에 맞춰 착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비교적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0: 네, 이 스마트 재활 장갑 어떻게 재활 훈련에 활용한다는 거죠?
1: 스마트 재활 장갑은 전용 프로그램이 설치된 태블릿이나 컴퓨터와 연동해 사용하는데요. 먼저 사용자의 손과 손목 움직임 범위를 평가한 뒤 현재 기능 수준을 분석하게 됩니다. 이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에게 적합한 훈련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추천되는데요. 사용자는 화면에 나타나는 다양한 게임과 과제를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손과 팔을 움직이게 됩니다. 훈련 과정에서 장갑에 장착된 센서는 손가락과 손목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기록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사용자는 반복적인 재활훈련을 보다 재미있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0: 아, 그러면 그 스마트 재활 장갑이 이렇게 손을 직접 움직여주는 겁니까?
1: 간혹 스마트 재활 장갑을 로봇 장갑처럼 손가락을 자동으로 움직여주는 보조기기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스마트 재활 장갑은 사용자의 움직임을 측정하고 훈련을 유도하는 센서 기반 재활기기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현재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 반복적으로 손과 팔을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보조기기가 사용자의 손을 대신 움직여주기보다는 사용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돕는 재활훈련 도구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0: 그러면은 그 손의 기능이 많이 떨어진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1: 보조기기의 사용 가능 여부는 손과 팔의 기능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스마트 재활 장갑은 사용 전 평가를 통해 현재 가능한 움직임 범위를 확인하고 그 범위에 맞춰 프로그램을 설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주먹쥐기 동작의 30% 정도만 가능한 경우에도 그 움직임을 인식해 게임 안에서는 충분한 동작으로 반영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일부 움직임만 가능하더라도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가락 구축이 매우 심하거나 손을 거의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활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0: 네, 그렇군요. 스마트 재활 장갑 어떤 분들이 활용하면 도움이 될까요?
1: 스마트 재활 장갑은 뇌졸중으로 인해 편마비가 있는 분이나 뇌병변 장애인, 외상성 뇌손상 환자 등 손과 팔 기능 회복이 필요한 분들에게 활용될 수 있는데요. 특히 병원 치료와 함께 가정에서도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한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재활이 필요한 만성장애인 분들에게도 반복적인 운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데요. 다만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능 수준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0: 그리고 스마트 재활 장갑에 어떤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 해당 보조기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다양한 게임 형태의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점인데요. 프로그램은 실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손과 팔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일을 따거나 물건을 옮기고 음료를 따

0: 삶거나 요리를 하는 것과 같은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데요. 사용자는 화면 속 상황에 맞춰 손을 쥐거나 펴고 손목을 움직이거나 팔을 회전시키는 동작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과제들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동작을 연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기능 수준에 따라 난이도가 조절되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훈련이 가능하고 반복적인 운동을 재미있게 수행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손목 움직임 훈련은 어떻게 하는 거죠?
0: 손목 훈련 프로그램은 손목을 위로 들거나 아래로 내리는 동작, 좌우로 기울이는 동작 등을 자연스럽게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화면 속 새를 날리는 게임에서는 손목을 움직여 새 방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일을 자르거나 물건을 옮기는 게임을 통해 손목의 다양한 움직임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훈련은 손목 관절의 움직임 범위를 유지하고 근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뇌졸중 이후 손목 움직임이 감소한 분들에게는 반복적인 움직임 연습이 매우 중요한데요. 게임을 수행하는 동안 사용자는 운동을 하고 있다는 부담보다 놀이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요소가 훈련 지속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1: 네, 손가락 움직임은 어떤 방식으로 훈련하면 될까요?
0: 손가락 훈련은 손가락을 구부리거나 펴는 동작, 물건을 쥐고 놓는 동작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는데요. 사용자는 화면에 제시되는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손가락을 움직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일을 쥐어 즙을 짜거나 공을 잡는 게임, 물건을 집어 옮기는 게임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은 손가락의 협응력과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또한 반복적인 손가락 사용을 통해 남아있는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손가락 움직임은 일상생활의 대부분의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훈련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꾸준한 훈련을 통해 식사나 옷 입기와 같은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그런데 이 손 운동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 훈련도 가능하다면서요?
0: 네, 스마트 재활 장갑은 단순히 손 운동만을 위한 기기가 아니라 인지 기능 훈련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프로그램 안에는 색상과 모양을 구별하는 과제, 숫자와 순서를 기억하는 게임, 시각적 탐색 능력을 활용하는 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화면 속 정보를 확인하고 판단한 뒤 적절한 움직임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집중력과 기억력, 판단력 등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뇌졸중 이후 인지기능 저하가 동반된 경우 운동기능과 인지기능을 동시에 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 능력과 반응 속도 향상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재활 훈련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0: 스마트 재활 장갑은 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기록하는데요. 훈련 시작 전에는 초기 평가를 통해 현재 기능 수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손가락과 손목의 움직임 범위, 수행 시간, 성공률, 훈련 횟수 등의 정보가 지속적으로 저장되고요. 사용자는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 자신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의료진이나 치료사는 기록된 데이터를 참고해 훈련 계획을 조정할 수 있고 데이터를 통해 변화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스마트 재활 장갑의 재활 효과도 실제로 입증이 됐습니까?
0: 네, 스마트 재활 장갑은 여러 의료기관의 연구를 통해 효과를 검증하기도 하였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 재활 장갑을 활용한 사용자들은 손과 팔 기능 평가에서 의미 있는 향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과제 수행을 통해 손가락 움직임과 상지 기능이 개선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고, 사용자의 훈련 참여도와 만족도 역시 높은 수준으로 보고되었는데요. 연구진은 디지털 재활기기를 활용한 홈 재활이 병원 중심 재활을 보완하고 가정에서도 지속적인 기능 유지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신기한 보조기기 세상, 경기도 보조기기 북부센터 김은평 팀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동물원의 노래 이어드리죠. 해화동.

0: 한국전쟁 발발 76주년을 맞아 화제 집중해서 전쟁과 장애인 이야기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쟁으로 인해 장애를 갖게 된 인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0: 안녕하세요.
1: 백종환입니다.
2: 네. 지난주에는 전쟁으로 인한 사회 변화, 장애인에 대한 인지, 또 복지 여러 가지 이야기 해 주셨는데 네. 오늘 인물 이야기를 준비하셨어요. 어떤 분 만나볼까요?
1: 네. 박윤서 소장님이신데요. 예. 전쟁에 참전해서 두 다리를 잃고 장애인이 되신 분입니다. 네. 우리나라 재활보조기구의 선구자라고 이렇게 해도 감히 누구도 토를 달 사람이 없는 그야말로 장애인 보조기구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분입니다. 네네. 제가 한참 이렇게 현장을 뛰어다니던 기자 시절인 1991년 6월 어느 날 이 박윤서 소장님을 처음 만났는데요. 저희가 이제 한국 전쟁 발발로 인해서 이제 오늘 이 방송을 하는 것처럼 네네. 당시 6월에 그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 언론사에서도 이렇게 전쟁과 장애인에 대한 특집을 준비 중에 네, 보훈병원 보장구센터 소장님으로 이렇게 만나게 네. 됐습니다. 당시 이제 보훈병원은 한국 전쟁 중에 다친 군인들이나 또 군에서 다치신 분들을 치료해서부터 재활 서비스를 담당하는 이런 공공 의료기관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예. 네, 전쟁과 장애인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2: 네, 앞서 이제 박윤서 소장님이 그 전쟁 중에 네. 두 다리를 잃었다고 하셨는데 한국전쟁이었나요?
1: 한국전쟁은 아니었고요. 월남전이었습니다. 예. 예. 박윤서 소장님은 당시 이제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이었는데 군에 입대하게 되었고 훈련을 마치고 바로 이렇게 월남전에 참전하게 되었다고 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전 중에 지뢰를 밟아서 두 다리를 아이고. 잃어버린 것이었고요. 예, 예. 이제 그날이 1971년 3월 31일이었다고 하는데 지뢰를 밟아서 이렇게 꽝 터지는 순간 이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은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런 말이 예. 저절로 나왔다고 하고 아이고, 예. 예, 젊은 나이에 이렇게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었고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간절했다 이렇게 이제 며칠 전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예,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 예. 아니 작전 중에 다리를 잃었으니 일단 뭐 전역은 하셨을 거고 네.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1: 그러니까 이제 월남전 뭐 베트남 전쟁에서 두 다리를 잃고 박윤 소장님은 이제 1급 상해용사로 이제 군 제대를 하게 되고 예예. 양쪽 다리에 이제 의족을 끼고 이제 서울대에 복학을 하게 됩니다. 예, 당초에 서울대 고고 인류학과에 재학 중이었는데 예. 학과 특성상 이제 현장 답사와 같은 이런 그렇죠. 수업에 예예. 어려움이 많았다고 했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주임 교수의 권유로 해서 사회복지를 부전공으로 이렇게 겸해서 공부를 했고 그러셨구나. 그리고 이제 1977년 석사학위를 받은 후에 국립원호병원 의료사회사업과로 근무를 하면서 이제 이른바 우리 장애계에 이렇게 발을 디디게 된 것이었습니다.
2: 앞서 이제 박윤서 소장님이 우리나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선구자다라고 네네네. 하셨잖아요. 그러면 국립원호병원 시절부터인가요?
1: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보훈병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예, 당시 전쟁에서 발생한 상위 군병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세워진 국립 원호병원에 근무를 하시면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에서 박사 과정을 이렇게 이제 밟고 있었는데요. 네. 이때 이제 박 소장님께 기회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예. 예, 보훈병원 보장구센터의 장기 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미국 유학을 권유받은 것인데요. 예. 해서 이제 1983년 미국 뉴욕대학교 의과대학 부설 의지보조기학 전문 과정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고요. 유학 2년 만에 그러니까 유학 2년이 지난 후에는 이제 1985년에 졸업을 하고 복귀를 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보장구 분야 미국 유학을 하신 이런 전문가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입니다.
2: 예. 그럼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1: 우선 후배 양성에 주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전문가가 사실 본인은 혼자였거든요.
2: 그렇죠. 예. 선구자시니까.
1: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만 하더라도 이 우리 장애인 보장구 기술 이렇게 전수하는 것 이것이 현장에서 선배들이라든가 사장님들로부터 직접 배우는 도제식 양성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박윤서 소장님은 1900 그래서 90년도부터 물리치료학 법과 졸업생을 매년 두 명씩 선발을 해서 1년간 자체 연수를 하고 채용을 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서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시작을 했고 이후에는 선진국에도 연수 제도를 도입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전문가 양성에 몰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최초로 보훈병원 이 보장구 센터에 첨단 장비를 도입해서 선진국 수준의 보장구 센터를 완성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성과는 모두 박윤서 소장님 어떤 개인의 노력의 결과였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고 전문가 양성은 이제 이에 그치지 않고 의지 보조기기 이제 기사 양성을 위해서 대학 학과 설치 또 기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는 데 그 복지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대학에 관련 학과를 설치하고 네, 1999년에는 의지 보조기기 기사 국가 자격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과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보장구 또 재활 보조 기구의 현대화는 이 박윤서 소장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 그렇네요. 지난주에 왜 네. 전쟁이 의학과 과학의 발전 특히 장애인 보장구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전쟁의 역습에 대해서 이제 네, 그렇죠. 말씀해 주셨잖아요. 박 소장님이 그 현장에 계신 분이거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하신 게 있을까요?
1: 그렇습니다. 이제 박윤서 소장님께서 제게 이렇게 들려준 이야기는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미국의 이제 상위 군인들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이제 그 의수족 품질이라든가 보장구 품질이 너무 조악하다 보니까 예, 상위 군인들이 미국 전역에서 시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 대통령이 과학자, 의사들 백악관에 긴급 소집해 가지고 이제 의수족 개발위원회를 만들고 이 연구 개발에 착수하기 그랬구나.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 이것이 이제 장애인 보조기기의 공학적 기술이 의료 분야에 사용되기 시작한 시초가 되었고요. 이후 전쟁으로 인해서 장애인 보조기기뿐만이 아니라 척수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각종 보조기구 개발로 방향이 전환되었고 또 예, 재활공학이라는 학문이 탄생하는 이런 계기가 되었고요. 네. 하지만 이제 미국 유학 중에 선진 교육을 받았던 이제 박윤서 소장님은 막상 귀국해가지고 미국에서 배운 기술을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활용할 수 없었다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기술에 대한 인프라나 인식들이 너무 미비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박윤서 소장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 양성부터 시작을 한 것이었습니다.
2: 그렇군요. 정부가 그 제도를 만들 때도 그 우리 박윤서 소장님이 많은 기여를 하셨다면서요?
1: 그렇습니다. 이제 장애인 당사자이시기도 하고 서울대 학부 대학원에서 사회복 복지를 공부를 하셨고 장애인 보호장구와 관련해서 미국 유학까지 다녀오신 이런 경험 등으로 해서 제도를 도입을 하고 적용하는 데 뭐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죠. 네. 살짝 뭐 이분이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좀 살펴드리면 장애인 보호장구가 워낙에 비싸잖아요.
2: 많이 비싸죠.
1: 네, 10명 중 9명의 우리 장애인들은 살다가 갑작스럽게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갖게 되고 그렇죠. 또 장애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장애인들에게 보장구는 사실 신체의 일부인데
2: 그럼요.
1: 예, 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구입을 하지 못하게 되고 또 구입을 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사회생활이 더 힘들어지는
2: 맞습니다.
1: 이런 예.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해서 이제 박윤서 소장님은 건강보험의 장애인 보장구 급여 방안을 정부에 최초로 건의해서 제시를 하고 그래서 1997년부터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제도가 시행되도록 하는 이 장본인이셨던 것입니다.
2: 그렇군요. 그 보훈병원 퇴직 이후에도 장애인을 위한 일은 멈추지 않으셨다면서요?
1: 그렇습니다. 이제 퇴직 이후에는 한국의지보조기협회 회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예, 지속적으로 장애인 보장구와 관련된 일들의 앞장을 서 오셨는데요.
2: 네.
1: 가령 이제 오랫동안 보건복지부 보장구 분야 뭐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시기도 했습니다만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가 도입은 됐는데 건강보험 단가가 너무 낮아서 장애인분들에게는 현실적으로 크게 이렇게 도움이 되지 못한 이런 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장애인 단체와 협력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또 개선을 위해서 꾸준하게 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은 이제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들은 대다수가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잖아요.
2: 그렇죠. 예.
1: 그런데 처음에 장애인 보장구의 전동 휠체어는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없었습니다. 예, 1997년에 다른 보장구는 건강보험에 적용이 됐지만 정작 정말 필요한 전동휠체어는 2005년부터 도입이 되었거든요. 이러한 사례처럼 아직 미비한 제도를 더 확장시키는데 이 한국의지보조기협회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막중하게 하시다가 과중한 업무로 이제 건강도 잃으시기도 아이고. 했다고 합니다.
2: 그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가요?
1: 지금은 저 간암으로 이렇게 투병하고 계신데요.
2: 예, 예.
1: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간간이 저하고도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소통하실 때 들으시면 올해 그분이 이제 78세이시거든요.
2: 네.
1: 근데 저보다 더 열정적으로 말씀도 하시고
2: 예.
1: 지금은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전시회도 하고요.
2: 아, 그러세요?
1: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전시회도 가봤는데 작품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미술을 전공하셨다 해도 될 만큼의 화풍이라든가 작품이 너무나도 뛰어나서 예, 또 미술학과 교수님들이 칭찬이 대단하다는 것을 예, 저도 옆에서 들었으니까요.
2: 네.
1: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림 그리는 시간에 많이 이렇게 할애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 아니 뭐 개인전을 하실 정도면 실력이 정말 대단하신 건데 그림은 언제 또 시작하신 거예요?
1: 사실은 이제 그 두 다리를 잃고 장애인으로 그 대학에 복학할 때에 이제 1973년에 이제 복학을 했는데 준비 없이 복학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고요. 또 내적인 갈등, 좌절 막 이런 절망적인 대학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우연하게 서머셋 모험이 쓴 달과 육펜스라는 책이 있잖아요. 이 책을 읽고 굉장히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이제 화가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인데 박윤서 소장님의 당시에 아 나도 다음에 그림을 그려봐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정년 퇴직 후에 진짜로 그림을 시작했는데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잘 그린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줘서 개인 자원도 두 번씩이나 가졌고요. 특히 이제 장애인 화가들의 모임이 있는데 선사랑 드로잉이라고
2: 네, 예.
1: 이렇게 가입을 해서 크로키를 새롭게 배웠고 또 동료 작가들과 전시회도 함께하면서 너무 행복해 하고 계십니다.
2: 네.
1: 건강이 이제 이렇게 좋지 않을 때도 화실에 나가는 일만큼은 이렇게 빠지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해 오고 계시는데요. 화실 동료들이 이제 다 장애인 분들이다 보니까 이 동료들의 격려가 본인의 이렇게 치료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수 소장님은 정말 죽을 때까지도 이제 북을 이제 그림 그리는 붓을 놓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2: 네. 대표님 그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전쟁과 장애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1: 네.
2: 전쟁은 정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1: 아, 물론입니다. 이제 아직도 전쟁 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이란, 뭐 이스라엘 이런 전쟁에서의 사상자, 부상자.
2: 아유.
1: 예, 네. 이로 인해 발생되는 장애인.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이잖아요.
2: 네,
1: 네. 네, 오늘은 우리가 박윤서 소장님 한 분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만 국가의 부름을 받고 나라에 충성을 하다가 장애를 갖게 된 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2: 네.
1: 이렇게 전쟁의 피해로 장애를 가지게 된 분들이 참 많은데 그런 분들을 우리 장애계가 기억하고 또 존경의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2: 네. 네. 전쟁과 장애인 관련해서 2주 동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에이블 뉴스 백종환 대표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 이어가죠. 옥상달빛이 부릅니다. 없는 게 메리트.

0: 내일은 푸른 하늘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엔 장애계와 비장애계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스포츠 스포츠 중앙일보 김효경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제5회 전국 어울림 생활체육대축전이 경상남도 일원에서 열렸네요.
1: 네, 19일부터 21일까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 전국 17개 시도 총 1,389명의 선수단이 참가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파트너를 이룬 여자 계영 100m 결승에서는 경남의 유다영 한지혜주가 우승을 했습니다. 장애인 2명, 비장애인 2명이 나선 혼성 홍계영 200m 결승에서는 경기도의 윤태호, 정재호, 김찬미, 이예리 선수가 정상에 올랐습니다.
0: 네.
1: 특히 2022년부터 안양시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 수영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찬미 코치가 처음으로 출전을 했는데요. 네. 이번이 처음이었지만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까지 거둬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0: 그렇군요. 자, 좌식 배구에서는 충청남도와 인천광역시가 각각 여자부와 남자부 정상에 올랐다고요?
1: 네, 좌식 배구는 장애인 선수 4명 혹은 5명 그리고 비장애인 선수 1명과 2명이 코트 위에 있어야 합니다. 여자부 결승에서는 충청남도가 경기도를 2-1로 눌렀습니다. 남자부에서는 인천광역시가 충청남도를 세트스코어 2-0으로 이겼습니다.
0: 네.
1: 휠체어 럭비에서는 경기도가 대전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스포츠 등급을 부여받은 쿼드 선수 1명, 그리고 지체장애 선수 1명, 남성 비장애인 1명, 여성 1명을 포함하는 이제 4명이 항상 뛰어야 하고요. 12명의 엔트리로 진행이 됐습니다. 제6회 대회는 내년 6월 부산광역시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0: 네. 자, 장애인 배드민턴 박혜성 정겨울조가 프랑스 장애인 배드민턴 인터내셔널에서 금메달을 따냈네요.
1: 네. 박혜성과 정겨울은 현지 시간 21일 프랑스 밀루즈의 알자스 스포츠 센터에서 열린 2026 프랑스 장애인 배드민턴 인터내셔널 WH1-2 등급 혼성 복식 결승에서 스페인의 모테로 프란시스코와 마야 알카이데조를 2-0으로 이겼습니다. 전날 준결승에서 인도 선수들을 2-0으로 이긴 데 이어서 결승에서도 완승을 거뒀습니다. 박혜성 선수는 WH1-2 등급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유수영, 최정만, 김정준 선수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최근 국제대회에서 계속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0: 네.
1: 이번 대회에서도 유수영과 호흡을 맞춰서 남자 복식 은메달도 따냈습니다. 정겨울 선수는 정말 여자 배드민턴

0: 시장기 전국 좌식 배구 대회가 열리고요. 28일과 29일 강원도 양양에서는 전국 장애인 사이클 트랙 선수권이 치러집니다.
1: 네. 자, 계속해서 북중미 월드컵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아, 우리 대표팀이 아쉽게도 멕시코와의 2차전에서는 0-1로 졌어요.
0: 네, 우리 대표팀 19일 멕시코 과달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홈팀 멕시코와의 조별리그 A조 2차전에서 후반 5분에 골을 내주고 네. 0-1로 졌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월드컵에서 멕시코를 만나서 항상 졌었는데 그렇죠. 이번에도 그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멕시코는 조 1위를 확정 지으면서 가장 먼저 32강에 진출했습니다. 이번 패배로 지긋지긋한 우리의 2차전 징크스도 그러게요.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예. 우리가 1954년 스위스 대회 처음 본선 무대를 밟은 이후 총 12번 본선에 나섰는데요. 2차전에서는 시드팀을 좀 자주 만나면서 4무 8패에 그쳤습니다.
1: 예, 점유율은 우리가 더 높았는데 진짜 단 한 번의 수비 실수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전반을 0-0으로 마친 뒤에 후반 초반 멕시코가 좀 거세게 나왔었죠. 네. 예, 문전 앞에서 공중볼을 처리하던 골키퍼 김승규 선수 가 수비수 이기혁과 뒤엉켜 넘어지면서 네. 볼을 놓쳤고요. 이것을 멕시코의 루이스 로모가 텅 빈 골대로 차 넣었습니다. 수비진 간의 콜플레이가 사실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네. 이 열광적인 멕시코 팬들의 뜨거운 함성 탓인지 소통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이날 현장 관중석 소리가요. 무려 149데시벨까지 치솟았는데요. 이게 군용기가 이륙할 때 발생하는 소음과 예.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1: 예. 뭐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대표팀 예. 그렇게 절망할 단계는 아니잖아요.
0: 네. 우리 아직 조 2위고요. 경기 뒤에 황인범 선수도 4년 전보다 부담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 오히려. 예.
0: 사실 그때를 떠올려보면 우리가 1무 1패였고요.
1: 아, 맞아요. 그때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그때.
0: 네. 마지막 상대인 포르투갈을 이긴 뒤에 예. 또 다른 경기 결과까지 지켜본 다음에 16강에 올랐었거든요.
1: 그렇네요. 진짜.
0: 선수들이 경기 이제 휴대폰을 보고
1: 맞아요, 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모여서
0: 이번에는 뭐 내일 열리는 남아공전 비기기만 해도 조 2위가 됩니다.
1: 네네.
0: 뭐 만에 하나 지더라도 멕시코가 체코를 이기거나 비기면 또 조 3위가 되고요. 이번 대회는 뭐 3위 12개 팀 중에 또 상위 8개 팀이 토너먼트에 가기
1: 그렇죠.
0: 때문에
1: 예.
0: 뭐 남아공에게 큰 점수차로 지지만 않는다면 또 3위로 32강에 올라갈 확률도 있습니다.
1: 예.
0: 통계업체 옵타는 우리의 북중미 월드컵 32강행 가능성을 91.2%로 예측을 했습니다.
1: 예. 거의 간다는 거죠. 이 정도면.
0: 네. 예. DS클릭 경우에도 2위 가능성을 77%. 3위 가능성은 12%로 점쳤습니다.
1: 네. 우리가 32강에 진출한다면 어떤 팀을 만나게 되죠?
0: 네. A조 2위는 B조 2위와 32강에서 맞붙게 됩니다. 현재는 스위스와 캐나다가 1승 1무씩으로 B조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요. 두 팀이 마지막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비길 경우에는 골득실에서 뒤져 있는 캐나다가 2위가 됩니다. 다만 1무 1패인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와 카타르도 이길 경우에 조 2위가 될 수 있겠는데요. 현재로서는 스위스 또는 캐나다가 아무래도 확률이 높고요. 두 팀 모두 쉬운 상대는 아니지만 아주 어려운 상대라고는 또 할 수가 없겠습니다.
1: 예, 예.
0: 우리가 조 3위가 될 경우에는 G조 1위와 맞붙을 확률이 높고요. E조 1위와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1: 네네.
0: G조의 경우에는 지금 혼전 양상이고요. E조에서는 2승을 거둔 독일이 매우 유력합니다.
1: 그렇죠. 예. 그 우승 후보 국가들의 성적은 어떻습니까?
0: 네, 베팅 회사들이 꼽은 우승 후보 1순위가 스페인, 2순위가 프랑스였는데요. 1차전에서 인구 52만의 섬나라 카보베르데와 0-0으로
1: 그러니까.
0: 이겼던 스페인.
1: 이게 참 네.
0: 네. 2차전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를 4-0으로 대파했습니다. 특히 메시의 후계자로 꼽히는 만 18세 라민 야말이
1: 야말.
0: 전반 11분 선제골을 터뜨리면서 월드컵 데뷔골을 기록했습니다.
1: 네.
0: 음바페가 두 골을 터뜨린 프랑스는 세네갈을 3-1로 이겼습니다. 2002 한일 월드컵 개막전 정말 충격패를 당했었는데
1: 네.
0: 그 0-1 패배를 서력했고요. 음바페는 세 번째 월드컵에서 14호 골을 넣었는데 또 이어진 23일 경기에서도 두 골을 터뜨리면서 2연승으로 32강행을 일찌감치 확정지었습니다.
1: 예.
0: 또 같은 조의 노르웨이 혼란이 두 골을 넣었었는데요. 두 경기 연속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득점왕 후보로 꼽히는 두 선수가 27일에
1: 예.
0: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1: 예. 그리고 또 라스트 댄스에 나선 리오넬 메시의 활약도 대단하잖아요.
0: 아 그렇습니다. 지난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린 메시 정말 끝이 아닌가 싶었는데
1: 그러니까
0: 이번 남았어요. 월드컵에 또 나왔거든요.
1: 골도 넣었잖아요.
0: 네, 여섯 번째 월드컵 첫 경기부터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1: 예.
0: 알제리와 1차전에서 80분을 뛰면서 세 골을 넣었습니다. 이번이 최초로 여섯 번째 대회에 나선 선수로 기록이 됐는데 23일 오스트리아전에서도 또 두 골을 넣었어요.
1: 그러게요. 아우 참.

0: 아르헨티나가 이번 대회 5골을 넣었는데 네. 모두 메시 골입니다. 이번 대회 전까지 13골을 넣었던 메시는 18골을 기록하면서 16골에 클로제를 제치고 통산 득점 1위로 올라갔습니다.
1: 예.
0: 아울러 생애 첫 월드컵 득점왕 가능성도 높이고 있습니다.
1: 네. 반면에 이제 아시아 팀들은 1차전과 달리 2차전에서 모두 부진에 빠졌는데 일본만큼은 또 예외예요.
0: 네. 이영표 해설위원이 경기 전에 네. 일본이 4골을 넣을 것 같다고 예상을 했는데요. 네. 정말 튀니지를 4대 0으로 이겼습니다.
1: 그러니까요. 와, 너무 예.
0: 일본이 경기 내내 정말 튀니지를 압도했었죠. 우에다 아야세 선수가 2골을 터뜨렸고요. 일본이 월드컵 본선에서 4골 차 이상 승리를 거둔 것도 네. 처음입니다. 특히 아시아 팀이 4골을 넣은 게 이번이 처음이죠.
1: 예. 예.
0: 조직력은 물론이고요. 뭐 개인 능력에서도 네. 정말 한 수 위의 실력을 보냈습니다. 예. 사실 일본이 이번 대회 직전에 미토마 가오루, 미나미도 다쿠미, 그리고 엔도 와타로 등 간판 선수들이 모두 부상을 당했어요.
1: 그렇죠. 예.
0: 또 대회 중에 구보 선수도 부상을 당했고요. 예. 하지만 1차전에서 우승 후보 네덜란드와 2대2로 비긴 데 이어서 튀니지까지 꺾으면서 사실상 32강행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경기는 스웨덴과 다투게 되는데요. 네덜란드와 골득실 및 다득점까지 따져서 1, 2위를 겨둘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0: 만약에 일본이 조 2위가 될 경우에는 우리와 16강에서 만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1: 네. 자, 프로야구 소식도 좀 살펴보죠. 최하위로 추락했던 롯데가 연승을 질주하면서 지금 반등에 성공했어요.
0: 네, 롯데는 지난주 열린 SSG와 주중 3연전에서 2승 1무, 키움과 주말 3연전에서 3승을 거두면서 5승 1무를 수확했습니다.
1: 네.
0: 사실 지난 14일 LG전에서 지면서 10위까지 추락했었는데 SSG와 키움을 다시 끌어내리면서 8위로 올라섰습니다.
1: 네.
0: 롯데는 올 시즌 안정적인 선발진에도 불구하고 타선과 불펜진이 주춤하면서
1: 그러게요.
0: 올 시즌 좀 치고 올라가지 못했는데요. 지난주에는 경기당 4.7점을 뽑아냈고요.
1: 네.
0: 구원 투수들도 리드를 잘 지켜냈습니다. 특히 전민재와 황성빈, 김동현 등 타자들이 힘을 내고 있고요.
1: 예.
0: 선발 김진욱과 마무리 최준용 선수도 호투를 펼치고 있습니다. 뭐 팀 내 최고 타자인 레이에스 선수도 건재합니다.
1: 뭐, 예. 꾸준하죠.
0: 다만 아직까지 롯데 가을 야구 진출 가능성 높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1: 네.
0: 이 득점과 실점으로 산출하는 피타고리안 승률 기반 진출 확률이 5%에
1: 달하신데요. 네.
0: 다만 지난해에 이 대추락을 겪었던 롯데잖아요.
1: 네.
0: 반대로 대반등을 이뤄낸다면
1: 예.
0: 또 가을 야구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1: 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중앙일보 김효경 기자였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박선주가 부르는 귀로 끝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끝까지 해내는 마음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칭찬, 경쟁, 끌어당김이 인생을 바꾼다는 착각에 관하여. 웬디 그놀릭, 벤저민 헤디, 프랭크 워렐 지음, 성우 이눈솔 읽음. 신화. 보상은 동기를 강화한다. 글렌이 보상을 이용해 아이들의 동기를 높이려고 한 이유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세상에 보상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실제로 보상 전략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교사는 스티커를 사용하거나 쉬는 시간을 더 많이 주겠다고 약속하고, 상사는 보너스를 지급하고, 부모는 집안일을 하는 대가로 자녀에게 용돈을 준다. 동기부여를 강화하는 보상의 힘은 모든 과제와 활동에 너무도 당연히 작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신화를 믿는 사람은 당신뿐만이 아니다. 동기부여의 신화에 대해 조사한 필자들의 연구에서 응답자의 거의 모두에 해당하는 95% 이상이 돈과 상 같은 보상이 동기를 높여준다고 믿었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다. 특히 보상을 제공하면 충분히 큰 보상일 때 보상을 얻기 위해서 과제를 수행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일례로 설문에 응답하는 대가로 금전이 지급된다면 지급되지 않을 때보다 참여 가능성이 클 것이다. 보상은 원하는 행동의 성과를 높일 수 있지만 보상이 동기를 높이는가에 대한 과학적 답변은 예, 아니오로 단순하지 않고 미묘하고 복잡하다. 예를 들어 동기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다. 한 가지 유형으로는 재미있고 흥미로운 활동일 경우 보상이 없어도 참여하는 내재적 동기가 있다. 과제 자체는 흥미롭지 않지만 중요하게 느껴져서 수행하게 되는 동기도 있다. 그리고 세금 납부처럼 꼭 해야 하는 것만 아니라면

하지 않을 고역도 있다. 동기의 다양한 유형은 학습과 장기적인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 일단 이 시점에서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 보상이 동기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믿음인가? 즉, 사람들이 사실상 모든 작업과 활동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는가? 한 연구에서 부모와 대학생들은 짤막한 글을 읽었다. 그들이 읽은 글에는 아이들이 독서에 관심이 있거나 없는 상황이 묘사되어 있었다. 그 후 연구자들은 아이들의 독서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을 단기적 및 장기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들, 보상, 처벌, 추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등이 얼마나 효과적일지에 대해 물었다. 부모와 대학생들 모두 전반적으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지지했다. 그들은 아이들이 독서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지금 독서를 하게 만들기 위함이든 장기적으로 바라보든 보상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보상이 클수록 좋다고 믿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에게 한 가지 실험에 관해 들려주고 의견을 물었다. 주어진 스톱워치가 자동으로 시작하면 5초 기준 앞뒤로 0.5초 이내, 즉 4.95초에서 5.05초 사이에 중지 버튼을 눌러야 하는 흥미로운 게임에 대한 것이었다. 실험은 0.5초를 맞추면 돈을 주겠다고 한 그룹과 돈이 지급된다는 약속이 없었던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고 참가자들에게 말했다. 그 후 실험이 끝난 후 연구진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때 그 방에서 스톱워치 게임을 계속하는 사람은 누구인지에 대해 의견을 내게 했다. 질문을 받은 참가자들은 어떻게 예측했을까? 보상을 받은 그룹이 게임을 더 많이 했을까, 적게 했을까? 흥미롭게도 참가자들은 보상받은 그룹이 게임을 더 많이 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즉, 그들은 보상이 더 큰 동기를 부여하고 더 이상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까지 동기가 지속된다고 믿었다. 그러나 곧 알게 되겠지만 이것은 틀린 생각이었다. 스톱워치 게임 실험 결과에 따르면 보상을 받은 그룹이 더 이상 보상을 받지 못할 때 게임을 계속할 확률은 애초에 보상이 주어지지 않은 그룹이 게임을 계속할 확률보다 낮았다. 즉각적인 효과에 속지 말 것. 보상은 다양한 영역에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사용된다.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무언가를 하도록 유도하는 데도 사용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회사들은 체중 감량에 대한 보상을 지급한다. 운전보험 회사도 운전 행위를 추적하거나 안전운전 행동에 대한 비용 절감 또는 포인트 점수를 제공한다. 표면적으로는 이러한 유인이 효과적인 것처럼 보인다. 이를테면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이 상이나 명성 같은 보상을 받고 매우 만족스러워하는 듯한 모습을 자주 본다. 물론 보상의 긍정적인 효과를 직접 체험한 적도 있을 것이다. 자녀에게 쓰레기를 내다 버리면 용돈을 주겠다고 했을 때 정말로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보상이 특정 행동을 유도하는 효과를 직접 목격해서 보상이 동기를 부여하는 훌륭한 방법이라고 믿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보상의 즉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경험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보상이 동기를 약화시키고 성과의 질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할 수 있다. 우리는 운동선수나 사업가가 보상받는 모습을 보지만 그들을 탁월하게 만든 동기가 무엇인지는

0: 정확히 모른다. 성공한 사람도 성공하기 전에는 보상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놓치기 쉽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사회가 물질적 보상에 부여하는 가치를 본다면 보상이 동기부여의 좋은 방법이라는 믿음이 퍼져 있는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동기의 유형에 따라 보상의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보상이 동기를 높인다는 신화를 깨뜨려야 한다. 그 사실을 믿으면 보상을 남용하거나 오히려 사람들의 동기를 약화시키는 쪽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보상의 실질적인 효과가 무엇이고 언제 도움이 되고 해가 되는지 다각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보상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상 신화를 깨뜨리면 목표 달성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보상이 동기를 부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신화가 깨진다면 열린 태도로 다른 동기부여 전략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1: 죄송합니다. KBS 오디오북과 どこですか?
2: 최고의 클립.
1: 소소소소소.
0: 9장.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착각. 에런과 레스터는 두 살 차이 형제다. 레스터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해 교사인 이모가 같이 살게 되면서 형제의 숙제를 자주 도와주었다. 이모는 형제의 부모에게 레스터는 매우 똑똑한 반면 에런은 노력파이기는 하지만 타고난 재능은 없다 라고 했다. 몇 년 동안 이모는 가족 모두에게 레스터가 아주 똑똑한 아이라서 학교 성적도 뛰어나고 나중에 좋은 직업을 갖게 될 것이라는 말을 자주 했다. 그런데 레스터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숙제를 버거워했고 성취도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조카의 성적을 본 이모는 깜짝 놀랐고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갈피조차 잡지 못했다. 그녀는 똑똑함을 강조하는 것이 레스터를 돕는 일이라고 여겼다. 좋은 의도에서 한 그 말이 레스터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일까? 신화. 능력을 칭찬하면 동기가 강화된다. 어떤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냈을 때 똑똑하거나 재능이 있다고 말해주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흔히 있는 일이다. 교사는 문제를 푼 학생에게, 부모는 성적표를 가져온 아이에게 똑똑하다라고 칭찬한다. 심지어 미취학 아동을 위한 TV 프로그램 블루스 클루스도 매 회를 그거 알아? 넌 너무 똑똑해! 라는 말로 끝맺는다. 이런 태도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상사도 자네는 머리가 비상한 디자이너야. 자네는 영업에 재능이 있어. 라고 칭찬한다. 우리는 이런 말이 상대의 자신감을 올려주어 더 끈기 있게 도전하게 만들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칭찬에는 어두운 면이 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똑똑하고 재능이 있어서 성공했다고 생각하게 된다. 물론 상황이 순조로울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좌절에 부딪히면 당연히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내가 잘하지 못한 이유는 사실 내가 똑똑하거나 재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야. 그렇다면 어떻게든 자신이 똑똑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할 것이다. 이를테면 쉬운 과제에만 도전한다거나 능력 부족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것을 실패 원인으로 내세우기 위해 노력을 게을리한다거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기도 한다. 필자들의 설문조사에서도 사람들은 능력을 강조하는 칭찬이 생산적이라고 믿고 있었다. 이것이 좋은 전략이라는 항목에 어느 정도 또는 강하게 동의하는 이들이 전체 응답자의 4분의 3 이상, 76.6%나 되었다. 어린 아이들을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85%가 아이들이 과제를 잘 수행했을 때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도록 능력을 칭찬해야 한다고 답했다. 능력 강조가 동기부여에 효과적이라는 믿음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깊이 퍼져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다. 선한 의도, 그렇지 않은 효과. 과제에 실패했을 때 멍청하거나 재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동기를 꺾는 최악의 전략임은 분명하다. 반대로 성공했을 때 똑똑하다고 말해주는 것은 직관적으로도 훌륭한 격려인 것처럼 보인다. 특히 지능의 가치를 높게 치는 사회에서는 똑똑하다는 말이 듣는 사람의 기분을 단번에 좋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의도로 재능을 칭찬하며 이것이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동력이 될 거라 가정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 이 신화 뒤에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 자리 잡고 있다. 자기 충족적 예언은 사회학자 로버트 머튼이 처음 사용한 용어로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믿음이 실제 행동을 이끌어 결국 믿음이 현실이 되는 심리적 현상을 말한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 똑똑하다고 말하면 그들은 스스로가 똑똑하다고 믿기 시작하고 그 믿음이 현실로 바뀌도록 행동한다는 것이다. 의도는 좋지만 성공의 원인을 똑똑함으로 돌리는 순간 부정적인 영향이 시작된다. 사람들은 똑똑함 같은 자신의 특징에 대해 칭찬받으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이 일을 잘 해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그렇다면 무언가를 잘하지 못했을 때는 똑똑함이나 재능처럼 성공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지 못해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쁜 일이 발생했을 때 자신이 충분히 똑똑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어서라고 생각하면 자신감을 잃거나 포기하게 된다. 좌절을 잘못 해석한 탓에 잘할 수도 있었던 일을 너무 일찍 포기해버린 사람도 무수히 많다. 특히 과거에 계속 성공만 해온 사람일수록 갑작스러운 실패 앞에서 더 쉽게 무너진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저학년 수학은 쉬워서 대부분 잘하지만 중학교에 올라가 복잡해지면 상황이 달라진다. 수학에 재능이 있다는 말을 들은 아이들은 수학이 이해되지 않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 큰 충격을 받는다. 자신의 성공이 재능 덕분이라고 믿었던 아이들은 이제 나는 수학에 재능이 없어 라고 결론 내린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미래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잠재적 인재들을 잃고 있다. 큰 물고기 작은 연못 효과도 이와 관련이 깊다. 이것은 사람들이 자신을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과 관련 있다. 주변 사람들보다 잘하면 자신의 능력에 만족감을 느낀다. 하지만 모두가 뛰어난 새로운 환경으로 옮겨간다면 자신의 능력이 그들에 못 미친다고 느낄 것이다. 자신감이 급격하게 떨어진다. 이것은
작은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모두가 뛰어난 실력을 지닌 명문대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흔히 생기는 일이다. 그들은 성적에 B가 보이기 시작하면 자신의 능력에 의심을 품기 시작한다. 만약 고등학교 때의 성공 원인이 똑똑함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라면 자신이 사실은 그렇게 똑똑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면 자기 효능감이 하락하고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된다. 똑똑함을 보여주기 위해 무엇이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쉬운 강의를 듣는다거나 실패를 대비하기 위해 처음부터 열심히 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경쟁 치열한 명문대가 자신에게 과연 적합한지 고민하기도 한다. 여러분은 지금 끝까지 해내는 마음은 어떻게 탄생하는가를 들으셨습니다. 칭찬, 경쟁, 끌어당김이 인생을 바꾼다는 착각에 관하여 라는 부제가 붙은 끝까지 해내는 마음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지금까지 성우 이눈솔이었습니다.

0: 이런 지훈아.
1: 자리에서 일어서서 옷을 털며 원혁은 지우를 노려봤다.
0: 누가 대체 채령이를 풀어주고 도와준 건가 했는데 네가 아닐까 생각은 했지만 정말 맞을 줄이야. 갈 곳 없는 고아를 먹여주고 키워줬더니 걔가 주인도 못 알아보고 배신을 해?
2: 늑대를 개로 착각한 건 당신이죠. 권력과 탐욕의 눈이 그렇게나 멀어 있으니 앞에 있는 사람의 정체를 못 알아봤을 만도 하네요. 당신은 오늘 여기 있는 아이들에게 손댈 수 없을 겁니다. 아마 이 아이들은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을걸요? 아 참, 시온이와 채령이는 그날 집에서 일어났던 폭발 사고가 박설주 박사님을 해치기 위해 아버지가 주도한 일이란 걸 알고 있나요?
1: 지후가 어깨 너머로 채령과 시온을 바라봤다. 잠깐 사이였지만 항상 냉랭했던 지후의 얼굴에 짙은 슬픔과 미안함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지후의 말에도 원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 사이 현우는 숨을 헐떡이며 소초모들 사이에 들어가 섰다. 다들 현우의 어깨에 손을 얹고 괜찮냐고 물어왔지만 현우는 연희만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3: 아, 괜찮아. 나 진짜 괜찮아.
4: 이 자식 도련님하고 연희밖에 안 보이나 봐.
5: 내버려둬. 좋을 때다.
1: 란조와 효석의 말은 못 들은 척하며 현우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섰다.
4: 아니 근데 저 팀장님 채령이네 아빠랑 같이 다니던 사람 아니었어요? 우리 편이야?
6: 우리 편이에요.
1: 현우의 질문에 채령이 대답했다. 채령은 란조와 효석을 바라보며 말했다.
6: 처음에 제가 그 실험실에서 탈출하게 도와준 사람이 지우 언니였고 란조 언니랑 효석 오빠한테 S등급 방문객 카드를 준 사람도 지우 언니였을 거예요. 원래 일반 특수부 방문객은 A등급까지만 받거든요. 저한테 불법 실험과 투자금에 대해서 대략 알려준 것도 언니였어요.
3: 그래, 지우도 예전부터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는 실험을 좋아하지 않았어. 동물 실험도 싫어했고 아버지와 같이 와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1: 시온이 끼어들며 말했다. 소초모들은 갑작스럽게 추가된 아군의 소식에 반가워해야 할지 의심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았다.
4: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뭐야?
7: 몰라서 물어? 저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겨야 할 거 아니야.
1: 소초모들은 고개를 돌려 범초본 특수부 요원들을 봤다. 그리고 소초모들을 등진 채 그들과 대치하고 있는 지후의 뒷모습을 봤다.
2: 당신이 한 쓰레기 같은 짓거리들은 모두 세상에 밝혀질 거예요. 이 아이들을 해칠 생각은 그만 포기하고 죗값을 치르시죠.
1: 지후의 말에 원혁이 큰 소리로 웃었다.
8: 저 허섭 쓰레기 같은 아이들이 내 비밀을 알면 내가 겁이라도 먹을 것 같았나? 날 옆에서 그렇게 봐왔으면서. 윤지후, 너도 역시 어려. 그래서 내가 신약 태스크포스트팀에 널 넣지 않았지. 정태곤 제로에게 맡기길 잘했어 역시.
1: 원혁의 말에 태곤은 보란듯이 고개를 쳐들고는 지우를 향해 비열하게 희죽거리며 웃었다.
6: 방금도 언니한테 처맞고 자빠진 주제에 좋다고 웃기는.
1: 들려도 상관없다는 듯 큰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냉랭한 채령의 말에 란주는 사태의 심각성도 잊고 푹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란주 때문에 연희와 현우까지 피식피식 웃고 말았다. 그때 혼자 웃지도 않고 심각하게 있던 효석이 옆에 컨베이어 벨트 위로 뛰어올라갔다. 사람들의 시선이 효석에게로 쏠렸다.
9: 이봐요 아저씨! 우리는 채령이가 범초본의 약물 개발 테스트와 인간 실험에 대해서 한 인터뷰도 있고요. 아저씨는 회사 컴퓨터에서 빼돌려 나온 장부와 실험일지도 있어. 그거 다 기자들한테 보낼 메일을 써놨거든요. 유튜브에도 비공개로 업로드 해두었다고요.
1: 효석이 소리를 지르자 란주와 유라는 무슨 짓이냐며 효석을 잡아 끌었다. 하지만 효석은 말을 듣지 않았다.
9: 아이씨, 아 이거밖에 방법 더 있어? 우리가 필요하게 만들어야 해.
1: 효석의 말에 다들 말문이 막혔다. 여유가 넘치던 원혁의 얼굴에 살짝 그늘이 드리워졌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걸어 나왔다.
8: 너희가 원하는 게 뭐야?
1: 원혁의 물음에 효석의 얼굴에 안도의 꽃이 피어났다. 효석은 이제 됐다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현우는 영 마음이 편치 않았다.
10: 이렇게 쉽게 저 사람들에게 정보를 넘겨도 되는 걸까?
1: 그때 현우는 연희를 봤다. 연희는 자신의 휴대폰을 채령에게 건네주고 뭐라 속삭이고 있었다. 뭐 하는 거냐고 물으려던 순간이었다.
9: 잠시만요!
1: 효석이 모두를 불러 모았다. 어떻게 할지 의논하자고 할 생각인 터였다. 채령이 지우를 불렀고 지우는 태권 있는 쪽을 한번 바라본 뒤 소초모들에게 다가왔다. 지우는 시온을 보자마자 그를 한번 안아주었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의 등을 두들겼다. 꼭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전우를 만난 것처럼. 현우는 유라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지는 것을 보았다.
9: 인사는 나중에 하고요. 그 원하는 거 뭐라고 말해야 하죠?
1: 원혁과 범초본 특수부 요원들에게 등을 돌리고 소초모들과 지후, 시온, 채령, 심지어 예진까지 함께 머리를 맞댔다. 무엇을 제시할지 의견이 오가는 가운데 도련님이 뒤쪽을 바라보며 등털을 잔뜩 세운 모습이 현우의 눈에 띄었다.
10: 어? 도련님?
1: 현우는 도련님이 보는 방향을 따라 고개를 돌렸다. 태곤과 다른 요원들이 소초모들의 코앞까지 와 있었다.
9: 뒤!
1: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현우는 입에서 나오는 대로 아무 말이나 외쳤다. 높게 뛰어오르며 오른쪽 주먹을 치켜드는 태곤의 모습이 마치 영화 속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꼼짝없이 저 주먹에 맞겠거니 싶어 몸을 한껏 웅크리며 두 팔로 머리를 감싼 순간 전기 스파크 소리와 고통스러워하는 신음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지우가 그 사이 커다란 포스필드를 만들어 태곤을 겨우 밀쳐낸 것이다. 이번만큼은 지우도 힘들었는지 팔을 감싸주고 있었다.
9: 아 뭐야 지상에!
1: 효석이 소리를 질렀다.
8: 니놈들 메일 발송 같은 거 해킹해서 멈추면 그만이야. 범초본 인력을 너무 무섭게 보는 것 같군. 채령이와 조선영 딸은 잡아오고 나머진 다 죽여.
1: 원혁의 말에 태곤은 다시 덤벼들 태세를 갖췄다. 그 뒤로 특수부 요원들이 섰다. 소초모들은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무기들을 집어들었다. 강목이 부서진 현우는 근처에 쇠파이프를 집어들었다. 현우는 채령에게 시온과 예진을 데리고 소초모들의 뒤편으로 빠지라 일렀다. 다치고 힘없는 시온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불안정한 몸 상태로 다시 변신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현우는 주변을 둘러보다 쇠파이프 세 개를 주어 시온과 채령, 예진에게 주었다.
10: 혹시나 우리가 못 지켜줄 수도 있으니까요.
1: 말을 마친 현우는 연희 곁으로 달려갔다. 한 요원이 연희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연희는 활을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다가 결국 활을 옆에 던지듯 내려놓고 맨주먹으로 요원의 얼굴을 때렸다. 그동안 복싱 스파링을 한 효과가 있는 것일까? 연희의 주먹은 정확히 요원의 턱을 쳤고 생각지도 못한 공격에 요원은 능력을 쓰지도 못하고 나가 떨어졌다. 연유는 아픈 듯 주먹을 털었다.
10: 괜찮아?
6: 괜찮아. 차마 사람한테는 화를 쏠 수가 없어서.
1: 요원은 화가 난 듯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양옆으로 벌리며 손끝에 힘을 주었다. 그러자 손끝에 전기가 일어나는 것이 보였다. 하지직하며 전기가 타오르는 소리에 연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요원은 곧장 현우와 연희에게 달려오며 손 위에 전기장을 연희에게 던졌다. 그 순간 현우는 몸을 던져 전기장을 등으로 막아내며 연희를 끌어안았지만 둘은 동시에 감전되고 말았다. 온몸이 뻣뻣해지고 머리털이 죄다 뻗치는 것 같았다. 그 고통 속에서 현우는 연희와 함께 앞으로 넘어졌다. 현우는 고통 속에서 숨을 몰아쉬며 겨우 눈을 떴고 자신의 팔 안에서 정신을 잃은 연희를 발견했다. 요원은 더 큰 전기장을 만들며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땅에 누운 채 현우는 다급히 주위를 둘러봤다. 도련님이 다가오려는 게 보이자 현우는 다급히 도련님을 제지했다. 모두 요원들과 싸우느라 정신이 없었다. 현우는 그때 지후의 뒤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서 있는 유라를 발견했다.
11: 아, 유라 선배! 멍청하게 뭐하고 서 있는 거예요? 능력 쓰면 되잖아요! 좀 살려줘요!
1: 현우가 죽을 힘을 다해 소리치자 유라는 그제야 자신의 두 손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현우와 연희를 향해 다가오는 전기맨을 향해 냅다 뛰었다.
11: 선배! 그 사람 감전되니까 조심!
1: 현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유라는 두 손을 뻗으며 전기맨과 맞붙었다. 전기맨의 손끝에서 나온 전기장이 유라의 팔을 타고 오르는 게 보였지만 유라는 이를 악물고 참으며 전기맨의 팔목을 덥석 쥐었다. 팔목은 전기맨의 몸에서 옷에 쌓이지 않은 유일한 부분이었다. 전기맨의 온몸을 실지렁이처럼 감싸던 전기장들이 순

0: 순식간에 사그라들었다.
1: 이게 왜 이래?
0: 능력이 지워진 전기맨이 당황하는 걸 보고 유라가 외쳤다.
2: 지금이야! 빨리 이 사람 좀!
0: 유라의 말을 알아들은 현우는 연유를 조심스레 눕혀놓고 옆에 보이는 굵은 노끈을 들고 일어나 전기맨을 향해 달렸다.
3: 죄송합니다!
0: 현우는 연유의 오빠들에게 배운 대로 있는 힘껏 전기맨의 턱을 주먹으로 쳤다. 다행히 전기맨은 정통으로 맞은 주먹 한 방에 나가 떨어졌고 현우는 노끈으로 전기맨의 팔과 다리를 꽁꽁 묶은 뒤 기절한 그를 컨베이어 벨트 밑으로 밀어넣었다. 뒤에서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현우는 깨어난 연희에게 돌아갔다.
3: 괜찮아?
2: 좀 어지럽고 피부가 화끈거리는 것 같긴 하지만 너는?
3: 난 괜찮아. 그럼 다른 사람들 도와주러 가자. 자.
0: 연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현우가 내민 손을 잡고 일어섰다. 바닥에 떨어뜨린 활과 화살을 찾아 쥔 뒤 주변의 동태를 살폈다. 지우는 태군과 다른 요원 몇몇을 상대하고 있었다. 지우의 포스필드는 강력했지만 태군의 힘이 엄청나 그 충격을 계속 버티기에는 버거워 보였다. 게다가 다른 요원들의 공격도 막아내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다. 란주와 효석은 두 명의 요원을 상대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의 합이 좋아 의외로 잘 버텨주고 있었다. 란주가 싸우는 요원은 손에서 바람을 만들어내는 초인이었다. 처음에는 그의 수에 계속 걸려들어 사방팔방으로 날아가 자빠지기 일쑤였지만 효석이 그 패턴을 읽고 난 뒤론 이야기가 달라졌다. 효석이 요원의 움직임을 예측하면 란주는 바람을 날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을 피했고 영리하게도 요원에게 바짝 붙어 근접전을 시도했다. 전투 훈련을 받은 요원들이 일방적으로 란주에게 얻어맞는 모양새는 아니었지만 주먹을 쓰는 데에는 요원보다 란주가 한 수 위였다. 바람을 만들어 날리려 해도 란주가 워낙 빠르게 움직이는 통에 요원의 기술은 쓰는 족족 실패했다.
4: 어이 아저씨, 여기야!
0: 순식간에 요원의 등 뒤로 돌아간 란주는 요원의 어깨 너머에서 요원을 불렀고 그가 뒤를 돌자마자 자신의 주특기인 왼손 스트레이트 펀치를 먹였다. 요원은 오른손에서 펀치가 날아올 것을 예상하고 얼굴을 피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화를 불렀다. 란주는 왼손잡이였으니까. 현우와 연희는 란주와 효석보다는 지후에게 더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쪽을 향해 달렸다. 어느새 그들의 뒤를 따라온 유라가 연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5: 연희야, 저 사람들 우리를 죽일 생각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망설였다가는 우리가 당해. 하다못해 움직이지 못하게 다리라도 쏴. 할 수 있겠어?
2: 알겠어요.
0: 유라는 무슨 생각인지 살벌하게 싸우고 있는 지후와 태곤을 향해 달렸다. 옆에서 기회를 보던 유라는 태곤의 주먹과 지후의 포스필드가 맞붙는 순간 지후가 태곤의 힘에 뒤로 밀려나는 순간을 노렸다. 유라의 생각을 알아차린 현우는 도련님에게 신호를 보냈고 도련님은 요원들을 제치고 달려가 태곤의 얼굴 위에 정확히 뛰어올랐다.
1: 이게 뭐야?
0: 태곤이 소리 지르며 도련님을 때려고 했지만 도련님은 발톱으로 태곤을 마구 할퀴었고 태곤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창고 안을 메웠다. 다른 요원들도 어쩔 줄 모르고 멈춘 그때 유라가 달려가 태곤의 팔을 붙들었다. 태곤은 어이없어하며 유라를 털어버리려 팔을 흔들었지만
1: 왜 이래? 힘이 안 들어가잖아. 넌 뭐야? 이건 와!
0: 보통의 성인 남성으로 돌아와 버린 태곤에게서 도련님이 떨어져 나갔다. 태곤의 얼굴에서는 피가 줄줄 흐르고 있었다. 태고는 유라를 떼어내려 유라의 팔뚝을 붙들었다. 그 순간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고 태곤의 입에선 또 한 번 비명이 터져나왔다. 연희가 태곤의 왼쪽 종아리에 화살을 쏜 것이다. 연희는 침착하게 한 발을 더 활에 매긴 뒤 이번엔 오른쪽 허벅지에 화살을 날렸다.
1: 너!
0: 태곤이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고함을 지르며 무릎을 꿇자 다른 요원들이 달려왔다. 유라는 요원들을 향해 손을 뻗었고 그러자 요원들은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0: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1: 41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뭐야? 이 사람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행가를 무시하고 이래?
1: 병만 이모가 왕이 되면 춘추 네가 이모를 각별히 모셔야 한다.
2: 장작에 기름을 붓고 더 크게 불을 붙여라. 예!
3: 문희를 어쩐단 말이냐? 설마 문희를 장작불 속에다?
4: 유신궁 여동생이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가졌다더니 그 아이의 아비가
2: 문희를 불기둥 위에 올려라! 예!

와이파 한국인 95번째 풍월주 김유신 31번째

0: 빠른 시일 안에 태기를 하겠습니다.
1: 프로포즈는요? 결혼을 너무 띄엄띄엄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2: 아이, 그놈의 프로포즈는

0: 신랑 김춘추는 신부 김문희를 아내로 맞이하여 검은 머리가 파뿌리
1: 사랑할게요! 사랑하겠습니다!
2: 김효신은 로열 패밀리의 외톨이 김춘추와 자신의 여동생 문희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작전상 그들의 오작교가 됐고,
0: 신부 김문희는 신랑 김춘추를 남편으로 맞이하야!
3: 알겠습니다!
0: 이 주례가 지켜본다.
2: 막판에는 장작불 쇼를 연출하여 두 사람을 결혼에 꼬리인 시켰다.
3: 축하합니다!

0: 신보 대장 나가실 분은 놀림문.
1: 분위기는 이상하지만 환영한다 김준주. 이제 난 너의 패밀리, 넌 나의 패밀리. 우리는 한 배를 타는 패밀리 패밀리 패밀리.
2: 그렇게 응? 차남매부 사이가 된 김유신과 김춘추.
3: 형님 시간 괜찮으시죠? 저하고 같이 토마호크 스테이크에 와인 한 잔?
2: 자, 삼국유사에 의하면 김춘추는 하루에 쌀 세 말과 꽁 아홉 마리? 사실이야? 하여간 대식가였다는 기록이 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기록의 보유자, 먹방기를 평정했던 그 이름 김춘추. 그래서일까? 김춘추는 처남 김유신만 보면?
3: 형님, 곱창? 족발? 아니면 어향육슬? 반월침강? 아니면 누아팥 남만호이?
2: 맛집 투어를 제안하며 의도적인 듯 정치 이슈를 회피한다.
1: 아니야, 김춘추. 달려들어. 넌 챔피언 벨트도 차지할 수 있어.

0: 아, 여러분, 오늘은 제가 그 짬뽕 열한 그릇 순삭해 보겠습니다. 좋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1: 그저 먹방계의 챔피언으로 만족하는 김춘추.

0: 지질이 귀족 김춘추를 포기하고 결국 자가발전기를 돌리는 데 최선을 다하는 김유신. 당시 고구려 백제 신라는 요충지에 자리하고 있던 성을 둘러싸고 작지만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었다.
1: 장군, 제가 나가서 마지막 싹쓸이를 하겠습니다.
2: 그래 김유신. 내 그런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 저 세상으로 나가서 네 뜻을 한번 펼쳐봐.
3: 잠깐만.
2: 와요 형님.
3: 그 다이기 싸움의 마무리를 왜 김유신이한테 막은? 이러면 공이 다 누구한테 가겠니?
2: 아,
3: 김유신이 가야 출신이야.
2: 내가 말 그걸 놓치겠다. 그 김유신 씨, 고마마. 그 기관한테는 내가 그 막중한 임무를 주겠어. 여기를 지키라. 마 사냥개가 되지 말고 집 지키는 포들이 되라.
1: 장군
2: 생각이
1: 장군 날 불러.
3: 자 마무리는 우리가. 자 가자 가자.
2: 장군 같이 가자.
1: 장군
2: 집을 지키라.
1: 장군
2: 집을 지키.
0: 드라마 분위기가 굉장히 레알이다. 그러나 반대로 패색이 짙어진 전투에선
2: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마우리 김유실밖에 없다. 이제는 나가 싸우는 포들이 되라. 나가 싸워 싸워.
1: 장난치나.
0: 김유신은 패전 처리 전문 투수로 기용되며 좀처럼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한다. 그러나

0: 11시 반.
1: 야야 막아 막아. 일단 트럭 막아.
2: 진평왕 중기를 넘어가며 점점 대담해지기 시작한 백제의 공격은 어느새 그 횟수까지 빈번해지고
1: 정말 이 관산성 싸움에서 대패한 후 꼬리를 내리고 있더니
2: 진흥왕 시절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는 신라의 역공으로 성왕을 잃고 전투에서 대패했다. 그러나
3: 아따 몸이 조금 뻑적지근 그러네. 기증기 한번 켜봐야 돼.
2: 나름 요란한 기지개를 켜며 헐크로 변신, 진흥왕 시절 잃었던 땅을 되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가는 백제.

0: 그럼 당시 백재군의 정신교육 시간을 청강해보자.
1: 자, 관산성 전투 몇 년?
2: 554년.
1: 관산성 위치는?
2: 충청북도 옥천.
1: 아, 어떻게 알았지? 594년. 우리의 위대하신 상왕께서 잃어버린 한강 유역을 탈환하기 위해 신라를 공격했다가 바로 여기 관산성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신다. 구로 신라는 우리의 대왕을 죽인 원수의 나라다.
0: 백제 제26대 왕 성왕은 지혜와 식견이 뛰어난 왕으로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왕이다. 따라서 관산성 전투 이후 백제는
1: 원수! 신라는 우리 백제의 원수다!
0: 신라를 원수의 나라로 세뇌시켰고 국내의 정치적인 문제로 군사를 움직이는 상황에서도 항상
1: 원수는 반드시 처단한다! 복수는 하지마!
0: 뚜렷한 명분으로 군사들을 선동했고 이에 흥분한 백제군은 복수심이 아닌 원수를 처단하는 불타는 마음으로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0: 그러나 이해하기 어려운 건 당시 백제의 왕이?
1: 나요? 무왕. 그 종종 사람들 중에는 나를 무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다가는 채쳐지는 수가 있어. 에? 경고했다. 이 소리는 이불에 내는 소리가 아니야. 이? 효과 감독님이 내는 소리야. 무채 쓰는 소리.
0: 무왕이었다는 사실이다. 자,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와 국적과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 이야기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핑크빛으로 물들였던 바로 그 무왕. 자, 말 나온 김에 무왕과 선화공주의 사랑 이야기 한번 풀어보고 가실까요? 백제 오금산 깊은 산 속에서 말을 캐가지고 장에다가 내다 팔면서 생계를 이어가던 소년 가장 소동이 있었어요.
2: 엄마,
3: 그래.
2: 오늘도 장에 들고 나갔던 말 다 팔았어.
3: 그 녀석이 그랬어. 잘했어.
0: 호르몬이하고 단둘이 살았던 서동은 어느 날
3: 엄마, 난 왜 아빠가 없어?
4: 아니, 아이고, 네가 왜 아빠가 없어?
3: 난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
4: 오늘을 기다리며 그 이름을 이 엄마의 가슴 속에 꼭 묻어두고 살았다.
3: 나도 아빠가 있는 거야?
4: 당연하지. 날아가는 새도 어미아비가 있는데 네가 왜?
3: 우리 아빠가 누군데? 누구야? 이름이 뭐야? 어디 계셔?
4: 마음의 준비는 됐니?
3: 우리 아빠.
4: 그러니까 서동 네 아빠는 말이지.

0: 박영진.
1: 네 아빠는 말이지. 다음 시간에 김자야.
2: 포도리 막 그냥 귀엽기만 한 게 아니라 읍소 똑똑합니다. 막 장군일 김희선.
3: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와 경기도 양주시 등 9개의 시와 구에 속해 있는 북한산 국립공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북한산 국립공원의 특별한 탐방로 가운데 하나인 우이령길을 걸어볼 텐데요. 우이령길은 사전에 인터넷으로 탐방 예약을 해야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먼저 북한산 국립공원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북한산은 지난 1983년에 우리나라의 15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는데요. 우이령을 기준으로 북한산 지역과 도봉산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산은 예전에 삼각산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삼각산이라는 이름은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 등이 마치 세 개의 뿔처럼 솟아있다라고 해서 붙여졌습니다. 북한산을 오르는 등산 코스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북한산 국립공원에는 북한산성 코스와 백운대 코스를 비롯해서 모두 13개의 지정 등산로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우이동 도선사 근처에 있는 백운대 코스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코스를 걸으면서 바라보는 백운대와 인수봉의 모습이 무척 아름답습니다. 백운대 코스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운대 탐방지원센터에서 하루제까지 가는 약 800m의 등산로는 흙길과 돌길이 섞여 있지만 걷는 데 그리 큰 부담은 없고요. 하루제에서 백운 대피소까지 가는 약 600m의 등산로는 돌계단과 바위길로 이루어져 있어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백운 대피소에서 백운대로 오르는 약 500m의 등산로는 가파른 바위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백운대 코스의 길이는 왕복 3.8km로 약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북한산 국립공원 안에 있는 우이령길에 대해서도 소개하겠습니다. 우이령길은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과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사이에 있는 탐방로입니다. 본래는 작은 고개를 넘는 좁은 산길이었는데요. 6.25 전쟁 당시 군사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길을 넓혔습니다. 하지만 우이령길은 안보상의 이유로 지난 1968년부터 민간인들의 출입을 완전히 통제했습니다. 이후 우이령길은 수십 년 동안 생태 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으로 남게 되었는데요. 지난 2009년부터 사전 예약자에 한해 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이령길의 좋은 점 가운데 하나는 잘 보존된 울창한 생태 숲길을 걸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비록 탐방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많지 않지만 오히려 이처럼 투박한 숲길의 모습은 우이령길의 차별화된 장점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이령길을 걸으려면 북한산 국립공원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탐방 예약을 해야 합니다. 탐방 인원은 하루에 1,000명 내외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현재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교현 탐방지원센터와 서울시 강북구에 있는 우이 탐방지원센터에서 각각 500명씩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내내 예약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2026년의 경우 4월부터 8월까지 그리고 12월의 평일은 예약 없이도 입장이 가능한데요.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은 탐방 예약을 해야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우이령길의 길이는 6.8km로 이 탐방로를 걷는 데는 약 3시간이 소요됩니다.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와 경기도 양주시 사이에 있는 북한산 국립공원 우이령길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송일봉이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비기는 걸 생각하는 순간 어려워진다. 월드컵 대표팀이 반드시 이기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드디어 내일 32강 진출 여부를 결정할 남아공전이 열립니다.
1: 내일은 전술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손흥민 선수의 역할을 바꿀 가능성도 있습니다. 몬테레이에서 박선우 기자입니다.
2: 몬테레이의 불볕 더위에도 우리 선수들은 밝은 표정으로 가벼운 몸놀림을 자랑했습니다. 대표팀은 남아공과 비기기만 해도 조 2위로 32강에 오르지만 비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며 오직 승리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3: 비겨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보면은 저희는 또 반대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꼭 승리한다라는 마음으로 경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 홍명보 감독의 두세 포지션에 변화를 시사해 손흥민이 왼쪽 측면으로 이동하는 손흥민 시프트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수비진의 리더 김민재는 처음에는 백스리 전술에 헤맸던 선수들의 경기력이 올라왔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4: 저는 뭐 끌고 간다기보다는 제가 뒤에서 민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모든 선수들이 하나 돼서 이제 경기장에서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조 2위를 차지해 손흥민이 뛰는 LA에서 32강전을 치른다면 30만 교민의 뜨거운 응원을 등에 업을 수 있습니다. 대표팀이 원정 월드컵 최초로 조별리그 2승 달성에 도전하는 가운데 노란 유니폼을 입은 상대에게 유독 강했던 손흥민이 한국인 월드컵 최다 득점자로 우뚝 설지도 관심입니다.
5: 모든 준비를 마친 대표팀은 최상의 시나리오를 그리며 역사적인 순간을 꿈꾸고 있습니다. 몬테레이에서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0: 방금 보셨듯이 이번엔 손흥민 선수를 원톱으로 세우는 이른바 손톱 대신 다른 전술을 시도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손흥민과 오현규의 공존, 이른바 손오공 전술 등 예상되는 변화를 신익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6: 보통 우리가 말하는 손톱 말고 홍명보호 전술에 해당하는 용어, 손흥민의 손과 최전방 원톱을 합친 말, 손톱. 일명 손톱은 단점이 많았습니다.
7: 볼을 많이 받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나와서 받거나 사이드로 빠져서 받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KBS 장점을 극대화시키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6: 데이터가 가리킨 손톱이 잘 통하지 않았던 이유, 바로 고립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멕시코전 공을 받으려 36번 움직였지만 연결된 패스는 단 7번, 슈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아공과의 3차전에선 공격진의 재편이 예상됩니다. 저희가 이름을 손오공으로 붙여봤습니다. 손흥민의 손, 오현규의 오, 그리고 공존을 뜻합니다. 그동안 원톱에 나섰던 손흥민을 왼쪽 측면으로 돌리고 최전방에 오현규를 투입해 전방 압박과 연계를 강화하는 카드입니다. 후반 승부처에선 조규성의 높이도 가동됩니다. 조규성은 멕시코전 교체 투입 13분 만에 머리로만 두 차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손흥민은 등에 지고 싸우는 부담을 내려놓고 왼쪽 측면에서 마음껏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측면 공격 강화도 핵심입니다. 실제로 크로스 시도 13회에 6번을 성공시켰던 체코전을 승리했고 크로스 시도 6회에 단 2번만을 성공시켰던 멕시코전은 무득점에 머물렀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잠자고 있던 옵션 카드 옌스를 왼쪽 윙백으로 기용하는 것도 유력합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0: KBS 이영표 해설위원은 전반 휴식 시간 전 경기 초반에 선제골을 넣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영표 위원 역시 손흥민 선수는 측면에 배치하는 게 효과적일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보도에 이준희 기자입니다.
8: 남아공전을 대비한 대표팀의 마지막 훈련을 맨눈으로 지켜본 이영표 위원. 경기 초반 조직력이 어설픈 남아공을 상대로 전반 22분 전에 첫 골이 터지는지 여부에 따라 승부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7: 32강에 진출하려면 반드시 전반전, 특히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이전에 선취 득점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저는 충분히 그것이 가능하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8: 이른 시간 선제골을 위해선 역시 주장 손흥민의 역할이 중요한데 원톱 대신 측면에 배치한 것이 공격력을 한층 더 극대화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7: 1대1 돌파를 시도하거나 아니면 가운데로 치고 들어오면서 그 대각선 45도 슈팅이 정말 확률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옵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 분데스리가 주전임에도 대표팀에선 소외되는 듯한 윙백 옌스 카스트로프에 대해서도 남아공전에선 출전 기회가 반드시 주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7: 공격적인 어떤 성향의 선수가 득점을 하면서 더 가기 위해서는 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옌스 선수가 뭐 선발이 될지 아니면 교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경기장에 나올 가능성은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8: 이영표 위원은 32강에 진출할 경우 캐나다와 스위스 어디를 만나도 우리가 한 수위의 전력이라며 16강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9: 운명의 3차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토너먼트에서의 승승장구를 위해서라도 남아공전 시원한 승리는 필수입니다. 몬테레이에서 KBS 뉴스 이준입니다.
0: 우리 상대인 남아공도 한국을 반드시 이기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경기 1순위는 역시 손흥민 선수임을 내비쳤습니다. 김화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 결전의 장소 몬테레이 스타디움에 잔디를 밟으면서 기념사진을 남기느라 여념이 없던 남아공 선수단. 마지막 공식 훈련이 시작되자 원터치 패스를 가다듬는 등 다시 진지한 표정으로 담금질을 이어갔습니다. 32강 진출을 위해 무조건 승점 3점만을 생각 중인 휴고 브로스 감독은 순위표상 유리한 고지에 있는 한국이 오히려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11: Are you playing for a draw?
12: 무승부를 노릴지 아니면 승리를 노릴지 선택해야 하니까 한국 입장에선 더 까다로울 수 있죠. 남아공 축구대표팀 감독일
10: 만한 어떠한 속내도 드러내지 않았던 브로스 감독. 여전히 한국의 위협적인 선수조차 말해줄 수 없느냐는 KBS 취재진의 질문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12: 토트넘 소속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수년간 활약한 손흥민은 모두가 잘 알죠. 워낙 훌륭한 공격수인 만큼 바짝 붙어서 득점 기회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10: 객관적인 전력과 별개로 변수가 될 수 있는 몬테레이의 폭염. 이와 관련해서는 브로스 감독보다 남아공 선수들이 더욱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12: 남아공 날씨와 거의 비슷해요. 더위에 익숙하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에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남아공 축구 국가대표입니다.
10: 아직 월드컵에서 토너먼트에 진출한 경험이 없어 한국전에 대한 동기부여는 더 커진 상황. 반드시 승리해 새 역사를 쓰겠다는 남아공을 상대로 이변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방심은 금물입니다. 몬테레이에서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0: 지난 경기 큰 아쉬움을 남겼던 호날두가 이번엔 눈부신 활약을 펼쳤습니다. 두 골을 터뜨리며 월드컵 사상 처음으로 6개 대회 연속 득점이란 대기록을 썼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1: 1차전에서 침묵했던 호날두의 득점포는 전반 6분 만에 폭발했습니다. 칸셀루의 크로스를 논스톱 슛으로 연결하는 골 감각은 여전했습니다. 전반 39분, 역습 상황에선 절묘한 스루 패스를 득점으로 완성했습니다. 호날두는 전매 특허인 세리머니로 6회 연속 월드컵 골을 자축했습니다. 호날두는 이번 대회 개인 기록에 과도하게 집중한다는 비판에 시달렸는데 골이 아닌 명품 연기도 뽐냈습니다. 전반 17분 프리킥 기회에서 공을 찰 것처럼 연기해 수비수를 속였고 그 사이 누누 멘드스가 득달같이 달려들어 골문을 열었습니다. 물오른 연기는 후반에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이번 프리킥 상황에선 공을 찰 듯 달리다가 지나칩니다.
2: 예, 호날두! 오!
1: 직후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수비벽을 지나간 호날두에게 절묘한 패스를 올려줬지만 골키퍼 선방에 막힙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자책골과 레앙의 득점까지 나오며 포르투갈은 이번 월드컵 첫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호날두는 경기 직후 카메라를 향해 화려한 귀환을 알렸습니다.
3: 가장 중요한 것은 팀입니다. 우리 선수들과 가족들이 함께 단결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1: 메시와 음바페, 홀란드 등 득점왕 경쟁자들이 한 발 앞서간 가운데 호날두의 득점 행진도 이번 월드컵 최고 볼거리로 부상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0: 잉글랜드는 가나의 숨막히는 수비를 뚫지 못하고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결정적인 기회에서 해리 케인의 슛이 공중으로 떠버렸습니다. 곽우진 기자입니다.
4: 0대0의 균형이 이어지던 후반 41분. 잉글랜드에 찾아온 결정적인 기회에서 해리 케인의 슛이 하늘로 향합니다.
5: 다시 한 번! 주장 해리 케인의 슈팅이 뜨고 말았습니다.
4: 분데스리가 득점왕 출신답지 않게 크게 빗나간 슈팅에 잉글랜드 관중석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생애 두 번째 월드컵 득점왕을 노리던 케인의 입장에선 두구두구 아쉬운 왼발 슛이었습니다. 케인이 공을 잡으면 수비수 3명이 순식간에 에워쌀 정도로 가나의 밀집 수비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전매 특허인 간결한 슈팅도 가나 아사레 골키퍼 품에 안깁니다. 케인과 사카 두 핵심 공격수들의 득점포가 침묵한 잉글랜드는 가나와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잉글랜드의 공 점유율은 78.8%. 패스 성공 횟수도 4배 이상 많았지만 잉글랜드는 가나 수비에 가로막혀 날카로움을 잃었습니다.
6: With how they defended, how they set up, you know, credit to them.
7: 가나가 어떻게 수비하고 경기를 운영했는지 인정해야 합니다. 가나는 자신들이 원했던 결과를 얻었고 우리는 끝내 그들의 수비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4: 잉글랜드 경기 사상 최고 점유율이라는 달갑지 않은 기록을 남기고 32강 조기 확정에 실패했습니다. KBS 뉴스 곽우진입니다.
0: 크로아티아 주장 모드리치가 동료들 품에서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모드리치는 A매치 200번째 출전이라는 금자탑을 쌓으며 역사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민수아 기자입니다.
8: 수많은 크로아티아 팬들이 운집했고 모드리치의 역사적인 200번째 경기가 시작됩니다. 모드리치가 하이파이브를 한동안 하며 비장한 각오로 출발했지만 경기 초반 분위기는 파나마 쪽이었습니다. 전반 22분, 로드리게스의 멋진 헤더가 골대를 맞고 튀어나오는 등 도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크로아티아는 역시 저력이 있었습니다. 후반 9분, 스타니시치가 오른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를 골문으로 달려가던 부디미르가 해결했습니다. 월드컵 5회 출전에 빛나는 모드리치는 후반 12분 역습 상황에서 절묘한 패스로 기막힌 찬스를 만들어주기도 했지만 추가 득점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후반 36분까지 경기를 소화하며 주장 완장을 넘긴 모드리치. 모드리치의 라스트 댄스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로 남게 됐고 경기 후 수많은 팬들 앞에서 받은 행갈의 세리머니는 조별리그 최고의 이벤트로 남게 됐습니다. 경기 역시 1대0 승리로 끝나면서 크로아티아는 겹경사의 날이었습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0: 콩고 민주공화국은 콜롬비아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골키퍼 은파시의 슈퍼맨 같은 선방쇼는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김현주 기자입니다.
9: 경기 시작 4분, 콜롬비아 아리아스가 찬 공을 콩고 민주공화국의 은파시가 막아냅니다. 튕겨나온 공에 무뉴스가 달려들지만 골대 밖으로 벗어납니다. 전반에 콜롬비아가 쏘아올린 슈팅만 14개.
10: 하메스 로드리게스 왼발! 골키퍼 반칙입니다.
9: 리오넬 은파시 골키퍼는 콜롬비아의 쉴 틈 없는 공세를 온몸을 던져 막아냈습니다.
10: 세션! 골키퍼 전해입니다.
11: 은파시 또 선방인가요?
9: 후반 31분까지 잘 버티던 은파시는 콜롬비아의 끈질긴 슈팅에 단 한 번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콜롬비아 무뉴스의 슛이 동료인 카푸아디의 몸에 맞고 굴절되면서 공이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10: 슛! 골! 다니엘 무뉴스! 다니엘 무뉴스! 두 경기 연속 골입니다.
9: 콜롬비아는 이 결승골 한 방으로 1-0으로 이겨 남은 경기와 상관없이 32강행을 확정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은 첫 패배를 당했지만 조 3위에 올라 마지막 희망의 끈은 남겼습니다.
7: 우리는 전술적으로 잘 준비해왔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우리가 늘 해왔던 것처럼 투지와 회복력으로 마지막 경기에 임하겠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 축구 국가대표입니다.
9: 환상적인 슈퍼세이브 9개로 이름만큼이나 빛나는 활약을 보여준 리오넬 은파시. 비록 콜롬비아에 지긴 했지만 은파시의 선방쇼는 전 세계 축구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0: 호날두의 시원한 득점부터 은파시의 화려한 선방까지 오늘의 월드컵에서 만나보시죠.
12: 자, 박스 안에 숫자 많습니다.
2: 예, 치고 올라갑니다. 낙격골!
13: 다시 한번 일단 멈춰 세웁니다.
14: 아, 지금은 네. 네, 그 전에 크로스가 넘어가기 전에 온라인 아웃 반칙이 먼저
10: 하메스 로드리게스. 와,
12: 거리가 조금만 가까웠다면 예. 여지없이 득점이었을 것 같아요.
10: 자, 아주 아주고 헤더 골대 다시 한 번 주장 헤드케인의 슈팅이 뜨고 말았습니다.
15: 네, 라일리 선수가 굉장히 좋은 헤딩을 보여줬고요. 네. 또 마지막에 헤리케인 선수에게 정말 좋은 찬스가 왔는데요.
16: 아, 여기서 이게 골대를 맞고 나왔고
15: 네, 여기서 정말 완벽한
16: 결정적인 기회
15: 네, 조금 힘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17: 데이빗 베컴입니다.
15: 물론 앞에 수비가 있었긴 하지만
2: 네, 지금도 우사일 전형을 잘 갖추고 있어요.
13: 그렇습니다.
2: 네. 아, 좋아요.
13: 뒤로 빠지는데요. 스타미시체
2: 부기미가
18: 자, 결국에는 크로아티아가 아후만이 변해준 부디미르의 골로써 앞서 나갑니다.
13: 네. 승관자의 수비가 담겼습니다.
2: 네, 됐어요.
10: 자, 두 경기 연속 골입니다. 다니엘 무요스 오늘 경기 첫 득점.
2: 또다시 오버래핑을 통해서 가장 귀중한 오늘 경기의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10: 후반 31분 다니엘 무요스의 첫 득점.
2: 다른 선수가 있어요?
10: 루이스 디아스 오른발. 자, 루이스 디아스 오른발.
2: 그런데 옵사이드예요.
13: 깃발.
2: 제가 보기에도 조금 앞섰던 것 같아요. 너무 아주.
13: 다니엘 무요스 네. 우리는 옵사이드 아니라고 합니다.
0: 한편 우리 축구대표팀의 남아공전을 앞두고 한때 가슴 철렁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월드컵 중계권을 갖고 있는 중앙그룹 계열사가 중계권료 일부를 내지 못하면서 피파가 송출 중단을 경고하고 나선 겁니다.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JTBC에 대한 긴급 의견 청취에 나선 건 오늘 오후입니다. 방미통위는 JTBC 대표 등을 불러 월드컵 중계 차질 여부 등을 캐물었습니다. 정부가 이런 행보에 나선 건 북중미 월드컵 중계가 한때 끊길 뻔했기 때문입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는 어제 우리나라 중계권을 가진 중앙그룹 피닉스 스포츠에 미납된 중계권료를 내지 않으면 중계화면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는 물론 자칫 KBS, 네이버의 월드컵 중계까지 모두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남아공과의 경기를 이틀 앞두고 터진 악재에 중앙그룹과 방미통이, 대한축구협회 등 관계기관들까지 총출동해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다행히 오늘 새벽 FIFA가 정상 송출을 약속하며 블랙아웃 위기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불씨는 여전합니다. 중앙그룹 계열사가 6년 뒤인 2032년까지의 올림픽과 월드컵 국내 독점 중계권을 가지고 있는데 7천억 원대 규모로 알려진 중계권료를 부담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월드컵 이후 올림픽과 월드컵 등 국제 스포츠 대회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논란은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20: 호르무즈 해협에서 종전 양해각서 체결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형 유조선 등 우리 선박 4척이 해협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배들도 항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효진 기자입니다.
21: 원유 200만 배럴을 싣고 있는 대형 유조선 유니버셜 글로리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지 약 넉 달 만에 우리나라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종전 합의 이후 이란 측 공식 승인을 거쳐 귀환하는 첫 번째 우리 선박입니다. 항로도 이전과는 다릅니다. 이란 측이 제시한 대체 항로대로 오만이 아닌 이란 쪽으로 붙어서 이동했습니다. 이 배에 이어 컨테이너선 등 모두 세 척이 비슷한 항로로 잇따라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이란 측이 직접 해당 선박들과 접촉해 통항 여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남은 선박은 18척, 우리 선원은 108명입니다. 선사들은 물꼬가 트인 만큼 후속 움직임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피격으로 수리 중인 남우호 외 다른 선박들은 통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2: 지금 서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같이 몇 개 넣는 걸 알고 있습니다.
21: 다만 통항 여부가 전적으로 이란의 의중에 달린 만큼 다음 차례가 누구일지는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22: CGSA의 사이트에다가 다 등록을 해놨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원래 48시간 이내에 그거를 알려주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연락 없고.
21: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 배들이 몰려 있어 선박들의 안전 운항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20: 아직 호르무즈 해협 안에 있는 선박과 선원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UN도 나섰습니다. UN의 구출 작전 두바이를 연결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김경 특파원, UN의 작전은 언제 어떻게 진행됩니까?
23: 네, 유엔 산하의 국제해사기구가 주도해서 사실상 어제부터 대규모 구출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24: The large-scale operation will be carried out in close cooperation.
25: 이번 대규모 작전은 이란과 오만, 이 지역의 다른 모든 연안 국가들은 물론 미국과 해양 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수행될 것입니다. 유엔 대변인입니다.
23: 호르무즈 해협에는 현재 11,000여 명의 선원과 600여 척의 선박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순차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선박별 통과 날짜와 항로가 개별 통보되고 있습니다. 오만은 두 개의 임시 항로를 마련하고 우선 오만만에서 페르시아만으로 이동하는 한 개 항로의 좌표를 공개했습니다. 이란 매체는 해상 여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0: 네, 해협 통행료도 계속 논란입니다. 이란이 오만과 협의하고 있다는데 오만도 찬성인가요?
23: 네, 오만이 호르무즈 통행료 부과에 찬성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란과 오만이 발표한 공동 성명엔 양국이 실무 그룹을 통해 해협 항행 관리 방식과 서비스, 비용 문제에 합의하기 위해 대화를 지속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오만 외무장관은 최근 SNS를 통해 무료 통행 원칙을 확약했다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중동 언론에 따르면 오만은 지난달 28일 베센트 미 재무장관에게 통행료 부과 계획이 없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약서 5조를 보면 이란이 해협 관리 방식을 오만과 협의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에 오만이 논의에서 빠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동 순방에 나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호르무즈는 국제수로라며 통행료 부과 시도에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는데요. 결국 오만 입장에선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해야 하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두바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0: 북한판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5,000톤급 구축함 최연호가 서해에 실전 배치됐습니다. 핵미사일을 쏠 수 있는 구축함을 완성한 김정은 위원장은 해군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지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북한의 첫 번째 5,000톤급 구축함 최연호가 취역해 물살을 가릅니다. 지난해 4월 진수한 이후 1년 2개월 만에 서해함대에 실전 배치한 겁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간 열세였던 해군 전투력이 경이적이게 되었다며 해상 핵무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3: 핵전쟁 억제력을 더욱 분명히 함으로써 우리 국가 핵무력에 다각적이며 효과적인 운용을 실현하고
1: 지난 3월과 4월 잇따라 전략순항 미사일 등을 시험 발사한 최연호는 전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해 북한 해상 핵전력의 핵심 자산으로 꼽힙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5년간 5,000톤급 구축함을 1년에 두 척씩 건조하고 만톤급 전략함도 만들라고 주문했습니다. 북한은 두 번째 5,000톤급 구축함 강건호도 곧 작전에 투입하고 세 번째 구축함은 노동당 창건 80주년인 10월 10일까지 건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연호를 당초 예상과 달리 동해가 아닌 서해에 추격한 건 서해 해상 경계선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4: 북한이 남북 국경화에 따라서 서해 해상 경계선에 대한 아마 향후 경계 강화를 상당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북한이 해군력 강화로 지상뿐 아니라 해상에서도 미사일 공격 역량을 키우면서 우리 방어체계에도 더 큰 위협과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20: 6.25 전쟁 76주년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서해 최전방 연평부대를 찾아 적을 압도할 강력한 억지력이 있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병제 구상도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희연 기자입니다.
5: 6.25 주간을 맞아 해병대 연평부대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 K9 자주포와 천무 등 장비를 시찰하고 실탄 사격에도 나섰습니다. 장병들을 만나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가장 튼튼한 안보라며 평화도 적을 압도할 강력한 억지력이 기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 여러분의 역량도 강화해서 세계에 내놓을 만한 자랑할 만한 강력한 군대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겠습니다.
5: 징집병을 최소화하고 모병을 통해 직장으로서 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평도 평화전망대를 찾아선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경계작전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8: 우리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NLL에선 늘 넘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냥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은데.
26: 여러 가지 그 고려할 점이
8: 선을 넘어와 있는 걸 눈뜨고 가만히 놔두는 거죠.
5: 중국 선박의 불법 조업으로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면서 해결책을 찾을 방법을 의논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 6.25 전쟁 기념식에 참석한 뒤 참전용사 및 유가족과 위로연을 갖고 모레는 안보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20: 최근 북한이 비무장지대에서 울타리를 치고 지뢰를 묻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이 정전협정 위반인지에 대해 우리 정부와 유엔사 입장에 갈리고 있습니다. 김기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7: 대전차 방벽과 울타리 설치, 도로 개설과 지뢰 매설까지 최근 비무장지대 내 북한군의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입장.
28: 정부에서는 이것을 상당히 문제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를 그 명백한 정전협정에 따라 설치된 완충지대를 무력화하는.
27: 그런데 유엔군 사령부가 이에 반박하며 이례적으로 공개 입장을 냈습니다.
25: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0월 여성 소방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제기됐던 회식 음주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최근 세월호 참사 생존자 사망과 관련한 온라인상 조롱 등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경로당에 불법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 무마를 청탁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습니다. 김건희 씨와 친분을 내세워 투자금을 유치받았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김건희 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 등 IMS 모빌리티 경영진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7년 만에 가장 많은 24,52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9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살아온 시간을 누군가는 글로 남기고 누군가는 그림이나 사진으로 추억을 간직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만나볼 분은 자신의 목소리로 100년의 세월을 기록하고 있는 분입니다. 세계 유일의 100세 현역 테너 성악가 홍운표 씨입니다. 일제 강점기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광복의 기쁨을 경험했는데요. 6.25 전쟁의 참혹함을 목격하기도 했고 산업화와 민주화의 격동기를 지나왔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노래를 놓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현역 성악가로 지금도 무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100세 현역 테너 홍운표 성악가 지금 만나봅니다. 네, 성악가 홍운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0: 지금 세계에서 유일한 100세 현역 성악가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네. 경우가 진짜 처음이죠?
1: 그렇죠. 제가 알기에는 네. 전무후무인 얘기가 되는 거죠.
0: 지금도 무대에 서시는 거죠?
1: 물론이죠. 어제도 네. 저 음악회 하고 노래 부르고 왔어요.
0: 어떤 노래 부르셨어요?
1: 어제는 네. 너는 왜 울지 않나 이태리 간손에 네. 이태리 민요 그 불렀죠.
0: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1926년생이세요?
1: 네, 그렇습니다.
0: 와, 제가
1: 4월 3일생.
0: 1926년 4월 3일생이니까 만으로도 100세가 지나셨네요. 네. 그 제가 이런 말씀 신뢰가 될지 모르겠는데 피부가 저보다 더 고우세요.
1: 다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네요.
0: 예.
1: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0: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저희 어머님도 80대신데 귀가 좀 어두우신데 듣는 것도 진짜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1: 이 정도는 대화 같아요. 지장이 없어요.
0: 예. 네. 보청기 도움 안 받으시고.
1: 네, 그런 거 없죠.
0: 이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게 사실은 잘 안 들리면 노래하시기 힘들 텐데.
1: 잘 들리죠.
0: 예.
1: 저 현재로서는 보통 사람과 똑같아요.
0: 그리고 다니실 때도 대중교통 이용하신다는 말씀 들었어요. 아, 지하철 타시면은 가끔 이제 자리도 양보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네,
1: 별로 그런 건 없는데.
0: 네.
1: 앉으려고는 안 씁니다, 제가. 왜냐하면 예. 생각해 보니 저는 운동 별로 하는 게 없습니다. 뭐 저 골프를 친다든가 네. 헬스나 뭐 수영 이런 거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운동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서 저의 저 일상 운동은

0: 걷는 거죠.
1: 예.
0: 걷는 게 좋아요.
1: 아유,
0: 그래서 네. 뭐 천천 타면 뭐 암만 서서 가더라도 15분, 20분이거든요.
1: 네.
0: 그럼 이렇게 앉는 것보다 서면 이렇게 운동이 돼요.
1: 예.
0: 그게 바로 운동이죠.
1: 네.
0: 그래서 내가 앉으려고 나왔는데 자리가 펴 있으면 나이 먹은 사람이 또 서 있는 것도 멋쩍잖아요.
1: 예.
0: 그래서 앉는 거죠. 그리고 양보를 한다는 건 뭐냐면 어쩌다가
1: 네.
0: 진짜 앉아 있잖아요.
1: 예.
0: 그러면 많이 노인들이 타요.
1: 네.
0: 나보다도 더 늙어배고 나보다도 더 힘들어하는데 그걸 보고서 앉아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와서 앉으라고.
1: 네.
0: 양보
1: 네. 이제
0: 가끔 있는 일이에요. 가끔.
1: 제가 들어오기 전에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하철에서 힘들어 보이시는 분한테 자리를 양보했더니 그분이 아유 내가 연세가 85세라고.
0: 아,
1: 그러니까.
0: 네. 예. 집사람하고
1: 네.
0: 가는데 내가 양보를 했어요. 하도 딱 해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 양보 받고 나니까 보니까 나도 나이 좀 먹어 배거든요.
1: 예.
0: 그래서 좀 미안했던 모양이에요.
1: 예.
0: 그러니까 저 자기가 변명하는 거예요. 자기 나가 지금 83살인데 80이 되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이런 얘기를 해요.
1: 예.
0: 그러니까 집사람이 저분이 몇 살인지 아세요? 예. 이거 몇 년 전 얘기예요.
1: 예.
0: 저분 몇 년 되면 100살이 돼요. 그러니까 뭐 뒤에서도 쳐다보고
1: 예.
0: 그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프다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1: 한참 형님이신데
0: 그런 그래서 막 그게 이제 그런 예. 일이 있어가지고 그게 네. 화제가 됐죠.
1: 아, 근데 뭐 건강하신 것도 참 부럽습니다만 사실 그 나이 들어서 지금 성악가로서 현역으로 무대에 서신다는 게 이 발성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아나운서로 방송 활동 좀 하다 보니까 예전에 방송하던 거 하고 지금 들으면 목소리가 좀 많이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목소리 관리를.
0: 근데 저는 성악가 아닙니까?
1: 네.
0: 그 참 저는 일생을 성악으로 지내온 사람이거든요.
1: 예.
0: 그 너무 빨리 시작해가지고
1: 예.
0: 너무 끝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러면 일상생활에 있어서 이 성악이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그 성악에 대한 건 아무한테도 제가 양보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1: 예.
0: 그러니까 내 생활에 있어서 이 성악과 이 생활과 연결을 하는데 치중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이거 힘이 있어야 되고 또 모든 면에서 호흡이 중요하잖아요.
1: 네,
0: 이제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호흡이 제일 중요해요. 성악에 있어서는 우선 호흡이에요.
1: 예.
0: 발성하는데도 호흡입니다.
1: 네.
0: 그래서 그렇게 위해서는 내가 그걸 아니까 그 호흡 마음 다니면서도 이 호흡을 저 연습을 많이 하고 관심을 가져요.
1: 그러면 평소에도 이렇게 훈련을 하셔요?
0: 그럼요.
1: 예.
0: 나도 이렇게 100세까지 한다는 건 그전에는 생각 못했죠.
1: 그러면 따로 어떻게 연습을 하시고 훈련을 하시고 오늘 비법을 조금 알려주시면.
0: 예, 그 비법이라기보다도 네. 소리가 파열이 생기고 약해지고 그러니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발성을 해야 되겠다.
1: 네.
0: 그러면 이때까지 발성 갖고는 안 되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여기에 적용해서 더 연장하기 위해서는 이 발성이 중요해서 지금은 집중적으로 발성을 합니다.
1: 어떻게 하는지 조금 시범을 좀 보여주시라는. 아. 예.
0: 저이 발성이요.
1: 네.
0: 그 성악가마다 자기 나름대로
1: 예.
0: 발성을 해요. 그러니까 기초 발성도 있고 그야말로 테크닉 발성도 다 있죠.
1: 네.
0: 그런데 사실은 소리를 제대로 내고 제대로 발성시키기 위해서는 기초 발성이 중요한 겁니다.
1: 네.
0: 기초 발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 이런 발성.
1: 네.
0: 이게 기초 발성이거든요.
1: 예.
0: 거기에 보태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 야 이때까지의 발성은 그냥 소리 내는데 치중하는 이 호흡도 중요하지만 소리에 치중했지만 우선 발성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고
1: 예.
0: 그 건강하기 위해서는 호흡 조절을 잘해야 되고
1: 예.
0: 그럼 호흡 조절을 잘해야 되기 위해서는 호흡법도 더 깊이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거죠.
1: 네, 저는 이제 궁금한 것이 실제로 어떻게 목을 푸시는지 궁금해서요. 한번 들려주실 수
0: 여기서요?
1: 있으세요? 예예. 예.

0: 이런 말씀.
1: 지금 호흡을 내보내면서 앞으로 소리를 밀어내는 네. 지금 연습을 내가 하시는 건가요?
0: 기술적인 건데 네. 그럼 밀어내면서 소리를 누르면서 바깥으로 쭉 밀어낸다. 그런 그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아 왜 저 대성악가가 어 저렇게 저 기초적으로 저래나 어? 아 소리를 내나 이렇게 보죠. 그러나 저는 그게 이제 실용적이다. 실질적인 게 진짜 발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에 그 전에는 뭐 한 10분 5분 발성 해볼게 하고 나갔거든요.
1: 네.
0: 지금은 그게 아니고 발성 위주니까 그냥 틈만 있으면 집에서 소리 냅니다. 그래서 보통 2시간
1: 2시간 정도를 아 이걸 하신 거예요? 2시간 정도를?
0: 아 그것만 하는 거.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하고 반복해보다 보면 시간이 되죠. 좀 몇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1: 하나만 요소를. 좀 하나만 들려주세요.
0: 예를 들어서 어허허허 한마디로 해서는 깊이 그 호흡을 저 내면서 거기에 맞는 소리를 꿈에서 낸다.
1: 네,
0: 이것이
1: 네.
0: 내 건강에도 좋고 소리도 유지가 그 소리가 유지가 돼요.
1: 아, 그 호흡을 항상 소리가 의식하면서. 이렇게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100세신데 사실은 이렇게 소리를 내시는 게 쉬운 건 정말 아니죠.
0: 쉬운 게 아니라.
1: 예, 식사 잘하시죠.
0: 잘하죠.
1: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어떤 거세요?
0: 좋아하는 음식은 여러 가지가 있죠. 한 가지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 식도락이라기보다도 네. 먹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좋아하는 건 갈비찜 천 뭐 이런 것도 좋아하고 갈비찜.
1: 이가 튼튼하신가 봐요. 갈비찜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0: 참 이런 얘기해서 뭐하지만 제가 나이 먹으면요. 냉면집 가서 막 썰어서 먹고
1: 네.
0: 갈비도 그냥 고기를 이렇게 썰어서 먹으면 내가 속으로 무서워요. 그 무슨 맛으로 먹어요? 그냥 먹어야지.
1: 아, 치아가 오복 중에 하나라고 그러더니.
0: 그래서 아직까지는 치아도 좋고.
1: 거기다가 또 정말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신 게 지금 현역 성악가로 무대에 서시니까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돈도 버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100세 돈을 버는 분이 주변에 진짜 찾아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0: 찾아. 백세가 움직이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얘기는 네. 사적인 얘기인데 지금 돈 얘기가 나왔는데 나가면 그래도 그냥 좀 예비로 금일봉 주고 금일봉 나오고 그래요. 또 아주 내가 또 보면 딱한 행사가 있잖아요. 내가 보더라도 이건 돈도 많이 들고 수입이 전혀 높겠구나. 내 후배 전부 지금 출연하고 있는 활동하는 사람들이 내 후배 아니면 제자들 아닙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거기서 뭐 내가 노래 한번 해줬다고 받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려놓고 올 수도 있고 또 봐서 괜찮으면 또 이렇게 넣어갖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아들이 카드를 줬어요. 그래갖고 아버지 쓰시라고 대충 50만 한 달에 얼마 전에 그 카드를 잊어먹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또 다시 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야 당분간 하지 마라. 내가 내 스스로 너 네가 안 해줘도 어떻게 될 것 같다 그래서 그것도 반납하고.
1: 그러니까 내 용돈벌이는 아직 내가 한다 이 얘기잖아요.
0: 내 용돈벌이 아니라 내 소녀딸이 물론 크죠. 소녀딸이 나한테 뭐 선물도 많이 해지만 내가 또 용돈 주는 게 기분 좋잖아요.
1: 그렇죠.
0: 소녀딸도 좀.
1: 세계에서 유일한 100세 현역. 테너시기 때문에 여기저기 초청 오는 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무대 주로 많이 서세요?
0: 다양해요. 뭐냐면 한국예술평론가협의회라든가 또는 무슨 장학기금기구라든가 또 내가 또 속하고 있는 한국예술문화원이라고 있어 문화원 그 저 30년 됐는데 그게 아마추어지만 그게 아주 그 아카데미 한 단체 거기에 이런 데서 정기적으로 유지할 때는 내가 꼭 나가서 하죠. 그런데 그전에는 이렇게 일이 많지가 않았어요.
1: 오히려 지금이 전성기시네요.
0: 예, 전성기죠. 아주 어저께도 연주하고 왔어요.
1: 저는 희망이 있습니다. 100세의 전성기를 맞으셨다니까 저는 아직 전성기도 올려면 한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0: 그래서요. 내가 기뻐하는 건 저도 인해서 70, 80대 된 사람들은 거의 다 내려놓으려고 그러다가 다시 용기를 얻어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100세도 이렇게 하시는데 지도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가지고.
1: 네.
0: 지가 이제 100세다. 100세가 노래한다. 뭐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관심을 쏟죠. 그러고 환영을 하죠. 그러나 저는 100세의 그 성악가 이 소리 듣기보다도 그냥 현역 성악가 소리를 듣고 싶어요. 왜냐, 그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현역들하고 좀 맞먹고 싶다 이거죠.
1: 아,
0: 그런 욕망이 있어요.
1: 네.
0: 물론 그건 제 욕망이죠. 그러나 제 노래를 듣고 현재도 예고에서 많이 공부하고 왔던 지금 저 현역 교수들도 찾아와요.
1: 네.
0: 선생님 나 이거 좀 고쳐주십시오. 선생님 그 발성을 좀 선수 받고 싶습니다. 많이 와요.
1: 많은 성악가들한테 롤 모델이 또 돼주고 네,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1926년생이시라고 하셨어요. 그럼 이제 일제시대에 태어나셨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 시절에 성악으로 일본 유학을 가셨단 말이에요.
0: 네. 내 목소리가 좋고 노래를 좋아해서 했거든요. 이제 중학교에 들어갔다 이거죠. 중학교에서도 제 노래 들으면 잘한다고 찬양했죠. 그런데 3학년 때 일본 음악 선생님 오셨어.
1: 네.
0: 근데 그분이 성악을 전공했어요.
1: 아.
0: 근데 그 당시에는 음악가라도 성악을 전공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분이 노래를 부르는데 황홀했죠.
1: 예.
0: 그래서 난 따라서 이제 부르죠. 그렇게 내 노래가 튀어나오니까 너 나와서 한번 노래 불러봐라. 내가 항상 부르던 노래를 불렀더니 놀래.
1: 예.
0: 그러더니 한 곡 더 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내가 이제 산타루치아라는 걸 내가 잘 불렀거든요.
1: 산타루치아를.
0: 예. 예. 그 당시 뭐 옷소리면 다 불렀어요. 그 산타루치 불렀더니 놀래가지고 너는 청악을 전공해야 된다 말이야.
1: 그래서 일본 유학을 가셨나 봐요.
0: 그래갖고 예. 나한테 용기를 줬죠. 너는 성악을 전공해야 돼. 크게 될 인물이다고.
1: 예.
0: 그래서 이제 자신을 갖게 된 거죠.
1: 일본 유학 가셔서도 뭐 전설적인 성악가 밑에서 또 수학을 예.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0: 저는요,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운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일본 가서 이제 입학을 해가지고 첫 번 그 레슨을 받았어요. 레슨을 받은 그 당시에는 남자 교수한테 받았죠. 일본 그 당시만 해도 일본이 우리 한국하고는 비교가 안 됐어요. 음악 학교도 많고. 그러나 조선 학생들은 전부 유학이 지금 같으면 뭐 이태리면 가지만 그 당시에는 일본 통치에 있었으니까 못 가고
1: 네.
0: 대부분 일본으로 다 갔죠. 원외교에 누가 있고 원외교 누가 있고 다 알아요. 그래갖고 내가 가서 뭐 1학기도 안 됐는데 딱 퍼졌어요 소문이. 신은 적어도 목소리가 우렁차고 그 부르는데 그런 소문이 나니까 내 레슨 받으려면 좀 한 30분 40분 받거든요. 그 시간을 맞춰서 여러 군데 내 선배들이지
1: 예.
0: 와서 그냥 내 노래를 듣고 박수 쳐주고 그 소문이 딱 난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그 일본에서 그 당시 최고의 소프라노가 계셨어요. 미우라 다마케 선생님이신데 이분은 그 지금의 한국으로 따지면 조수미에 속한 정도죠.
1: 이분이 푸치니하고 예, 사진도 찍고
0: 왜냐면
1: 또 나비 부인의 주역을 하신
0: 그렇죠. 주연이 아니라 그냥 세계를 무대를 아주 독점해서
1: 그러니까 세계적인 성악가 그 당시에
0: 예. 그래서 이제 그저 나비 부인은 이제 일본을 배경으로 한 오페라 아닙니까?
1: 네.
0: 그러니까 이제 푸치니 작곡이거든.
1: 네.
0: 그 푸치니하고 유럽에 많이 순회 공연도 가고 그랬으니까 그 보니까 나중에는 보니까 그 푸치니 작곡가하고도 서로 사진도 찍고 그런데 그만큼 유명하다는 얘기죠.
1: 그분한테 배우셨다는 거잖아요.
0: 저는 이제 그분이 예. 제 소리를 듣고
1: 네.
0: 그분이 나를 픽업한 거예요. 내가 가르친다. 너는 내가 가르친다. 그런데 그분은 개인 레슨을 안 해요.
1: 네.
0: 일본 성악가들한테도 안고 아무도 안
1: 그러시겠지만 조수미 씨가 뭐 하겠어요. 개인 레슨 바쁘셔서 못 하시겠죠. 네.
0: 그런 식이죠. 그래서 그분의 그 영향을 내가 많이 받았어요.
1: 그러니까 훌륭한 또 스승도 만나셨고 그 일본 유학 시절에 사실은 우리 한국인 소프라노 김천의 씨하고 아, 또 네. 특별한 만남이 있었다고 예, 들었는데요.
0: 그 왜냐하면 선배가 되죠. 네. 저보다 한 10년 이상 선배가 돼. 그런데 그

0: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던 건가요?
1: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죠. 예. 왜냐하면 일본서 공부했어요. 무사신원가 나오셨는데 저를 굉장히 제 노래를 아꼈죠. 사랑하고. 그래서 난 또 그 당시는 이제 내가 약관이니까 김재네 선생은 10년 선배니까 저 한 일본에서도 많이 알려주고 한국에서 활동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1년에 한 번씩 일본에서 한일 이? 성악 그 마담 연주회가 있어요. 그 일본서 공부하니까 일본서 이제 초청을 했죠. 예. 저는 또 김천의 선생 목저 연주를 듣고 싶어서 그냥 그 일본의 동경에 있는 시비아 공예당이라고 있어요.
0: 네.
1: 거기 한 1900명 한 2300명까지 들어가는데
0: 그 당시로는 상당히 큰 아주, 공연장이죠.
1: 아, 거기서 많이 이제 큰 음악회 네.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2학년 될 때
0: 그 공연을 보러 가신 거예요?
1: 아, 물론 가죠.
0: 네.
1: 아, 그때는 뭐 다 그런 데 찾아다니죠. 그 당시에는 되게 일본 노래 아니면 예국 저 이태리 간사련에서 예국 노래들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0: 네.
1: 이분은 한국 가곡을 딱 내 파들 집어넣은 거 봉숭아 홍남파 작곡 봉숭아 편집 기대 프로그램 같은 기대를 했는데 이분이 그 당시 그날은 내가 직접 봤으니까 하얀 조오리 치마를 입고
0: 아.
1: 그리고 머리에다 좀 멀리서 나는 좀 우대석이 아니고 전 학생이니까 저 뒤에서 봤는데
0: 네.
1: 여기에 꽃인데 그게 아마 무궁화 꽃일 거예요. 좋아하는지는 모르고 아. 키우고 고무신 신고 하얀 네. 고무신 신고 그러고서 봉선화 불렀더라고요.
0: 울 밑에선 네. 봉선화야 그러니까 내 모습이 처량하다.
1: 그때 온 사람들은 거기 이제 한국 유학생들 한국 교민들이 많이 왔죠. 그리고 일본 관객들도 많이 왔고 전부 그냥 박수치고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사건이 돼가지고
0: 일제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1: 아, 거기에 이제 바로 그냥 저 호출당했죠. 어. 그 호출당해가지고 크게 본병은 안 당해서도 그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그분은 한국에서도 노래 부르려면 그냥 꼭 한복 입고 그 불러요.
0: 예.
1: 그래서 정말 참 동경에 가죠.
0: 아,
1: 성악에서도 동경에 예. 가고.
0: 그 서슬이 퍼렇던 시절에 그 일제 그 앞에서.
1: 그래서 그게 그때 네. 아마 그게 아마 문제가 많이 됐었죠. 그래서 봉숭아는 이제 금지곡이 됐고
0: 네.
1: 금지곡이 됐고.
0: 그 노래 부르는 거 그때 그 객석에서 보시면서 마음이 어떠셨는지요?
1: 아유, 떨리고 그냥 눈물이 나죠. 그리고 잘 불렀어요.
0: 네.
1: 류라 다마키 선생의 비교가 될 정도로 잘 불렀어요.
0: 아, 참 그 공연 실황이 남아 있었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 글쎄. 예. 한국에서 한 건 남아 있는 게 있어요.
0: 네. 그 유학 가서 공부하는 와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광복을 맞았고 또 6.25도 또 겪으셨잖아요.
1: 네. 어,
0: 예, 6.25도
1: 그래서 저는요.
0: 예.
1: 해방이 45년 해방됐잖아요.
0: 예.
1: 8월 15일 날. 그때 이제 1년 동안은 학교도 휴학했었어요. 막바지니까.
0: 네.
1: 하나 폭격이 막 쏟아지고 그랬는데 무슨 공부가 돼요. 학교 전 일본이 다 휴학되고 다 문을 닫았죠.
0: 예.
1: 그러다가 이제 망하게 됐는데 그 마치지 않았거든요. 제 과정을 다 마치지 못해서 내가 귀국한 우리나라 정부가 48년
0: 네.
1: 48년 10월 달에 왔죠. 들어왔죠.
0: 아, 그때 들어오셨군요. 뭐 사실은 그 격변의 시기 우리나라에서 먹고 살기도 어려운 시절에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도 그래. 노래를 놓으신 적이 없다는 거죠.
1: 그런데 저는요.
0: 예.
1: 음악인들이 다 힘들어요.
0: 예.
1: 힘들고 참 가정 그 이어나가기도 힘들 정도죠. 뭐 유명은 유명돼도 힘들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그렇지 못한 데도 힘든데 다만 저 생활에 저 기초가 되는 건 학교 선생이죠.
0: 아, 선생님 네. 교단에 오래 서셨군요.
1: 네, 오래 섰죠. 때때로 이제 연주를 하고.
0: 교단에 평생 계셨다고 하니까 지금 100세가 되신 은사께서 현역으로 무대에서 노래하시는 거를 지금 아마 제자들도 뭐 70, 80 뭐 이렇게 되셨을 것 같은데 그 보면 무대에 서신 거 보면 제자들이 감동할 것 같습니다.

0: 있습니다.
1: 제 제자들이요. 92세짜리도 있고.
0: 아이고.
1: 또 예. 여자 제자는 뭐 오래 가르치진 않았어도 96세짜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가 24살에 네. 귀국 가가지고 이제 활동하니까 개성요구라는 저 카톨릭 요구가 있잖아요.
0: 예.
1: 거기서 뭐 신부님이 그렇게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내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그냥 내 음악회마다 쫓아다니면서 우레케 와라 우레케 와라서 그때 가르친 그 제자들이 나하고 연 차이가 별로 없지, 많지가 않았어요.
0: 예.
1: 사변나 6.25 사변나니까 다 휴학했다가 다시 복귀하다 보니까 나이가 많아지죠.
0: 예.
1: 그럼 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70, 80이 아니고 현재도 90된 제자들이 10대 명
0: 네.
1: 이렇게 찾아오고 그래요.
0: 아유, 그러니까 선생님이 건강하시니까 그 제자들도 그러면. 마음이 예 좋으실 것 같아요.
1: 음악회도 와서 예. 참여해 주고 다 그러죠. 네.
0: 자, 우리 테너 홍은표님의 노래를 끝으로 들으면서 인사를 나눌까 하는데요. 어떤 노래를 들을까요?
1: 그 부친 토스카 중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고 많이 그에만 듣는 노래가 있어요. 별은 예. 빛나건만.
0: 아, 네. 별은 빛나건만.
1: 좋죠. 그 예. 제가 애창해요.
0: 오늘 이렇게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아, 세계 유일한 100세 현역 성악가 홍은표 테너와 함께 했습니다. 끝으로 푸치니 오페라 중에서 별은 빛나건만 테너 홍은표의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지만 경산권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은 강원 동해안과 전남 남부, 경북 동해안, 경남권에 제주도 그리고 비가 내리다가 전남 남부와 경남권, 제주도는 새벽에, 그 밖의 지역은 오전, 강원 동해안은 낮에 그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엔 중부지방과 전북, 전남 내륙, 경상권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강원도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중부지방과 경북권을 중심으로 우박 또는 싸러구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 전국이 16도에서 20도,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전국이 21도에서 28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5도, 습도는 52%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형호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취업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정확한 정보와 든든한 지원이 있다면 그 길이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겠죠. 장애 대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취업 정보를 안내하는 채용 설명회가 열립니다. 내일 25일 목요일 부산대학교에서 2026 장애 대학생 채용 설명회를 개최하는데요. 이번 설명회는 공공기관과 사회복지기관이 함께 참여해서 채용 정보와 취업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전할 예정입니다. 또 기관의 인사 담당자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궁금한 점도 물어볼 수 있고요. 장애 대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탐색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사람의 꿈과 가능성이 좋은 기회를 만나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겠죠. 이번 설명회가 장애대학생들에게 미래를 응원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발달장애인 바로 알기, 장애와 피트니스, 현장 속으로 실현 속에 빛난 역사 이야기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충청남도는 장애인 일자리 경제진흥원을 설립하고 장애인 고용 확대와 취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제진흥원은 장애인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발굴과 취업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한 지역 장애인단체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논의로 설립이 추진됐는데요. 앞으로 직업능력 개발과 일자리 확대,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이고요. 특히 장애인의 경제적인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돕고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계획입니다. 대전 고등법원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역본부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고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마련했는데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적합직무를 개발하고 법원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채용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장애인 고용의 문턱이 비교적 높았던 법원 행정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는 27일 토요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정진학교에서 배리어프리 e스포츠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장애 학생들이 신체적, 환경적 제약 없이 e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하고 즐길 수 있도록 마련했는데요. 단순한 체험 행사를 넘어서 장애 학생들이 선수로서 도전하고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무대가 될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대회는 전국 장애 학생 55명이 참가해서 테니스, 배드민턴, 볼링 종목에서 실력을 겨룰 예정입니다. 또 보조기기를 활용한 시범 경기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해서 모두가 함께 즐기는 배리어프리 e스포츠 축제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 띄워드립니다. 이재성의 그 집 앞.

0: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발달장애인 바로 알기,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조은지원센터 박은주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자, 지난 몇 주 동안 비장애 보호자들과 나눈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교사의 역할에 따라 학급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1: 네, 많은 비장애 아동의 부모님들이 가지는 의문 중에 하나가요. 아, 우리 아이가 정말 장애가 있는 아동과 같은 반을 지낼 때 정말 모두에게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얼마간의 교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로 경험해보지 통합학급을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이 그렇게 의문스러워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경험했더라도 힘들었던 그 기억만 있는 교사들이 또 이렇게 힘겨워하고 도움이 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또 함께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통합학급을 운영하면서요. 장애아동, 비장애아동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되려면요. 교사의 그 민감성도 필요하고요. 민감하기만 하면 안 되고요. 또 섬세한

0: 실천이 또 가장 핵심인데요. 물리적 환경도 바꾸는 게 가능해야 되고 기관에 또 얼마간의 재정 지원 뭐 필요하고요.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이렇게 좀 잘 조합이 될 때 좀 가능해집니다.
1: 예, 통합학급에서는 비장애 아동 부모들이 다양한 질문을 할 텐데요. 그에 대해서 교사가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0: 맞습니다. 교사의 경험이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제가 함께 의논하면서 통합학급을 경영하는 걸 좀 도와주었던 그 어린이집의 훌륭한 선생님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4세 반 학급인데요. 우리 나이로 이제 6세죠. 놀라운 실천력을 가지셨더라고요. 4세면 이제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2년 전입니다. 이 학급에서요. 15명 정도 중에 자폐성향 아이 한 명이 함께 통합되어 있고 지적장애 아동이 또 2명 이렇게 해서 일반 교사도 있고 요 3명의 장애 아동을 지원하는 교사 이렇게 해서 교사가 2명이 있는데요. 저희가 5월과 6월에 이렇게 만났던 그 모습과 11월, 12월에 이 학급의 모습은 아무리 자연성숙이 있다고 해도 정말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로 차이 날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운 통합학급으로 바뀌었는데요. 장애아동은 물론 좋아졌지만 비장애아동들도 정말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1: 학급이 바뀌기 전에는 어땠는지 또 바뀐 뒤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0: 네. 그 선생님 두 분은요. 정말 열정적이고 정말 더 잘하고 싶어하는 선생님입니다. 직접 함께 있어 보니까요. 정말 비장애 아동들도 만만치 않았고 장애 아동 3명 중 자폐 성향 아동 한 명이 교사 손길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요. 매일 하루 일과가 끝나며 이 교사 두 명은 지칠 대로 지쳐 있더라고요. 그렇겠다 싶었죠. 근데 비장애 아동들은요. 여러 유형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무던한 아이들도 있고요. 좀 소소하게 배려해 주는 아이도 있는데요. 장난꾸러기 같은 장난이 심한 몇 명의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자폐성향 아이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그 놀이하는 장소에서 감각통합 치료가 필요한 아이였죠. 몸을 빙빙 돌리면서 다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블록도 쌓고 뭐 멋진 거 만들어놨는데 부딪혀서 그게 무너지는 겁니다. 속상하겠죠. 그래서 장난꾸러기 남자 아이들 몇 여자 아이들 몇 명이서는 이 자폐성향 아이들에게 크게 화를 내고요. 뭐 야단도 치고 끊임없이 선생님한테 이릅니다. 선생님 민수 때문에 힘들어요. 뭐 이렇게 외치고요. 이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면 이게 힘든 일 맞습니다. 교사는요 매번 아이들한테 오라고 해서 자초지종 설명 듣고 해결사 노릇하고 애를 먹고 있었는데요. 심지어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바깥놀이를 하는 중에 교사가 저쪽 그룹을 이렇게 살피는 사이에 이쪽 장난꾸러기들이 장애 아이를 골탕 먹이는 일이 있더라고요. 교사가 걱정을 많이 하죠. 그런데요. 이 학급이 4개월, 5개월 동안 두 선생님의 노력으로 점점 바뀌어서요. 그 서로 아이들이 비장애 아이들을 서로 배려도 하고요. 몰래 괴롭히는 일도 거의 없어졌고 고자질하는 횟수도요. 하루에 수십 번이었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비장애 아이들은요. 남의 험담을 하는 걸 주저하고 조심스러워하면서 절제를 하더라고요.
1: 아이들은 그대로인데 이런 변화가 있었다면 교사의 노력이 컸을 것 같은데요. 어떤 실천이 있었을까요?
0: 일단 아이들이 읍소를 하잖아요. 고자질도 하고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 이거 재판관하고 언제 설명 듣고 일일이 해결해 주냐.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점점 줄여나가고 일단 장애가 있든 장애가 없든 아이들이 호소를 해오면 내 몸부터 딱 낮춰서 눈높이를 딱 맞춘 다음에 그냥 이야기하면 아이들을 혼나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손이라도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등을 가끔씩 쓰담쓰담 하면서 고개도 끄덕여주면서 아이 이야기를 듣자.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대부분은 거짓말이나 변명이 줄어들거든요. 왜냐하면 눈을 보면서 존중해서 듣기 때문에 진실을 말합니다. 그런 후 이제 아이들한테 그랬구나 다 끝났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다음에도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선생님 뭘 도와줄까? 이런 질문을 되묻자.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많은 경우에 어른보다 더 나은

0: 그런 대답을 내어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때로는요, 너무나 기발한 방법으로 해결을 제대로 내놓기도 하고요.
1: 유아기에는 어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아이들의 생각이나 가치관 형성에 어른의 영향이 크겠죠?
0: 맞습니다. 이 통합 지원 교사와 교사 두 분이 꾸준히 이렇게 실천하니까요. 비장애 아이들이 정말 화나는 것도 많이 부드러워졌고요. 분위기가 좋아졌는데요. 그 전에는 내 호소를 선생님이 안 들어줄까봐 안 달리고 내 얘기부터 들어줬으면 좋겠다 싶고 얘기할 때도 자기 잘못이 들킬까봐 거짓말도 살짝씩 하고 변명하고 숨기고 뭐 이러고 그래도 속상하면 울고 뭐 혼날까봐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괜찮은 답변을 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선생님, 전에는 그 자폐 성향 아이들이 아이가 몸을 돌리니까 하지 말라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 똑같은 아이가 지금은 얘들아, 여기는 민수가 몸을 돌리잖아. 그러면 우리도 불편하고 민수가 부딪혀서 넘어지면 안 되니까 블럭은 저쪽 가서 하고 이건 이쪽 가서 하자. 이렇게 막 해결책을 내놓더라고요. 그리고 바깥 놀이 할 때 일부러 그 민수가 재미있게 노는데 합류하는 게 약이 올라서 규칙을 좀 막 복잡하게 만들어서 민수가 적응 못하게 하던 아이가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요. 규칙을 좀 더 난이도를 낮춰서 민수도 이 숨바꼭질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아이들이 하고 의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교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부모들에게 하면 몇명 부모님들은 정말 또 감동스러워 하시는데 어떤 한두 부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폐아이 수준에 우리 아이가 수준을 낮춰서 맞추다 보면 비장애 아이들도 수준이 낮은 놀이를 해야 되잖아요. 걱정되지 않나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수능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생각해보라고 합니다. 놀이 규칙이 모두 똑같이 알고 있는 놀이 규칙을 자폐성 장애 아이가 이해하기 쉽게 변형하려면 분명히 그 아이는 한 번, 두 번 생각하고 또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깊이 있는 사고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바꾸면 민수가 즐길 수 있을지, 어떻게 난이도를 쪼개면 모든 아이가 놀 수 있을지 고민하고 서너 명이 모여서 의논하는 장면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가치 있는 활동인지 아마 금방 아실 겁니다. 예. 아이 서너 명이요. 사고가 깊어지고 또 이 깊어지는 사고는 학원 가서는 배울 수 없는 사고력이 지금 일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값진 순간이거든요.
1: 예. 자, 오늘도 발달장애인을 위한 좋은 지원 사례 잘 들었습니다. 서울 시립발달장애인 복지관 좋은 지원센터 박은주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바이브의 수리야.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장애와 피트니스, 대한장애인 필라테스협회 이디다 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6월 주제가 말을 바꾸면 운동이 달라진다는데요. 오늘은 침묵이 필요한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운동을 하는데 침묵이 필요한 건가요?
2: 그럼요. 우리는 누군가 힘들어 보이면 무언가를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어떤 날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날도 있습니다. 특히 정신장애가 있는 분들은 몸보다 먼저 생각과 감정이 과부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무언가를 설명하는 시간보다는 내 몸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1: 예, 정신장애는 다른 장애와 다르게 외형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죠.
2: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괜찮아 보이는데요? 이런 말을 듣기도 하고요. 그런데 몸이 힘든 것처럼 마음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태는 설명보다 기다림이 먼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기보다는 지금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1: 예, 실제 그런 경험을 한 분이 있나요?
2: 물론이죠. 있었습니다. 한 회원분은 운동보다 대화를 더 어려워하셨어요. 제가 습관처럼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어떠세요?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라고 물으면 그분은 한참 고민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굳이 이유를 묻지 않고 오늘은 그냥 먼저 바로 움직여볼까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 운동 참여가 가장 좋았어요. 그때 느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건 항상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1: 예, 오늘 운동도 그런 느낌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2: 맞습니다. 오늘은 몸을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몸을 느껴보겠습니다. 생각이 많아질 때는 오히려 몸 감각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동작은 내 몸을 지지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양손을 내 허벅지 위에 편안한 위치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지긋하게 눌러보겠습니다. 숨 한번 마시고 내쉬면서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눌러주고 그 힘을 이용해 허리를 천천히 세워봅니다. 이때 내 정수리가 천장으로 길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허리가 숙여져 있다는 사실조차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억지로 자세를 만들기보다는 내 손으로 나를 지지해 보겠습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숨 한 번 내쉬고 양손으로 허벅지를 지그시 누르며 허리는 길어지고 어깨 힘은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1: 예, 누군가의 도움으로 몸을 세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몸을 세운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2: 맞습니다. 바로 그 느낌이에요. 자, 이제는 등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양손을 허벅지 위에 포개주세요. 그리고 손으로 허벅지를 무릎 쪽으로 밀어보겠습니다. 이때 내쉬며 시선은 내 배꼽을 바라보며 등은 동그랗게 말아봅니다. 이때 등 뒤 공간이 넓어지고 내 고개도 내 목도 편안하게 떨어뜨려 봅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손으로 허벅지를 몸쪽으로 끌어당겨 보겠습니다. 마시며 가슴을 하늘로 들어올리며 쇄골을 끌어올리고 시선은 편안하게 정면을 바라봅니다. 한 번 더 반복해 볼게요. 숨 마시고 준비. 내쉬며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밀어내며 등을 말고 이번에는 숨을 마시며 끌어당기며 허리를 세워줍니다. 생각보다 몸은 앞과 뒤를 모두 움직여줘야 긴장이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예, 몸이 좀 부드러워진 느낌이 드는데요.
2: 좋아요. 이번에는 몸통 조금 더 깨워보겠습니다. 자, 왼손 오른 무릎 위에 올려주시고요. 오른손 뒤통수를 가볍게 터치해봅니다. 자, 준비 자세에서는요 등을 살짝 말아볼게요. 마신 호흡에 내 배꼽을 바라보고 등이 넓어지는지 느껴보시고 숨 내쉬며 허리를 세우며 오른쪽으로 살짝 회전합니다. 좋습니다. 다시 마시노베 등 동그랗게 돌아와 손을 바꿔볼게요. 오른손은 왼 무릎, 왼손은 뒤통수로 갑니다. 이번에는 숨을 내쉬며 천천히 왼쪽으로 회전해 보겠습니다. 자, 돌아오며 마신 호흡에 등 동그랗게 목과 어깨 긴장을 빼고 내쉰 호흡에 허리 세우며 가슴 왼쪽으로 돌아가며 고개 시선도 함께 따라갑니다. 매우 좋아요. 자, 몸은 앞뒤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회전하는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굽었다가 다시 세우고 회전까지 연결하면서 몸통 전체를 깨워봅니다.
1: 예. 몸이 훨씬 가벼워진 느낌이 드는데요.
2: 맞아요. 몸이 긴장하면 움직임도 점점 작아지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몸은 훨씬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예. 이어서 다음 동작도 배워볼까요?
2: 좋습니다. 이번에는 목과 어깨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어린아이가 신호등 건널 때처럼 높이 하늘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손바닥으로 뒷목을 가볍게 감싸보겠습니다. 준비되셨다면 내 몸통을 왼쪽으로 천천히 기울여줍니다. 오른쪽 옆구리 길어지고 갈비뼈 사이 공간 넓어지고 숨 편안하게 이어갑니다. 자, 천천히 일으켜 세워 뒷목을 잡고 있던 손 활짝 펼쳐 머리 위에 가볍게 올려봅니다. 숨 한번 마시고 내쉬며 고개를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여 보겠습니다. 목 왼쪽 옆이 길어지고 어깨 힘 내려놓고 턱도 힘을 편안하게 풀어둡니다. 우리는 긴장하면 계속 주변을 살피게 되거든요. 자,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왼손 하늘로 높이 만세, 손바닥 뒷목을 가볍게 터치해 주세요. 준비되셨다면 몸통을 오른쪽으로 천천히 기울여줍니다. 왼쪽 옆구리 길어지고 갈비뼈 사이사이 넓어지고 호흡 편안하게 유지. 자, 이제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워 몸을 잡고 있던 손을 머리 위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이번에는 왼쪽으로 살짝 기울여 봅니다. 목 오른쪽 옆이 길어지고 귀와 어깨가 멀어지도록 어깨를 끌어내려 주세요. 좋아요. 천천히 제자리.
1: 예. 자, 그럼 마지막 마무리 동작도 한번 배워볼까요?
2: 좋습니다. 양손을 가슴 앞에서 교차해 보겠습니다. 숨을 마시면서 양팔을 W 모양으로 양옆으로 열어볼게요. 팔꿈치는 구부린 상태 그대로 유지합니다. 가슴 앞은 열리고 어깨 뒤 공간을 느끼며 가슴이 부드럽게 확장됩니다. 이번에는 숨을 내쉬며 손끝부터 팔꿈치까지 모아봅니다. 손과 팔꿈치를 모으며 내 몸의 중심을 느껴봅니다. 자, 그리고 천천히 손바닥을 모아 가슴 앞으로 내려와 합장해 보겠습니다. 양손 서로를 지긋하게 밀어내고 손바닥 감각을 느끼고 호흡을 느끼며 오늘 움직여준 내 몸을 느껴봅니다.
1: 예, 운동이라고 하면 몸의 변화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오히려 마음이 참 편안해지는 느낌인데요.
2: 맞습니다. 몸이 힘든 날도 있지만 생각이 너무 많아서 지치는 날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운동도 더 강하게 하는 것보다 내 몸으로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1: 예. 자, 끝으로 오늘 이야기 정리를 해 주시죠.
2: 자, 오늘은 이 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힘든 이유를 다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고 오늘 컨디션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조용히 기다려주는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잠시 말을 내려놓고 내 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장애와 피트니스 대한장애인 필라테스 협회 이리다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정선희의 딱이야.

0: 박수정의 현장 속으로 박수정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현장 소개를 해주시나요?
1: 네, 저는 장애예술인의 작품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예술가와 시민이 직접 소통하는 예술 마켓 모두 예술 상점에 다녀왔습니다. 오늘의 예술을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라는 슬로건 아래 열렸는데요. 이 행사는 회화와 일러스트, 공예를 비롯해서 다양한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을 소개하는 자리였는데, 특히 이날은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라운딩 행사가 진행돼서 관람객들의 발길을 잡았습니다. 현장의 분위기 먼저 들어보시죠.
2: 이명산 작가님의 인왕산의 고음이라고 하는 작품과 편유도라고 하는 한국화가 놓여 있는데요. 또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 외에 또 이 모두 미술 공간에서 인왕산을 만나니까 반가운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김동영 작가님의 숲의 향연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김동영 작가님이 오셔서 작품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 네. 이제 그 보는 사람을 하여금 어떤 신선도라든지 또 나무가 이게 자라는 그 저에서 다양한 그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나무화하고 나무술기하고만 이제 표현을 했어요. 했는데 대세에 제 취향이 나무를 많이 그리는 쪽이고 인사는 이걸로 생각을 할게요.
2: 네, 감사합니다. 김동영 작가님께서 이제 좀 좋아하는 그 나무를 많이 그리시고 좀 소나무의 어떤 푸르른 정취를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셨다고 직접 또 설명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좀 뒤로 돌으셔가지고 공예 작품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0: 예, 소리만 들어도 현장에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모두 예술 상점이라는 이름이 조금 독특한데 어떤 행사인가요?
1: 네, 모두 예술 상점은 이름 그대로 작품을 진열해 놓은 전시장이 아니라 장애 예술인의 창작물을 시민들이 보다 친근하게 만나볼 수 있도록 꾸며진 예술 마켓입니다. 관람객들이 작품 앞에서 설명을 직접 듣고 질문도 하고 작품에 담긴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는데요. 이 행사를 주최한 한국장애인 문화예술원 관계자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4: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장애인 문화예술원 장효정이라고 합니다.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 제도라는 게 있고요. 그것을 매개하는 이음아트 플랫폼이라는 저희가 온라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작가님들의 작품을 이제 상점 형태로 전시하고 있는 행사이고요. 그래서 창작물을 좀 더 가볍게 향유하고 또 만나볼 수 있는 행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예술인 창작물이 조금 이렇게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조금 발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상점에 가면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또 집에 가서도 생각나는 작품,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예술 작품들도 조금 마음에 담아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장애예술인 분들이 스스로 예술인이라는 자부심을 확립할 수 있다는 것은 판매나 이런 것도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의 일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판매와 기관 관계자의 매칭을 통해서 창작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장애예술인들의 창작물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자리였군요.
1: 네,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은 작품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작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었는데요. 무엇보다 이번 행사는 장애 유형의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서 이 저마다의 시선과 경험을 작품으로 풀어냈습니다. 먼저 청각장애를 가진 김윤환 작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5: 저는 서영화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채화하고 아크릴을 겸용해가지고 작업한 그 나무, 새나무 작품 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해와 달이라는 작품을 냈습니다. 역시 그 작가의 열정과 노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업을 늦게, 늦은 나이에 시작해가지고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한 10년 됐는데 중요한 거는 그 열정과 노력이 있으면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품이 판매됨으로써 앞으로 또 작가가 지향해야 될 그런 길을 생각할 수 있고 나중을 또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작업의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좋은 작품을 작업을 해가지고 저도 남들처럼 이런 작가로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0: 예, 작품을 통해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모습이 참 인상적인데요. 또 어떤 작가들을 만나볼 수 있었나요?
1: 네, 이어서 만나본 작가는 발달장애를 가진 손재형 작가인데요. 자신만의 독창적인 표현 방식으로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부엉이와 고릴라 이런 다양한 동물을 소재로 한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이 웹툰 작업과 그림을 이어가고 있는 손재형 작가 만나보시죠.
6: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손재형입니다. 직업은 작가고 그리고 웹툰도 그리고 있습니다. 웹툰 제목은 몬스터 코멧이고요. 부엉이 뭘까 하고 편하게 앉아있는 고릴라입니다. 부엉이는 뭘까 하면서 겨우 호기심인 어린 눈길로 관객을 보고 있고요. 고릴라는 편하게 앉아있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가고 해서 편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그린 겁니다. 좀 편안하게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있습니다. 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자금이 되면 제가 그리고 싶었던 그림도 그릴 수 있으니까요. 그림 실력도 좋아질 것 같고요. 제 그림이 조금씩 조금씩 발전하는 겁니다. 관객들이 제 그림을 보고 재밌으면 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저 동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웹툰 작가도 평행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그림도 그리고 싶다는 겁니다.
0: 예, 저마다의 개성과 이야기가 담긴 작품들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군요. 또 어떤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건가요?
1: 네, 이번 전시에서는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작품에 담아낸 작가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특히 깊은 내면의 이야기를 바다라는 소재에 투영해서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작가도 있습니다. 이지은 작가 만나보시죠.
7: 네, 마음을 빛내주는 아티스트 앨리스로 활동하고 있는 이지은입니다. 저는 안녕 숲이라는 작품이랑 나는 바다라는 작품인데요. 네, 저는 그림도 그리고 있지만 사실 그 음악을 하고 있어서 원래는 작곡가예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음악과 그리고 저의 숲 그리고 이런 바다를 좋아해서 그러니까 제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담은 숲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저의 마음속에 있는 숲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 안녕 바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바다에 이것도 바다를 좋아하는데 이 바다의 의인화라고 보시면 돼요. 얼굴이 저는 이제 저의 이제 자전적 감정을 투영한 자아상을 그리는 작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얼굴뿐만 아니라 오브제로 형성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담곤 하는데 이것도 역시 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바다가 의미하는 거는 되게 조용하고 깊은 내면을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잔잔한 깊은 내면의 뭔가 물결을 맞이했던 저의 삶 속에서 빛나는 희망을 바라보며 이렇게 반짝이는 부재를 투영해서 이렇게 같이 담았습니다.
0: 네, 정말 다양한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였군요. 모두 예술 상점 전시는 언제까지 열리는 건가요?
1: 네, 모두 예술 상점은 오는 6월 27일까지 서울역 앞에 있는 모두 미술 공간에서 열립니다. 이 행사 첫날부터 많은 시민들이 찾아서 장애예술인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또 작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현장에 가면은 점자 리플렛과 음성 해설 QR코드 또 작품 정보와 가격 구매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오늘의 예술을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라는 이번 행사의 슬로건처럼 장애예술인들의 작품과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길 기대해 봅니다.
0: 네, 오늘은 모두 미술공간에서 열리는 모두 예술상점 전시 현장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박수정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윤형주의 조개 껍질 묶어.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역사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한 인물들을 소개하고 그들이 어떤 도전과 용기를 보여줬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시련 속에 빛난 역사 이야기,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2: 예, 안녕하십니까.
1: 자, 이번 시간에는 어떤 인물을 만나볼까요?
2: 이번 시간에는 좀 조선시간에서 조금 더 과거 여행을 해서 삼국시대 우리 백제로 가보기로 하겠는데요. 예. 이 바로 이 남편인 도미라는 인물이 백제 계로왕에 의해 이 결국은 눈이 찔리는 실명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끝까지 사랑을 지킨 바로 이 도미 부인 이야기입니다. 바로 올해죠. 2026년에 창작 뮤지컬 무릉도원이라는 제목으로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공연을 했어요. 저도 뭐 어쨌든 또 역사도 전공하니까 또 예. 기회가 돼서 여기 공연을 직접 보기도 했는데 이 남편이 그 왕에 의해 시력이 손상되었지만 끝까지 남편에 대한 의리를 지킨 도미 부인 이야기를 바로 요 몽유도원이라는 제목의 그 창작 뮤지컬로 나갔던 것입니다.
1: 저는 몽유도원이라고 하면 안견이 그린 그림이죠. 몽유도원도가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2: 그렇죠. 이 안견이 그린 몽유도원도가 바로 그 안평대군이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해주고 바로 이것을 바탕으로 그린 뭐 대표적인 작품이죠. 예. 몽유는 꿈속에서 논인다는 뜻이고 도원은 이상형이 무릉도원. 그런데 그 묘하게도 이 도미와 도미 부인이 결국은 또 배를 타고 이상형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목을 무릉도원이라고 했고 우리 저 최인호 선생님이 돌아가셨지만 그 소설로 이게 나갔어요.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창작 뮤지컬로 공연을 했던 것이죠.
1: 예, 도미 부인은 백제 때 인물이군요.
2: 예, 삼국사기 열전 권 8에 직접 수록이 되어 있는데 백제 네 번째 왕이 계루왕이에요. 요거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백제는 또 21번째 왕이 계로왕이에요. 요 계로왕은 이 백제 수도가 그 한성일 때 지금 서울일 때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을 받아 결국 전사를 하고 이때 백제가 수도를 한성에서 지금의 공주 웅진으로 옮기는 그때의 왕은 계로왕입니다. 예. 요 왕은 네 번째 왕 계로왕. 계로왕 때 이야기인데 기록에 보면 도미는 백제 사람이다. 비록 호적에 편입된 평민이었지만 자못 의리를 알았다. 그리고 여기가 되게 이제 중요한 기록이 나오는데 도미의 아내는 아름답고 고왔으며 또한 절개가 굳은 행실로 당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계로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도미를 불러 말하기를 무릇 부인의 덕은 비록 지조가 곱고 행실이 깨끗함을 우선으로 하지만 만약 으스가고 어두우며 사람이 없는 곳에서 교묘한 말로서 유혹하면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드물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딱 도미를 뭔가 이렇게 도미에 대한 대답을

0: 뭔가 이렇게 계획을 짜기 위해서 마련한 그 집에 어떤 그 신하 한 사람을 이제 왕의 옷을 입고 이제 그 집에 가서 이제 가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왕을 가장한 신하가 그 도미 부인에게 말하기를 그 너가 매우 아름답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도미하고 바둑 내기를 했어. 이때서 재밌는 기록이 나와요. 바둑으로 내기를 했다. 그래서 너를 얻었으니 내일 너를 들여 궁녀로 삼겠다. 지금부터 너의 몸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1: 개로왕이 도미 부인을 바둑 내기를 핑계로 해서 궁궐로 끌어들이고 간음을 하려고 하는군요.
0: 예.
1: 도미 부인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했나요?
0: 그래서 실제 이제 개로왕이 이제 그녀를 그 간음하려고 이제 하니까 그 부인이 말합니다. 국왕께서는 헛된 말을 하지 않으실 것이니 제가 감히 따르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먼저 방에 들어가 계시면 제가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한 계집종을 그 자신의 모습처럼 치장을 해서 그 잠자리에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런데
1: 예.
0: 처음에는 이제 그 잘 모르고 있었다가 이 왕이 이제 나중에 속은 것을 알고 크게 노합니다.
1: 예.
0: 그래서 도미에게 이 죄를 뒤집어 씌워서 처벌을 하게 하고 두 눈을 멀게 해버려요. 여기서 이제 시력 손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1: 예.
0: 그리고는 사람을 시켜 작은 배에 태워서 이제 강에 뛰어
1: 예.
0: 보내게 됩니다.
1: 분노한 개로왕이 도미의 눈을 멀게 했군요.
0: 예. 그리고는 다시 그 아내를 끌어다가 또 한 번 또 강제로 이제 간음을 하려고 합니다. 이 도미는 이제 일단은 멀리 쫓아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 부인이 말하기를 지금 남편을 이미 잃었으니 홀로 남은 이 한 몸을 스스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궁녀가 되었으니 어찌 감히 여기겠습니까? 이러면서 또 이런 또 지혜를 발휘하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월경 때문에 제 몸이 더러우니 청컨대 다른 날을 기다려서 향기롭게 목욕한 후에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로왕이 그럼 그렇게 하라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자신을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 도미 부인이 바로 그 길로 도망을 쳐서 강읍에 이르렀는데 일단 뭐 강이니까 건널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게 이러니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하늘을 부르며 통곡을 하고 있는데 문득 배 한 척이 파도를 따라오는 것을 보았다.
1: 그 배가 혹시
0: 그곳을 그 배를 타고 가니까 천송도라는 섬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다는 거죠.
1: 남편이 아직
0: 강을 따라 간
1: 살아
0: 거죠.
1: 있었군요.
0: 그렇죠.
1: 예. 도미 부인이 또다시 기지를 발휘하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장애를 당한 남편을 끝까지 찾아가는 모습도 정말 감동적인데요.
0: 예. 그래서 이 배를 타고 이제 도착한 섬이 이제 천송도. 그래서 바로 이 최인호 선생님이 쓴 소설에서는 이 천송도를 무릉도원으로 설정을 한 거고.
1: 예.
0: 그래서 저도 이 공연 를 한번 제가 관람을 했는데 그 앞에 가면 배가 한 대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관객들이 가서 사진을 이제 딱 찍는 그런 그 장면을 연출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 마침내 천송도에서 제한 두 사람은 천송도에서 풀뿌리를 캐어 먹다가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백제 땅에서는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삼국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함께 배를 타고 어디로 갔냐 하면 고구려 땅으로 가요. 이 고구려의 산산이라는 땅 아래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아마 이 고구려 사람들도 그 시대 이 도미의 사정 딱한 사정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구려 사람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 옷과 음식을 구하여 주었다. 마침내
1: 받아줬군요.
0: 객지에서 일생을 마쳤다. 이렇게까지 삼국사기 열전에 보통 우리가 일반 백성들의 그런 행적이 이 삼국사기에 잘 기록이 되지 않아요.
1: 예,
0: 보통
1: 예.
0: 뭐 김유신 장군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 뭐
1: 업적이 좀 큰
0: 그렇죠. 계백 장군.
1: 예.
0: 그런데 이런 평민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된 건 상당히 놀랐고 그만큼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 장애를 겪은 남편을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도미 부인은 저 왕에게 그냥
1: 그렇죠.
0: 가면 엄청 호화로운 삶이 보장이 되지만 끝까지 이 남편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또 그것도 장애를 극복한 그 사랑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 시대는 물론이고 뭐 지금까지도 상당히 큰 울림을 주고 있다 이렇게
1: 예.
0: 볼 수 있습니다.
1: 자, 시련 속에 빛난 역사 이야기 오늘은 삼국시대 백제의 도미와 도미 부인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원경의 다시 사랑한다면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대와 나의 사랑은 너무나 강렬하고 대절했으며 그리고 위험했다. 그것은 마치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자, 요즘 사람 하나 둘 이상 보이면 빠지지 않는 이야기. 바로 북중미 월드컵 이야기 아닐까 싶은데요. 다시 한번 응원의 열기를 불태울 시기가 다가옵니다. 내일 오전 10시 우리 대표팀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상대로 조별리그 A조 최종 3차전을 치르게 되죠. 아, 이거 축구 중계가 매번 저희 방송이랑 시간이 겹쳐요. 네, 인심 써야죠 뭐. 오전엔 축구 중계 듣고요, 우리 남가족은 재방송으로 듣는 거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네, 들어주시면 그게 어딥니까? 감사하죠. 자, 그런데요, 이번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첫 경기였던 체코전 생중계에서 주목할 만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시각장애인용 화면 해설과 청각장애인용 자막이 송출이 된 건데요. 지상파 UHD의 양방향 서비스인 TV바 플랫폼을 통해 제공이 됐습니다. 사실 UHD 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가구가 많지 않아서 이 소중한 해설을 직접 경험하신 분도 많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뭐 첫 수레 배부를 순 없잖아요. 이번에 도입된 AI 화면 해설, 스포츠 중계 흐름을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한 자동 제어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합니다. 와, KBS에서는 이번 시범 서비스의 성과를 바탕으로 접근성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스포츠의 짜릿한 순간을 더욱 생생하고 자세한 중계로 즐기게 될 날을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6월 24일 수요일 우리 남가족 첫 곡은 윤대현 밴드가 부릅니다. 나는 나비.

네, 우리는 한 가족 수요일 순서 안내 드릴게요. 매주 수요일은 시각장애인 다독가와 함께하는 지상진의 들리는 책방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 중고등학생들 기말고사 준비 한창이겠죠? 학교를 졸업하면 더 이상 공부하지 않아도 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네, 업무나 승진에 필요한 공부, 또 이직을 위한 공부, 하다못해 재테크를 위한 공부 등 정말 공부는 끝이 없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지상진 씨가요, 근데 이 공부에 대한 책을 준비했다고 하거든요. 왠지 도망가고 싶기도 합니다만 아니에요. 네, 공부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책일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과연 어떤 책일지 잠시 뒤에 지상진 씨의 소개로 만나보고요. 자, 또 이어서 영화 한 편을 화면 해설과 함께 감상하는 귀감 영화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호국의 달 6월. 6월에는 남북한 관계를 소재로 한 영화를 감상하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오늘 감상할 영화는요, 김학순 감독의 연평해전입니다. 대한민국이 월드컵 열기로 뜨거웠던 2002년 6월, 한국과 튀르키예의 3, 4위전 경기가 열리던 그날, 서해바다 한가운데 포성이 울립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영화 연평해전은 실화를 바탕으로 현실감과 진정성을 더한 감동 드라마라고 하는데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영화로 감상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유나가 부릅니다. 사건의 지평선.

0: 매주 수요일에 오디오북 이야기를 나누는 들리는 책방 시간입니다. 시각장애인 다독가 지상진 씨와 함께합니다. 오늘 전화로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부터 우리 장애인들에게 특별한 전국대회가 열리죠?
1: 네, 오늘 6월 24일부터 4일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2026년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가 개최됩니다. 우수한 기능장애인을 발굴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축제 같은 대회인데요.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정식 직종인 점역교정과 시범 직종인 안마 부문이 열립니다. 이곳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면 메달과 시상금을 받을 수 있고 9월에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도 있죠. 저도 몇 차례 점역교정 부문에 출전한 적이 있었는데요.
0: 네.
1: 명확한 목표를 세우면 확실히 점자를 더욱 잘 익힐 수 있더라고요.
0: 또 올해 상반기에 영어 점역교정사 자격증 시험도 보셨다면서요, 그죠?
1: 네, 맞아요.
0: 네, 상진 씨는 확실히 좀 뭔가 도전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네.
1: 게다가 기능경기대회는 등수에 따라서 상금도 쏠쏠하거든요.
0: 네.
1: 점자 실력도 늘리고 맞춤법도 정확히 알 수 있고 상금도 탈 수 있으니까 일석삼조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무턱대고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상반기에 봤던 영어 점역교정사 시험이 그랬었어요. 체계적인 지도를 받았었던 교정 부문은 70점 만점에 68점을 받았었는데 맨땅에 헤딩하듯 독학했었던 점역 부문은 0점 처리가 됐었거든요.
0: 네,
1: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것만큼이나 올바른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0: 잠깐만요. 방향이 얼마나 잘못됐길래 근데 0점...
1: 많이 잘못됐더라고요. 확인하겠었는데.
0: 네.

0: 차라리 찍었으면 아닙니다. 아, 자, 네. 자, 오늘 준비한 책은 누구의 어떤 책일까요?
1: 네, 오늘은 시험의 쓴맛을 보고 나서야 찾았던 효과적인 공부법과 관련한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네. 네, 바로 인지심리학자 정경훈 교수가 쓴 100년 공부법입니다. 점자뿐만 아니라 이번 기능경기 대회의 시범 종목인 안마 역시 복잡한 인체 구조를 외워야 하는 고도의 전문 영역일 테죠.
0: 그렇죠.
1: 그만큼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공부법 고민이 많아집니다. 이 책은 커다란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새로운 배움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든든한 공부 나침반이 되어줄 책이에요. 지난 100년간 축적된 뇌과학과 인지심리학의 연구 성과를 아주 쉽고 실용적인 언어로 풀어낸 안내서거든요.
0: 근데 하루 공부하기도 사실 힘든데 100년 공부법, 100년 동안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떤 책입니까?
1: 네. 네, 이 책의 매력이라고 하면 그게 세 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복잡한 공부법의 원리를 단순하게 풀어내서 누구나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둘째는 한 번 익히면 평생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드는 틀을 짤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성적을 올린 검증된 방법만 담았다는 점인데요. 그야말로 기억의 장인이 정수하는 가장 과학적인 비법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각장애인이 음성지원만으로 인식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기호 등을 활용한 설명이 많거든요.
0: 네네.
1: 그럼에도 친절하고 쉽게 설명해 주어서 책의 전체적인 지식을 얻기에는 무리가 없을 겁니다.
0: 그 저자가 심리학 교수라고 했는데 어떤 분인가요?
1: 네, 저자 정경훈 교수는 고려 대학교를 거쳐서 미국 뉴멕시코 대학에서 인공지능 판단 능력 향상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인지심리학 전문가인 그는 현재 미국 케네소 주립 대학교에서 최연소 전문가로 재직하면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죠.
0: 최연소 전 교수.
1: 네, 네네. 그러니까요. 특히 자신의 수업에 메타인지학습 전략을 도입해서 학생들의 성적을 비약적으로 올릴 실무형 학자인데요. 동영상 채널 과학적 학습법도 운영했던 적이 있고요. 일상에서 공부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전용 앱까지 출시할 만큼 학습법 전파에 진심인 분입니다.
0: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 인지심리학자가 알려주는 공부법인 건데 어떤 건가요?
1: 네. 저자는 학습이란 정보를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옮기는 과정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때 어떤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기억의 수명이 달라지는데요. 갓 잡은 생선을 배 위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금방 먹어야 하는 횟감이 되기도 하고 또 수년간 보관할 수 있는 통조림이 되기도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공부를 할 때 가장 흔히 쓰는 방법이라고 하면 단순 반복암기일 텐데요.
0: 네네.
1: 안타깝게도 반복만으로 굳어진 정보는 필요할 때 써먹기가 어려워진다고 해요. 단순 반복을 통해서 장기 기억으로 보내면 머릿속에 있던 기존의 수많은 정보 사이에 무작위로 파묻히게 되거든요.
0: 그러면은 단순 반복이 별로라는 건데 그러면 오래도록 기억하게 하는 방법은 어떤 거래요?
1: 핵심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배경 지식과 새로운 정보의 지식을 지어 연결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영어 점자에는 복잡한 양자가 엄청 많은데요. 단어 뒤에 나오는 LESS, 그러니까 less 약자는 한글 점자의 저와 모양이 같아요.
0: 네.
1: 그리고 한편 NESS, less 약자는 서와 모양이 똑같습니다. 이걸 무작정 외우려면 헷갈리지만 버레스, 터네스 이런 식으로 외우면 그럼 외우기 좀 쉬워질 것 같아요.
0: 네,
1: 정보를 내 지식과 엮어 명확한 관계로 이해할 때 기억은 비로소 통조림처럼 단단해집니다. 인지심리학에서는 이처럼 어떠한 물체의 정체를 나타내는 데에 필요한 핵심 이미지를 지온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0: 지온.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저레스, 천에스는 저도 외운 것 같고. 네, 책에는 또 어떤 학습 전략이 있을까요?
1: 네, 흔히들 의도보다 결과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공부할 때만큼은 의도

0: 성과 결과를 뒤바꾸기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똑같이 공부하더라도 네.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목적만 있을 때보다 누군가를 가르쳐야 할 때 성적 차이가 엄청나다고 해요. 가르치기 위해서 배울 때 뇌가 가장 활성화되기 때문인데요. 네, 이 책은 선생님처럼 학습한다는 마음가짐을 다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수업 전 예상 문제를 만들고 수업 중에는 말로 설명하고 상호작용하고 그리고 수업 후에는 피드백을 또 주는 거죠. 저 역시 오늘 소개해드릴 이 책의 부분이라든가 영어 자문자 부분만큼은 잊어버리기 어려울 듯 해요.
1: 자, 이 책에서 고른 오늘의 한 문장은 어떤 건가요?
0: 작가는 말했어요. 네. 여러분의 공부에도 계속 집어넣기만 하는 것이 아닌 잠시 멈추어 익히는 기쁨의 시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요. 머릿속에 지식을 집어넣는 배움만큼 중요한 건 그 지식이 내 것이 되도록 자라나고 여물 시간을 주는 익힘의 과정이겠죠. 이번에 응시했었던 영어 점역교정사 시험에서 불합격한 경험이 영어 점자 지식을 더 여물도록 만들기 위해서 네네. 필요한 시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기능경기 대회에서 그동안 공부한 결과를 멋지게 펼치실 선수분들 그리고 저마다의 자리에서 삶을 배우고 익혀나갈 청취자 여러분에게 이 책을 추천드려요.
1: 네. 정경훈 교수의 100년 공부법 어디에서 읽어볼 수 있을까요?
0: 네. IT로 열린 도서관에서 데이지 자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네. 오늘의 추천곡은요?
0: 피아노 학원에서 연습할 때 노트에 사과를 그려놓던 추억을 노래한 곡이라고 해요. 네. 소란의 사과 하나를 그려 함께 듣고 싶습니다.
1: 네, 다음 주에도 좋은 책 소개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각장애인 다독가 지상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장애인 활동지원사 유미자입니다. 어떤 역할이라는 거는 뭐 어디 갈 때 많이 이제 뭐 관공서나 뭐 복지관 그런 데 가서 이제 옆에서 도움 주고 뭐 만들 때 아니면 요리할 때 뭐 칼질할 때 뭐 뜨거운 거 할 때 뭐 후라이팬에서 뭐 볶을 때 그런 것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주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게 또 잘 하시니까 옆에서 직접 하시면서 옆에 저희는 이제 보조만 해주는 거예요. 진짜 그냥 뭐 뜨거우니까 이건 조심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또 조심하시고 뭐 볶을 때 이제 뭐 수저 같은 걸로 할 때 그런 것도 하시면 또 잘 하시고 그러시거든요. 처음에 이제 뵀는데 많이 돌아다니고 싶으시대요. 많은 데를. 그래서 마음적으로 어머 이런 분이 계셨네 하고 그게 마음이 닿아가지고 지금은 막 아웅다웅 싸우면서도 같이 다니면서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아우 처음에 많이 싸웠죠. 그래서 아우 많이 도움을 많이 줘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그냥 일을 해요. 저도 배려도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그리고 또 저는 이제 뿌듯해요. 일을 하다 보면은 또 아 내가 오늘 하루 이렇게 한 분을 위해서 이렇게 내 도움을 많이 받으셔서 저는 그게 참 좋아요. 그런 게
1: 장애인 활동 지원사 유미자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시각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서로 의견이 달라서 아웅다웅하기도 했지만 관공서나 복지관에 갈 때 이동 지원도 하고 또 요리할 때라든지 일상생활 지원을 하면서 한 사람에게 도움이 됐다는 점에서 아주 뿌듯하다고 하셨습니다. 활동 지원사 분들이야말로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게 가족 못지않게 아니 어떨 때는 가족보다 더 힘이 되는 분들이잖아요. 이제 점점 날씨가 더워지면서 활동 지원도 힘들 수 있는데 시각장애인과 활동 지원사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정말 건강하게 즐겁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바네사 윌리엄스가 부릅니다. Save the best for last.

0: 영화 한 편을 화면 해설과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귀로 감상하는 영화 귀감 영화 시간인데요. 화면 해설 작가 이진실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6월에는 남북한 소재 영화를 감상하고 있잖아요. 이번 네. 주가 마지막 주입니다.
1: 맞습니다. 예. 오늘로부터 딱 11년 전 2015년 6월 24일에 개봉한 김학순 감독의 영화 연평해전을 준비했어요. 2002년 6월 29일에 벌어진 제2 연평해전을 배경으로 서해의 북방 한계선을 목숨 바쳐서 사수한 해군 제2함대 소속 참수리 357호 대원들의 실화를 극화했고요. 최순조 작가의 소설 서해 해전이 원작이에요. 네. 윤영하 대위는 김무열, 한상국 하사는 진구, 박동혁 상병은 이현우가 연기했습니다.
0: 이게 월드컵 열기가 아주 뜨거웠던 2002년에 벌어진 일이었네요.
1: 네. 네. 그 6월 29일은 터키와의 월드컵 3, 4위전이 있던 날인데 네, 연평도에서 다친 해군들이 헬기를 타고 병원에 이송됩니다. 심장 박동이 멈췄던 박동혁 상병이 눈을 뜨는 모습에서 시점은 연평해전 이전으로 돌아가는데요. 네. 천안함에서 근무하던 의무병 동혁은 참수리 357호로 와서 훈련소 동기인 기형의 안내로 조타장인 한상국 하사 등의 대원들과 인사를 나눠요. 네. 그날 정장으로 새로 부임한 윤영하 대위는 제2함대 회의를 갔는데 기존의 교전수 측은 경고 방송, 그리고 시위 기동, 차단 기동, 경고 사격, 격파 사격 5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네. 영화는 경고 방송 뒤에 바로 경고 사격을 해서 아군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전 대장은 월드컵 기간 동안에는 절대 안정이라는 지침이 하달됐고 교전 수칙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고 제지해요.
0: 네. 좀 안일한 내용이었는데 그렇게 출정을 하게 된 거죠.
1: 네. 357호정은 영하가 그리고 358호정은 최대위가 지휘를 하고 동혁은 바다에 설치된 해안포와 망원경으로 보이는 북한 해안을 보면서 긴장합니다. 대원들은 밤에 가판으로 나아가서 가스불로 꽃게 라면을 끓여 먹다가 영화에게 들키고요. 아이고. 적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벌을 받습니다. 네. 이른 새벽 동혁은 망원경으로 꽃게잡이 어부들을 감시하다가 뭔가 의아한 듯이 고개를 갸웃하죠.
0: 네, 화면 해설 영화 연평해전 함께 감상해 보시죠. 김두리 성우의 해설입니다.
2: 긴급 불안. 잠에서 깬 대원들이 침실 불을 켜고 서둘러 고속정복을 갖춰입는다. 357호 고속정이 조명등을 밝히고 밤바다로 나간다. 조타실 레이더 탐지기에 북한의 전마선 세척이 잡히고 있다.
3: 저놈들이 NLL 넘으면 물대포 쏴.
2: 영하와 희환, 김일병이 함교에서 북한 전마선을 유심히 관찰한다.
4: 실전, 초만 전투 배치. 전투 배치!
2: 사수들이 포탑과 기관총 앞에 자리를 잡는다. 소병기 대원들은 병기장에게 소총을 받아 좌현과 우현을 지킨다.
5: 좀 더 가까이 대보라.
2: 김일병이 북한 전마선에 서치라이트를 비춘다.
3: 경고방송 실시.
6: 경고방송 실시.
3: 기측은 지금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했다. 즉시 북상하라. 다시 한번 말한다. 기측은 지금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했다. 즉시 북상하라.
6: 물대 부숴.
2: 소화반 대원들이 소화전 밸브를 풀고 여러 개의 호스로 전마선에 굵직한 물줄기를 쏜다. 북한 전마선의 어부들은 저항하며 고속정에 돌을 던진다. 경수가 철무에 돌을 맞는다.
6: 어선들 모두 납부해.
2: 잠시 후 후원이 갑판에서 이대준 등 북한 어부들의 눈을 가리고 손을 묶는다. 소병기 대원들은 북한 전마선에 소총을 겨누고 있다.
7: 여기 온 목적이 뭡니까?
8: 남조선에선 전환당한 어부를 이렇게 취급합니까?
2: 북한 어부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자 영하와 대원들이 총을 조준한다.
9: 이거 보라 이거.
2: 어부의 손엔 나침반과 조개가 쥐어져 있다. 영하가 눈가리개를 벗는 이대준의 얼굴에 권총을 겨눈다.
8: 이거 치우라.
9: 여기 왜 왔습니까?
8: 몇 번을 얘기 알갔습니까? 항로를 잃었다고 길지 않았습니까?
2: 조타수가 영하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한다. 그 사이 이대준은 눈동자를 굴리며 고속정을 훑어본다.
9: 눈가려.
2: 후원이 이대준에게 다시 눈가리개를 채운다. 영하는 조타실로 들어와 무전기를 집어든다.
10: 윤영하 대입니다. 계획적인 월선 같지만 가능한 북한 선박과 충돌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으니 그냥 돌려보내.
11: 알겠습니다. 전마 좀 풀어주라고 해.
12: 딱 봐도 전원들 어부 아닙니다. 풀어주면 안 됩니다.
11: 지시사항 못 들었어. 방송해.
2: 상국이 못마땅한 얼굴로 눈을 껌뻑거리다가 마이크를 잡는다.
12: 각 대원, 전마선 풀어주고 원위치로.
2: 대원들이 이대준과 북한 어부들의 눈가리개를 풀고 총구로 밀치며 전마선에 태운다. 영아가 멀어지는 북한 전마선들을 꺼림칙하게 바라본다.
13: 선체는 깊게 튼튼하지 않은 것 같소.
14: 길지만 포의 정확도가 우리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13: 가까이서 공격하면 우리가 유리하고.
2: 평양 북한 8전대 사령부 앞에 고급 승용차들이 멈춰서고 고위 간부들이 내린다. 군복 차림의 장교들은 사령부 앞에 도열해 간부들에게 정중하게 경례를 올려붙인다. 고위 간부와 장교들이 회의실에 둘러앉아 테이블에 NLL 지도를 펼쳐놓고 군함 모형을 옮겨가며 회의를 한다. 장교들은 심각하게 의견을 주고받다가 간부가 의견을 내자 수긍하며 고개를 끄덕인다. 이대준이 군복을 입고 비서실장을 따라 고위 간부가 기다리는 회의실로 들어온다. 이대준은 간부에게 경례를 올린다. 간부가 목에 무공 훈장을 걸어주자 이대준은 다시 힘차게 경례를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붉은 악마의 열띤 응원 속에 월드컵 경기가 치러지고 있다. 안정환 선수는 헤딩골을 집어넣고 반지에 입을 맞추는 골 세리머니를 펼친다. 이어진 승부차기에서 이윤재 골키퍼는 상대팀 선수의 골을 막아내고 홍명보 선수는 슛을 성공시킨다. 선수들이 경기장을 돌며 붉은 악마와 인사를 나눈다.
0: 월드컵이 열띤 상황을 틈타서 북한은 정말 치밀하게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네요.
1: 네. 얼마 되지 않아서 북한 경비전과 충돌 위기에 처하는데요. 조타실에서 키를 잡은 상국은 경례원을 하는 오른손 때문에 네. 겨우겨우 평양을 틀어요. 경비전과는 가볍게 충돌하면서 비켜갔지만 김일병이 바다에 빠지고 마는데요. 상국은 바다에 뛰어들어서 김일병을 구해오고 심폐소생술을 해서 간신히 살려냅니다. 상국의 아내는 상국이 배를 타면 오랫동안 보지 못하고 또 유산도 겪어서 지상 근무를 서길 바라고요. 영화는 승조원들의 생사가 상국의 손에 달려있다면서 지킬 자신이 없으면 물러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을 해요.
0: 야, 상국은 상황을 보면 지상 근무를 아주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겠어요.
1: 네. 결국 영화가 지상으로 전출시켜달라는 청을 윗선에 하면서 상국을 감싸주고요. 상국은 발령을 한 달 정도 앞두게 됩니다. 한편 영화는 장교였던 아버지에게 용돈을 드리고 통역 장교로 근무하는 게 어떠냐는 물음에 자기는 계속 고속정에서 근무를 할 거라고 답을 해요. 휴가를 나온 동혁은 상국을 데리고 청각장애인 엄마가 하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또 엄마의 생일 파티를 해줍니다.
0: 네. 화면 해설 영화

0: 평회전 계속 만나보시죠.
1: 3579 통신부대 상황실에서 통신병이 다급히 헤드셋을 쓰고 북한군의 통신을 감청하며 보고서를 작성한다. 통신병은 보고서를 찢어서 대원에게 전달한다. 상황실장이 집무실로 들어와 통신부대장에게 보고서를 전달한다.
2: 바이오? 이거 확실해?
3: 네, 발포 확실합니다.
2: 이 새끼들 이거 미친 거 아니야?
1: 통신부대 회의실.
4: 걱정 말고 무조건 따라와.
5: 이 보고는 며칠 전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한 의도에 대해 분석한 것입니다. 항공사진에 찍힌 실크홈 미사일 발사대 위치와도 일치한 아주 예민한 사항입니다. 보고서엔 만약의 경우 발포할 테니 방심하지 말라는 정보까지 들어있습니다.
1: 텔레타이프에서 문서가 인쇄되어 나오자 누군가 지급이라는 도장을 찍는다.
6: 아, 출동 날짜가 3일 후로 잡혔다.
1: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 회의실.
7: 15일이면 독일하고 축구하는 날인데.
8: 왜? 이중이가 나가서 뛰게?
9: 개발인데 완전 지금.
7: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4강 진출인데 날짜가 왜 이렇게 빨리 잡혔습니까? 말일부터 아닙니까?
9: 그랬지요.
7: 작전 지역에 무슨 특이 동향이라도 있는 겁니까?
9: 뭐 그런 건 아니고 최근 연평도의 북계 동향 때문에 예비로 투입된 것이다. 응? 자, 그럼 주말에 이중이는 축구 잘 하시고 나머지는 잘 쉬면서 각 부서별로 출동 준비 철저히 하도록. 자, 박수! 이상!
8: 수고하셨습니다. 네,
10: 수고하셨습니다.
1: 영화가 357호 고속정의 함교로 올라온다.
11: 필승!
12: 출항 준비 끝났습니다.
13: 너는 어쩌면 거의 마지막 출동이겠다. 일함대로 간다고 했나?
14: 네,
13: 지휘통제실로. 배울 게 많이 있겠다.
14: 그래도 선배님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13: 자, 가자.
1: 영화가 바로 옆에 정박한 358호정을 돌아본다. 최대위가 헤드셋을 쓰고 함교에서 대원들을 지휘하고 있다. 최대위가 출항하는 358호정에서 영하에게 씩 미소를 짓는다. 357호정은 358호정과 적정거리를 유지하며 뒤따라간다. 붉은 악마들이 서울시청 앞 광장과 월드컵 경기장 등에 운집해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 영하가 스톱워치로 대원들의 전투 배치 훈련 시간을 체크한다.
15: 전투 배치 훈련은 그저 몇 초에 끝내느냐 기록을 재는 훈련이 아니다. 너희들이 허비한 그 1초가 전우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동원, 전투 배치.
1: 영화가 다시 스톱워치를 누르고 천영과 도현은 포탑에 탑승해 전투 준비를 한다. 시간은 32초가 걸린다.
15: 방위 330도, 거리 2000, 도남으로 접근 중인 적성 따라가기 시작.
1: 소변기 대원들이 통로를 가로질러 우현으로 달려간다.
15: 방위 330도.
1: 영화가 스톱워치를 멈춘다. 이병장은 숨이 차서 헐떡거리고 있다.
7: 26초.
1: 영화가 헤드셋을 벗고 희환과 함께 대원들을 내려다본다.
7: 야, 26초.
0: 북한 경비정이 우리 영해를 침범하고 남아하는 상황이죠.
16: 맞습니다. 네. 참수리 358정이 북한 684정의 진로를 차단하고 북상하라고 경고를 하면서 지나가는데요. 북한은 그 사이에 우리 고속정의 사진을 찍고 영하는 이대준과 눈을 마주치고 불길함에 사로잡힙니다. 한편 상국은 아내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되고요. 6월 29일 새벽 북한 684정은 다시 NLL을 침범하고 대원들은 전투태세에 돌입하죠. 북한의 포신 방향이 모두 한 곳을 가리키고 있어서 대원들은 아주 불안함을 느껴요.
0: 자, 근데 이런 상황인데도 북한이 발포하기 전에 먼저 발포해서는 안 된다는 그게 교전 수칙이었던 거죠.
16: 네. 결국 북한의 68사정은 네. 357정으로 함포와 기관총을 난사합니다.
0: 아, 난사를.
16: 네. 네. 357정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고 대원들은

0: 여기저기 총상을 입어서 울부짖고 몸에 불이 붙기도 하지만 대응사격을 멈추지 않죠. 상국은 배에 총을 맞은 상태에서도 키를 돌리고요. 영화는 등에 총을 맞고 조타실을 나가던 중에 다리 한쪽이 잘려나간 채 떨고 있는 부장 희환을 발견합니다.
1: 화면 해설 영화 연평해전 다음 내용 이어서 감상해 보겠습니다.
2: 동혁이 정신을 차리고 머리를 움켜쥐며 갑판에서 일어나 앉는다. 동혁의 시야에 부상당한 곽하사와 포탄을 쏘는 경수, 후원이 들어온다.

0: 김상병은 쏟아지는 총탄에 안절부절 못하며 좌현을 지키고 있다. 정신이 번쩍 들어 머리를 감싸며 기영에게 달려간다.
1: 정장님 괜찮으십니까? 정장님
2: 안 괜찮으니까 부담부터 챙겨.
0: 동혁이 희환을 돌아보고 약통을 챙겨 다가간다.
1: 부장님.
0: 동혁은 희환의 절단된 다리에 소독약을 마구 붓고 붕대를 감는다. 희환은 극심한 고통에 벌벌 떨고 있다. 동혁이 피 묻은 손으로 약통을 뒤지는데 붕대가 보이지 않는다.
1: 부장님, 붕대 조금만 더 가져오겠습니다. 좀만 기다리십시오.
0: 동혁이 몸을 낮추고 뛰어간다. 영아는 힘겹게 희환에게 손을 뻗어 다리의 절단면을 누르며 지혈을 해준다. 바닥엔 피가 흥건하게 고여있다.
2: 좀 차려.
0: 동혁이 침실로 들어와 침대 시트를 사정없이 찢는다. 이 병장이 구석에 주저앉아 캐비닛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
1: 정신 차리십시오. 동혁아. 야, 너 봤지? 야, 진짜 서서 진짜 총을 쐈다고. 나 진짜 이런 상황 너무 싫다. 나
3: 지금 괜찮습니까?
1: 애들도 일로 내려오라 그래. 거기 위에 있으면 다 죽는 거야.
3: 올라가셔야 합니다.
1: 여기서 죽는 거 싫다. 나 진짜 죽는 거 싫다. 나 진짜 죽는 거 싫어. 나 진짜 죽는 거 싫어.
0: 동혁이 이 병장의 뺨을 때린다.
3: 죽긴 왜 죽습니까? 이수병님, 죽지 않습니다.
4: 거리 확보되면 사격 시작.
0: 3호탄전이 북한 6.8사우정으로 다가가며 한포와 발칸포를 발사한다. 3호7호정과 북한 6.8사우정은 심한 타격을 입고 불꽃과 연기를 피워올리고 있다. 북한 6.8사우정의 한포가 3호7호정의 기관실을 명중시키며 스크루가 멈춘다. 3호7호정은 북한 6.8사우정 쪽으로 회전한다. 기관실 벽엔 구멍이 뚫려 물이 콸콸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5: 배 왼쪽으로 돌잖아. 키 오른편, 오른편 180도.
0: 상국이 온 힘을 다해 키를 오른쪽으로 돌린다.
5: 조태선,
6: 배 똑바로 잡아!
7: 내가 북한 쪽으로 넘어간다. 빨리 키 돌려! 키 돌려!
0: 3호7호정이 시커먼 연기를 내뿜으며 북한 6.8사우정을 지나쳐간다. 최대위는 3호8호정에서 3호7호정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다. 기관사와 이마사가 방수목으로 기관실 구멍을 막아보지만 물은 걷잡을 수 없이 밀려들어온다. 기관사와 이마사는 다시 구멍에 방수목을 대고 안간힘을 다해 버틴다.
8: 2호선 편대는 북한 388쪽에 따라 붙이고,
9: 어선들을 안전지역으로 이동시킨 26 편대는 232 편대에 합류하도록 하라. 그리고 조경 부첩은 즉시 현장으로 이동하라.
0: 공군 전투기들이 하늘로 날아오르고 해군 초계함들은 NLL로 이동한다. 기영이 심호흡을 하고 북한 6.8사우정에 소총을 쏘려다가 손에 총알을 맞고 나뒹군다.
10: 동료들은 죽어나가고 또 끔찍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살아남은 대원들은 서로를 챙기고 끝까지 전투를 멈추지 않았어요.
11: 네. 상국은 남하를 하려고 가까스로 키를 돌리고요. 네. 병기장은 탄환이 단 두 발 남은 상황에서 영하의 명령을 받고 북한 6.8사후정에 한포를 발사했습니다.

0: 합니다. 상국은 아내의 사진을 보다가 또 총탄에 맞고요.
1: 네.
0: 구명조끼 끈으로 오른손을 키에다 단단히 묶고 그대로 조종대에 엎어지면서 숨을 거둡니다.
1: 아, 이게 진짜 듣기만 해도 너무 참담한데요. 그 의무병인 동혁은 부상을 입었는데도 대원들을 살리려고 뛰어다니겠어요.
0: 맞아요. 동혁은 동료들을 부축하다가도 총격 때문에 쓰러지고 결국 울분에 가득 차서 기관포를 발사하다가 관통상을 입어요.
1: 네.
0: 그런데도 끝까지 총을 쏴서 북한 군들을 사살하고 정신을 잃습니다. 반파된 북한 684호정에는 북한 해군들의 시신이 가득했고요. 우리 군은 전사 4명, 부상 19명, 실종 1명, 무사고 4명으로 전쟁이 끝나게 돼요. 상국의 아내와 영하의 아빠는 뉴스로 그 소식을 접하고 동혁의 엄마는 동혁의 중환자실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실제 연평해전 희생자들의 연결식 자료 영상이 이어져요.
1: 네, 화면 해설 영화 연평해전 마지막 내용입니다.
2: 해군이 영하의 이름이 적힌 유골함을 유가족에게 건넨다. 묵념을 하던 유가족이 오열하며 바닥에 쓰러지기도 한다. 해군이 희생자의 묘지에 삽으로 흙을 뿌린다. 유가족들은 해군의 도움을 받아 힘겹게 흙을 집어넣는다. 노부부는 희생자의 묘지 옆에 넋을 놓고 앉아있다. 두혼의 거실에 윤영하 나무, 중학교 졸업기념이라는 이름표가 붙은 화초가 놓여있다. 두호는 화초 옆에 걸어둔 영하의 흰색 정복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두호는 안경을 벗고 정복에 달린 이름표와 휘장을 소중하게 어루만진다. 두호가 울음을 터뜨리며 정복을 와락 끌어안는다. 지선이 연평도 바닷가에 우두커니 앉아 바다를 떠다니는 군함들을 망연하게 바라보고 있다. 지선은 슬픔에 겨워 턱을 파르르 떤다. 동혁이 몸에 여러 개의 링거를 연결하고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중환자실에 누워있다. 동혁의 엄마는 위생복을 입고 침대 옆에 앉은 채로 잠들어있다. 동혁이 가물가물 눈을 뜨고 힘겹게 엄마를 부른다.
3: 아파? 통증 어때?
2: 동혁의 엄마가 동혁에게 수화로 아프면 아프다고 해라고 한다. 동혁은 눈을 감고 가냘프게 고개를 끄덕인다.
3: 동혁아, 오늘은 컨디션이 좋네. 혈압도 오르는 걸 보니까 이젠 항생제들이 좀 듣나 봐.
2: 동혁의 엄마가 군의관에게 연거푸 머리를 조아린다. 동혁이 일반 병실로 옮겨져 엄마와 TV로 뉴스를 확인하고 있다.
4: 조건 때문에 수색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늘 조류가 다시 잠잠해지는 정조대를 기해 참수리 357 고속정의 조타장 한상구 가사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2: 해군 해난 구조대원들이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바다로 들어간다. 대원들의 몸에는 생명선이 연결되어 있다. 대원들은 손전등을 비추며 바다 밑에 비스듬하게 가라앉은 357호 고속정으로 헤엄쳐간다. 대원들이 조타실을 살펴보다가 창문으로 진입한다. 상국이 탈륜에 손이 묶인 상태로 조타실에 갇혀있다.
5: 상국아! 상국 임마!
2: 상국의 시신을 발견한 대원의 표정이 숙연해진다.
5: 다 했어. 집에 가자.
2: 대원은 칼로 구명조끼 끈을 끊고 상국의 시신을 수습해 밖으로 나간다. 대원이 상국의 시신을 끌고 물 위로 헤엄쳐 올라간다. 동혁이 병실에서 TV로 상국의 시신이 인양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상국의 시신은 들것에 실려 하얀 천으로 덮인 채

0: 삼호 고속정으로 옮겨진다. 동혁이 엄마의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침대에서 일어나 앉는다. 동혁은 붕대가 감긴 손을 어렵게 어렵게 들어올려 TV 속 상국의 시신을 향해 거수경례를 한다. 동혁의 눈에서 눈물이 후드득 떨어져 내린다. 대원들이 들 것을 갑판에 내려놓고 상국의 시신에 대형 태극기를 덮는다. 2335 고속정과 군함이 지나쳐가며 대원들이 서로에게 대함 경례를 한다.
1: 상국을 조타실에 두고 왔던 동혁. 정말 말할 수 없이 슬프고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2: 맞아요. 네. 잠시 뒤에 동혁은 눈물을 흘리면서 숨을 거두고 엄마는 의료진에게 제세 동기를 더 해보라면서 처절하게 울부짖습니다. 357정에서 대원들이 월드컵 터키전에 응원했던 모습이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영화가 뺨에 태극기 네. 페이스 페인팅을 하고 나타나자 이제 대원들은 놀라거나 야유를 보내요.
1: 네. 그 뒤로 어떻게 교전 수칙에는 변화가 있었을까요?
2: 네. 경고 방송 후에 바로 사격을 하도록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가 되었다고 해요. 영화 마지막에는 뉴스에 실제로 출연했던 윤형아 소령의 인터뷰가 나오는데 네. 경기장에 갈 수 없지만 16강 진출을 응원 한다는 내용이에요. 살아남은 대원들이 연평해전 당시를 회상하고 동료들을 그리워하는 인터뷰 영상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1: 벌써 이제 제2연평해전이 24주기가 됐습니다. 네. 호국 영웅들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죠.
2: 네. 전사한 6명의 영웅 중에 윤영화 소령의 묘는 2015년 영화 연평해전이 흥행하면서 그 뒤로 현충원의 전사자 묘지에서 제2연평해전 전사자 합동묘역에 합동 안장되었다고 해요.
1: 네, 영화 연평해전 지금까지 화면 해설 작가 이진실 씨와 함께 감상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마지막 곡으로요. 폴킴이 부르는 모든 날 모든 순간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농사를 오랫동안 지은 분들이나 커튼을 열고 주무시는 분들은요, 이불 위나 방바닥에 떨어지는 햇빛의 궤적을 보면은 지금이 몇 시쯤인지 안다고 하죠. 그것 보면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신다는 겁니다. 지난 일요일이 하지였으니까 요즘은 그림자 각도가 가파르게 방 안 깊숙하게 들어와 있을 텐데요. 한낮은 그만큼 짧고 색은 아주 짙은 시절. 문득 알람 말고 시계도 말고 자연에서 내 눈으로, 내 피부로, 내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세상을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정태춘의 시인의 마을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의 각도를 보면서 일어날 시간을 알아차리고 창문 열고 구름이 흘러가는 푸른 하늘과 한 줄기 산들바람을 느끼는 여유. 아직 저는 그 정도로 여유 있게 지내지는 못하는데 우리 애청자 여러분 가운데는 왠지 바쁜 와중에도 여유를 누리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알람도 좋고 운동기구도 좋고 편량기기들 다 좋지만요, 그래도 창문 밖 저 먼 하늘에 시선을 던지고 가만히 새들 지저귀는 소리 들으면서 한없이 쉬어가는 여유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트로트 세상 준비해놨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도 함께 하겠습니다. 발라드 두 곡 듣겠습니다. 이정석의 사랑하기에, 그리고 최현재입니다. 너의 마음을 내게 준다면.

이정석의 사랑하기에 최현재의 너의 마음을 내게 준다면 이렇게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인사 전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김태규님, 신정희님 오셨고요. 신유승님께서는 오늘도 건행하세요. 서범성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안녕하시죠? 모두 모두 좋은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공은집님은 안녕하시지 못하세요. 모기 소리 때문에 중간에 깼어요. 라고 적어주셨거든요. 모기. 예, 힘들죠. 단 한 마리만 있어도 잠을 설치게 됩니다. 다들 모기약집에다 이제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장희숙님께서는 일요일엔 강릉에, 어제는 서울에 다녀왔어요. 시원치 않은 무릎을 끌고 다녀왔더니 오늘은 눕방이네요. 누워서 들으시는 건가 봐요. 모든 관절이 서로 잘났다며 묵직하게 통증을 보내옵니다. 크크.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눕방 하셔도 됩니다. 장희숙님. 예, 얼마나 편합니까? 찜질이든 뭐든 성난 관절들 살살 잘 달래시면서 예,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 두 곡 더 듣고 트로트 세상으로 건너가죠. 김지혜 몰래 한 사랑, 이어서 김트리오입니다. 연안부두.

마음이 허기질 때 뜨끈한 국밥 한 그릇처럼 우리 속을 달래주는 트로트 세상. 오늘도 삶의 애환을 노래하는 트로트 네 곡 함께 감상하시죠. 먼저 이순길의 노래 나님입니다. 나님이. 그게 뭐지 하는 분들 분명 계실 텐데요.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우리말은 아니고요. 작사가 김지평이 나의 님을 애틋하게 부르는 표현이라고 해요. 뭐 좀 연인들 사이에서 부르는 애칭 같은 거겠죠. 이순길은 1985년 강변가요제에서 끝없는 사랑으로 동상을 받으며 데뷔했고요. 89년에 이 곡 나님이로 트로트 가수에 도전했습니다. 차마 잊지 못하는 옛사랑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을 이순길 특유의 호소력 짙고 깊은 음색으로 애절하게 표현한 숨은 명곡입니다. 이순길의 나님이 잠시 후에 듣겠고요. 함께 소개해드릴 노래는 베이로의 꽃보다 아름다운 너라는 곡입니다. 1980년에 바바바라는 곡으로 솔로로 데뷔한 베이로는 방송 스태프로 오래 일하던 무명 가수였죠. 그러다 1992년에 발표한 신토불이 이 한 곡으로 일약 스타에 오릅니다. 이후 그는 유명 작곡가들에게 곡을 받기도 하고 직접 노래를 만들기도 하면서 장모님, 99.9, 네가 올래 내가 갈까 같은 노래들을 히트시켰고요. 2002년에 오늘 들으실 꽃보다 아름다운 너를 발표해 인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 곡은 신나는 4박자 리듬에 베이로의 시원한 꺾기 창법이 돋보이는 경쾌하고 대중적인 트로트 곡인데요. 그는 이 노래를 소개할 때마다 무명가 시절 고생만 시킨 남편에게 싫은 소리 한번 안 하고 항상 힘을 줬던 아내에게 불러주고 싶은 노래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자, 그럼 두 곡 먼저 듣겠습니다. 이순길의 나님이, 베이로가 부릅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너.

대한민국 인기가요 트로트 세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만나볼 노래는 김성환의 약장수입니다. 배우 또 라디오 진행자로도 사랑받은 김성환이 2024년에 발표한 노래입니다.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옛날 옛적 시끌벅적한 장날에 약을 팔던 약장수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김성환은 과거 탤런트 시험을 볼 때 실제로 약장수 흉내를 내면서 연기를 펼쳐서 합격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곡에 대한 애정이 더 깊다고 합니다. 만능재주꾼 김성환이 만드는 약장수는 어떨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고요. 함께 들을 노래는 김정구의 왕서방 연설을 오마주한 노래 진미령의 왕서방입니다. 1930년대에 만들어진 노래를 2018년에 재해석했다고 볼 수 있죠. 진미령이 직접 작사에 참여해서 본인의 정체성과 음악적 색깔을 녹여낸 곡인데요. 비단을 팔러 떠나서는 돌아오지 않는 야속한 연인 왕서방을 향한 그리움과 원망을 경쾌한 멜로디에 담은 노래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왠지 웃음이 나는 노래들인데요. 김성환의 약장수, 진미령의 왕서방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 트로트 세상에서는 이순길의 난이미, 베이로의 꽃보다 아름다운 너, 김성환의 약장수에 이어서 진미령의 왕서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박노원이 진행하는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로 넘어가죠. 추가열을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이어서 김충훈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

0: 단조로운 일상에 시원한 솔바람을 불어넣는 신세미의 언타이틀. 오늘도 신세미 음악평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만약에 음악적인 일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영역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우리 네. 신세미 평론가는 어떤 일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1: 저는 좀 요즘 들어서 몸으로 하는 일을 한 가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0: 뭐 이를테면요?
1: 아무래도 제가 지금 하는 일은 항상 노트북 앞에 앉아서 예. 뭔가를 쓰는 일이기 때문에 예. 좀 몸을 활발히 움직이면서 하는 뭐 카페 아르바이트도 좋고 예. 그런 거를 하면 좀 제 몸이 건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0: 건강해질까요? 너무
1: 혹사당하시겠죠?
0: 또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 아, 가끔은 아, 차라리 농사를 짓는 게 뭔가 머리도 깨끗해지고
0: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고 나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나한테 맞는 거구나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네,
1: 그런 대리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게 예전에 삶의 네, 체험의
0: 체험 설명장 그거 보면요. 옛날엔 정말 아무리 방송이라지만 너무 일을 혹사시켰구나 하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진짜 쉬는 시간도 없이 사람을 하루 종일 고생시켰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끝나고 나면 다들 눈이 휑해지는 그 장면이 좀 기억이 납니다.
0: 좀 다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재방송으로라도.
1: 아유, 제가 그걸 좀 다시 보면 마음이 고쳐먹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0: 예.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언택트 곡은요?
1: 네, 오늘은 뱅크의 2집 앨범 러브레터에서 수록곡 준비했습니다.
0: 뱅크요?
1: 네, 뱅크는 정시로 라는 음악가가 결성한 프로젝트 그런 그룹인데요.
0: 가질 수 없는 너죠, 뱅크.
1: 맞습니다. 많이들 기억하시는 대표곡을 가지고 네. 있는 그룹이기도 하죠. 아마 이 프로젝트 그룹이라고 했을 때 와닿지가 않으신다면 이제 유희열을 중심으로 이제 여러 음악인들이 함께했던 그런 토이 같은 그룹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뱅크라는 이름을 짓게 된 거는 그냥 여러 장르의 음악에 도전을 하면서 은행에서 사람들에게 이자를 이렇게 쳐주듯이 음악을 통해서 감동을 이자로 주고 싶다 이런 뜻에서 뱅크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0: 뱅크 유래에 대해서 오늘 알게 됐네요.
1: 그러게요. 이 1집에서는 이제 정시로랑 설처용이라는 멤버가 같이 노래도 하고 예. 멤버로 활동을 했는데 2집부터는 이제 설처용이 탈퇴를 하면서 조금 새로운 체제로 도입을 하는데요. 이제 기타의 박영수 그리고 베이스 기타에는 박지윤 그리고 드럼에는 안병범까지 이제 새롭게 들어오면서 약간 밴드 체제로 돌아갑니다.
0: 예.
1: 그래서 여전히 2집에도 작곡과 이제 노래는 정시로가 맡았는데요. 이제 새로운 구성을 좀 갖추고 이렇게 탄생한 2집 앨범에서 오늘 들어볼 수록곡은 이젠 널 인정하려 해입니다. 이 1집의 대표곡이자 아까도 말씀하셨던 뱅크를 대표하는 곡인 가질 수 없는 너에서 보여줬던 그런 깊은 감성도 있고 또 범접할 수 없는 이 가창력도 여전한 곡인데요. 이 가질 수 없는 너에서는 좀 볼 수 없었던 정시로의 좀 새로운 목소리를 이 곡에서 좀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곡은 이제 외로움마저도 즐기던 그냥 혼자 있는 게 좋던 남자가 어느 눈 내리는 날에 이제 맑은 눈을 가진 여성을 만나고

뱅크의 이젠 널 인정하려해 오늘의 언타이틀곡이었는데요. 이 곡은 기억하실 거예요. 1996년에 방송된 배용준, 이영애 주연의 드라마 파파의 주제가이기도 했죠. 오랜만에 잘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 가요와 함께 하시다가 듣고 싶은 노래가 떠오르시거나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각나시면 저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 가요 입력하신 뒤에 청취자 참여란에 사연,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사연이 부담스러우시면 신청곡만 남기셔도 되니까 주저없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곡 B2B의 너 없인 안 된다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어떤 분이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평화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한 아이는 다 같이 사이좋게 사는 것이라고 했고, 어떤 아이는 싸우지 않는 것, 또 다른 아이는 모두가 행복한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대답은 조금씩 달랐지만 모두가 평화의 참뜻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전에 설명하는 평화는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쟁이 없는 일상에서의 평화는 그보다 조금 더 개인적이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요. 아침에 무사히 눈을 뜨는 것도 평화고, 가족과 따뜻한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것도, 보고 싶은 사람에게 아무 때나 안부를 전할 수 있는 것도 평화의 한 모습일 겁니다.

그 평범하면서도 평화로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아픈 역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6.25 기획으로 준비했는데요. 오늘 첫 곡으로 소프라노 이정희가 노래하는 비목 준비했습니다.

0: 전쟁은 실로 많은 것을 빼앗아 갑니다. 고향도, 가족도, 지위와 재산도. 하지만 폐허가 된 자리에서도 사람들은 다시 밥을 짓고 집을 고치고 아이들 교육을 하며 힘든 시간을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그 고단한 삶에도 늘 우리 노래들이 있었습니다. 6.25 기획 가슴으로 듣는 노래. 어제 첫 번째 시간에는 피란길과 전선에서 불려진 이별의 노래들을 만나봤고요. 오늘은 전쟁이 끝나고 상처를 달래주고 내일을 바라보게 해준 희망의 노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도움 말씀을 위해 우리나라 최초로 근대 가요를 연구해 박사학위를 받은 한국 대중가요사의 최고 전문가,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 장유정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대중음악사학자 장유정입니다.
0: 예, 저희 세대는 네. 겪어보지 못해서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네. 전쟁 직후의 삶은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1: 그렇죠.
0: 그런데도 그렇게 참혹한 시절임에도 노래가 꾸준히 만들어지고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는 건 또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마 어떻게든 살아남겠다는 의지를 서로에게 심어준 거 아니었을까요?
1: 그렇죠. 그게 아마 노래의 힘일 겁니다. 예. 우리가 노래를 듣고

0: 위로가 되고, 아,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그렇게 또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오늘은 어제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를 것 같은데,
0: 네.
1: 이별의 노래 어제 함께한 시간이었고, 오늘은 희망의 노래잖아요.
0: 네, 예.
1: 첫 곡은 어떤 곡 준비하셨습니까?
0: 희망의 노래이긴 하지만, 꿈속에서만 희망의 노래이기도
1: 아,
0: 합니다.
1: 꿈속에서라도 희망이
0: 아,
1: 있어야죠.
0: 그럼요.
1: 예.
0: 네. 현인 선생이 1956년에 발표한 꿈속의 사랑인데요.
1: 네.
0: 저는 이제 이 노래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1: 첫
0: 왜
1: 대목이
0: 그런지는.
1: 워낙에 유명하잖아요. 사랑해선
0: 네.
1: 안될 사람은.
0: 어린 마음에 이게 왜 그렇게. 네. 2004년에 제가요, 중국 영화, 그, 쿵푸 허슬을
1: 아,
0: 보다가,
1: 주성치 영화.
0: 네, 그, 익숙한 선율의 귀가 번쩍 띄었었습니다.
1: 예.
0: 바로 그 현인이 노래한 꿈속의 사랑이 흐르는 거예요.
1: 우리말로 된 우리 가요가?
0: 아니요,
1: 아,
0: 중국말로요.
1: 중국말로 된
0: 네, 그래서
1: 노래가
0: 저는 한국 가요라고 그때까지 알고
1: 있었어요? 오,
0: 있다가,
1: 예.
0: 중국 영화의 노래가 나오는 것을 보고 역사를 이제 추적을 했던 거죠.
1: 아,
0: 네.
1: 그랬더니.
0: 중국 곡이더라고요.
1: 아, 원래 이 곡의 원곡은 중국 곡이었습니까?
0: 네, 그래서 가사는 작곡가 손석우 씨가 썼고요.
1: 예.
0: 곡조는 1930년대, 40년대에 왕성하게 활동했던 중국의 천거신이 작곡을 했습니다.
1: 아, 한자로 쓰면 이제 진가신이 되는
0: 네,
1: 거네요.
0: 맞습니다.
1: 천거신.
0: 그래서 원곡은 1942년 중국 상하이에서 상영한 영화가 있는데요. 장미꽃은 곳곳에서 피어나건만 여기에 들어가 있던 몽중인, 정말 꿈속의 사람이라는 노래였던
1: 원곡
0: 거죠.
1: 제목은 몽중인이었군요.
0: 맞습니다.
1: 예.
0: 그래서 영화 속에서는요, 약혼녀가 있는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가 결국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병을 앓다가 죽는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1: 네.
0: 손석우 씨는 노래 자체보다 아마 영화 내용에서 가사를 착안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에서는 영화 주인공 공치우샤가 이 노래를 불렀고요. 중국에만 최소
1: 네.
0: 10개 이상의 버전이 있어요.
1: 큰 히트곡이 됐나 보네요.
0: 굉장한 히트곡이었고요.
1: 네.
0: 1980년대 대만의 국민 가수로 유명한 차이첸이 부른 버전도 유명하고요. 일본에서도 이 노래를 또 번안해서 노래했고요.
1: 범아시아권 히트곡이네요.
0: 범아시아권에 정말 히트했었던 그런 노래입니다.
1: 우리나라에서는 현인 선생 외에도 또 다른 가수들도 불렀죠?
0: 맞습니다. 이 노래를 번안했던 손석우 씨가 당신도 악단에서는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1: 아끼셨나 보네요.
0: 네, 너무 노래를 좋아했었던 것 같고요.
1: 네.
0: 현인 씨 이후에도 뭐 장윤정, 최은호, 김정호, 주현미, 김용림, 나훈아, 이광조, 남진, 현철, 조미미 등등 다양한 버전이 존재하고요.
1: 네.
0: 2015년에는 중국 영화 배우 탕웨이가
1: 네.
0: 한국어로 부른 재즈 버전도 있습니다.
1: 아.
0: 그래서 이 꿈속의 사랑이라는 그 노래가 중 영화 그녀의 전설 OST에 또 수록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시대를 거슬러서
1: 예.
0: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랑하고 부르는 노래가 이 꿈속의 사랑입니다.
1: 잊을만 하면 또 리메이크 돼서
0: 맞습니다.
1: 나타나고.
0: 네, 딱 그런 그렇습니다. 딱 잊을만 하면 또 나타나고.
1: 예.
0: 네.
1: 그 노래 듣겠습니다. 현인의 꿈속의 사랑.

0: 꿈속의 사랑 현인의 노래였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6.25 기회 가슴으로 듣는 노래 2부 희망의 노래 단국대학교 장유정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전쟁 이후에 나온 노래들은 분위기나 주제가 전쟁 중에 나온 노래들과는 많이 다르네요.
1: 네, 많이 달라졌죠. 희망의 한편에서 또 어떻게 보면 또 태폐가 또 싹을 틔우기도 했습니다. 어떤 막 건실하고 막 이런 성실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유흥이나 막 이런 쪽으로도 네. 많이 또 사회가 또 물들기도 했었죠. 그 네. 시절에.
0: 또 네. 미군정 그렇죠.
1: 특히 미국 문화가 들어오면서요. 네. 그런 영향을 받아서 노래나 대중문화도 발달을 하게 되죠.
0: 주류도 많이 들어왔겠고. 네. 예. 자, 이번에 들을 곡은 어떤 겁니까?
1: 네, 그러한 분위기를 좀 반영하는 곡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바로 솔로원 작사 이재호 작곡 금사양이 노래한 홍콩 아가씨입니다.
0: 아, 예.
1: 근데 저는 이제 이 노래를 항상 들을 때마다 전쟁 이후에 그 춘바람 열풍과 태폐 풍조가 좀 느껴집니다.
0: 아.
1: 실제로 1956년에 영화 자유부인이 나오거든요.
0: 예, 예.
1: 정비석이 쓴 소설을 영화로 예.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영화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교수 부인의 어떤 불륜을 다루고 있어서 당시에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었죠. 게다가 소비의 어떤 향락 풍조를 보여주는 영화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 시선으로 보면 여전히 또 가부장적인 거는 뭐 어쩔 수 없고요. 그 시대적인 네.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제가 영화를 막 이렇게 열심히 봤었거든요. 그래서
0: 예.
1: 교수 아내 오선영이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면서 옆집 사랑방에 사는 총각 춘우를 통해 그 춤을 알게 되죠. 그런 막 이런 욕망이 얽히고 설키고 이런 내용들.
0: 네.
1: 제가 영화에서 파격적이었던 건 댄스홀에서 무용가 나보키 씨가 맨발로 만보춤을 추거든요.
0: 네네.
1: 그 모습은 뭐 지금 봐도 파격과 충격이고요.
0: 일단 그 영화가 네. 아주 인상적이었군요.
1: 맞습니다.
0: 이 노래가 그 영화에 나오나요?
1: 아, 영화 속에는 등장을 하지 않는데 어떤 태폐 풍조와 춤의 열풍을
0: 그렇군요.
1: 보여주는
0: 예,
1: 것으로서 이런 홍콩 아가씨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1: 네.
0: 금사양의 홍콩 아가씨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금사양의 홍콩 아가씨 들어봤습니다. 6.25 기획 가슴으로 듣는 노래 오늘 2부 희망의 노래 함께하고 있는데요. 노래를 들어보면 이제 전쟁 이후에 어떤 좀 희망이 섞인 이게 잘 살아보자, 잘 또 놀아보자.
1: 네, 그런 것도 있겠죠.
0: 잘 어울려보자.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희망들이 다 담겨있는 그런 분위기의 곡들이 많이 남아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장유정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들을 곡은 또 외국의 정서가 담겨진 노래인가 봐요.
1: 네, 이 시기에 그 이국적인 정서라고 하죠.
0: 네.
1: 그런 정서를 드러낸 노래들이 굉장히 대거 등장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곡 중에 하나가 바로 솔로몬 작사 박시춘 작곡으로 장세정 씨가 불렀던 샌프란시스코입니다.
0: 아, 1953년도 곡이네요.
1: 네, 맞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배경으로 한 노래고요.
0: 네.
1: 제목은 물론이고 또 노래 가사에도 금문교, 뭐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0: 예. 네. 우리나라 도시도 많은데 왜 하필 샌프란시스코를 배경으로 이런 노래가 만들어졌을까요?
1: 그 우리가 6.25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그 연합군을 또 만나게 되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서구의 문물이 많이 소개되었단 말이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관한 동경이나 어떤 지향을 보여주는 노래가 등장을 했고요. 샌프란시스코도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1: 특히나 당시에 음반 검열이 또 있다 보니까 작사자와 작곡자가 종종 검열로 고초를 겪기도 했대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검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이국의 정치나 정서를 드러낸 노래를 만들게 됐고요. 때문에 노래 중에 이국성을 보여주는 노래가 많았습니다.
0: 그랬군요.
1: 네, 다만 노래 가사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는 있지 않는 그 비너스 동상이 등장한 게 이게 실수인지 아니면 희화화인지 단정을 못하겠습니다.
0: 아마도 뭐 손노원 작사가나 박시춘 작곡가나
1: 네.
0: 또 가수 장세정 씨나 샌프란시스코에 가보신 분이 계셨을까요? 그 당시에.
1: 그러지는 않고 만드셨을 것 같아요.
0: 상상으로
1: 만드다 보니까
0: 네.
1: 네, 비너스 동상을 얼싸 안고 막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죠.
0: 어딘가에 또 있지 않았을까요? 뭐
1: 그러게요.
0: 무용이라도.
1: 네.
0: 자, 이어지는 곡은 어떤 겁니까?
1: 이서구 작사 손목인 작곡으로 박단마 씨가 노래한 슛샤인 보이를 골라봤습니다.
0: 슛샤인 보이.
1: 네.
0: 이 슛샤인보이라는 게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르는 용어일 것 같아요.
1: 네.
0: 슛샤인보이.
1: 슈가 그 신발이잖아요.
0: 예, 예.
1: 샤인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고요.
0: 그래서 구두를 광내는
1: 맞습니다.
0: 소년.
1: 네. 그래서 6.25 전쟁 당시에 구두 닦이 소년들을 미군들이 슛샤인보이라고 불렀대요.
0: 예.
1: 그래서 구두통을 메고 구두 닦거를 외치면서 거리를 헤매는 그런 왜소한 체구의 전쟁고아 소년들은 그 자체로 당시 한국 사회를 상징하는 또 우울한 자화상이기도 했는데요.
0: 예.
1: 영어를 곁들여가면서 부르는 멜로디도 리듬도 흥겹고 경쾌하지만 이 노래를 들으면요. 사실은 비참한 사회상과 피폐해진 피난살이로 인한 경제난 때문에
0: 네.
1: 어쩔 수 없이 구두 닦기라는 생존을 위해서 거리로 나가야 했던
0: 네.
1: 우리의 아이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0: 예.
1: 네.
0: 어쩌면 이 방송 들으시는 어르신들 가운데 내가 어렸을 때 나도 해봤지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1: 네, 진짜. 그럼요.
0: 예.
1: 네.
0: 자, 노래 두 곡 함께 들으시겠는데요. 장세정의 샌프란시스코, 박단마의 슈샤인 보이.

0: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6.25 기회 가슴으로 듣는 노래 2부 희망의 노래 두 곡 들으셨습니다. 장세정의 샌프란시스코, 박단마의 슈샤인 보이. 자, 단국대학교 장효정 교수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전쟁 이후에 또 끝나자마자 1950년대 초반부터 이렇게 다양한 장르와 소재의 노래들이 등장했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요.
1: 네.
0: 리듬도 뭐 탱고도 있고 스윙 같은 것도 있고.
1: 네, 예, 맞습니다. 아예 음반에요.
0: 네.
1: 뭐 탱고, 차차차, 뭐 스윙, 뭐 볼레로 이런 식으로
0: 표시해놔요?
1: 예, 리듬명을 표시를 해놨었어요. 1950년대 음반을 보면은요.
0: 오.
1: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다국 적인 리듬들이 대거 들어와서
0: 예.
1: 우리나라 대중가요에 영향을 끼치죠.
0: 아, 네. 리듬의 명까지 이름까지 명시해 놓은 것은 어떤 업소나 가게에서 틀 때 참고하라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1: 그러세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노래에 대한 어떤 정보로서 그러니까 거의 뭐 그때 이제 도로또가 나중에 이제 트로트가 되는 거거든요.
0: 트로트를 도로또라고.
1: 네, 당시 도로또라고 적혀 있었어요.
0: 예, 예.
1: 그러니까 일본식으로 표기를 네. 했던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트로트로 우리가 해서 일종의 음악 장르가 되어버렸던 거죠.
0: 네. 네. 트로트도 엄밀히 말하면 폭스트롯.
1: 맞아요. 폭스트롯에서 나온 거죠. 예. 리듬에서.
0: 그게 일본에서 도로또로 하다 보니까.
1: 네.
0: 자, 이번에 들을 노래도 좀 새로운 분위기죠. 어떤
1: 네.
0: 곡입니까?
1: 이 노래는 광복 이전에 우리가 마녀라고 해서 웃긴 노랫말로 이루어진 그런 노래들을 마녀라고 했는데
0: 네네.
1: 그 노래를 계승하는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한복남 씨가 노래한 빈대떡 신사입니다.
0: 이 곡은 전쟁 중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1: 네. 1950년에 예. 나왔어요.
0: 수많은 음식들이 있는데 하필 빈대떡을
1: 네.
0: 소재로 했을까요?
1: 그래서 제가 당시 이제 기사들을 찾아봤었거든요.
0: 예, 예.
1: 그러니까 경향신문에도 뭐라고 적혀있냐면 1947년 당시에 손님으로 미어터지는 빈대떡집을 소개했고요. 동아일보 1956년 1월 20일자 기사에는 저녁이라도 되어보면
0: 아.
1: 어느 거리고 늘어만 가는 빈대떡집에
0: 아.
1: 가는 곳마다 초만 원을 이룬다. 이렇게 서울의 뒷골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1940년대 후반, 1950년대까지 이 빈대떡이
1: 네.
0: 최고의 먹거리.
1: 맞습니다.
0: 아. 이 노래가 가사가 한번 바뀌었다면서요?
1: 제가 감사하게도 이 노래를 부르신 한복남 선생이 갖고 있는 그 친필 악보들을 다 본 적이 있어요.
0: 아, 그러세요?
1: 네, 그래서 친필 악보에 요리집 문 앞에서 이 부분하고 돈 없으면 대포집에서 빈대떡이나 사서 먹지라고 적힌 대목이 처음에 발표된 음반에는요.
0: 네.
1: 요리집 문 밖에서
0: 문
1: 앞이 아니라
0: 문
1: 밖에서,
0: 문 밖에서
1: 그리고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이렇게 바뀌어서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0: 대목이잖아요.
1: 맞습니다.
0: 아.
1: 그래서 이후 친필 악보대로 녹음한 음반도 발매되면서요.
0: 예.
1: 사실 가사가 굉장히 헷갈리기도 하고 여러 버전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0: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이게
1: 네.
0: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목이고
1: 네.
0: 들으면 좀 빈정상하잖아요. 근데 돈 없으면 대포집에서 빈대떡이나 사서 먹지는 왠지 대포집을 비하하는 것 같고
1: 그러네요.
0: 네. 네. 뉘앙스가 다른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 곡 자체는 지금 들어도 아주 세련된 느낌이 들어요.
1: 네,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완전 그 첫 번째 버전도 들어봤었는데요. 처음 발표된 노래는 스윙 리듬으로 이렇게 전개되다가 돈 없으면 거기부터는 또 왈츠 리듬으로도
0: 아,
1: 변하기도 하고요.
0: 그래요.
1: 1절 끝나면 다시 스윙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굉장히 실험적이었더라고요. 리듬을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요.
0: 예.
1: 그리고 이제 가사를 보면 돈이 없는데 요리 집에 가서 허세를 부리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등장하잖아요.
0: 예, 예.
1: 그래서 해학적으로 그려서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가난한 시절의 어떤 아픔도 배어나오지 않나
0: 예.
1: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예. 이어지는 곡은 어제부터 저희가 이 가수분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오늘도
1: 네.
0: 있었습니다만 현인 선생의 노래네요.
1: 네, 맞습니다. 바로 뱃삼의 무초. 네.
0: 아.
1: 1949년에 나왔는데요.
0: 네네.
1: 이 시기에 되게 재밌는 노래들이 많았던 것 같고 저 어렸을 때도 그 후로 그러니까 이 노래가 나온 뒤로도 한 3, 40년이 지났는데도 맨날 막 그 이 노래를 따라 불렀던 빈대떡
0: 코미디
1: 신사도
0: 프로에서도
1: 그렇고요.
0: 많이 나왔고요.
1: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0: 코미디언들
1: 네,
0: 많이
1: 했죠. 예. 콩나물 팍팍 묻혔냐? 뭐 이런 거. 네,
0: 예.
1: 맞습니다.
0: 다른 가수 버전도 많았고.
1: 많습니다.
0: 그런데
1: 예. 럭키 레코드사에서
0: 네.
1: 1949년에 처음 음반으로 발매됐거든요.
0: 아, 전쟁선이었군요.
1: 네. 그래서 현인의 그 뱃삼의 무초를 보면은요. 부제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남국의 처녀. 이렇게 적혀 있어요.
0: 그럼 사람들이 그게 그 뜻인 줄 알았겠네요.
1: 맞습니다.
0: 뱃사매 무초가 네. 남북의 처녀다.
1: 저도 아주 오랫동안 뱃사매 무초가 사람의 뭐 남국의 처녀를 뜻하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0: 예, 예. 네. 남미의 어떤 처녀 이름인가 보다.
1: 맞습니다.
0: 그런데 예. 네. 그게 아니고
1: 네, 맞습니다.
0: 진짜 뜻이 뭡니까?
1: 진짜 뜻은요. 네. Kiss me generously. 그러니까 아낌없이 키스해 주세요 라는 의미였어요.
0: 상당히
1: 네.
0: 좀.
1: 네. 직설적인가요?
0: 아니요. 완전히 달라서.
1: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뱃사매 무초가 여성의 이름으로 바뀌면서 그렇게 노래 제목에 남국의 처녀라고 붙어 있었고 예. 실제 가사에도 뱃사매 무초야 리라꽃같이 귀여운 아가씨 뱃사매 무초야 그대는 외로운 산타 마리아 이렇게 사람 이름으로 사용하지만 사실은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네.
0: 예. 그 당시 분들이 정확히 뜻을 몰라서 아마 네. 사람 이름이겠거니 해가지고
1: 네.
0: 여성의 이름으로 산정을 하고 그 가사를 또 이게 만들어
1: 맞습니다.
0: 간 것이군요.
1: 당시 또 무초 대사가 있었기 때문에 예. 또 이렇게 사람 이름으로 연상하기가 쉽지 않았을까라는 예. 생각을 해봅니다.
0: 어쨌든 원곡은 이게 외국 곡입니까?
1: 네, 맞습니다.
0: 멕시코에선 탄생한.
1: 네, 멕시코 콘셀로 벨라스

0: 보르케스가 만든 베쌈의 무초라는 볼레로 곡이고요. 예. 1940년에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번안곡이죠.
1: 예. 일종의. 우리나라에도 네. 빨리 들어온 편이네요.
0: 맞습니다.
1: 자, 노래들 듣겠습니다. 한복남의 빈대떡 신사, 그리고 현인의 베쌈의 무초.

0: 뱃삼의 무초, 현인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한복남의 빈대떡 신사였습니다. 6.25 기획 가슴으로 듣는 노래, 2부 희망의 노래, 장효정 교수님, 이번에도 두 곡을 준비하셨는데요. 네. 먼저 어떤 곡입니까?
1: 저는 이 노래 들으면 항상 마음이 이렇게 몽글몽글해집니다.
0: 아, 몽글몽글.
1: 네, 백일희 씨가 1956년에 불렀던 사랑은 아름다워, 영화 모정의 주제가로도 유명한데요.
0: 예.
1: 백일희 씨를 두고 또 누군가는 트로트 가수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네. 박춘석 씨가 번안했던 팝계열의 노래들을 아주 많이 불렀었어요.
0: 이 곡도 그럼 박춘석 맞습니다. 선생이 번안했던
1: 맞습니다. 백호라는 이름으로 번안을
0: 가사를 쓸 때는 백호라고
1: 백호 맞습니다. 하셨군요. 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외모와 맑고 청아한 목소리의 가수이기도 하고요.
0: 예.
1: 박춘석 씨의 데뷔 앨범이죠. 데뷔 곡이 바로 만보 아리랑인데
0: 예.
1: 그 노래도 백일희 씨가 불렀었죠.
0: 인연이 깊군요. 두
1: 인연이 아주 오래됐습니다.
0: 예예.
1: 그래서 원래는 이분이 백일희가 아니고 이 씨인데
0: 네.
1: 패기리라는 굉장히 유명한 가수가 있잖아요.
0: 가수.
1: 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음차했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서 패기리가 백일희가 된 거죠.
0: 패기리라는 네. 가수에서 따온 이름이었군요.
1: 네.
0: 백일희. 잘 지었네요. 아주.
1: 네, 맞습니다.
0: 예. 그러면은 그 가수랑 느낌이 좀 비슷한
1: 그런 느낌이
0: 보죠?
1: 있는 것 같아요.
0: 예,
1: 약간 머리 스타일, 음색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0: 예.
1: 네.
0: 이 곡의 원곡은 뭡니까?
1: 1955년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았던 곡이에요.
0: 네.
1: Love is a many splendid things.
0: 아주 유명한 곡이죠.
1: 너무 유명한 곡이죠.
0: 네.
1: 원곡은 뭐 포에이스, 돈 코넬, 앤디 윌리엄스 등 유명한 가수들이 다 한 번씩은 불렀던 노래고요. 이 노래를 주제가로 하는 그 동명의 영화가요.
0: 네.
1: 그 중국 태생 혼혈인 의사이자 작가인 한수인 씨가 1952년에 발표한 자전적 소설을 바탕으로 했거든요.
0: 아, 그랬군요.
1: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모정이라는 제목으로 개봉을 해서
0: 모정.
1: 네,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0: 알죠.
1: 그래서 이 모정 때문에 제가 항상 헷갈렸죠. 어머니의 정인가? 근데 어머니가 아니라 연모하는 그 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백일희
0: 사모의 정.
1: 맞습니다. 사모하는 정인데요. 백일희 씨가 노래한 사랑은 아름다워는 1956년경에는 SP 음반으로 발매되었고요. 또 모정이라는 제목으로 LP로 또 발매되기도 했었습니다.
0: 네. 자, 이어지는 곡은 어떤 곡입니까?
1: 네, 이어지는 곡은요. 이 노래도 또 굉장히 유명한 곡이죠. 유호 작사 현동주, 바로 현인 씨가 작곡을 했습니다.
0: 아, 그래요?
1: 그리고 직접 노래한 서울 야곡. 입니다.
0: 1950년에 나왔죠, 이것도.
1: 맞습니다. 네. 네.
0: 현인 선생도 작곡을 좀 하셨네요.
1: 이분요. 네. 음악적으로 굉장히 조예가 깊었어요.
0: 클래식 전공을
1: 맞습니다.
0: 하셨잖아요. 물론 성악이지만.
1: 네. 그래서 발성이 그러다 보니까 노래에 들어보면 좀 성악 발성이 느껴지지 않나요?
0: 네. 다른 가수와는 확실히 다른
1: 그렇죠.
0: 면이 있죠.
1: 네. 예. 그래서 워낙 배구 선수를 생활하다가 성악가로 전향을 해서 테너에서 또 바리톤으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0: 네네.
1: 또 뭐 굉장히 많은 또 악기도 연주도 할 수 있었을 정도로
0: 네.
1: 이분이 대단히 음악성이 뛰어났던 분입니다.
0: 플루트 연주하시고
1: 네.
0: 기타도 연주하시고
1: 네.
0: 뭐 나중에 트럼펫 연주도 하신 것 같고
1: 맞습니다.
0: 예. 하지만 노래를 가장 잘 하신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예.
1: 네.
0: 서울 야곡은 어떻게 탄생했나요?
1: 네, 서울 야곡은요 일제강점기 중국에서 그 현인 선생이 지냈던 시절이 있거든요.
0: 네네.
1: 그 고향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명동에서 놀던 것이 생각나서 작곡한 노래라고 하는데요. 이 노래가 당시에는 또 흔치 않았던 탱고 리듬을 쓰고 있습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이분의 이제 노래는 우리가 굉장히 그 창법의 특이한 창법 때문에 또 유명하기도 하고요.
0: 떨린 창법.
1: 네. 네. 근데 현인 씨의 노래가 1950년대 우리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걸 보면 그 고단했던 어떻게 보면 한국 현대사를
0: 네.
1: 반영하고 또 우울한 시대에 서민의 아픔을 달래주었던 분이 바로 이 현인 씨가 아닐까라는
0: 네.
1: 생각을 해봅니다.
0: 그 시절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의지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현인
1: 네.
0: 선생의 노래를 들으면서. 자, 두 곡 들어보시죠. 백일희의 사랑은 아름다워 그리고 현인의 서울 야곡.

0: 네, 백일이의 사랑은 아름다워, 그리고 현인의 서울야곡 들으셨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6.25 기획, 가슴으로 듣는 노래, 오늘 2부 희망의 노래, 한국 가요사를 연구하는 학자 장유정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에 담긴 사연들을 하나씩 듣다 보니까 그 모든 게 부족했던, 열악했던 그 시절에 우리 대중음악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음악 활동을 이어갔는지 상상이 되고요. 새삼 존경스러워집니다.
1: 네. 제가 2006년부터 그 원로 음악인들 구슬 체력을 시작했었거든요.
0: 네네.
1: 제일 처음 만났던 분이 아까 홍콩 아가씨 부른
0: 금사영 선생님. 아, 그러셨군요.
1: 네. 정말 그 뒤로도 네.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뵀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보여줬던 그 낭랑함, 네. 명랑함, 이게 지금도 생생해요.
0: 그 빛전에. 연세에도.
1: 그 연세에도 네. 언제나 희망을 잃지 않았었는데요. 근데 이런 분들 덕분에 우리 가요사 가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거거든요.
0: 네네.
1: 조상 없는 후손이 없는 것처럼 네. 이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존경심을 느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0: 네. 가끔 보면 어떤 집안 같은 데서 족보찾기 운동 같은 거 네. 많이 하는데 우리 가요사의 족보찾기 운동의 네. 선구자 장유정 네. 교수님이십니다.
1: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예. 네. 자, 다음 곡은 뭡니까?
1: 다음 곡은요. 저도 어렸을 때 이 노래 되게 많이 불렀었거든요.
0: 예.
1: 김부의 작사, 전호승 작곡, 명국환 씨가 1959년에 불렀던 아리조나 카우보이.
0: 네. 절로 기분이 좋아지는 곡이죠.
1: 그렇죠. 굉장히 들으면 기분 좋아지는 예. 그런 노래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0: 네.
1: 현인 선생과 더불어서 1950년대 최고의 인기 가수였고요.
0: 아.
1: 또 아마 많은 분들이 방랑신, 김삿갓
0: 예.
1: 그리고 내 고향으로 마차는 간다. 이런 노래로 이분을 기억할 겁니다.
0: 네. 상당히 이국적인 분위기가 느껴지죠.
1: 맞습니다.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요. 서부 영화의 그 한 장면이 떠오르거든요.
0: 카우보이니까.
1: 네. 그래서 이제 어린 마음에도 괜히 그냥 따라 부르면서 기분이 좋아졌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0: 네. 장 교수님은 명국환 선생 살아계실 때 직접 뵙고 이야기 나눈 적 있으시죠?
1: 네, 맞습니다. 그 명국환 선생님 만났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0: 네.
1: 신문 기사에 보통 1927년 출생했다라고 적혀 있지만 당시 38선 이북에 본적을 두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임시로 만든 호적에 잘못 기록이 됐대요.
0: 그래서 잘못된 경우 많죠.
1: 네, 그런 예. 걸 가호적이라고 하더라고요.
0: 아, 예, 예.
1: 그래서 워낙은 1933년 태어나셨고요. 6.25 전쟁 발발 후에 누나랑 함께 목선을 타고 강화도로 피난을 와서 당시에 그 남성들을 모두 잡아간다 전쟁으로
0: 예, 예. 네.
1: 그런 말을 듣고 까만 치마로 여장을 아. 하고 고향을 탈출했다라는 일화를 들려주셨거든요.
0: 탈출하지 예. 않았으면은 북한군 네. 병사가 됐었겠네요.
1: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0: 예. 명국환 선생님이 참 큰 사랑을 받으셨지만은 말년은 좀 쓸쓸하셨다고요.
1: 네. 홀로 병마와 싸우면서 좀 쓸쓸하게 말년을 보냈는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우리 원로 음악인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들이 한때 우리를 노래로 위로해 줬었으니까요.
0: 예. 네. 자, 명국환 선생의 노래 아리조나 카우보이 들어보시겠습니다.

0: 아리조나 카우보이 명곡환의 노래였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오늘 6.25 기획 가슴으로 듣는 노래 희망의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은 전쟁 직후의 노래들은 그 비참했던 현실과는 다르게 아름다운 멜로디나 또 희망적이고 유쾌한 가사가 많았던 것 같은데 당시 사람들에게 희망적인 위로와 메시지를 많이 안겨줬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저희가 계속 얘기하지만 노래의 힘이겠죠.
1: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슬픈 노래를 들을 때는 또 슬퍼서 같이 울면서 위로를 받는다면 희망적인 노래를 들을 때는 또 웃으면서 희망을 얻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노래는 슬프든 또 슬프지 않든 다 우리에게는 위로고 또 어떻게 보면은 위안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대단한 노래를 연구하시는 장유정 교수님. 늘 존경스럽습니다.
1: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0: 그리고 또 노래를 발굴해서 세상에 들려지지 않은 노래를 발굴해서 직접 불러서 발표도 많이 하셨잖아요.
1: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냥 악보만 남아있거나
0: 그렇죠.
1: 또는 그냥 어떻게 보면 잊힐 뻔한 노래들을 다시 발굴해서 그걸 갖다 기록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역사는 기록의 역사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리고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록하는 작업들을 해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예. 네. 자, 이제 마지막 한 곡이 남았는데 어떤 곡 준비하셨습니까?
1: 이 노래도 노래 들으면 굉장히 기분 좋아지는 그런 곡입니다.
0: 예.
1: 또 유호 박시춘 콤비가 만들어서 현인 씨가 불렀던 예, 1949년에 발표된 럭키 서울입니다. 예,
0: 이 노래 얽힌 뒷얘기도 재밌더라고요.
1: 네. 1948년 봄에요. 신문기자였던 작사가 유호 씨가요. 작곡가 박시춘 씨와의 친분 때문에 그 박시춘 씨가 당시 세웠던 럭키 레코드사의 문예부장도 겸하고 있었대요.
0: 아, 예.
1: 네, 그러니까 신문기자이면서 또 음반회사의 문예부장이었던 거죠. 근데 현인 씨의 신라의 달밤이 크게 히트를 했잖아요. 그래서 레코드사까지 창립한 박시춘이 이때 신보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서둘렀고 떠오르지 않았던 거를 이렇게 떠오르다가 창밖에 그 외국 사람들을 보면서 와 서울을 떠올린 거죠.
0: 아, 예.
1: 그래서 마침 또 피우던 담배 이름이 럭키 스트라이크.
0: 아.
1: 거기서 유래해서 럭키도 빌리고 해서 럭키 서울로 노랫말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0: 레코드사 이름도 럭키였다면서요.
1: 럭키죠. 네.
0: 자, 6.25 기획 가슴으로 듣는 노래 어제와 오늘 이별의 노래와 희망의 노래를 장유정 교수님이 전해주셨는데 감에 짧게 들어볼게요.
1: 네. 오랜만에 다시 또 친정온 느낌으로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장유정 교수님 이틀간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시간인 내일은 대중가요 평론가 송명아 씨와 함께 전우의 노래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현인의 럭키 서울 띄워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우리가 먹는 밥 한 끼엔 봄부터 땀 흘린 농부의 계절, 먼 길을 달려 싣고 온 운반자의 시간, 마트 갑판대를 정리하던 점원의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매일 오가는 길, 버스나 지하철 안, 일터와 쉼터 곳곳에 누군가의 수고가 깃들어 있는 거죠. 우린 모두 언제나 서로에게 빚을 지기도 하고 버팀목이 되기도 하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덕분에 머물고, 덕분에 움직이고, 덕분에 살아가는 하루.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해 볼까요? 박영란 작곡 여름, 김준희의 흑음, 배장흠의 기타 연주입니다.

여름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첫 곡 박영란 작곡의 여름, 김준희 해금과 배장음의 기타 연주로 만나봤습니다. 누군가의 손길과 마음이 모여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하루가 완성되곤 하죠. 국악의 향기와 함께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 따뜻한 새벽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방 안에서 마음 돌보니 여름날 긴데 산 가득 짙은 녹음에 새소리 바쁘기만 문 옆에서 만나자고 그대가 말해준 덕분에 물가에서 물고기 보며 함께 좌망해보기로

조선시대 심희의 시 전계지가 연못 옆에서 만나자기에 시를 지어 건네주다 였습니다. 전계지는 전승계란 사람으로 친구 심희에게 어느 날 연못에서 만나자고 한 겁니다. 홀로 방 안에 있으니 더운 여름이 더욱 길게만 느껴졌는데 친구의 제안이 정말 반갑고 좋았죠. 그래서 약속한 날의 모습을 그려보기도 했는데요. 물가에서 물고기를 보면서 좌망하겠다고 했습니다. 좌망이란 고요히 앉아 잡념을 버리고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일을 뜻합니다. 대금 선율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중령산 김응서의 대금연주입니다.

잔잔히 흐르는 대금 소리가 여름 새벽과 잘 어우러졌는데요. 김흥서의 대금으로 중령산 감상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야금 병창 대장부 강정숙의 가야금 병창으로 전해드립니다.

Tchau.

그러고 세상 반주거를 둘러잡고

흐여서 안겼나니 좌상어 안길 손님 노인들 안기신고 천하 장사 무역모 사군 무량

이거 이거 이거 다 뭐야?

대중 사치 창생 초와 일등 해물 사리들을 으 탐복 탐

강정숙의 가야금 병창으로 대장부 함께 들으셨습니다. 다음 곡은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이어집니다. 아주 역동적인 시나위 한 곡 전해드릴 텐데요. 이상규 작곡의 16개 타악기를 위한 시나위입니다.

강인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16개의 타악기를 위한 신화위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전통 음악에서 시조는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를 가사로 하는데요. 오늘은 이 가운데 평시조 객산 문경하고를 전해드립니다. 조선시대 하위지의 시를 노래한 것으로 첫 번째 장 사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객산 문경하고 풍철코 월락할제. 손님이 돌아간 뒤에 문을 잠그고 나니 바람은 잠잠하고 달은 서산으로 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장입니다. 주홍도 다시 열고 시구를 흩뿌리니. 주홍은 술독입니다. 술을 다시 마시면서 마음껏 시를 짓는단 말이죠.

시주시의 객산 문경하고를 지은 하위지는 단종 때 사육신입니다. 수양대군이 김종서를 죽이고 권력을 잡자 사직하고 선산에 내려가 자연에 머물렀는데요. 세조가 즉위했을 때 마지못해 벼슬을 했지만 받는 녹, 그러니까 월급이 부끄러워 쓰지 않고 그대로 쌓아뒀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세 번째 장입니다. 아마도 산인 득의천은 이뿐인가 하노라. 산에 사는 사람이 머물길 바라는 곳이 이곳뿐이란 말입니다. 시조를 노래할 땐 마지막 장 마지막 말을 부르지 않고 생략합니다. 이뿐인가 하노라에서 하노라를 빼고 노래하는 거죠. 그럼 평시조 객산 문경하고를 예찬건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담담하게 흐르는 노랫말과 선율이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병시주 객산 문경하고 예찬건의 노래였습니다. 이번에는 문양숙의 가야금 최지혜 피아노 이동훈의 장구 반주로 가야금과 피아노 그리고 장구를 위한 뱃노래 들려드립니다.

가야금과 피아노 그리고 장구를 위한 뱃노래, 문양숙의 가야금, 최지혜의 피아노, 이동훈의 장구 반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선샤인 베이,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연주입니다.

있는 울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Sunshine Day,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연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사히 보낸 시간은 어쩌면 이름 모를 수많은 이들이 준비한 작은 기적일지 모릅니다. 당신 덕분에 지금이 있다. 는 마음으로 더욱 따스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은 김일권 작곡 라이트, 얼씨구의 연주 보내드립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저는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